0: 5월 14일 목요일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카니발 그땐 그랬지 였고요. 봉수로 저는 봉태규입니다. 심유영님께서 오늘 은희 언니랑 봉선 언니 나오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박효정님이 오늘 송은희 심봉선 봉태규 줄여서 송봉봉데이네요. 세 분의 대화가 너무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 주에 파워 FM 30주년을 맞이해서요. 반가운 패밀리들이 파워 FM을 찾아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늘 아침봉에도 굉장히 반가운 DJ가 한 명도 아니고요. 두 명씩이나 찾아와 주십니다. 이따 3, 4부에 송은희 신봉선의 동고동락 줄여서 송신동의 DJ이자 저희 한솥밥 식구들 송은희 신봉선 씨와 함께 할 거고요. 오래된 친구를 마주한 것 같은 그런 편안함과 즐거움 아침봉에서도 많이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두 분을 맞이하는 마음이 뭐 한 분은 회사 대표님이고요. 네, 한 분은 아주 친하지 않은 직장 동료. 아마 지금 이제 회사를 다니시고 있는 우리 봉그레들은 이해할 거예요. 네, 회사 대표님과 아주 친하지 않은 회사 동료와 네. 한 시간 정도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아주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4: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원 헤어.
5: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슬.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죽엔 비빔밥.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애칭이죠. 우리 봉글의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서희영님께서 봉디, 저의 오랜 베프 남편과 강릉 경포 해변으로 20주년 결혼기념 여행 왔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봉디의 달달한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결혼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표현이 너무 좋은데요. 저의 오랜 베프. 네. 근데 정말 저도 뭐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쉬운 일도 아니고요. 네. 희영님 정말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좋은 여행하고 오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오세요. 다행히 날씨도 굉장히 좋네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볼게요. Imagine Dragons, On the Top of the World.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지난 주말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돼지 갈비집에 갔어요. 고기도 맛있고 반찬도 잘 나오는 맛집이지만 단점은 가격이 조금 있다는 것. 그래도 특별하게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는 거니까 큰 맘을 먹었죠. 부모님의 우리의 아이들의 여섯 명이니까 셋셋 나눠서 앉자. 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앉고 딸은 이리 와. 우와 고기! 나 오늘 고기 진짜 많이 먹을 거야. 야,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 구워드릴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너는 안 돼. 아유 버릇이라고.

군침이 꿀꺽 넘어가더라고요. 정신없이 몇 점 먹다가 옆 테이블을 보니까 진짜 이 눈치 없는 아들이 고기를 막 세 점씩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야, 천천히 좀 먹어. 그러다 체하겠다. 엄마, 아빠, 고기 더 시켜드려요? 부족하시죠?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이따 냉면 먹으면 돼. 더 시키지 마. 그 순간 우리 불판을 봤더니 고기가 많은 거예요. 평소 식탐 없고 소식하는 남편이랑 딸이라서 눈치를 봤더니, 엄마, 나 배불러. 이거 할머니랑 할아버지 드려. 딸이 기특하게도 이야기를 해주길래 옆으로 배달을 했죠. 역시나 부모님도 부족하셨는지 맛있게 고기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고기를 죄다 부모님께 드렸고 후식으로 된장찌개에 냉면까지 싹싹 다 먹고 나왔는데요. 집에 오니까 남편이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갈비, 내 갈비, 나도 갈비 더 먹고 싶었는데, 이러는 거 있죠.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무슨 사탕 뺏긴 5살 아이 표정을 하더니만, 나 어제부터 진짜 갈비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도 안 먹은 거 여보 몰랐지? 갈비 더도 말고 딱 두 점만 더 먹었어도 됐는데 아쉬워. 뭐야? 아니 그럼 더 시켜달라고 말을 하지. 어떻게 그래? 나라도 우리 지갑을 지켜야지. 갈비. 계속 갈비 타령을 하는데 어이도 없고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남편 생일 선물로 돼지갈비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남편, 다음에는 테이블에 혼자 앉혀줄게. 그때까지 잘 참아봐. 오늘 사연의 제목, 돼지갈비. 또 먹으면 되지.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선미 24시간이 모자라였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박영선님께는 과일별 세트, 숙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조은하님께서 아 갈비 저도 오늘 저녁 갈비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갈비 정말 맛있죠. 1919님께서 저희 집 7살, 9살 두 아들은 거덜내듯이 먹어요. 그래서 지갑 감당을 위해 무한 리필만 다닙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그 남자아이들은 조금 먹는 속도가 다르기는 해요. 네, 특히 이렇게 형제를 키우는 집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우, 정말 뭐 저도 뭐 이렇게 다른 가족들이랑 모임 갔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형제 있는 집은 그 먹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진짜 돼지갈비는 예나 지금이나 최고의 외식 메뉴예요. 네, 특히 5월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외식을 갈 일이 많은데 돼지갈비 참 좋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소갈비 있는 맛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겹살 맛집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곳을 가거든요. 근데 아직 돼지갈비 맛집은 발견을 못했어요. 저는 그 돼지갈비를 시키고 돼지갈비집 가면은 후에 냉면 있죠. 냉면이랑 그 양념이 잘 된 돼지갈비를 이렇게 싹 말아서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아우 생각만 해도 군침이 막 꿀떡꿀떡 넘어가네요. 신은주님이 봉디 오늘이 로즈데이라고 하는데 저는 평생 장미꽃 한 송이를 못 받아봤네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산 걸까요? 아니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걸요. 장미꽃을 못 받은 분들이. 아, 그건 아니에요. 은주님 제가 마음으로 장미를 보내드릴게요. 장미. 네. 안 될까요? 아, 한 송이로 아쉽다고요? 장미 장미 장미 장미 장미. 네, 은주님 좀 이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네요. 노래 들을게요. 네, 로이 암스트롱, 라비앙 로즈, 장미.

0: 마크벨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웃에게 고마웠던 적 있으세요?
1: 저희 집이 애가 둘이거든요. 네, 얼마 전에 아랫집에서 올라오셔서 층간소음 그동안 잘 견뎌왔는데 애가 고3이라 조금 주의해줬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무 말씀 없으셔가지고 몰랐는데 그동안 잘 참아주신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고마웠습니다.
2: 제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요. 옆집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아기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아기 옷이랑 그런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3: 누군가의 배려 덕분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순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웃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곳엔 미소와 행복이 있으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봉디가 읽는 순간 오늘은 특별히 가족 모두에게 커피를 드립니다. 오늘의 커피는 패밀리가 된다.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지금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은 가족들은 물론 가족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있는지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 모두에게 커피가 갑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SG 워너비 가슴 뛰도록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를 맞이해 오늘은 지금 아침봉을 함께 듣고 있는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 모두 커피가 갑니다. 커피가 몇 잔 필요한지 함께 보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정말 그 등본에 나와 있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에 네, 그런 가족들 위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 사진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 후에 뻥이에요. 네.

그냥 뭔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뭐 동료 친구분들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보내드릴게요. 1724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기념일 5주년입니다. 두 아들의 엄마가 된 아내와 함께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고맙고 사랑해 호선아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1724님 그리고 호선님 결혼 기념일 5주년 축하드리고요. 커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740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고등학생 때부터 무려 19년 된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한 회사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신기하죠? 힘들 때도 있지만 친구들이 있어 잘 견디며 다니고 있답니다.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지 않나요? 뭐, 한명 정도도 힘들 것 같은데, 고등학교 친구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거. 근데 의지는 진짜 많이 되겠네요. 네, 0740님. 한편으로 좀 부럽기도 하고요. 일까지 같이 할수 있는, 사회생활까지 같이 할수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인 거잖아요. 좀 부럽기도 한데요. 커피 세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742님께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 갱년기가 올라는지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등산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오늘이네요. 등산하고 시원하게 커피 마시고 싶어요. 갱년기야 오지 마! 네, 제가 4잔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직 뭐 40대 중반이면은 갱년기가 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운동하고 또 활기차게 사시면은 지금 오는 그 우울한 감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9080님께서 오늘은 세 자매가 점심을 먹고 커피 마시는 날이에요. 세 자매 모두 아이들이 둘씩 있어서 아침에 등교시키고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아이들 학교 전에 헤어집니다. 자주 보는 건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만납니다. 봉디가 커피 쿠폰 쏴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동생들아 사랑한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커피 쿠폰 당연히 쏴드리고요. 네, 정말 꿀맛이겠네요. 아이들 다 등교하고 먹는 그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먹는 커피도 진짜 맛있고, 아, 여기 디저트 또 달달한 거 곁들이면 더 맛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한창 수다를 떨다 보면은, 약간 디저트도 먹고 밥도 먹었지만 당이 떨어졌 법한 그 시간대가 되면은 아이들이 하교를 하더라고요. 네. 권유림님. 저희 팀원들과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제가 건의해서 사무실에 파워 FM도 틀어놨어요. 팀장님께서 사연 보내보라 그래서 보내봅니다. 저희 팀원 총 7명과 커피 마시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유림님 커피 7잔 보내드리고요. 네, 팀원분들 파워 FM 고정하셔야 돼요. 네, 제가 지금 커피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탈퇴는 없어요. 만약에 파워 FM에서 바뀐다 찾아갈 거예요. 네, 약간 뒤끝이 있거든요.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3082님께서 안녕하세요. 봉디 첫 방송부터 설레면서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히히. 백화점에서 근무하는데 요즘이 제일 힘드네요. 그래도 봉디 덕분에 출근길은 항상 기대가 되고 행복합니다. 이런 에너지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반 멤버 5명 봉디의 행운의 커피 마시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행운의 커피 보내드리고요. 제가 백화점 갈 일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백화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침봉을 많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그레요라고 인사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백화점은 좀 가족들이랑 갈 일이 많잖아요. 뭔가 가족들한테 굉장히 면도 쓰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3082님까지 커피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비더보이스 All Together Alone.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오늘의 커피는 패밀리가 된다. 지금 일상 이야기와 신청곡을 함께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은 가족들은 물론 가족과 같은 동료들과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있는지 같이 보내주시면 모두에게 커피를 드리도록 할게요. 2537님. 8월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모시고 울릉도 가족여행을 가고 있어요. 저는 서울에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셔서 결혼하면은 더 자주 못 볼 텐데 이번에 여행 가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올게요. 커피 네 잔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커피 네 잔 보내드리고요. 정말 여행 가셔서 가족과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부모님을 뵐 일이 많이는 없더라고요.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뭐 아이 낳고 그러면은 쉽지 않긴 한데 이번 여행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887 하나님. 노는 게 제일 좋은 저희 모임은 심피클입니다. 핑클 멤버가 4명이듯이 저희도 4명인데 차마 핑클이라고 짓기에는 양심에 찔려서 신피클로 정했어요. 아기 엄마 친구로 만나 벌써 10년 지기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젠 가족이 되어버린 심피클 친구 4명과 커피 마시고 싶습니다. 봉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심피클?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나요? 네, 옷도 똑같이 맞춰 있고요. 네. 어우, 그런 모습을 보고 싶긴 한데요. 네, 887 하나님. 심피클만의 뭔가 그 시그니처 의상과 노래가 있고 안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커피 네 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6214님께서 봉디, 저희 회사는 작은

침대 회사예요. 이번에 신제품에 사활을 건 디자이너 대리님께 힘내라고 커피 선물해주고 싶어요. 회사 동료들이 총 4명입니다. 다들 화이팅 할수 있게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에 신제품이 어떤 제품일까요? 네. 담당하고 계시는 그 디자이너 대리님.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출시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거의 막바지니까요.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계시는 분들 네 분. 같이 힘내셔서 꼭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가 있으면 저한테 또 다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당신의 락토핏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1: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박효신 야생화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차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교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2007년에 불시착한 태교, 누나들과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큰 누나가 소파에 누워서 말했다. 태규야, 가서 물 좀 떠와라. 우리 제일 연장자 봉선배 봉노파를 위해서는 떠와야지. 태규야, 오는 김에 과자도. 태규야, 나도 길 부탁해. 아이, 좀 한 번에 시켜. 누나들 때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느라 앉을 수가 없잖아. 뭐라 처씹으라싼 너. 누나가 말하면 네 하고 다녀와야지. 아, 힘들다고. 그냥 똑같은 걸로 통일하란 말이야. 대들었다는 이유로 꿀밤 먹고 집에서 쫓겨난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무한도전 여성판으로 시작했던 예능이죠. 송은이, 신봉선, 안영미, 김숙 등 최고의 개그우먼들이 참여했던 땡땡걸스. 과연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합니다.

0: 완전. 그나저나 다 있는데 노 경기 해줘요.
1: 완전 브레이크.
2: 아, 완전 야, 할 게 너무 많아.
3: 네, 무한걸스의 상상 듣고 왔고요. 네, 무형식이 형식이다라는 신박한 캐치프레이즈가 기억에 남는데요. 정답은 무한걸스입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재현님, 무한걸스. 무걸 키즈 여기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웃음 버튼이었어요. 요즘도 너튜브에서 찾아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김수환님이 무한걸스. 무한도전 멤버들과 함께했던 방송은 레전드였죠. 추억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9270님 무한걸스. 다들 에너지 넘쳐서 너무 즐거웠는데 다시 또 뭉치시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한번 뭉칠 법도 한데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엔 오답자요. 권현진님 무한 리필스. 김영자님 무한 궤도. 배영수님 무한 재생. 봉디 목소리 종일 무한 재생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주셨네요.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는요, 파워 FM 3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준비한 시간이에요. 송은이, 신봉선 씨와 패밀리 위크 함께 할게요.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한국이 하면
1: 하하임.
2: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꼬
0: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4: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 리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크래.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클레오?
5: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정말 호흡 빨아오고. 아~ 근데 성훈이 씨.
1: 걔 어떻게 썼죠 그때?
0: 동고 네. 동고 동나 이거였잖아요.
1: 아, 네. 까먹었네요.
0: 성훈이 씨.
1: 네.
0: 그래도 네. 준비한 거 읽어야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이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1: 어떤 거요?
0: 아무리 오래 사귄 연인이나 부부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20%밖에 못 맞춘대요.
1: 아하.
0: 예, 친밀도가 높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1: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신봉선 씨랑 저는 벌써 세월이 네.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요.
0: 네.
1: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린 저는 딱 아나요? 모르나요?
0: 저요?
1: 딱 보면 압니까?
0: 오늘요?
1: 네.
0: 오늘 화장실 안 갔다 왔죠?
1: 어? 어떻게 알았어?
0: 그냥 그 빛이에요.
1: 아아 똥빛?
0: 어 세상에 아침부터 그 얘기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1: 아, 메이크업 갔다 왔는데도 지금 그 빛이에요?
0: 예예 예, 그 빛이
1: 그러면 그들이 베이스를 잘못 깔아준 거지
0: 아니,
1: 않아?
0: 아니요 그냥 약간 몸이 약간
1: 아니,
0: 묵직해
1: 방송
0: 보이고
1: 방송 가는 사람한테 똥빛을 깔아주면 어떡해
0: 아니 그냥 그 뚫고 나오는 본연의 똥빛이 있어요.
1: 아 진짜?
0: 네.
1: 어 이런 씨.
0: 나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오호. 아니 그러면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봉디가 봉태규 씨랑 이거 네 거니?
0: 맞아.
1: 자 그러면 아 아니 오늘요.

0: 주인은 봉태규잖아요.
1: 그죠. 왜냐면
0: 봉태규는 우리를 알까 모를까.
1: 우리? 우리 오늘 어떤 거 같아요? 그냥 얘기해봐요.
0: 시그널 끝났어.
1: 시그널 끝났어?
0: 노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씨 어떡해.
1: 봉디 지금 어차피 네. 난리 났어요.
2: 네. 그래. 뭘 어떠냐고.
0: 됐어. 아이 됐고 네. 뭐 빨리 이제 음악 한 바퀴 더 돌기 전에 이거 해야 돼. 파워 아. FM 30주년 패밀리 위크 시작합니다.
1: 우리 정신 바짝 차리세요.
2: 끝난 거예요?
0: 어. 네. 시그널 안 나와요?
1: 아, 정리병 있어. 정리병.
0: 시그널 아웃.
1: 정리병
0: 끝났다,
1: 있어.
0: 끝났다. 됐다. 자, 아니, 끝났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 저희, 끝났다.
2: 네, 청취자분이 윤정호 네. 님께서 네. 시작부터 엇박자. 네. 두 분이 어떻게 같이 방송을 하셨어요라고 보내 주셨네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는 척척이었죠. 그때는 척척이었어. 우리가 딴 건 안 맞아도 통보 동락은 똑같았었는데 오랜만에 하시다 보니까 네. 네.
0: 너무 오랜만에 했고 네. 많이 봉서를 찍어줘야 되는데
1: 예. 잠깐만요. 그런 거는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마이크 대고 하는 게
0: 자 인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송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신봉선입니다.
2: 네. 파워FM 30주년 패밀리이크 오늘 아침봉을 찾아준 전직 DJ 송은이 신봉석 동고동락 줄여서 송신동의 더블지 송은이 신봉선 씨 모셔봤고요.
0: 네.
2: 어떠셨나요?
1: 송신동도 너무 오랜만이다.
2: 아 그때 이제 두 분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 그때 송은이 신봉선이 동고동락을 줄여서 송신동.
2: 오. 네. 근데 오랜만에 지금 같이 호흡을 맞추신 거 아니에요?
0: 그쵸? 방송 호흡은. 네.
2: 어떠신가요?
0: 이렇게 뭐 DJ로 호흡은 처음이죠. 오랜만이죠.
2: 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송은이 씨 아침에.
0: 얼굴이 똥빛이 지금 추경을 하잖아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0: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 똥빛이
1: 송은이 씨가 앞자리가 두 번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0: 아, 맞다, 그래? 맞다 맞다 맞다.
1: 이 언니가 안 그랬는데.
2: 아 세월이 아 세월이 느껴지네요.
1: 그리고 이제 세월이. 오늘 이제 좀 사실 오늘 너무 축하해주고 싶어서 아침 일찍 움직이는 바람에.
0: 맞아요.
1: 예예. 네. 예.
0: 그렇습니다.
2: 아 네. 요즘에 최근 스케줄은 송은이 씨는 아침 일찍 움직이는 건 조금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나 보네요.
1: 발동이 좀 걸리는 시간이죠.
0: 예, 좀 필요합니다. 부스터가 아, 네. 필요한데.
1: 예. 예, 저는 뭐 이제 새벽 인간으로 바뀌어가지고.
0: 오늘 시험 갔다 왔어요.
1: 예.
2: 아 근데 제가 봉선 씨 되게 오랜만에 봤잖아요.
1: 몇 년 만에 봤죠. 우리 연탄 봉사할 때 봤잖아요. 큰일 났네. 그것도 까먹고 있었어?
0: 3년 전 아니야.
1: 그때들?
0: 3년 전이야.
1: 3년 전이야. 그게 연탄 봉사하고 거기서 우리가 소맥을 먹었지.
2: 맞아, 맞아. 연탄 봉사하고 맞아. 고기 먹었잖아요.
1: 네, 맞아요.
2: 고기 먹었잖아요.
1: 맞아, 맞아.
2: 그때 뭔가 막 우리 사무실이 막 이제 막 꾸려지고 맞아요, 막 그럴 때여서 으쌰으쌰 할 때였잖아요.
1: 맞아요.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0: 맞아요. 네.
2: 아니 근데 그때에 비해서 너무 달라졌어요. 살도 진짜 많이 빠지고.
1: 예. 네. 그때 광고 찍기 시작해가지고 네. 살을 빼가지고 이제
0: 그 모델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1: 6번 연장했습니다. 6번 연장.
0: 네.
2: 와 대단하다.
1: 그래서 이제 한 4년 동안 아침 루틴. 완전 루틴으로 바뀌어서 공복 유산소는 무조건 수영으로 하고 그래서 오늘도 수영 있고 아침에 지금 얼굴에 수경 자국이 좀 있어요.
2: 근데 진짜 괜찮아요. 제가 볼 때 피부가 네. 아니 뭐 하셨어요?
1: 뭐는 옴삭옴삭 하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죠.
2: 아, 그래요?
1: 1년에 두 번 정도 피부과는 갑니다.
2: 아 그래요?
1: 안 가면 나 혼자 늙어.
2: 아니 근데 진짜 완전 달라. 사람이 그죠? 네, 놀랍네요.
1: 아 그래요? 네. 감사해요. 또 멋쟁이가 네. 또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네.
2: 아니 나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0: 그 진짜. 같은 브랜드에서 봉선 씨 광고가 올라갈 때 가장 효율이 좋대요. 매출이 좋고.
1: 아 세상에 또 사장님이라서.
2: 그게 이런... 최고잖아.
0: 아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막말로?
2: 아 그지.
1: 제 네. 입으로 얘기하기 너무 추잡스러웠는데 이런 거.
0: 네. 그게 왜 추잡스러워요? 네. 관리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2: 그러니까.
1: 네. 열심히.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네, 뭐, 또 선물을 드렸어요.
2: 오자마자.
1: 뭐 방문 판매처럼.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예, 예, 예.
0: 근데 아니, 주는 거와 마다하네요. 네. 네. 네.
2: 박은재 님이 두 분 전생에 부부였나 봐요. 저희 부부와 같이 진짜 안 맞아요. 라고.
1: 예. 그럴 수도 있어요.
0: 분석이라면 정확히 네. 부부가 맞습니다.
2: 네.
0: 맞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2: 네. 네. 김유진 님이 봉디 마이크 내려도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정말 반가워요. 라고 예. 보내주셨어요. 아, 네. 근데 두 분이 그 동고동락을 함께 진행했던 게.
1: 네.
2: 와 2008년 10월 27일부터 2010년
0: 네.
2: 3월 28일까지예요.
0: 네.
2: 와 이 몇 야
0: 이게 그러니까 1년 6개월이에요. 딱 정확히 따지면 근데 횟수로 3년이에요. 가을에 시작해서 이제
1: 봄에
0: 넘어가는 봄에 끝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저희가 그러면서 두 번의 상을 받았다고 아까 밖에서
1: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2: 아 그 사이에 두 번이나 네. 상을 받아요?
0: 신인상 받고 최우수상 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쭉 가겠거니 했는데. 상 주고 나면 조심하세요.
0: 자기가 상 받지 마라.
1: 상 받지 마요.
2: 아, 나는 이미 받았어.
1: 받았어. 받았는데 한 5개월 아유. 넘어갔죠. 그럼 오늘... 이번 년도는 안 좋은 건이야.
2: 와.
1: 초반에 판갈입니다. 이게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아 막 이랬는데 지금은
0: 아,
1: 나도 한 10년을 뭐 몇 번 겪다 보니까 이게 상 받고 첫 개편에 조심해라.

0: 이렇게.
1: 아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쫓아내지는 않는구나.
0: 네, 미안하니까. 잘했다 거군. 이거지.
1: 야 아니 근데 그때 네. 제작진들이랑 굉장히 친해서 회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2: 그때 자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송신동 시작할 때.

0: 그렇죠. 네,
1: 근데 아, 진짜 네. 너무 그 시절이 너무 행복해서
2: 맞아요.
1: 저도 가끔 네. 연락을 하고 지내고 저희는 아직까지도 이제 연락처도 있고
2: 네. 네, 그리고 그때 그 마지막에 사진관 가서 단체 사진을 찍었어.
1: 영종 사진처럼 찍었잖아.
2: 다 블랙 옷을 입고 찌뿌라 때는 네. 이게 아, 뭐 단체 영종 사진이지 뭐야? 네.
3: 흑백으로?
2: 아니 네, 흑백 사진.
3: 흑백 사진이야 네. 심지어?
2: 그때 작가랑 나. 매니저 어, 봉선이 맞아. 매니저 저의 매니저
1: 그때 같이 가람이었어 가람이.
2: 가람이 나는 그 윤민이었던 것 같은데
1: 맞아요.
2: 같이 가 사진관에 사진 찍고
1: 그때 영정 사진 느낌을 찍었어요. 우리 컨셉이 우리,
2: 일부러,
1: 우리의 방송은 마지막. 죽었다 이제 기념이라도 남기자 네.
2: 네. 맞아요 그런 네. 일도 있었고
3: 오늘 네. 패밀리크 송은이 네. 신봉선 씨를 모신 김에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을 저희가 네. 받고 있거든요. 네. 송은이 신봉선의 동거동락에 관한 추억담 인연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환영을 해드리고요.
2: 네.
3: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김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있어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닭가슴살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두 분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 어머, 어떤 선물이요?
3: 파워 FM DJ로 멋진 활약을 해주셨던 두 분을 위해서
2: 네.
3: 감사패를
1: 어, 진짜요?
3: 전해드리도록
1: 이사 갈 때 너무
3: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패가 몇 개인지 몰라.
3: 이거 알죠? 이거 재활용으로 내놔도 안 가져가는 거 아니죠?
1: 심지어 이런 거 지워야 돼.
3: 그거.
1: 세상에. 아우 진짜. 그냥 텀블러.
2: 선물 맞죠?
1: 텀블러로 하나씩 준비하지 진짜.
3: 네 여기.
1: 오, 예쁘다 예쁘다.
2: 오 예쁘다.
3: 여기.
1: 어머 세상에 여기 금이 박혀 있어요.
2: 아니 여기 금도 아니, 금,
3: 아니
2: 금,
3: 카메라 금, 쪽으로 금, 좀 보여주세요.
2: 아, 네. 아 미안해 우리 마 너무
3: 네.
2: 아니 송은이 사진을 씨. 어떻게 이렇게
1: 없다고 네. 예쁘다.
3: 이거, 이쪽 이쪽 카메라 여기 여기.
2: 가늘 뜬다 그러나?
3: 네.
1: 이거 우리
2: 유방 뭐죠?
3: 네.
1: 유방 뭐예요?
3: 네.
2: 자 이쪽 이쪽. 아, 네.
3: 약간 공로상 같은 그런
2: 아,
3: 느낌이죠.
2: 진짜?
3: 그리고 이게 아무나 어. 주는 게 아니래요. 아무한테나.
2: 아 진짜요?
3: 네.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 정말 네. 두 분한테 따로 만들었다고
2: 감사해요.
3: 합니다.
1: 아, 감동이다. 네. 아니 근데 네. 너무 웃자고 한 얘기지만 진짜 감동이에요. 사실 SBS 들어오자마자
3: 네.
1: 못 봤는데
2: 맞아요 맞아요 로비에
1: 엄청 큰 기둥에 저희 얼굴을 박아놓으신 거예요.
3: 네. 아 그래요? 그런 네. 걸 또 했어요?
2: 아, 진짜로 진짜로
1: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진도 찍고 왔어요.
2: 네.
1: 오,
2: 아니 그 기둥에 왜 그 SBS에서 힘주는 프로그램들
3: LED 기둥 있잖아요.
2: 왜, 거기에 왜 해주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사진을 박아놨더라고요.
1: 세상에
3: 아, 진짜?
2: 네, 나 깜짝 놀랐어요.
3: 오 그런 것도 했어요? 네. 센스가 있네요.
2: 세리머니를 해주셨더라고요.
1: 그래서 그 뭐야 본부장님이요?
2: 지금
1: 그
2: 뭐예요?
1: 뭐예요?
2: 저분 뭐예요?
3: 찰리.
2: 위치가 찰리가 뭐가 됐어요?
3: 찰리가
1: CP님이 왜 그거 뭐, 저렇게 큰데 못 봤냐고. 근데 미안한데 연예인들은 앞만 보고 걷는다고.
2: 네.
1: 저도 연예인이라고.
2: 근데 아니, 이거 문자 이거 소개해도 돼요?
3: 네, 소개해 주세요.
2: 이게 아침인데 분위기가 칙칙하네요. 성현민 님 감사패가 불투명해서 그런지 약간 심령사진 같아 보이네요. 장화홍련인가요?
1: 그러고 보니까 좀 그래 보이기도 하네요.
2: 네.
3: 아, 이따 뭐. 광고 나갈 때 저희가 그 심령사진 있잖아요.
2: 네,
3: 클로즈업해서 보내드릴게요.
2: 좋아요, 좋아요.
3: 네. 네. 최은지님이 근데 그때도 이렇게 오디오가 안 비었나요?
2: 네.
1: 저희는 정말로 말 좀 다 끝나고 하라고 그랬어요. 오디오가 맞아. 너무 물린다고.
2: 그래서 메인 작가가 나한테 편지 썼잖아.
3: 뭐라고?
2: 너무 시끄러워. 오디오 좀 물리지 마라. 진지하게. 왜냐면 말로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1: 못 알아먹어.
2: 그래 알았어. 뭐 너무 우리가 겹치니? 그래?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로 정말 진지하게 편지를 써서 제가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1: 근데 사실 이제는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네.
1: 그때 사실 우리가 그때 한참 일을 너무 바쁘게 할 때인데
3: 네.
1: 방송가에서 야외 예능을 할 때 저희가 같이 했었거든요.
3: 아, 왜냐면 네. 그때는 비면 안 되잖아.
2: 그때 골드미스가 간다도 같이 했고 무한걸스도 같이 하고 있을 때라
1: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즈가 이게
2: 견디질 못해요.
3: 왜냐면 야외 버라이어티를 하면 포즈가 생기면 그건 사고잖아요. 그, 사실은
1: 사고까지는 아닌데 그게 네. 좀 루즈해지죠.
3: 그리고 그렇죠. 좀 뗀뗀하지.
2: 못 참아요.
3: 네.
1: 분위기가 깔아앉으려. 그래서 네.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미안해요. 근데 오늘 또 똥 싸지르고 가서 저
3: 아니. 아침 프로인데 똥 얘기를 너무 많이 해.
1: 아우 남녀노소 제일 좋아하는 게 똥이야.
2: 태기야 잘 생각해봐. 아침에 싸는 게 건강한 거.
1: 그래요.
3: 뭐라고요?
2: 여러분 지금 아침에 싸야 건강한 거지.
1: 여러분 다들 황금 똥 싸세요.
2: 하루 종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3: 나도 그건 동의해.
2: 그쵸?
3: 나도 그건 동의하지만
2: 네.
3: 아니 지금
1: 내가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인다.
3: 지금
2: 네.
3: 똥 얘기하니까 국장님이 내려오셨어.
2: 아유 죄송합니다.
3: 저희 국장님 지향이 누님 웬만하면 안 내려오거든요.
2: 알죠. 저분도 오래된 분이에요.
3: 네.
1: 아, 그때도.
2: 맞아요.
1: 아, 이렇게 뵙네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오면 이렇게.
3: 네.

0: 이제 계시던 분들을 만나고 이러면 너무 좋다 이제.
1: 그래갖고 봉선이가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여기 엔지니어 선생님한테 잘 지내셨어요?
0: 우리 그때 봤죠? 네.
1: 처음 뵙는데.
0: 어, 나는 본 줄 알았지.
2: 약간 연예인들 직업병 같은 거잖아. 괜히 누구든 만나면 친절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0: 아니요, 저는 방송국. 솔직히 모든 이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병은 없는데 네. 가끔 이제 컬투쇼에 한 번씩 스페셜 DJ 하고 오면 맞아. 우리가 네. 애기 때 만났던 엔지니어 선생님들이 여전히 그 기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게 기계를 믹서기라고 해야 되나?
1: 그거를 믹서기 앞에서 하여튼
0: 네. 믹서기 아니야? 네,
1: 하여튼
0: 예, 아무튼 간에 네.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우니까 나도 반갑다고 인사했는데 네. 생전 처음 본다고 네. 하셔가지고
2: 네, 되게 당황하셨겠네요.
1: 근데 그런 실수는 되게 자주 하는 거라서
2: 아니, 자주 사실은. 하죠. 그럼요. 네, 네. 네, 1698님이 동거 동나 때 제가 첫 연애를 했어요.
1: 어머,
2: 남자친구의 단점을 사연으로 보냈는데요. 네. 두 분이 연애할 남자는 많으니 버리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진짜 믿고 찾던 기억이 납니다.
0: 생각나요?
1: 야, 잘했나요?
0: 아니,
2: 뭘 잘해?
0: 아니, 우리가 사실 네. 다른 거는 다 그런대로 인생의 연륜으로서 송 선배님이 계시니까
2: 네.
0: 얘기를 하는데 연애 상담을 정말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야, 헤어지!
1: 웬만하면 헤어지라고 했고 네. 웬만하면 차라고 했고 네.
0: 남자 많아! 이랬는데.
1: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2: 네.
0: 근데 지금은 행복하시죠? 뭐, 사랑했던 분 아니, 만나셔서?
1: 그럼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할 네. 때는 그게 다인 줄 알지만, 한 걸음만 뒤로 가면, 아, 이게 맞나? 뭐, 잘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2: 아,
0: 근데
2: 그래요?
0: 너무 걸음을, 백도를 너무 많이 하시고
1: 뒤로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지금.
2: 아, 그리고
0: 문어크로.
2: 아, 그러면 어떠신가요? 두 분 지금 어떠신가요? 그 뭐요? 연애에 대한 상담도 했고, 지금 이제 멀리서 한 걸음, 떨어져서 네, 연애를 네. 볼 줄도 알고 하는 네. 이미 그 상태였던 거잖아요.
1: 네.
2: 예.
1: 네.
2: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연애는
1: 아 시간 단거 아니에요?
0: 네. 음악
1: 다음 시그널 나갈 거예요.
0: 음악을 안 틀어. 네.
1: 사부에도 송은이 신봉선 씨와 패밀리 위크
2: 아직 끝날 때 안 됐어요.
0: 네, 그래요?
2: 지금 50초 넘게 남았어요.
1: 50초 남았어. 우리 옛날에 시간 남아가지고 네. 우리 마무리 멘트 다 했는데
0: 차라리 진짜 시간이 없는 게 나.
2: 왜?
1: 마무리 멘트 다 했는데 밖에서 시간 남았다고 돌리는 거예요.
0: 이미 송은이
1: 그래서 송은이
0: 신봉선의
1: 동고동 했는데 나. 돌리는 거야.
0: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요?
1: 동고동라
0: 이거를 마지막 멘트를 하기 전에 사인을 줬어야 되는데 락을 솔직히 한 십몇 초를 했어요.
1: 그래서 시간을 맞췄어요.
0: 네.
2: 야 대단하네요.
1: 오디오도 안 뵀어.
2: 아, 제가 오늘 아주 좋은 걸 배우네요.
1: 오디오도 네. 안 뵀어.
0: 연습 한번 하실래요? 마지막
1: 끝 멘트가 뭐 있잖아.
2: 우리는 나는 또
1: 봉근의 멘트... 여러분들 뭐 있잖아.
2: 아, 그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다는 혼자 하긴 좀 그러니까.
2: 네.
0: 행복하세요. 4부, 뭐 네. 이런 것도 하세요. 맞점 하세요. 뭐
2: 네. 4부에서도 송은이 신분송 씨와 패밀리 그 이어갈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커피 한 잔 값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제부터죠.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할인권 225만 장을 극장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나눠주고 있습니다. 쿠폰은 각 극장 온라인 회원에게 영화관별로 두 장씩 발급되고요. 예매할 때 적용하면 바로 할인돼 영화표 한 장당 6,000원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혜택과 중복 사용도 가능할까요? 청소년 조조 할인 등 다른 혜택과도 함께 쓸 수 있어서 특히 매달 둘째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4,000원대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통신사 할인과는 중복 사용이 제한되고요. 수량이 소진되면 종료된다니까 영화 할인권 서둘러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파워 FM 3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패밀리 위크, 동고동락의 DJ 송은이 신봉선 씨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서 이제 네. 두 분의 DJ 시절 이야기와 뭐 사는 얘기 뭐 예, 들어봤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2: 뭘요? 갑자기요? 아, 이러고 좀... 살아요. 네. 사실은 광고 나갈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감사패 금이 박혀 있는 것이 네. 보이는데 진짜 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시작해서 네. 우리가 예전에는 여기저기 나가면 뭐 이렇게 퀴즈쇼도 금... 나가고 뭐 하면 네. 금을 줬다 그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1: 왜 이렇게 요즘에 방송국들은 돈을 아낄까요?
3: 다들 아, 어려워요.
1: 그래서 그런 거죠.
2: 수가 없어요. 네,
1: 예전에 그래도 뭐 이렇게 상 받거나 뭐 퀴즈쇼 같은 데 나가면
2: 부상도 제법
3: 네. 한 냥짜리 금을 줬어. 저 맞아요. 신인 때 제가 막 이제 개콘에서 예능을 돌 때 한금 열쇠 한 냥짜리가 몇 개 있어요. 안 팔아.
2: 그걸 보는 시간 하나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1: 대단하다.
2: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대단하다. 오. 너 예. 대단하다. 예.
1: 김은경님이 네. 네. 은퇴한 임원이 회사에 놀러오면 이런 느낌일까? 라떼 이야기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3: 아, 너무 맞아요.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네.
2: 우리가 살 날은 불투명하니까 할 얘기가 없지만 네. 살아온 날은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1: 아, 왜냐하면
2: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를 누린다고 해도 이제 과반을 넘은 거거든요.
1: 아 지금 이제
2: 네, 살아온 날이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더 많겠죠.
1: 아니 그리고 동거동락 추억에 대한 사연이 네네. 굉장히 많이 오네요.
2: 아 그래요?
1: 지금. 네. 9463님이 네. 중학생 때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ASMR처럼 속삭이는 코너 듣고 동거동락 입문했어요. 오래전이라서 코너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국물 마신 소리 같은 게 지금까지 기억나네.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3: 차 한잔 하실 내용인가? 그러죠.
2: 우리가 하도 오디오가 겹치니까 네. 코너를 만들었어요. 조용히 하는 코너.
3: 그게 생각나세요?
1: 라디오인데? 네.
3: 그게 아나운서님, 아 지영 언니, 네네. 지영 언니
2: 무슨 지영이요?
1: 아 갑자기 정지영 아나운서.
3: 정지영 언니가
2: 느낌으로 한다고.
3: 느낌으로 한다고.
1: 아 그 심야 방송.
2: 네 ST. 정지영 ST로 한다고.
4: 성은이 씨. 그건 아세요? 그래서 차 한잔 하실래요?
2: 그리고 그 국물 아니고 이러면서 커피. 잔이었어요. 커피였어요.
3: 그래서 커피를 꼬르륵 마시는
2: 네,
3: 거.
2: 네, 뭐 쩝쩝거리고 마시고.
1: 아니, 그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2: 그냥 그럼, 일상 사는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
4: 저는 말이죠.
2: 맞아요.
4: 방구가 안 나와서 걱정이에요.
3: 와,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2: 그거 정말 답답하잖아요.
4: 네.
2: 그러면 일어나서 고양이 자세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4: 세상에 일어나서
2: 제법 효과가 있대요.
4: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얼른 황금변을 보고 싶어요.
2: 와, 와. 모두의 소원이죠.
4: 네 여러분 오늘도 뭐 똥 꿈꾸세요.
2: 네 숙변하세요.
3: 이런 코너였어요.
2: 이런 코너였어요.
3: 이런
2: 코너였고
1: 이거 되게 몰래 뒷담화할 때 네,
3: 너무 괜찮은 방법이에요.
2: 너무 네. 오디오가 겹치고 시끄러우니까 아~ 제작진들이 머리를 써서 조용히 시키는
1: 이런 식으로 볼륨도 낮추고 오디오도 안 겹치게
2: 네, 맞아요.
3: 와, 얼마나 고생했을까.
2: 그게 코너 이름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만
4: 차 한잔 하실래요?
2: 아, 그런 거였어요.
1: 아 그래요? 네. 5308님이
4: 까먹고 있었다 나도.
2: 네.
1: 언니들 우선 죄송해요. 언니들이 아직 솔로인 거 저 때문인 걸까요? 라디오에서 속담 맞히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정답이 집신도 짝이 있다였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집신도 짝이 없다라고 보내서 두 분이 광분하셨어요. 아, 다시 한번 죄송해요라고.
3: 예, 네. 집신 짝이 없는 것 같아요.
2: 집신은 원래 그리고
1: 근데

0: 제 사극 출연했잖아요.
1: 네.
0: 짝이 없는 집신이 진짜 있더라고요.
2: 많아요.
1: 그래요. 거기 우리 있잖아요 앞에. 남들 뭐 두 번 세 번 우리 목까지 하라 그래.
2: 네, 뭐 그러라고 하든지.
1: 네. 근데
2: 이제는 광분 안 해요.
0: 네. 어떤 거에?
2: 이런 거에.
1: 네.
0: 오~
2: 이런 거 광분을 해요.
1: 근데 그걸? 그런 건 좀 있어요.
0: 어떤 거?
1: 친구들 만나잖아요.
0: 네.
1: 그때 자연스럽게 아이들 얘기로 갈 때 나 혼자서 이제 손톱 좀 만지고
2: 아, 할 얘기가 예, 없으니까
1: 이렇게 막 립밤도 바르고 이러고 있어요.
2: 조카들도 있고 뭐 아이들 얘기 할 수 있죠.
0: 네, 1804님이 네. 동거동락 때 제가 사는 재미가 없다고 사연을 보냈더니 송은이 씨가 배부르는 소리하고 배부르니 하는 소리네요. 지금 밥 굶고 그러면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갈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덕분에 정신 바짝 차렸죠.
1: 좋은 얘기했다.
2: 좋은 얘기했다.
1: 좋은 얘기했어.
2: 전 지금도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사무실이잖아요. 저희가.
1: 네.
0: 이 소속되어 있는 그 연예인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1: 아, 해야지.
0: 놀면 뭐하니?
2: 야, 네. 굶어봐야 정신 차리지. 뭐 연예인 병? 야. 네.
0: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 뭔지 아세요?
1: 연병 얘기하셨어요?
0: 가리지 마.
1: 가리지 마.
2: 그냥 열심히 해.
0: 가리지 마.
1: 주어진 대로 열심히 해. 괜찮은 게 뭐냐면 네. 봉태규 씨가 어느 정도 이제 배우시고 네.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런 거 하시면서 좀 더 밝아지신 것 같아. 편안해지고 본인 행복해 보여.
0: 왜냐면 제가 제 주변에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1: 아~
0: 왜냐면 사실은 다 비슷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끼리 그치,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2: 좋은 작품 기다리자.
0: 뭐 이런, 그런 거. 네. 근데 약간 근데 내가 속으로 아 이것저것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뭔가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아 네. 못했는데 해도 되네.
2: 아 그럼요. 그리고 태규 씨는 네. 제가 생각한 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게 되게 다양한데 오히려 배우라는 틀에 갇혀서 그걸 다 못한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1: 아 그래, 그런 네. 거 많지.
2: 한방 있는 좋은 작품 그런 거 안 와요.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지.
1: 맞아.
2: 네, 근데 연기 잘하고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좋은 작품 오면 할 수 있고.
1: 근데 왜냐면
2: 근데 라디오는 우리 옛날에 봉태규 씨를 언제부터 내가 생각했냐면 네. 우리 옛날에 그 송신동 할 때예요. 송신동 할 때 가정백과사전이라는 코너에 출연했던 거 기억나요?
0: 출연했죠.
1: 팟캐스트 그때 왔었어요?
0: 팟캐스트 할 때. 그때 아, 내가 그때 출연 전화 통화도 한번
2: 했고
0: 출연도 한번 했죠.
2: 그래서 그 보드카레인의 우리 그 승준이랑 같이 와가지고 둘이 남자들이 아빠들인데 아이들 육아 관련된 가사 관련된 팟캐스트 한다 그래서 그때 우리 그거 아 그건 언니네 라디오래?
1: 예, 그래서 네, 저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내 기억이 잘못됐나?
0: 앞서 그냥 엔지니어 분에게 인사한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2: 한 번씩.
1: 왜냐면 저는 이제 왜냐면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SBS에서 서울이 신봉사 동고동락 이후에 방송을 안 했고
0: 네.
1: 언니네 라디오를 저랑 비슷한 또 김숙 씨 놀브라인 김숙 씨랑 또 같이 하셨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2: 놀브라인 맞아요. 네. 놀브라인.
1: 네.
2: 아, 그래서. 태규가 아 그때 게스트로 왔을 때
0: 맞아,
2: 참
0: 맞아.
2: 재밌다.
1: 그래서
2: 라디오를 내가 제가 적극 추천을 했어요.
1: 예.
2: 네. 기회가 되면 무조건 하자.
1: 예, 뭐든 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일이 없을
2: 너무 잘하고
1: 때
2: 있고.
1: 집에서 네. 옷 리폼도 해요.
2: 봉선 씨도 제주가 보통이 아니에요.
0: 제주 많으시잖아요.
2: 한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1: 가만히 네. 못 있어. 네.
0: 아 근데 그걸 좀 배웠어요. 제가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해야지. 그래서 이제 거침이 없어요.
2: 거침 네. 해야 돼.
1: 다 해야 돼.
0: 해야 돼.
1: 그 나중에 돼. 또 이제 본인의 맞는 옷을 빵 터지면 그것까지 다 끌어올린다고 네. 전에
0: 그럼요.
1: 했던 거.
2: 근데 봉선 씨도 자기가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몸 관리 시작하니까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돼서 다 이제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관리 네. 어떻게 하느냐.
0: 아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가 생긴 거잖아요.
2: 아니 봉선이의 컨텐츠와 아이덴티티가 생긴 거죠.
0: 아, 네 그쵸, 그러니까.
1: 그쵸. 약간
0: 네.
1: 이미지가 또 예전에는 못난이 컨텐츠로 계속 가다가 이제는 이제 건강적으로.
2: 네네.
0: 아 근데 진짜 사람이 달라지긴 했다.
1: 네. 살 빼요. 살 빼면 그렇게 달라요?
0: 와 아니 근데 너무 다르긴 해요.
1: 아 그래요? 그 수술한 건 없어요. 수술한 건 없어요.
0: 아 진짜요?
1: 네 수술 안 했어요. 어? 아니 그때 코.
0: 아니 왜 의문을 풀지
1: 아니,
0: 않으세요?
1: 아니 우리 고기
0: 만난 다음에
2: 아 고기 이후로 아 고기 이후는 없어.
1: 코가 2014년식이에요.
2: 아, 알았어 미안해.
1: 2014년식이야.
2: 아, 그러니까 아니, 원초적인 네. 얘기를 한 줄 알고 네. 원천적인.
0: 아 근데 너무 달라 보이긴 해요. 네. 7199님이 네. 두 분의 라디오 진행 기간이 딱 제 군 생활이랑 맞아요. 네. 그래서 밤에 장군님 퇴근하시는 거 기다리면서 동고동락 많이 들었는데요. 두 분이 동시에 웃었는데 웃음소리 구분이 안 돼서 너무 웃겼어요. 서로 성대모사 하시다가 서로 헷갈려 해서 더 웃겼죠.
2: 아 이런 거 있었나 우리가?
0: 아니, 그래요?
1: 아니 근데
2: 했던 거 같기도 하고 에.
1: 너무 감사하다.
2: 에.
0: 아니 근데
1: 이렇게
0: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 너무
0: 지금.
2: 감사한데요. 진짜?
1: 너무 감사해요. 나 눈물 날라 그래.
0: 지금 박정실님도 송신동 시절 송은이 신봉선 두 분이 게스트 지현우 씨 무릎 위에 앉으신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0: 왜 이렇게 추잡스럽냐?
1: 두 분 오늘은 봉디 봉대구씨 무릎 위에 올라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0: 아, 지금 부끄러워요. 그때 못 모르고 앉아가지고
1: 게스트 무릎 위에 올라탔다고요?
2: 그리고 작가님들이 친해요, 지현우 씨랑. 아,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바람 잡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무릎에도 앉고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네, 했던 거죠.
0: 그때는 그리고 무릎 위에 앉는 게 그렇게
2: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0: 근데 지금 조금 그럼요. 부끄럽고
2: 네, 네. 나이가 있고 또
0: 네, 저희도 아. 채신 머리가 있어가지고.
2: 네, 그리고 태규가 런닝을 한다고 해도 예. 다리가 그렇게 예. 막 종국이 느낌은 아니니까
0: 그러니까
2: 무너질 수도 있고.
1: 그럼요. 네. 예. 조심해야 되니까.
2: 네네. 조심해야 되니까.
1: 2109님이 네. 2008년도 첫방 시작할 때쯤 제가 첫 출산해서 남편이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그때 두 분이 정신없는 와중에도 얼마나 축하를 해주셨는지 너무 고마웠어요.
0: 저희가 또 네.
2: 맞아. 저희는 축하를 진심으로. 하면 진심으로
0: 진짜로
2: 정말 내일처럼 했던 것 같아요.
1: 게 있었나요? 그 축하에 대해서?
2: 전까지 진심으로 했다니까요.
1: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마음으로
0: 아니, 정말 그냥 정말 축하드립니다가 아니라 오 축하해요. 하면서.
2: 근데 진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거를 아마 다 고스란히 받으셨을 거예요.
0: 그리고 우리가 그때 네. 생각나세요? 다른 DJ는 누나 너무 예뻐요 막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는 네. 누나들 SBS 로비에 효도를 보냈어요.
2: 맞아 맞아.
0: 이런 게 많이 왔어.
2: 홍선이 누나랑 한판 뜨세요. 너무 궁금해요.
0: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하면 효도를 갑니다. 네. 뭐 이런 게 많이 왔어.
2: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봉선이가 실수하면 네. 다들 그렇게 효도를 보냈어.
0: 예. 네.
1: 아, 그래서 진짜?
0: 우리끼리 그런 문자를 보면서 낄낄대면서
1: 60억 분의 1 사나이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0: 그거랑 맞짱더라고.
2: 네. 왜냐면 네. 봉선이는 61억 원의 가치니까
0: 69억 원 뭐 이렇게 맞춰서
2: 올라갔네. 네.
1: 아 그러니까 이 청취자분들이랑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친했군요.
2: 맞아요.
1: 예. 네. 네. 그러니까 누나 뭐 언니 동생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군요.
2: 그러니까 뭐 저희가 했다고 하지만 청취자분 다 키워주신 그쵸, 거예요.
1: 그쵸. 네. 네. 3829님이 봉선님 아까 봉디가 네. 봉선 씨 유행어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0: 머라차 시브리 산도가 그렇게 고독한 대사인지 몰랐어요. 혼자 독백은
1: 아니. 아 너무 가혹해. 바로 여기 왔는데 그걸 어떻게
2: 듣고 있었지. 마침 듣고 있었지 뭐야.
0: 아니 아직까지 다 하는 거 아니다. 다 못 내려놨네.
1: 아니야 그거 못 내려놨어. 그게 아니라
2: 해봐. 2차례 한번 해봐. 원래
1: 오리지널 한번 들려줘봐요.
0: 네. 이게 아시다시피 네. 이제 짜증이 나 있어야 돼.
1: 맞아 맞아.
0: 갑자기 짜증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억울한 얘기를 듣고
1: 네.
0: 뭐라 쳐 씨부리 썼노 씨. 이거가 이 라인이 있고 정말 화가 나 대놓고 뭐라 쳐 씨부리 썼노 씨.
2: 이런 거 이게 있고
0: 네.
1: 뭐라 쳐 씨부리 썼노 씨.
0: 덤빈다.
2: 이게 맘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0: 네, 좀
1: 네. 가혹하네요. 네, 네 오늘 네.
2: 오늘 태규 씨 오늘 로비로 효도로 보낼게요.
0: 아,
2: 네.
0: 아 진짜 안 되겠어. 네.
1: 아우 지독하신 두 분을 아우 지독하네요
0: 냅다,
1: 오늘.
0: 냅다네요.
1: 네, 네 오늘 네. 제목은 패밀리 위크인데 지독해요.
2: 패밀리지.
1: 네. 백용기님이 송 사장님한테 로또 같은 연예인이 누구인가요?
2: 네네.
1: 혹시 장 감독님 진짜 누군지 궁금합니다.
0: 아, 무잘 됐더라. 장 감독님.
2: 로또 같은 연예인.
1: 네.
2: 로또 같은 연예인.
1: 근데 장 감독님은 네. 장 감독님 저도 오랫동안 봤잖아요.
2: 네네.
1: 로또 같다라기보다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 감독님 보면서. 아 역시 사람 말년이 좋아야 되는구나. 아니 왜냐면
0: 되게 기쁜
2: 맞아.
1: 아니 왜냐면 장항준 감독님이 너무 본인의 그 뭔가 힘들었던 시절이나 사실은 이렇게 되기 전에 시절을 김은희 작가님도 그렇고 너무 유쾌하게 얘기하다 맞아.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뭔가 덜 힘들었을 거라고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저는 옆에서 목격을 했잖아요.
2: 그치.
1: 네. 진짜 힘들었잖아요.
2: 네.
1: 정말. 근데 이렇게 되는 거 보고 야 역시 사람 말년이
0: 우리도 말년이 좋을 거예요.
1: 네.
2: 좋잖아요. 예. 다 우리 모두 좋지 않나요?
1: 네. 네.
0: 그쵸.
1: 좀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0: 예. 욕심이 나네요.
2: 아, 네. 롤브라인들이시면 롤브라인.
0: 예예. 예.
1: 아니
0: 예.
1: 정말.
2: 네.
1: 그 뭐 뭔가 로또 같은 연예인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송은희 대표님이 아 뭔가 이 사람
2: 네.
1: 이 연예인 뭔가
0: 힘드실 거
1: 한 명만 뽑기 힘들죠.
2: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한 명 뽑기 힘들어요.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요즘 장항준 감독님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1: 네.
2: 특별한 애정을 쏟거나
1: 네.
2: 그렇진 않아요.
1: 아 그런가요?
2: 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또 뭐 그게 지나가겠죠.
1: 그렇죠.
2: 저는 사실은 소속 연예인들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골고루 다.
1: 아 사실 근데 그게 제일
2: 그게 제일 좋아요. 그게 네. 제일 좋아요.
1: 네. 네. 갑자기 막 누군가 잘 되고 그런 것보다는 누구 네. 한 명 잘 될 때 누구도 잘 되고 누구도 잘 되고.
2: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좀 감독님을 생각하면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건 있어요.
0: 그렇지.
1: 아 그래요?
2: 아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장항준 감독님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봤는데
0: 오빠잖아요.

0: 오빠. 네.
1: 항준이 오빠는 한결같음이 결국 이걸 이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게 진짜 중요하다.
0: 맞아.
1: 요즘은 SNS 보면서 누가 뭐 부러우니까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없잖아요. 장준 감독님 진짜 본인 스타일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있어도 없는 대로 그냥
2: 그리고
1: 이렇게.
2: 난 그게 대신에 네. 대단한 게 연출도 그대로 해요.
1: 맞아요.
2: 예전에 욕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요.
1: 맞아요. 맞아요.
2: 아니, 근데 어쨌든 그대로 연출하니까
1: 자기의 생각하는 바 성품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하는 거거든요.
0: 네. 참 이게 나이 들면서 느끼는 거지만 참 나답게 사는 걸로
2: 그럼요.
0: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 아, 그래서 맞아요. 이승민 님이 신봉선 씨 너튜브를 보면 진짜 재밌게 사시는 것 같아요.
1: 네네네.
2: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요.
1: 네네.
2: 요즘 가장 큰 소확행은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사실 저한테는 없던 운동 루틴이 생겼고
2: 네.
1: 사실 채널 이름부터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아, 저는 니은 신봉선 기억이라고 이게
2: 그 유명한 그 짤 있잖아요.
0: 그 채널이 유명한. 있는데 사실 이제 일처럼 하는 게 싫어서 제가 고프로를 들고 이거 오늘 찍어볼까? 찍어서 여러 개를 묶어서 나가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업로드 때 좀 더 이런 걸 해볼까 하면서 그냥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저는 사실 큰 소확행 정말 더럽게 가기 싫었던 운동을 갔다 오는 거. 요즘에는 솔직히 너무 똑같은 루틴이어가지고 지겨워서
2: 네.
0: 저희 집에서 한 3.1km 정도 떨어져 있는 헬스장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해요. 다 보면 이제 좀 생각도 조금 정리도 되고 멍때리고 되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또 재밌고
2: 놀랍게도 네. 광고 듣고 인사 나눠야 된대요.
0: 안 돼 안 돼 안 돼 안
2: 돼. 저
1: 캡사이신의 매운 사랑 신청했는데
0: 아 그래요?
1: 그럼 시내타운에서 좀 틀어주면 안 되나요?
2: 노래 한 곡도 못 들었어.
1: 아 그럼 시내타운에서라도
2: 끝곡으로
1: 그거 네네. 좀 해주세요.
2: 네네 우선 광고 듣고 올게요.
1: 캡사이신 괜찮잖아요.
0: 아 예예 매운 사랑
2: 네. 말 좀 그만해주세요. 광고 좀 듣게
1: 알았어요.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규진이 왔다.
5: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4: 아니, 규진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5: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교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4: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 뻥이 왔어요.
5: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4: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6: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7: 네.
8: 우리끼리 계속 화살 씨
9: 사이트 왔나요?
8: 오셨네요. 아, 네. 더 놀고 가고 싶어가지고. 네. 시네타운에 또 놀다 갈까?
9: 매운 사랑은 언제 틀어준다고요?
7: 아, 네. 그 좀 말 좀 해도 될까요?
8: 예, 예, 이제 네. 허락하겠습니다. 네.
7: 그 구 찰리 PD님 있잖아요. 네, 네. 현 파워 FM CP님이 오늘 네. 열광적인 그 청취자 여러분의 반응, 네. 그 전에 하셨던 프로그램 그 들으셨던 분의 반응을 보시고 네. 아, 그때나 좀 좋아해 주지 지금 와서 왜 이러냐고.
9: 네. 네. 맞아요. 예. 네. 몰라요. 뭘 청취율 잘 나왔다면 잘리지 않았겠죠.
8: 그렇죠. 붙잡았겠죠.
7: 네, 그래도 네. 인사해 주셔야 돼요.
9: 그때는 바빴나?
7: 네. 8시, 다시 듣겠나 보다.
9: 8시에는 바빴나?
7: 다시 듣겠나 보다. 네. 인사해 주세요.
9: 네. 알겠어요.
7: 오늘 어떠셨나요?
9: 네, 너무 즐거웠고요. 네. 우리 봉태균 씨 뭐
7: 봉태균이요. 무슨 씨요?
9: 네, 한 판 쉴게요.
8: 예. 즐거웠습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라도 가끔 만나서 정말 네. 일이 아니라 이렇게 담소 나누고 이러는 시간이 너무 귀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웠어 아침부터.
7: 네, 저도 네.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네.
8: 정말 좋은 아침이네요.
9: 네. 네. 매운 사랑 틀어주시는 거죠?
7: 네.
9: 네.
7: 네. 캡사이신의 매운 사랑 끝곡으로.
9: 캡사이신이에요.
8: 예,
9: 네,
8: 제가 네. 캡사이신이죠.
7: 부캐잖아요.
9: 네, 네, 맞아요. 매워서.
7: 네.
9: 오늘
8: 굳이 안 해도 돼.
7: 네, 오늘 목소리 끝곡 괜찮은 것 캡사이신의 매운 사랑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우리 사랑 참 매웠다.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서 널 사랑해서 보내는 거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줘. 내 매웠던 사람아.
1: SBS 우리말 지킴이.
2: 이건 어제 있었던 일이야. 이건 어저께 있었던 일이야. 오늘의 하루 전날을 뜻하는 두 표현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복수표준어입니다. 어제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신문, 뉴스 같은 공식적인 글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두루두루 쓰이는 단어인데요. 어저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다만 어제는 지나간 과거라는 추상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어저께는 오직 하루 전날이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가리킬 때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문장 속 상황에 맞춰 더 자연스러운 단어를 선택해서 쓰면 되겠죠?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프레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5: 인쇄는 와우 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박하선의 시내타운. 드라마 기리고에서 기리고는 소원을 이뤄주는 어플입니다. 형욱은 여기에 간절한 소원을 빌죠. 시험에서 1등하게 해주세요.

평소 아무리 노력해도 늘 성적이 바닥이던 형욱은 놀랍게도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 지 24시간 만에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기리고 어플은 귀신이 깃든 주물이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공포영화에도 시대의 흐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속 귀신은 우물에서 기어나왔고 90년대엔 TV 화면을 뚫고 나오더니 이제는 어플의 터치로 만나지네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뭐 드론을 타고 날아올지도 모르겠네요. 공포는 늘 가장 익숙한 얼굴로 찾아오니까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박하선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텔미 썸씽에서 쇼스타코비치 왈츠 2번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한 드라마 네. 기리고 이야기 나눠봤죠. 전소영, 강민아, 백선호 배우가

0: 출연을 했습니다. 소원을 이뤄주는 어플 기리고의 저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예고받은 고등학생들이 그 저주를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개봉하진 않았고 지금 난리가 났죠. 우리 화영님이요. 드론 타고 오는 거 상상하면 무섭다고. 그러니까요. 되게 웃겼다가 막상 상상하니까 무섭네요. 5966님이 이제 어플이 저주를 거는 시대가 됐어요. 미래엔 인조인간의 귀신이 빙의하지 않을까요? 하셨고요. 우리 미화님이 소원이 커질수록 그 대가도 어마무시하죠. 소원은 이루는 과정도 중요한데 결과만을 바라는 욕심이 문제인 것 같다고. 갈수록 공포의 모습도 그러고 보니 진화하는 것 같다고. 우리 8808님은 시네타운 처음 듣는데요. 평택인데 너무 덥다고 유유. 반갑습니다. 오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른다는 아 무시무시한 이게 더 무섭다 그죠? 소식 운전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아,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를 비워두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2부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꽃곰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 손가락을 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광고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1: 글래요?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에어니플.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와, 건강한데 맛있네.
9: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8: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1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0: 1등을 책임지는 1등.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 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이죠. 영화는 방울방울. 나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친구의 친구 학교 선배인데요. 친구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 먹고 뭐 만나보겠다고 했죠. 소개팅 당일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소개팅 남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그 분위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뭐 평소에 쉴 땐 뭐 하세요? 저는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너무 좋아요. 영화 좋아하세요? 소개팅 남 역시 제 말에 웃으면서 대답해줬죠. 영화 좋죠. 저도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이 남자 제가 마음에 드는 건지 안 드는 건지 대답이 너무 짧아요. 할 수 없이 저는 또 이 말 저 말 뭐 중언부언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감독 중에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좋아해요. 시간을 새로운 개념으로 풀어내는 감독이잖아요. 그 왜 코엔 형제 영화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좋고. 말이 길어지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영화에 대해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아는 척을 한 거죠. 저는 그동안 봤던 영화들을 다 끌어다 얘기하면서 마치 평론가처럼 얘기했습니다. 저 그럼 영화 좋아하신다니까 궁금해서요. 혹시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 영화에 대한 결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필 제가 안 본 영화였어요. 평론가처럼 말했는데 질문에 대답을 못하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와서 소개팅남이 얘기했던 그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찾아봤어요. 영화는 너무 재밌었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결말이더라고요. 이 결말을 얘기하지 못했다니. 뭐 어쨌든 저는 결국 소개팅남과는 잘 되지 못했고요. 그래도 좋은 영화 한 편을 알게 됐네요. 소개팅남은 가도 영화는 남았습니다.

네, 우리 5월 14일 목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세사리아 에보라의 벨사메 무초 듣고 왔습니다. 승구님이요. 말이 길어지는 쓸데없는 말. 말이 길어지니 쓸데없는 말. 그럴 때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럴 때 굉장히 집에 가서 이불킥할 때 있죠. 아, 왜 그 말 왜 했지? 말하면서. 말은 줄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2007년에 개봉한 코엔 형제 감독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우연히 거액의 돈가방을 손에 넣은 남자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쫓기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어요. 이 영화도 참 좋았죠. 생각할 것도 많고. 근데 이 남자는 이렇게 말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되게 매너 없는 거 아닌가? 잘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남자 가라 그래요.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우리 쓰니가. 영화역인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선물이에요. 전지현 주연, 연상호 감독의 신작 좀비 영화 군체 예매권, GOD 데니안 주연의 연극 빛과 어둠의 경계에서 초대권 드립니다. 보고 싶은 작품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 슈가베베스의 푸시 더 버튼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테리우스들의 이야기 볼게요. 7195님이 캔디 저도 어제 캔디랑 같은 곳에 봉사활동 하러 갔었다고. 아 오셨구나. 아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아픈가 했더니 맞다. 어제 우리 페인트 칠도 하고 대청소도 하고 애들도 보고 그랬죠.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냈으면 해서 열심히 청소하고 왔다고. 아 캔디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아 저도요. 앞으로도 봉사활동 열심히 참여할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우리 복권 그 협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제 오셨군요. 이거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참 좋아요. 두 달에 한 번씩 좋은 일하는 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복권 사시면 이렇게 기부가 된다는 사실도 홍보하고 홍보대사니까. 아까 누가 봤는데 내 꿈 꿔서 복권 당첨됐는데 3등 됐다고? 맞아요. 제가 홍보대사라 그 기운이 있나 봐요. 우리 매니저님도 저 이거 뭐야 뽑는 날 그 번호 뽑는 날 샀는데 3등 됐잖아요. 3등이면 100 얼마든데 와 축하드립니다. 상호님 그래 5145님 요분 아 3등이 당첨됐대요. 제 꿈에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제가 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3등은 저도 안 돼봤는데 아우 뭐 하셨어요 그걸로. 재밌겠다. 3219님이 오늘 아들과 데이트하려고 하루 휴가를 썼는데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이번에 개봉한 슈퍼마리오 영화 보고 싶다고 해서 극장 가고 있대요. 우리 아들 이젠 놀이동산보다 영화 보는 게 더 좋은 나이가 됐나 봐요 하셨어요. 아 슈퍼마리오 진짜 재밌게 봤는데 저희 아이보다 저희 둘이 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번에 개봉하면 또 보고 싶네요. 짱언니님이 6개월 둘째랑 문화센터 원데이 클래스 가고 있대요. 두 번째인데도 왜 설레네요. 오랜만에 또 외출하셔서 그쵸. 맞아 요럴 때가 있었는데 저도 문쌤 갔었는데 뭐지 그 무슨 아기 마사지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 시계 방향으로요 막 이러면서 뷰티

사이드 OST랑 함께 간다면 왠지 오늘 하루가 영화 같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럼 틀어드려야죠. 영화 뷰티 인사이드에서 시티즌스의 True Romance 요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우리 돼지 포크밸리가

0: 오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1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비에스 생활 정보.
5: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전라권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서울이 31도, 광주가 30도,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겠고 내일까지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25도 안팎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이 나타나겠고요. 다음 주 초까지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이 유지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6.9도입니다.
6: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박하선의 시네타운.
1: 지원님은요? 캔디 날이 너무 좋아요.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없고. 그래서 신청해요. 미스터 블루스카이. 그루트의 춤이 생각났네요.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 나왔던 노래죠.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스카이 듣고 무비 꼼꼼으로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 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이죠. 무비 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제시 영화를 드려요. 그럼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시는 또 다른 영화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귀 쫑긋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주디 갈랜드 주연의 영화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오즈에 오게 된 도로시가 집에 돌아가기 위해 허수아비, 사자, 양철 나무꾼과 모험을 떠나는 영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이 작품을 생각하면 또 어떤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뭐 예를 들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야. 오즈도 그렇고 초콜릿 공장도 그렇고 밝은 상상의 세계가 한가득 펼쳐진다는 게 닮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저는 오즈의 마법사니까 그 주디 갈랜드 또 다른 영화죠. 실화 영화 그 뭐지? 르네 젤위거 나오는 그 영화. 주디. 아니요. 이름이 그냥 주디였구나. 네, 그거 생각나네요. 지금 바로 샵의 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자, 이제부터 원고가 없어요. 여러분이 꽉 채워주시는 시간이죠.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랜드의 Over the Rainbow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오즈의 마법사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인자님이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 구두가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예쁜 구두 많이 나오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급 떠오르네요. 최근에 또 2가 개봉해서. 3415님은 위키드요. 오즈의 마법사가 모티브가 돼서 만들어졌대요. 맞아요, 맞아요. 친구가 적극 추천해서 봤는데 재밌었어요. 한때 글린다랑 엘파바처럼 친구랑 머리 찰랑하며 다녔네요. 하셨고요. 5131님이 마션이요. 도로시가 오즈에 떨어졌듯이 맷 데이먼이 화성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화성판 도로시의 감자재배 생존기. 구두 대신 로켓이 필요할 뿐 하셨고요. 하연님이 주디 갈랜드 나오니 그왜 토끼 주디가 나오는 주토피아요. 아, 요런 의식의 흐름 좋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립니다. 그럼 이번엔 영화 주토피아의 꼬리를 물어볼까요?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주토피아에서 샤키라의 Try Everything.

주토피아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0793님이요. 주토피아에서 주디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도전했고 열정 가득한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아나도 생각이 난다고. 혜경님은 주토피아의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씽이 생각난대요. 동물 친구들의 신나는 노래가 둠칫둠칫 하셨고요. 어쩜 이렇게 또 신나게 노래를 잘 만들까요? 주토피아는 1은 정말 재밌었는데 근데 2는 조금 저는 실망했었는데 저 같은 분 없나요? 민주님이 청년경찰이요. 어? 왜요? 주디가 진정한 경찰로 인정받잖아요. 경찰대학교 다니는 청년들이 진짜 경찰이 되는 게 같은 결인 것 같다고. 아 그러네요. 뭐 그 친구들 되게 주디랑 닮았다. 1875님이 영화 엘리멘탈이요. 동물들 도시가 있듯이 원소들 도시가 있는 게 비슷한 느낌을 줬다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영수님은 영화 주토피아 하니까 라인 맞춰서 이병헌 배우가 나오는 콘크리트 주토피아래.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떠올라요, 캔디. 아, 그러네, 그러네. 이게 또 라임이 맞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그럼 이번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꼬리를 물어주시면 됩니다. 요 세계관이 같은 영화들이 또 있었죠? 지금 바로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윤수일의 아파트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레노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6: 마지막으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에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다련님이 이병헌 씨가 나오는 영화 백두산이요. 아파트도 높고 백두산도 높잖아요 하셨습니다. 우리 수아님은 설국열차요. 폐허가 된 바깥세상을 피해 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는 점이 비슷하지 않나요 하셨습니다. 저도 약간 영화 투모로우 생각났어요. 재난영화 같은 게 떠오르네요. 우리 기선님은 아파트엔 경비 아저씨, 경비하면 영화 보디가드 떠오르네요 하셨고요. 아 우리 테리우스들 너무 귀엽다 진짜. 이런 의식의 흐름들 너무 좋아.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Have Nothing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4: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3: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0년 만에 찾아간 예전 동네의 건물들은 다 바뀌었어도 알아서 발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안 들은 지 한참 된 노랜데 전주 딱 나오자마자 가사 자동 재생. 그리고 학창시절 친구들 만나면요, 말투도 웃음소리도 바로 급식시절로 복귀. 참 신기하죠. 기억은 흐려져도 우리가 나눈 추억은 안 사라진다는 거. 언제 만나도 늘 절친 같은 우리,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김현철의 동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주주님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시간이 흘러서 분명히 까먹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이 자연스럽게 그걸 하고 있는 경험. 진짜 그 있잖아요. 자전거. 어릴 때 타고 안 탔던 그런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 또 오랜만에 타서 못 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내 몸이 그 감각을 소름끼치게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릴 때 배웠던 피아노 곡 이런 것도 악보 없이 또 쳐지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렸을 때 이제 피아노를 좀 오래 쳤었는데 정말 다른 곡들 아무것도 못 치고 그리고 또 악보를 봐도 잘 모르겠고 이래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콩쿨 대회 나갔던 그 곡은 정말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너무 많이 연습을 해서도 있는 건데 또 특히나 우리가 어릴 때는 머리가 이제 잘 돌아가잖아요. 뭐든 잘 배우고 지금은 좀 안 되지만은 그래서 그때 배워놨던 곡이라 그런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끝까지 막 치게 되더라고요. 다들 이런 경험 한두 번씩 있으시죠. 우리 6628님도요. 제가 딱 그래요. 라디오 듣다가 90년대 노래 나오면 가사까지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 당시 추억은 덤. 아 맞아요. 저는 특히 학교 다닐 때 이제 전 소녀시대나 또 이제 원더걸스, 카라, 뭐 걸스데이 이제 이런 걸그룹 분들 노래가 엄청 핫했을 때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소녀시대 선배님들 노래 중에 깜짝 멘붕이야. 내미나 씨 뭐 궁금한데 완전 마음에 들어. 못 이기는 척 한번 빼줘. 이런 노래가 아이가로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를 내가 막 술술술술 하게 되고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또또 씨께서 환장연애에 나왔을 때 또또 씨랑 그 프리스타일의 수치인불명이라는 노래를 불렀잖아요. 아, 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도 그 가사가 이제 툭치면 나오거든요. 뭐 잘 지내니 나는 요즘 너는 그렇게 살아. 뭐 감기 걸리지 마라. 뭐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그런 게 그냥 툭 하면 나오는 걸 보면서 아, 참 정말로 이거 신기하다. 평소에 이거 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우리 장은희님께서는 주디 절친이라 하시니 행복하네요. 나의 절친이 주디라니 생각만 해도 힘이 나요.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자랑할래요. 주디가 제 절친이라고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우리 전화 연결하는 코너가 정식 코너가 됐잖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그 전에도 제가 계속 우리 주주님들이랑 텍스트로만 만나니까 뭔가 공개 방송도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어요. 내적 친밀감은 쌓여가는데 계속 우리가 글자로만 까만 글씨로만 만나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 주주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전화 통화하는 것도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또 우리 김리경님도 오늘 로즈데이인데요. 장미가

화면 속에 있네요. 우리 주현영 씨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리경 씨, 저는 오늘 약간 뭐랄까 파란 장미 할래요. 오늘 리경 씨가 빨간 장미 해요. 네, 자 1부에서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꽁트로 만나보는 시크릿 주주, 그리고 2, 3부에서는 오늘 오프닝처럼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것처럼 편하고 마냥 깔깔거리게 되는 친구 같은 분들이 나와주십니다. 파워 30 패밀리 위크를 맞아서 바로바로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의 DJ였던 우리 스위스로우 분들과 함께 할 건데요. 이따 다양한 추억담들과 재미있는 이야기 같이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과 관련된 추억이 있으신 주주님들 계시면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약.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 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4: 르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3: 르노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쉿, 너랑 나랑 비밀일기 시크릿 주주 주주 안녕 나 또 왔어 내가 요즘 친언니도 와서 공동육아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말야 진짜 애 키우는 건 보통 일이 아니더라 언니 나 왔어

0: 아이 뭐야 집안 분위기 왜 이래? 희준이 또 사고 쳤어?
1: 으아 이모 조용히 해요. 희준이 못 와요.
0: 어우 야 너 말도 마. 희준이가 우유 마시다가 조용히 해서 봤더니 아 저놈씨 기가 내 명품백에다가 우유를 냅다 쏟아버린 거 있지. 아우 나 정말 나 정말 못 살아.
2: 하하 어떡해. 희준이가 가방에 우유를 쏟아서 정말 속상하겠다. 일단 물티슈나 젖은 천으로 톡톡 눌러서 흡수시키고 중성세제를 푼 물을 천에 묻혀서 닦아주는 게 좋아. 원한다면 가방 재질에 따라 더 적합한 세탁법을 추천해 줄 수도 있어.
0: 어우 AI야 너 말은 쉽지. 저 우유 냄새를 대체 어떻게 빼냐고. 인생이 지겨우면 아들을 낳으라더니 어우 진짜 인생이 다이나믹하다.
3: 어 희준아 희준아 너 뭐해? 아우 야 너 그걸로 콧구멍에 집어넣어. 희준아 당장 빼 얼른.
1: 으아 이모 완두콩이 안 빠져요.
3: 아우 희준아 아우 당장 흥해 흥해 얼른 흥해봐 흥.
4: 에휴 우리 조카도 육아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고. 얼마 전에는 우리 언니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시부모님 모시고 가족 식사를 하러 갔는데 말이야.
1: 초록 색깔은 말이 없어요. 먹기 싫어요.
0: 어우 그랬구나. 우리 희준이가 채소를 싫어하는데 채소가 많이 나와서 속상하겠구나.
1: 으아 완전 속상해요. 안 먹을래요.
0: 그랬구나. 아우 우리 희준이 안 먹고 싶구나. 그래도 초록 채소를 먹어야 슈퍼맨처럼 튼튼해지니까 우리 같이 아주 조금만 먹어볼까?
1: 싫어요.
5: 야 어쩜 우리 애미는 저렇게 나긋나긋하니. 희준이 교육도 참 야물딱지게 잘 시키는구나.
0: 어 아버님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정말 열심히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 희준아 위험하니까 젓가락 내려놓아요. 젓가락 들고 장난치지 마요. 밥 먹을 때는 딴짓하지 않아요.
1: 오예 저기 귀여운 고양이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야오 야오 야옹아.
0: 희준아 밥 먹다가 일어나지 않아요. 다시 자리에 앉아요.
1: 희준아 식당에서 뛰지 말라고 시켜!

It's me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5858님께서 와, 저 요즘 It's me에 중독됐잖아요. 붐씨가 부른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버전으로 계속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이제 우리는 좀 익숙하잖아요. 어쩌면 이 노래

님의 사연으로 함께 해봤는데요. 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심지어 저는 저런 아들이 한 명도 아니고 와우, 셋이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대로 고속노화 경험하고 있어요. 주디, 제게 힘을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시크릿 주주의 사연 보내주신 인생이 지루하고 싶은 주주님께는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한 명도 아니고 세 명, 아,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나의 든든한 진짜 뭐랄까 남자친구가 남자친구처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가서는 든든한 나의 어떤 아유 이것도 포장이 안 되네. 그냥 우리 주주님들 문자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 7743님께서 주디의 급발진 연기 때문에 배달하다가 빵 터졌어요.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하늘님도 주디 완전 제 모습이잖아요. 맨날 나긋나긋하게 시작했다가 박명수님처럼 복식호흡 야야야로 끝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야 우리 2636님은 악 아들 둘 맘은 울어요. 둘째가 얌전한 편인데도 화장실 뛰어들어가서 뒤통수 깨져서 밤에 응급실 가서 꿰매고 또 냅다 뜨거운 누룽지 엎어서 화상 입고 말이죠. 진짜 인생이 심심할 날이 없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아들뿐만이 사실 아니겠죠. 그쵸? 우리 딸들도 저만 해도 사실 그렇게 좀 많이 속을 썩였다고 듣기는 했는데요. 또 우리 9915님이 우리 딸은요. 싱크대 밑에 있는 냄비 다 꺼내고 거기에 밀가루 난장판 해놨길래 애기들 외는 백팩에 우유랑 기저귀 넣어서 엄마한테 가! 하면서 밖에 내보냈더니 밖에서 울다가 조용한 거예요. 내다보니 저를 보고 하는 말 아줌마 우리 엄마 어디로 가면 만나요? 라고 묻더라고요. 에휴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때도 많이 쓰고 제가 막내였다 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는데 빨개 벗겨가지고 저희는 저희 집 앞에 거위장이 있었거든요. 저희 주택이었는데 거위장에 저를 가두셨어요. 가두셨었어요 저를. 왜냐면 그때 저랑 그 거위의 키가 좀 비슷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저한테 충격요법을 주신 거죠. 팬티만 입히고 그 추운 날 밖에 이제 내보내셔가지고 그 거위랑 같이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고불며하면서 정말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그 쇠창살을 이렇게 흔들었던 기억이 아주 또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 뒤로는 이제 많이 안 까불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아이고 우리 이정민님도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콧구멍에 레고 넣어서 응급실 가서 뺐잖아요. 그때 진짜 놀랬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레고면 딱딱하니까 그 안에 규격이 맞게 싹 끼면은 나오기도 어렵지. 그쵸? 빼다가 다칠 수도 있고. 자 오늘 1부에서 우리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지금 시각 12시 22분 16초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은 또 뭐하고 계신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9942님께서 어제 말실수 사연 보낸 주주입니다. 우리 신랑도 주주인데 어제 집에 오더니 에어컨을 21으로 21이라고 하는 바보가 또 있다고 자기만 바보 아니라고 하길래 그게 내가 보낸 거야 똥멍충아 라고 했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사실 요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주디 덕에 어제 정말 행복해서 한참 울었답니다. 고마워요 주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진짜 별의별 말실수가 다 나왔는데 2인1을 2인1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또 본인이 그렇게 말한 줄을 모르고 있었다는 게 참 웃긴 포인트네요. 또 우리 3415님은 부장님이 주말 출근 선착순 5명 받는다고 해서 최대한 조용히 있어요. 주말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싶거든요. 끝까지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끝까지 안 걸리게 어떻게 도와드려요. 오늘 또 우리 스위스로 분들도 오시면 저희가 웃음이 넘쳐날 텐데. 그쵸? 우리 3415님이 그 안 숨기고 잘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뭐 어떻게 책임져드리는 건 아니긴 하니까 뭐 들키지 않게 우리 3415님 파이팅이에요 오늘도. 또 우리 조화금님도 주디 오늘 로즈데이니까 남편이 장미 한 송이 들고 들어오면 괜히 기분 좋아질 것 같네요. 남편이 오늘 네 생각나서 샀어 이렇게 선물해주면 하루 피로가 싹 풀릴 듯합니다. 남편 듣고 있나?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만약에 평소에 종종 이렇게 꽃 선물을 하시는 분이라면 화금님 이렇게 기대해보셔도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저라면은 그냥 얘기할 것 같긴 해요. 오늘 로즈

투데이라더라. 장미의 한 송이 좀 받고 싶네. 라고. 화금님이 이렇게 그냥 뻔뻔하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남편분께서 우리 화금님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또 장미를 또 예쁜 마음으로 또 사오시면은 또 너무너무 이상적인 그림이 될것 같아요. 자, 잠시 후 2, 3부 파워 30 패밀리 위크 반가운 스윗소로우의 텐텐클럽의 DJ 스윗소로우 분들과 함께합니다. 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손준호입니다. 저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씩 무뚝뚝해지기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라는 마음이 슬며시 자리 잡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마음이 무뎌질 때면 더 따뜻하게,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아빠이자 남편이 되자고 다짐해봅니다. 만약 지금 혼자인 것 같고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누군가 다가와주길 기다리기보다 먼저 용기 있게 건네보세요. 그 한마디가 나는 물론이고 우리 가족의 하루를 환하게 바꿔놓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손준호였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현대.

0: 하면?
1: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암요 암요 서감이요.
1: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3: 케어 원해요?
4: 케어 원해요.
3: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4: 케어 원해요.
3: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5: 케어 원해요.
3: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단체 티가 필요할 땐
9: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0: 복장이 버거 싶다면
1: 리아양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양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0: SBS 파워 FM 3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파워 FM 전 현직 DJ들의 합동 대작전 파워 30 패밀리 위크. 12시엔 주현영에서는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의 스위스로우 선배님들을 모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우리 또 저희 또 주주님들께 네, 한 번씩 네. 인사 부탁드려요.
2: 주주님들 스위스로 네. 텐텐클럽 진행했던 스위스로의 리더 인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3: 네, 그 옆에 있는 스위스로 김영우입니다.
4: 네. 네, 그리고 송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4: 네.
0: 일단 오늘은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의 오프닝 코너 그대에게 하는 노래로 네. 문을 열었어요. 이 그대에게 하는 노래가 우리 스위스로가 텐텐클럽 애청자 중 한 분을 선정해서 직접 아카펠라 노래를 선물해주는 이런 오프닝 코너였고요. 네. 오늘 네 그때 추억을 되살려 보면서 데이식스의 해피를 감미로운 아카펠라 라이브로 들려주셨습니다. 네, 네. 아니 또 데이식스의 이 해피를 듣고 계셨던 노래 선물의 오늘 주인공이시죠. 이지혜님.
2: 네.
0: 네, 지금 지혜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 아, 진짜요?
0: 우와! 예, 우리 지혜님께 직접 한번 소감을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혜님.
5: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지혜야.
5: 안녕하세요.
2: To be happy, 지혜. 나이가 한 23 정도 돼 보이는데요.
0: 네. 어떻게 23 딱 맞았어요?
5: 아쉽지만 틀리셨고요.
2: 죄송해요.
0: 전화할게요. 자, 오늘 스위스로가 네. 직접 이렇게 데이식스의 해피를 아카펠라로 들려주셨는데 네. 마음이 어땠어요?
5: 네. 일단 제가 중3 시절에 그대에게 하는 노래 연결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17년 만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되게 울컥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불러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야, 저희도 감동이었어요.
0: 네. 네. 아니 일단 그 당시에 정말 네. 또 정말 우리 스위스로 분들의 이 라디오를 애청하셨던 분들이 지금 여기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스에서 이 자리에서 네 분이서 앉아서 진행을 하셨다고.
2: 네.
0: 어때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2: 그럼요. 이제 한순간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청취자분의 전화연결 목소리 이 뉘앙스, 이 네. 공기 분위기로 다시 스위스로 텐텐클럽 지금 밤 10시가 된 것 같아서 항상 시작을 그렇게 했었으니까
0: 네.
2: 2년 동안 저희의 음성과 또 청취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얼마나 귀했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생각해보면 더 그래서 이 시간이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지혜씨 고맙습니다.
5: 제가 더 고맙습니다.
2: 아이고.
0: 진짜. 아니 그때 또 우진 씨가 센스 있게 노래 가사에 지혜 씨 이름을 넣어서 불러주셨다고 하는데
2: 무슨 노래였을까요?
0: 그때 어떻게 노래 불러주셨는지 네. 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오.
0: 와. 17년 전이에요.
2: 예.
3: 와. 여보세요가 너무.
6: 여보세요.
7: 지혜. 공민하지마 girl, girl, and you go girl, that that that that that girl, girl, and you go girl, baby baby baby baby girl, girl,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마음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2: 그때는 지혜였네. 죄송해요 지혜 씨.
0: 지혜 씨 지금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5: 일단 제 17년 전 목소리를 이렇게 오랜만에 들으니까 좀 신기하고요.
0: 중3이었어요.
5: 네.
0: 그쵸.
5: 근데 그때 되게 너무 짜릿했던 기억이 있는데 네. 다시 듣게 되니까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4: 네. 와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음흉한 유곡거리였네요.
0: 진짜로 뭔가 음흉한데 엄청 신났어요. 진짜
5: 너무 재밌었어요.
0: 네. 그러니까
2: 미안해요.
0: 아니 이 당시에 기말고사 스트레스로 너무 힘든데 스위스로 오빠들이 유곡어를 불러주시면 전교 1등까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2: 네. 네.
0: 어때요? 그때 이 기를 받아서 네. 전교 1등 해내셨나요?
5: 제가 전교 1등을 했었어야 됐는데 1등까지는 못하고 한 10등 안팎으로는 했던 것 같아요.
2: 잘했구나. 잘했네.
0: 혹시 기운을 받긴 하셨네요.
2: 그렇네.
5: 네. 네 덕분입니다.
2: 그럼 대학 잘 갔어요?
0: 어때요?
2: 좋은 데 갔어.

0: 만족하시게.
1: 어 그래. 아, 아유, 잘했다.
2: 네. 근데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1: 그래.
2: 네, 너무 잘하셨어요. 아니 우리 지혜님 오늘 이렇게 또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네. 앞으로 스위스로 분들도 또 저 주디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선배님들도 지혜 씨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려요.
3: 아니 진짜 잘 살고 계신 그 목소리 들으니까 네. 되게 반갑고 그 시절에 어렸던 그 여보세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2: 네.
3: 아 지금 이렇게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또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함께 늙어가는 이 마음으로
1: 네.
3: 지혜롭게 뭔가 이 세상 잘 살아가면서 네. 지혜니까 그렇죠?
1: 네.
3: 지혜롭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함께 이렇게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4: 지혜야.
3: 지혜.
2: 지혜야. 예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혜님 들어가세요.
5: 네. 감사합니다.
2: 자 이렇게 우리 지혜씨 포함해서 이 텐텐클럽을 사랑해주셨던 애청자분들이 전부 다 모이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김슬기님도 그래 이거였어 스위스로의 텐텐클럽 아, 이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3837님 문자도 한번 읽어주세요.
6: 네, 이 시간에 오빠들이 DJ를 와 저 지금 꿈꾸는 것 같아요. 이게 꿈인지 볼 꼬집어봤는데 아파요. 현실 맞군요.
2: 맞습니다.
6: 하셨어요.
2: 네.
6: DJ는 주현영씨고요. 저희는 게스트로 나와있습니다.
1: 그렇죠.
2: 네. 아니, 그래도 오늘은 네. 뭔가 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약간 좀 의지하려고요. 네.
1: 아유,
2: 도와주세요.
1: 아유, 알겠어요. 아,
2: 네. 또 우리 2768님.
3: 네. 아, 시작부터 추억이 방울방울 유유. 텐텐 척밤날 제 친구가 오프닝 당첨됐었는데 연결 안 되는 방송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친구가 엄청 울었던 그때 그 기억나요.
1: 척밤날이요? 와.
2: 어?
1: 와.
2: 진짜요?
6: 우리 그랬었나?
2: 어, 첫 방에 이런 방송 사고가 났었어요.
6: 밖에 이제 박형주 PD가 네. 저희 텐텐클럽 시작했던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데
2: 네.
6: 진짜 첫 방송 때 그랬나요, 우리?
2: 기억나세요?
6: 아, 기억이 안 나.
2: 그때 이후로 또 이런 식으로 전화 연결 실수가 좀 있었어요.
6: 아,
2: 방송 사고가 또
6: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는 네. 이제 좀 우리가 심장이 딱딱해져서 그냥 네. 불렀죠. 노래를 다 했죠.
2: 딱딱해진 상태에서.
6: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아유, 또 연결이 안 됐네. 왜 신청해놓고 전화 안 받아? 이러기도 하고.
2: 아이고 막 아이고.
7: 그날 그 첫방날 방송 사고 때문에 네. 끝나고 2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2: 아,
7: PD가.
2: 정말요? 2시간 동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6: 그 시절 전화가 잘 안 되고 그랬어요.
2: 그러니까요. 예. 아니 왜냐면 그 당시 생각하면은 너무 파격적인 시도였던 게 우리 6028님 문자도 한번 네. 소개해주세요.
7: 지금 생각해보면 생방 오프닝을 전화 연결로 시작하는 거 정말 파격적인 시도야. 가끔 신호음만 가거나 뚝 끊긴 적도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시작했던 오빠들.
1: 네.
2: 나중에는 좀 그냥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것 같아요.
6: 네, 그게 스위스로 텐텐클럽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3: 네, 되게 우당탕탕하거든요. 네,
2: 진짜요.
6: 뭐 정해진 건 있지만 그래도 순발력과 재치로 넘길 수 있는 네 명의 그 하모니
2: 네.
6: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2: 정말로 맞아요. 아, 또 우리 문나이님은 매일 보라로 만나던 오빠들 그때 보라 화질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는데
1: 맞아.
2: 그러니까 약간 세기말 화질 느낌이었던 거죠.
7: 그때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마음껏 동영상을 보던 시절이 아니었을 거예요.
2: 아 지금처럼 막 어 저 궁금한 게 그럼 지금은 또 고릴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1: 네네.
2: 그 당시에는 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6: 그때도 고릴라였죠.
2: 아 그때도 네, 고릴라로 네, 다 네, 보셨어. 네.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모두가 막 이렇게 쉽게 들어가서 그런 느낌은 아니었구나.
3: 그러니까 그 실시간으로
6: 거의 그때도
2: 그랬어요?
6: 지금보다 더 잘 됐어요.
2: 지금 오히려 지금보다 죄송해요 제가. 아 죄송해요. 아니 또 화질도 그렇다고 하니까는
6: 잘 안 보이지만 더 좋았어요.
2: 더 좋았고 송출 네. 잘 됐구나.
3: 그래서 네.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네 명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2: 네
3: 명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큰 고릴라가 더 잘 보이는 거지.
2: 맞아. 그러니까 그때 또 각도가
1: 그랬었어요.
2: 아니 또 우리 4000님도 다 아는 아이디구먼 끄덕끄덕
6: 그래.
2: 이렇게 보내주시면 다 지금 모이신 거예요.
6: 네 감사합니다.
2: 네 스위스로가 2009년 4월부터 2011년 4월까지 SBS 파워 FM의 텐텐클럽을 지켜주셨는데요. 지금도 이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자 여러분도 스위스로의 텐텐클럽과 관련된 추억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1: 네.
2: 벌써부터 많은 사연들이 도착을 했어요.
1: 네.
2: 네. 자 일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1: 네.
2: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에 사연 듣고 노래 만드는 코너가 있었는데 라이브 119였나요?
3: 아 케이윌 나온.
2: 예.
3: 러브 119로 그때.
2: 그래 그게 라이브 119로.
3: 네네 그렇게 왔죠.
2: 아, 시간이 흘러도 그때 노래가 생각납니다. 케이윌 씨가 함께 열창하셨던 여고생의 위는 우주야. 야 이거 정말 명곡인데 기억나. 기억하시나요?
3: 기억나.
2: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와.
1: 마지막에 K.
2: 진짜 여고생의 윈 우주야 이거 어쩌다가 이 노래가 탄생한 거예요?
3: 이게 대표적인 그 우당충탕하는 코너였거든요.
2: 네.
3: 가사는 사연을 받고 완성이 돼 있는데
1: 노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3: 그날
1: 즉석이에요.
2: 그냥 아예 뭐 주어진 멜 뭐 그런 것도 없고 네.
1: 지금 즉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4: 영우가 옆에 네. 키보드를 항상 갖다 놔서 그게 또 우리의 장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르를 그러면 케일 우리 R&B로 갈까?
2: R&B 소울 완전
4: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탄생한 게 이게 네. 많이 회자가 됐었었죠. 네.
1: 그때 매점에서 네. 끝도 없이 들어간다고 수업 시간 끝나면 매점 가서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왜 우리 제 여고생의 위는 블랙홀처럼 계속 들어갈까요? 막 이 사연이었던 거예요.
2: 그 사연을 네. 듣고 이렇게. 네, 네. 근데 거의 진짜 음원으로 매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이거 정말 음원으로 내고 싶을 정도다라고.
3: 잘 될 때 있고요. 또 네. 되게 안 될 때도 망할 때도 많았고요. 네.
2: 근데 이게 뭐 발매가 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엄청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4: 아, 그럼요. 그럼요.
2: 그렇죠.
1: 예. 네, 네.
2: 자, 또 이렇게 또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 한번 직접 소개해 주세요.
4: 네, 하트님께서 네. 기억나니? 자체 광고? 광고가 없지만 광고 타임은 있어서
2: 어머나.
4: 멤버들이 직접 텐텐클럽 광고를 녹음했던 그 음성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지만 해냈죠? 청취율 1위?
2: 오!
4: 아 맞아.
2: 아니 광고를 우리 이제 광고 CM송들이 막 나오잖아요.
4: 네.
2: 이걸 다 직접 녹음하신 거예요 가끔씩?
4: 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래도 네. 광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해서 아 그럼
2: 대박이야.
4: 우리가 노래할게! 그래가지고
2: 대박이다,
4: 제작진이 이렇게 만들어 로고송을 만들어주면 그걸 네. 이제 광고를 했죠. 광고 좀 주세요 뭐 이거부터 한 네 가지 버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 그러니까 와. 그때 당시에 헝그리 정신이 아.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했던 게 네. 없다고 쳐져 있지 않고 계속 뭔가 만들고 저희 막 광고하시는 분들 막 만나가지고 영업도 같이 하고 막
2: 와,
1: 그래서 실제로는 진짜... 구걸했죠.
3: 그렇죠.
2: 아니, 근데 그렇게 네. 하신 게 뭔가 텐텐클럽의 매력이 된 것 같아요.
4: 네,
2: 그렇죠.
4: 네.
2: 독보적인.
4: 그래서 뭐 청취율도 잘 나오고
2: 그러니까요.
4: 그랬었습니다.
2: 어디에도 없는 그런 느낌이라
4: 네,
2: 네 맞아요. 피디님 피셜 광고를 구걸하는 광고였다 라고
4: 네.
2: 아니 청취율 이렇게 정말 구걸을 하면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재밌게 이 1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4: 야, 우리 1위 했었어?
3: 그러니까 했던 적이 있었나 지금 생각하고
4: 왜 얘기를 안 해줘요?
2: 했었어요? 진짜요? 아니면 그러니까... 되게 여러 번 하신 거 아니에요?
4: 와, 아, 아무래도
1: 저희는 되게... 맨날 네. 그 방송을 끝나면 혼나는 그치. 저기 조련생들이었기 때문에
2: 야, 두 시간 회의하고
1: 예, 저희 제작진들이 이제 극 티셨기 때문에
2: 아유, 어떡해.
1: 오빠 말 좀 거기서 자제하고
4: 그렇지.
1: 영우야 거기서 그냥 정리만 하지 말고 뭔가 좀 임팩트 있는 걸 해야지 아. 막 이 이제 항상 훈련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2: 네.
3: 와, 진짜 1위 했었구나.
2: 강아지들만 살아남는 네. 세상이었네요.
4: 네.
2: 진짜로
4: 네. 네.
2: 오, 오. 우리 머쉬룸님은요 텐텐클럽에서 우진오빠에게 상처받은 소녀입니다.
1: 아, 어머나
2: 자 우진오빠에게 당신 인기 양대산맥이었던 호진오빠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며 사랑의 총을 빵에 한번 쏴달라고 했는데요.
1: 했는데
2: 가는 여자 막지 않는다며 15 소녀에게 상처를 주면서 쿨하게 보내주셨죠. 그런데 사실 그 소녀 지금도 빵야 기다리고 있어요. 15년이 지났지만 빵야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3: 그때 드리지 이렇게. 않아서 지금까지
2: 네.
3: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2: 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좀 기억 나시는 것 같은데.
3: 네네.
2: 자 일단 정확하게 취재를 해 왔는데요.
3: 아, 그때 좀 약간 네. 느끼한 목소리로 하는 거였죠, 제가.
2: 아, 빵야를. 네.
1: 어 한번 보세요. 네. 여기 지금 네. 정확한 취재 현장이.
3: 네.
2: 자 저 사실 요즘 호진 오빠에게 흔들리는데 우진 오빠 저 정신 차리게 빵야 한번 알려주실래요?라고 사연 보내셨는데 우진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3: 아 송이야, 나 가는 여자 막지 않아. 가버리라지. 쳇.
4: 진짜 이랬어요.
2: 지금 밖에서 완전 똑같다라고.
1: 네,
2: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1: 사람은 변하지 않아.
4: 원래 에코가 안 들어갔을 텐데
2: 네.
4: 이 송이 씨뿐만 네, 아니라 네. 우리의 마음속에도 에코가

0: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축축하게 무섭게 느껴져요.
1: 저는 에코가 지금 틀어진 줄 알았어요. 사실 정말로. 자, 어떻게 해명 부탁드려요.
2: 예, 아니 뭐 그래도 그때 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때 참 저도 어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한번 해드리면 될 거를
1: 왜 그때 왜 안 그러네. 왜, 아, 그, 그때 마음이 예. 왜 안 하신 거예요? 아, 어떤
2: 그렇게,
1: 마음이었어요?
2: 그렇게 쉽게 쉬운 오! 남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네가 뭔데?
4: 진짜.
1: 아 정말.
0: MBTI로 따지면 그때 송우진은 그냥 TTTT예요.
1: 완전 극디셨구나.
0: 40s. 아,
1: 오늘 좀 이따가 기대 한번 해볼게요.
3: 네네.
1: 자 그럼 시간 벌써 빨라요.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희는 스위스로의 간지럽게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하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1: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장

0: 항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 네, 바로 노란 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0: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 우산.
1: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3: SBS.
2: 1등 인터넷 라디오는
3: 고릴라.
2: 조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3: 매출.
2: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스위스로우의 텐텐 클럽.
1: 와, 와, 투이님 감사해요.
2: 엄청 오랜만에, 그쵸? SBS 파워 FM 30주년을 맞아 펼쳐지는 파워 30 패밀리 위크 우리 스위스로우 선배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텐텐 클럽이 로고송을 들려드렸어요. 듣자마자 바로 2AM 듣자마자 예. 아시네요.
3: 원희 씨, 창민 씨 목소리 들리고 와.
2: 누가 들어도 딱 알 수 있는 목소리다. 마지막에는 조건 씨께서 네. 아, 이렇게 그쵸. 맞아요. 자 여러분 그리고 파워 30 패밀리 위크를 맞아서요. 네. 자 특별히 마련한 이벤트가 있어요. 네? 자 텐텐 클럽을 빛내주신 우리 뭐예요? 선배님들께 감사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4: 와 이게 뭐야?
1: 아, 진짜?
4: 와 이게 뭐야?
1: 진짜?
4: 야.
2: 스위스로우는 2009년 4월 13일부터 2011년 4월 3일까지 SBS 파워 FM의 텐텐 클럽을 빛내주었으며 편안하고 유쾌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었기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26년 5월 14일 12시엔 주현영 DJ 주현영 드림. 와!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4: 네. 와, 이거 정말 깜짝 선물이네요.
2: 또 우리 스위스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네. 감사패예요.
3: 역시 감사해요.
2: 네, 네, 한 개라서 알아서 잘 나눠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4: 저희 회사에 딱 이런 거 놓는 공간이 있거든요.
2: 아, 있어요. 네, 거기, 다행이네, 다행이네.
4: 네, 멋지게
2: 잘 예쁘게
4: 장착해두겠습니다.
2: 잘 보이는 곳에 놔주세요.
1: 네. 보통 네. 이렇게 파워 FM 저기 패밀리 네. 위크 스위스로 한 다음에 옆에 있잖아요.
3: 네.
1: 요거 금으로 보통 해주거든요.
2: 아 지금
1: 3.75g 그런 정도 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2: 네 한번 차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1: 주주님들 예 잘 부탁 네. 예.
2: 그것도 중요한 문제니까.
3: 금값이 너무 올라서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1: 이미 비싼
2: 네, 상당. 네, 상당히 비싸다고. 아 또 우리 수상 소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려요.
3: 네, 약간 조금 오. 눈물이 살짝 날라 그랬어요. 얘긴데 저희. 주신 대본에는 전혀 이게 없었으니까
2: 맞아요.
3: 그래 가서 저 즐겁게 하고 노래 부르고 오자 막 이런 마음으로 또 왔는데 청취자분들 목소리 또 이렇게 또 챙겨주시고 기억해주시고 로고송의 오프닝에 막 상패 막 이런 것들까지 아 진짜 라디오가 이렇게 따뜻한 방송이었어라는 것들 다시 또 느껴서 좋네요.
1: DJ 출신이라 그랬는지 이게 다 네. 보이잖아요. 이걸 얼마만큼 미리 준비했을 것이며 또 주현영 씨는 얼마나 긴장하면서도 같이 세팅을 하고 우리 SBS 국장님 그리고 과거 우리 형주 PD님 지금 오정 PD님 엄청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지니까 네. 진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4: 참 정 있네요. 정 있다. SBS 라디오 참 정 있어.
2: 그래. 맞아요.
3: 그래. 진짜. 좋다.
5: 저희 활동할 때는 SBS가 제일 세련되고 도시적인 어떤 느낌이었거든요.
3: 네.
5: 지금은 제일 정망
3: 고향 같다.
5: 고향 같아.
2: 뭔가 선배님들 더 그런 걸 체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 그렇죠. 네. 저도 선배님들도 막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또한 이런 기운을 받을 수 있어서 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3: 그래요.
2: 네.

0: 맞습니다.
1: 아, 우리 헬로우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와, 텐텐클럽 과제하며 듣던 대학생이 어느덧 사회인 14년 차가 되었네요. 나라라 비행기부터 성공여왕의 아가수, 나가수, 그리고 연애시대의 소우님까지 게스트와 코너 하나하나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날 만큼 정말 소중했던 라디오였습니다. 아, 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가수 씨가 이제 아이유 씨고.
0: 네, 맞습니다.
1: 네, 그리고 나가수가 나윤건 씨.
0: 맞습니다. 네.
1: 맞죠. 아까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아노 있었고 네. 여기서 그 두 분이서 막 노래 불러주시고 네. 했었다고
2: 네. 신인 시절이어서
1: 네.
2: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해 이렇게 보면은 아이유 씨 팬분들이 지금은 뭐 월드스타가 되셨지만 시작을 우리랑 좀 같이 했었으니까 여기에서 노래를 풋풋하게 불렀던 그 영상도 되게 회자가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1: 네.
2: 그 모습 보면서 진짜 감회가 새롭고 고맙다.
3: 아이유 씨가 그렇게 보통 부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매주 와서 이렇게 라이브를 그렇죠. 해야 되는 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되게 저희를 웃겨하면서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거를 되게 즐거워하는 게 저희도 느껴져가지고
1: 네.
3: 그게 엄청 고마웠어요.
1: 근데 뭔가 아이유 씨도 그렇겠지만은 누가 갔어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로.
2: 특히 아이유 씨한테 네. 저희가 좀 느낌표 뜨면서 배운 게
1: 네.
2: 힘들지 않아 이랬더니 그냥 저는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요.
0: 맞아.
2: 이랬어요. 그래서 아 우리도 데뷔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나 싶으면서
1: 네.
2: 그냥 즐겁게 노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다시 배웠던 느낌이 있거든요.
1: 뭔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줬구나.
0: 맞아요. 맞아요.
1: 네, 진짜 이렇게 함께했던 게스트 분들이 정말 대단하셨는데 앞서 또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무려 아이유 씨가 고정 게스트셨고
0: 네.
1: 또 역대 고정 게스트 분들을 쭉 호명해보자면 네. K-Will 씨, 2PM 준호 씨, 2AM 이창민, 엠블랙, 이소은, 이수영, 김형중, 정혁, 태희, 나윤건, VOS, 김경록, 문천식, 박휘순 씨 등등 물론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뭔가 좀 웃겼다거나 인상적이었던 코너와 게스트 혹시 있으실까요?
0: 저희가 연애 프로처럼 연애 상담 뭐 연애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저희들이 연기를 막 열심히 했어가지고
1: 네네
0: 막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막 사투리 막 다 써가면서 외국 유학생 막 흉내 내면서 막
1: 잘하셨을 것
0: 열심히
1: 같아요.
0: 했었는데 그때 네. 연애 시대라는 프로 그 게스트 프로그램이 제일 저는 좀 기억났었어요.
1: 연애 시대에서 함께하셨던 게스트 분이 누구셨어요?
0: 수영 씨,
2: 이수영 씨, 소은 씨,
0: 소은 씨하고
1: 네. 오셨구나.
0: 오면 약간 묘한 기류도 있고 서로
1: 네. 아, 뭐,
0: 오늘은 아 그러니까 오늘은 누구와 러브라인을 가나 약간 이런
2: 대본에
0: 거
2: 따라 달라지잖아요.
1: 근데 은근 좀 기대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은근
0: 저한테는 절대 안 주시고.
1: 아, 그것도 약간 좀 서운한데 한번 어필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0: 아니요, 저는 공개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1: 아,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2: 아, 네.
1: 아유, 그러면 아유. 또
2: 그래서 지금 네. 면면들이 다 네. 라디오를 사랑하고 이후에 또 DJ를 하시고
1: 맞아요.
2: 이 계통에서 그 계속 이 라디오를 아직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분들이잖아요. 정엽 씨도 그렇고 태희 씨, 천식 씨,
0: 그렇죠? 네.
2: 이수영 씨도 그렇고
0: 그렇죠.
2: 참 그래서 더 귀한 것 같네요.
1: 그러니까요. 모두가 그곳에서 정말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아갔나 봐요.
0: 네. 그러니까요. 네.
1: 자, 또 우리 문자 보내주신 오지아님께서
2: 네.
1: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영우 씨.
0: 텐텐클럽에 사연 보냈는데 당시 교사로 막 부임했던 친구의 학교로 피자를 보내주셨어요. 친구가 반 아이들과 맛있게 먹고 기살았다고 고마워했었는데 지금도 만나면 종종 그 얘기하면서 웃곤 합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1: 네. 그때 피자를 보내주셨다고.
2: 그 총각내 간식 가게.
1: 네, 맞아요. 그 코너로 그때. 좀 선물을 주셨었죠, 많이.
2: 맞아요.
1: 맞아요.
0: 아, 진짜.
1: 자, 여러분. 자, 간식
0: 이거 한번 가나요?
1: 자, 맞습니다. 자, 간식을 받고 싶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간식 선물을 보내드리는 코너 총각내 간식 가게.
2: 네.
1: 오늘 이 총각내 간식 가게가 부활합니다.
0: 야!
1: 자, 여러분.
2: 야.
1: 자, 간식을 받고 싶은 이유를 보내주시면요 우리 스위스로가 직접 소개해드릴 거고요. 소개된 모든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2: 와우.
1: 자,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2: 네.
1: 자, 그리고 스위스로가 이 패밀리크 특집을 위해서 또 특별한 축하 공연을 준비해 주셨다고.
2: 네.
1: 네, 3월에 발표한 신곡이에요. 하이파이브.
3: 그렇습니다. 스위스로 나왔는데 저희가 라이브 안 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0: 그럼요.
1: 아, 너무 좋아.
3: 예, 노래를 좀 몇 곡 할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만 해!
0: 아, 우리.
1: 그럼 하나를 꼭 하이파이브로 이렇게 하시게 돼. 이거 어떤 곡인지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3: 네, 저희 얼마 전에 발표한 신곡이고요.
2: 지금 지영이 누나 흉내

0: 하는 거야.
1: 뭐?
0: 하나만 해. 하나만 해. 뭘 많이 해. 너니 말 하다 보면 넘쳐.
1: 우리 비디님
2: 우리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
0: 맞아, 내용이 너무 많아 우리는.
3: 그러니까.
1: 네. 어떤 노래요 하이파이브?
2: 네, 신나는 노래입니다.
1: 신나는 노래. 아니, 좋아요. 자, 그럼
0: 오늘 같은 날 할 수 있는 하이파이브.
1: 네. 하이파이브 하는 그런 느낌.
2: 축하하자.
0: 네, 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끼리. 예.
1: 좋아요. 이 하이파이브 저희 라이브로 듣고 올 건데요. 네. 스위스로가 공연해 주시는 동안 총각내 간식가게 사연도 받아 보겠습니다.
0: 예. 주주님들 하이파이브!

0: 그만큼 많이 멀리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1: 네 맞아요. 제가 여기 몇만 명 분이 써주신 거예요.
2: 진짜.
1: 와 진짜 너무 꼭 참았어요. 눈물이 날라 그래가지고.
3: 아유 감사합니다.
1: 진짜로 뭉클하지 않으셨어요?
0: 네 뭉클했어요. 진짜.
1: 감사합니다.
0: 김보라님이 오늘따라 더 뭉클한 하이파이브 하셨는데 진짜 그런 거 같네.
1: 그니까요. 오늘 또 우리 임정아님은
3: 스위스어로 입담에 취해 있었는데요. 이렇게 돌변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이 역시 프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아.
3: 너무 멋있어요.
1: 또 우리 조미건님도
2: 네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부르다니요. 역시 믿듯 스위스어로.
0: 아, 이 하이파이브란 노래가 진짜 네. 오랜만에 진짜 부담 없이 편하게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잘 나왔어요.
1: 아유, 근데 그렇게 쉬운 노래가 아니잖아요, 근데.
0: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부르기로는 수많은 노래를 냈지만 네. 이렇게 찰떡같이 잘 어울리고 환희의 순간에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3: 저희가 네. 힘들어 보인다면 그것은 연기인가요?
0: 아니, 나도 안 힘들어요. 네.
3: 근데 뭔가 이렇게 네. 마음을 다해서 부르는데 그 마음을 딱 이렇게 셋이서 합쳐서
1: 네.
3: 진짜 고운 마음으로 하이파이브 하듯이 쫙 펼쳐 보일 수 있어서 되게 좀 마음에 들어요.
0: 하이파이브 더 많이 틀어 달라고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냥.
1: 그러니까
0: 하이파이브 한 번 더 한 거예요.
1: 많이 틀어 주세요.
3: 네. 감사합니다.
1: 스트리밍도 여러분 많이 해 주세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 그러면 저희도 노래 듣는 동안 총각 내 간식가게 앞으로 또 도착한 사연들이 있는데요.
3: 네.
1: 자 우리 9394님께서
0: 9394님? 와 경기경찰청 응급입원팀에서 낮이나 밤이나 애쓰는 남편과 팀원들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늘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배려하고 애쓰는 남편 기도 살려주고 싶습니다.
1: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와, 진짜 고맙고 존경하는 분들이다.
3: 5111님도 미래 높이뛰기 국가대표를 키우고 있는 중1 엄마입니다. 기숙사 생활하면서 매일 새벽 훈련, 오후 훈련, 공부까지 힘든 일과를 기특하게 해내고 있는 아들과 친구들, 선배들에게 간식 전하고 싶어요. 뽑아주세요, 플리즈.
1: 아우, 야, 매일 국가대표를 키우고 있으시대요.
0: 이야,
3: 높이뛰기 와.
1: 아이도 힘들겠지만 이런 거는 또 어머님도 진짜 같이 맞아, 힘들잖아요. 파이팅이에요.
3: 네네네.
2: 0716님께서 스위스로 텐트날 때도 총각이었는데 지금도 총각입니다. 간식 챙겨주세요. 챙겨줄 사람이 없네요.
1: 아유.
2: 저도요.
0: 저랑 우진이가 챙겨드립니다.
1: 네, 네. 두 분이서 챙겨주신대요. 네, 네. 또 우리 5575님도요. 텐텐의 3부 코너에 프로포즈 사연 읽어주고 전화로 프로포즈송 불러주는 거 있었어요. 제가 지금 남편에게 프로포즈 했고 스위스로 오빠들이 이적오빠 노래 불러주셨네요. 결혼해서 15년 차이고 초등학생 딸 둘의 엄마 아빠가 되었어요. 요즘도 가끔 아이들이랑 오빠들 이야기해요. 저희 가족 위해서 간식 쏴주세요.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그 당시에 프로포즈를 하셨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15년
3: 그러니까.
1: 차라 하셨어요. 야. 앞으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0: 그리고 김정은님.
1: 네.
0: 와, 간식이라니. 29주차 임산부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엄마가 너무 잘 먹는 것 같다면서 체중 조절을 하라고 하는데
2: 조절하셔야지.
0: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아이고야.
0: 한 번에 많이 말고 자주 먹으라고 했으니까 간식 받아서 먹어보고 싶어요.
1: 그래요. 간식 자주 드시면 돼요.
0: 네, 아이고 이쁘겠다.
3: 2459님은 텐텐 시절에 미대생이라 밤늦게까지 동기들이랑 밤샘 작업하면서 간식 달라고 문자 보냈었는데요. 이제는 음식점을 하면서 무더위에 지친 저희 가게 식구들을 위해 간식 달라는 문자를 보낼 줄이야. 갑자기 대학생 때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1: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도 뭔가 추억에 젖어있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자 이렇게 지금까지 사연 소개되신 모든 분들께 꼬다면 세트 보내드리고요. 사실 총각 내 간식가게 이 코너에는 하이라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3: 아 그렇죠.
1: 아, 네, 바로 우리 멤버분들이 불러주시는 총각 내 간식가게 코너 송.
3: 네.
1: 네, 지금까지 소개된 모든 분들 이름을 넣어서 오랜만에 이 코너 송 가능하실까요?
2: 예. 지금 예.
3: 그 저기 그러면 명단. 이름들을 다 명단을 띄워 주세요.
1: 예, 네. 오늘은 또 무반주로 해 주셔야 됩니다.
3: 그러면 네. 뭐 요 노래를 우리 저기 현영 씨는 잘 모르실
1: 네.
3: 테니까
1: 네, 네.
3: 요 돌아가면서 번호만이라도 우리 그러면
0: 9394 5111 0716
1: 5050
0: 김장은
1: 2459
0: 이렇게 해 드세요.
3: 오케이.
1: 알겠어요. 좋아요. 네.
3: 누구죠? 빠르기는 1, 2, 3, 4
4: 총각 내 간식가게 라라라 총각 내 간식가게
0: 9394
1: 5111 5716 5575 김정은 이사오님
4: 맛있게 드세요.
1: 땡땡

0: 요렇게 맛있게 드십시오.
1: 맛있게 드세요. 자, 또 우리 스위스로 선배님들도 감사드리고 또 15년 만에 불러주시는 총각내 간식가게 로고송 또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0: 그때 설레던 여고생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1: 공부 하나도 안 한 거야.
2: 저도 생각했어요. 하나도 안 했구나.
0: 우리 방송 들으면 공부할 수가 없어.
2: 그러니까요. 또 우리 영우 오빠의 망언을 제보한다고.
1: 그래요?
2: 네, 왜?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영우 오빠의 망언을 제보합니다. 7784님이 네. 다이어트 고민하는 청취자분에게 살이 왜 쪄? 라는 망언을.
2: 어머나.
1: 죄송합니다.
3: 나 너무 이해되는데.
1: 많은 청취자분들의 야유와 함께 4455대 맞자며 SBS 정문이 만남의 광장이 될 뻔한 일이 있었죠.
2: 야, 이 당시에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청취자분한테 살이 왜 찌는 거야? 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워낙 또 이제 살과는 관계없는 저 친구다 보니까 그랬을 수 있는데.
4: 근데 시간이 네. 많이 지나서 영우도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1: 저도 쪘어요.
2: 그래, 이게
1: 저도 쪘어요.
2: 세월이 흐르면 또 어쩔 수 없이 체질이 바뀌잖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죄송합니다. 7784님. 네.
0: 여기 왜 쪄 앞에 그 사이에 캐. 살이 왜 캐 쪄?
2: 왜 쪄도 아니고 왜 캐라고 하셨구나. 왜 캐찌냐.
0: 이렇게.
2: 아이고.
1: 아 웃긴다.
2: 지금은 또 디니즈 사과를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4: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5: 하이마트로 가요
1: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5: 하이마트로 가요
1: 가정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81972 문자 한 번만 소개해 주세요.
1: 회사 신입 시절 텐텐클럽이 시작됐는데요. 사회생활에 적응이 힘들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텐텐클럽을 들으면서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 따뜻한 라디오로 기억됩니다. 고마워요.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
0: 뭔가 선배님들도 근데 그 당시에 위로 역으로 위로받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라디오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1: 혼자 있는 게 좀 힘들고 하는 분들도 더 많이 오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시간대가 서로서로 보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각자의 처지에 맞게 기댈 수 있는 분들이 다 모여들어서 소문 듣고 오시고 해서 훨씬 참 보람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진짜 왜 귀하다고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맞아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스위스로우의 텐텐클럽 DJ 스위스로우와 함께한 특집 방송 파워 30 패밀리 위크 벌써 너무 시간이 빨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오늘 또 어떠셨어요?
1: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스위스로우 텐텐클럽 그리고 SBS 파워 FM의 DJ였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요. 네. 네, 앞으로도 그 이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네.
2: 사랑을 많이 그때 받았다는 생각 그리고 저희들이 노래로 사랑을 많이 드릴 수 있어서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드릴 수 있었던 경험이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도 남아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이 되고 진행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되는구나 싶어서 너무너무 뭉클하고요. 네. 저희 로비에 들어왔을 때부터 막 맨날 거기 드라마 광고하고 막 있는데 스위스로의 텐텐클럽을 쫙 띄워주셨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소름이었겠다.
2: 네, 저희들 막 약간 어린아이처럼 거기 앞에서 막 동영상 찍고 막 그랬는데 그런 또 좋은 추억 또 상도 주시고 이렇게 우리 현영 PD님 저희 DJ님 이렇게 또 저희 아름답게 또 맞이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3: 고진 씨.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저희와 함께했던 스위스로 텐텐클럽을 참 좋은 추억으로 간직해 주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 뜻밖의 되게 뭉클하고 막 가슴이 막 철렁하고 막 이런 순간들이 오늘 많아서 오늘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고 기억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저 역시 우리 선배님들 통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많이 고맙습니다. 충전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1: 12시엔 주의하냐.
0: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에 또 신곡 나오시면 또 나와주세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저희는 스위스로 보내드리면서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1: 안녕.
4: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0: 가지 마세요.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3: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0: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생활정보.
2: 가정의 달 5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우유를 고르고 계신가요? 매일 아침 식탁에 오르는 우유, 당연한 듯 마시는 한 잔이지만 어떤 우유를 선택하느냐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특히 냉장 유통을 원칙으로 하는 국산 우유는 유통기한 14일 이내에 전달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의 우유를 가정에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국산 우유는 체세포 수 20만 개 미만, 세균 수 3만 개 미만의 엄격한 1등급 원유만을 사용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습니다. 매일 마시는 한 잔일수록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5월엔 신선한 국산 우유 한 잔으로 가족들에게 건강과 사랑을 선물해보세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4703님이 어린이 합창단 선생님 모임에 참석했다가 총 6명 중 무려 4명이 12시엔 주연형 애청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4703님은 합창계에서도 제일 잘나가는 DJ는 역시 주디다라며 본인이 주주라는 사실이 괜히 더 뿌듯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9234님의 회사 동료가 요가에서 배운 동작이 너무 시원하다며 직접 시범을 보이다가 그만 허리를 삐끗해 병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본 9234님은 모든 함부로 시작하지 않겠다며 운동에 대한 작은 결심마저도 조용히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디의 짱구 성대모사가 주주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입니다. 짱구랑 너무 똑같아서 가던 길을 멈추고 박수를 쳤다. 회사에서 다 같이 보는 라디오 틀어놓고 짱구 따라하는 게 요즘 유행이다 등 주디를 향한 칭찬 댓글이 매일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환영해, 부끄러워요.
0: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다소 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에 주주님들도 저마다 여름 대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4215님은 올해 첫 수박을 개시했고 윤희원님은 주디가 출연한 공포영화 괴기열차를 보며 오싹하게 더위를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쭉 이어질 전망이라고 하니까요. 12시엔 주연영 들으시면서 시원하게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날씨였습니다. 별다뉴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상 별다뉴 앵커 주현영이었습니다.

별다뉴에 이어서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지금 주주님들은 어디서 뭐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리고 문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보아트홀 3층 라온홀에서 열리는 연극 마트로시카 티켓을 1인 2매로 총 10분께 드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시거나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 우리 1104님께서 주디 저 오늘 고릴라와 함께한 지 100일 된 날이에요. 주디 덕분에 라디오 듣는 매일매일이 즐겁고 행복해요. 앞으로 천일 만일 되도록 늘 함께해요. 사랑해요 주디 라고 이렇게 또 사랑 고백을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우리 0705님은요. 주디 고 이딸이랑 수선집 갔다가 빵집 가는 중이에요. 제가 꼭 빵을 3개만 사오도록 절제 응원 부탁해요. 지금 배고픈데 네, 배고플 때 빵집 가는 거 정말 위험하잖아요. 웃음 웃음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3개만 사오세요. 왜냐면요. 사실은 그 빵집이 내일이면 이제 없어지는 집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지금이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그렇게 폭주하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도 먹을 수 있다. 내일 모레도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딱 3개를 사오시는 걸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1816님도 아들이 고3인데 어제 제모크림을 샀다는 거예요. 이제 더워지면 반팔 체육복이로 팔털이 보여서 정리해야 된다네요. 속으로는 아우 공부를 좀 저렇게 신경 쓰지 싶더라고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 준비하는 데만 1시간 걸려요. 깔롱장이 울 아들 그래도 이런 모습이 아직 제 눈엔 귀엽네요. 화사 so cute 신청합니다. 아유 고3이면은 뭐 한창 이렇게 또 꾸미고 신경 쓰고 할 때죠. 자 그럼 저는

네, 화사의 So Cute 듣고 왔습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이 시간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뭐 하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3260님께서요. 저 일하면서 듣고 있는데 주디 보면 주토피아의 주디가 생각나요. 이름도 같고 눈 크게 뜨면 똑같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별로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어쨌든 한껏 눈을 이렇게 크게 한번 떠봤는데 그냥 좀 무섭기만 할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뭐 주토피아에 나오는 주디 너무 귀여운 애잖아요. 그쵸? 감사해요. 또 우리 김효미님께서는 식품 회사입니다. 오늘은 귀리를 볶으면서 듣고 있어요. 안 심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귀리가 아주 그냥 꼬소하게 볶아지겠어요. 저희도 12시에는 들으면서 볶으시면은. 또 우리 편원길님도 축하해주세요. 저 드디어 늦둥이 아빠 됐습니다. 큰 애랑 15살 차이가 나는데 보고 또 봐도 아기가 너무 예뻐요. 요즘 퇴근하고 바로바로 집에 가서 막둥이 보는 재미로 살아요. 축하받고 싶어 글 남겨요. 일도 열심히 하게 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원길님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큰 애랑 한 15살 정도 차이 나는 거면은 아주 그냥 막내가 나중에 사랑을

듬뿍듬뿍 받으면서 또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3764님도 주디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가 곧 생일인데요. 생일 선물로 네잎클로버가 받고 싶다 했대요. 아들 혼자 찾긴 어려울 것 같아서 함께 1시간 걸려서 찾았어요. 눈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코팅해서 주려고요.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이 네잎클로버를 찾는다고 마음먹고서 찾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건데 이거는 정말 사랑의 힘이네요. 또 우리 8420님도 오늘 점심 꼬막 비빔밥 나와서 맛나게 배불리 먹고 3실도 와서 들어와가지고 시원한 아이 주디와 함께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 또 우리 박지윤님도 올 한해 재택근무를 하게 돼서 지금도 수원 정자동 집에서 일하면서 주디 목소리 듣고 있어요. 재택근무하니까 잠 옷 차림에 화장도 안 하게 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퇴근 후에 나가보려고요. 오늘 로즈데이라고 하니 꽃집도 가볼까 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은데요. 이럴 때 한번 가는 거죠. 꽃집도 나를 위한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예쁜 꽃도 한번 사보시고 또 시원한 또 한잔 하시고 그리고 또 콧바람에 또 바람도 슝슝 넣고 하세요. 또 우리 0710님은 내일 스승의 날이라 남편과 함께 아이 학원 선생님께 드릴 작은 초콜릿 선물 샀어요. 남편과 오랜만에 나오니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좋아서 외식까지 하고 들어가고 싶지만 5월은 지갑 가벼워지다 보니 집에 들어가서 밥 먹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그 5월에 출혈이 꽤 있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아껴가지고 집에서 오순두순 하면서 또 그런 시간을 보내세요.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아쉽지만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케어 원해요?
8: 케어원 헤어.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원 헤어.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원 헤어.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니슬.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여보, 이사 업체 알아봤어? 청소 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2: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3: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연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4: 선물 맛집 12시엔 주연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개선 선물세트,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해주세요. 샤방!
5: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6: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조경희님께서 대학생 아들 면허증 따서 운전하는 차를 처음 타는데 등줄기에 땀이 긴장되어서 아주 혼났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경희님 우리 아드님한테 좀 놀래더라도 어우 뭐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소리치고 그러시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뭔가 우리 경희님이 좀 놀래시더라도 나긋나긋하게 얘기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아드님이 초보여가지고 아직 확 놀랄 거예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또 우리 박연주님도 주디 오늘 한여름같이 더워요. 퇴근길에 냉면 드세요 하셨어요. 알겠어요 연주님. 저 아직 그 결정을 못했는데 오늘은 돈가스에 냉면 가겠습니다. 자, 12시엔 주연영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그럼 저는 끝곡으로 스위스로의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연영 안녕. 스위스로 사랑해요.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하이엠솔루텍
2: 1544-8777.
5: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봄나마에 가면 5가지
7: 육수,
6: 30가지
7: 소스,
6: 90가지
7: 재료에
6: 봄을 담았다.
7: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0: 도시 이타적 컬투 쇼.
1: 야, 미쳤다, 미쳤어.
2: 야, 날이면 날마다 이 기운이 더 올라가는 컬투 쇼. 팬들이 점점 늘어나고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이, 야, 대낮에 이 방송이 하나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필요가 와, 있나 싶을 정도로
1: 어지러웠어요 방금.
2: 예예예. 예, 예. 오랜만에 갇혀 있다가 밖에 나온 사람들처럼. 네. 감사드립니다. 정민의 유상의 균디와 목요일의 남자는
1: 네 접니다. 곽범입니다.
2: 아니 왜 소리?
1: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2: 어, 무슨 소리 지르기 대회라도 하는 듯이. 와, 어지럽기까지 하네 진짜로.
1: 아니 뭐 송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안에서는 너무 소리가 커서 어지러워요.
2: 야, 돌고래 한 마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와.
1: 네.
2: 자, 목요일 생방송 시작합니다.
1: 시작합니다. 자, 목요일 오프닝부터 선물이 쏟아집니다. 오늘은 아실 것 같아요. 자, 목요일 오프닝에 항상 하고 있는 거 뭘까요? 그렇습니다.
2: 한 분만 또 그 전에 왔던 분인데.
1: 예.
2: 그런 분이나 알고 있는.
1: 그러니까 뭐,
2: 매일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한 명 정도.
1: 예예.
2: 텔레파시 데이를 합니다. 목요일에 뭐 한다고요?
1: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한 6명은 알 줄 알았는데. 예. 역시나 한 명밖에 모르는 코너 텔레파시 데이입니다.
2: 자, 텔레파시 데이라는 게 뭐냐면 오프닝에만 합니다. 목요일날. 네. 우리 듣고 있는 쇼단원과 우리 전화 범위 중에 한 분과 텔레파시가 통하는 분들을 선물을 드리죠.
1: 네.
2: 자, 오늘은 균디인 저랑 마음을 통하는 쇼단원 10명을 선정해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국민 간식, 잘못 뜯으면 이빨로 긁어 먹어야 되는, 아니면 쪽 구멍 뚫고 쪽 짜올리면 쪽 올라오는 거, 그거 전화장 땡 소세지를 쏩니다.
1: 예!
2: 와, 이 정도면 꽤 많이 들어갔어. 가로로 31cm에다가 세로로 17cm.
1: 야,
2: 이거 세트.
1: 몇 개를 보내드리는지를 알려드리는데 가로 31cm, 세로 17cm.
2: 대충 이렇게 계산하면 한 60개 정도 들어가 있대요.
1: 아, 60개 들어있고요. 문제를 그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주말 내내 서울의 최고 온도가 무려 31도.
2: 와.
1: 덥다란 얘기예요.
2: 네. 덥죠, 덥죠.
1: 여름이 코앞까지 성큼 다가왔는데 날이 더우면 땡기는 생맥주 500잔을 들이키고 안주로 균디가 하나 먹고 싶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 안주로?
1: 네, 안주로 한 입 쫙 먹고. 자, 바삭한 치킨 닭다리 대 육즙 가득 돈가스. 자, 두 개 중에 하나를
2: 제가 뭘 적을까요?
1: 아, 근데
2: 시원한 생맥주 한 입을 쫙 마시고 나서
1: 한 입으로 탁. 야, 이거는 근데 웬만해서는 한 8-1로 갈릴 것 같긴 한데 과연 균디는 뭐 변칙의 답을 써줄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단어가 아예 있는 그걸 골라줄 것이냐.
2: 예.
1: 자, 적어주시면 되시겠고요.
2: 네네.
1: 균디 생맥주를 마신 후에 어떤 안주를 선택할까요? 샵1077, 짧은 거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오프닝 노래 듣는 동안만 문자 받으니까 그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오늘 첫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만에 제가 아는 가수가 나왔네요.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2: 야. Yeah.

0: 끝입니다. 네. 자,
1: 핸드폰에서 이제 손 떼시고요.
0: 문자는 마감이에요.
1: 네. 네. 지금부터 보내시는 거는 헛수고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0: 알았습니다.
1: 자, 이 위켄드 Say your destiny. 뭐 뒤를 아예 몰라가지고. 네. 이 위켄드가 10월에 내한 공연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네, 세계적인 스타죠. 그래서 요즘
0: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막 공연을 와?
1: 그러니까 이거 얘기를 원래 컬투쇼에 보통 가수들이 컴백을 하거나 하면 보통 얘기를 하는데 위켄드가 조금 건방진 느낌 좀 있네요. 네네.
0: 아, 컬투쇼가 아 주말에 녹음이라 그랬구나.
1: 아하.
0: 아, 위켄드란 그룹이잖아요. 주말이잖아요.
1: 네, 그래서.
0: 주말에 녹음이니까 생방송이는 얘기야.
1: 잠깐만 누구야? 누가 한 명 찾긴 해야 될 것. 네. 지금 오른쪽 귀에 이명이 살짝 와가지고 아까도 삐 소리가 자꾸.
0: 요 돌고래 세 마리가 지금 온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0: 네, 사육사 옆에 같이 오신 분은 좀 자중을 시켜주세요.
1: 네. 아무튼 호응이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자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9983님 1번 닭다리요. 제 이름이 만기인데 천하장사 소세지 꼭 받고 싶네요. 크크.
0: 아, 천하장사 이만기.
1: 네. 야. 자 오타가 굉장히 많고 마음이 급한 분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이거 빨리 보내 받을 줄 알았나 봐요. 네. 안경화님 2번 육즙 가능 돈가스 육즙 가득인데 가능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육즙 가능 돈가스. 아. 항상 제가 샘각하는 거랑은 반대로 골랐어요. 오늘은 통해라 얍.
0: 네. 샘각.
1: 예.
0: 샘각. 예.
1: 그러니까 샘각, 샘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렇게 오타를 많이 보낼 거면 그냥 단어로만 보내도 되는데 굳이 그러니까. 긴 문장으로 이렇게. 안경화 씨, 아 안경을 좀 쓰셔야 되겠어요.
1: 네네네. 안경을 쓰면 보일 거예요 본인 오타가. 네. 자 오늘 텔레파시 문제는요. 날이 더우면 땡기는 생맥주 500 한 잔을 캬 들이키고 안주로 한 입 먹고 싶은 음식을 준디가 골라봤는데 바삭한 치킨 닭다리 대 육즙 가득

0: 돈가스. 우리 균디는 과연 어떤 걸 적었을지. 저는 당연히 한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을 적어주셨을지. 균디는요 어떤 걸 골라주셨습니까?
1: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서울예대 앞에서 필소굿이라는 지금은 없어진 호프집에서 제가 알바를 1년 정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서빙만 하다가 주방장이 갑자기 도망가는 바람에
0: 주방이 도망?
1: 예, 주방이죠. 네. 예, 그런데 제가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모든 안주, 호프집 안주를 다 섭렵하기 시작한
0: 거예요. 아, 진짜요?
1: 예, 그러면서 이제 서빙도 하고 뭐 다 했어. 그냥 가게를 다 돌봤어. 그때 제가 만들어서 먹던 이거 맥주에다 이거 딱 먹으면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0: 뭘까요?
1: 바로바로!
0: 닭다리일까요? 육즙 가는 돈가스일까요?
1: 돈가스! 예!
0: 육즙 가는 돈가스입니다. 네. 진짜 그림으로 그려주셨는데
1: 돈가스!
0: 와, 그림이 가스. 너무 수준급이고 저희가 매주 텔레파시 대회를 하고 있어서 그림 실력이 늘고 있어요. 이렇게 한 2년 하면 전시회 가능입니다.
1: 예, 전시회 가능합니다. 네. 야, 천하장땡 소세지 받으실 쇼다란 10분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9258
0: 4726
1: 4515
0: 5231
1: 4256
0: 3324
1: 1357
0: 7936
1: 김재환
0: 배정희님까지 천하장 땡 소세지 받게 되겠습니다.
1: 이야, 축하드립니다.
0: 오늘 이렇게 지금 방청객분 중에
1: 두 분이
0: 앞뒤로 앞뒤로 두 분이
1: 좋아하시네요.
0: 야, 혹시나 오늘 뭐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분들한테 돈을 좀 얹어주고 자리를 한번 바꿔보세요.
1: 기운이 좋으시네요.
0: 네, 기운이 좋네요. 예. 네네.
1: 자, 그러면 천하장 땡소세지 60개 착불로 갑니다.
0: 네네. 또 받으시면 진짜 60개인지 59개인지 조금 한번 후기 좀 알려주세요.
1: 자, 오늘 3, 4분은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사랑의 고스톱이 있죠. 아, 지난 주말에 3인 3색 콘서트를 무사히 또 마쳤어.
0: 아, 또?
1: 아, 우리 김수찬. 우리 어이, 김수찬!
0: 오늘은 좀 헷갈려요. 그냥 뭐만 하면 소리 질러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김수찬 팬분들이 어디 계시는지 좀 헷갈린 상황.
1: 저 뒷라인이 김수찬 라인이에요.
0: 아, 오늘 많이 오셨다. 네, 많이 오셨어요.
1: 자, 그리고 이제 출산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예비 엄마. 얼굴만 보면 임산부 이게 티가 안 나는데 보면 그냥 뻘뚝 잘
0: 나와요. 만삭이죠.
1: 건강하게 출산을 앞두고 있는 배우 남보라 씨와 함께합니다.
0: 네. 자, 저희 컬트쇼와 함께 할 수 있는 문자 고지번호 안내드릴 시간입니다. 앞에 계신 여러분도 오늘 정말 큰 목소리 기대해봐도 되겠죠?
2: 네!
0: 가보겠습니다. 샵에 1077
2: 50원
0: 긴 문자
2: 100원
0: 합쳐서
2: 150원
0: 고릴라는
2: 무료.
0: 와, 한 번 다 들어주세요. 와, 만들어 오셨어요.
1: 50원, 100원, 150원 무료.
0: 네.
1: 자, 컬트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빠바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0: Here we go.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하면 하하림.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

0: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4: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굿즈가 있는
3: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슬
2: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3: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다.
1: 다시 들어도 정 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출쇼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들어보려는 고단 시간.
2: 렛고 렛고 무
0: 렛고 무
1: 렛고 무 시간입니다.
0: 아 나이스. 컬투쇼에서 방송된 역대급의 레전드 베스트 사연들이 많은데 이 시간은 레전드 사연 한 편을 다시 듣습니다. 이게 재방송인 거예요. 다시 듣고 그래도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을 겁니다. 그 사연에 문자 주제를 드리거든요. 꼬리를 물고 그러면 문자 주제에 맞게 문자를 손가락을 휘날려가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네, 코땅 코너입니다. 네, 어떤 사연이 준비되어 있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균디가 소개해준 사연이라고 하는데 컬투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자!
0: 박은정 씨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뭘 쳐다보노라는 제목이에요.
3: 저는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장 특성상 여러 손님들이 오는데 하루는 중년 남자분이 오셨죠. 주문 도와드릴까요?
4: 야리노!
3: 응? 뭐라고?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소리치면서 무섭게 보시는 거예요. 전 그냥 주문을 받았을 뿐인데요. 제가 뭘요? 억울한 마음에 울먹이며 다시 주문을 받는데.
4: 하, 이 아가씨. 야리노!
5: 이게 뭐야?
3: 전 정말 억울했어요. 그때 중년 남자분과 일행으로 보이는 여성분이 오시더니 아이고 야리노가 아니고 아메리카노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아메리카노를 야리노라고 줄여서 쓰시는 중년 아저씨. 나 아메는 많이 들어봤어도 야리노는 처음이에요.
4: 이 아저씨는 그걸 아메리카노를 야리노 나는 야리노
6: 나는 본인이 줄임말 쓴 거 아닙니까?
4: 아메리카노, 야리노. 전혀 일맥상통하지 않네요.
5: 야리노.
4: 아도 아니고, 아리노도 아니고. 아리노! 아리노!
1: 사투리죠? 뭘 그렇게 심각하게 날 쳐다보냐?
4: 기분 나쁘게 쳐다보노. 아리노!
1: 아리노!
0: 예전에 그 카라멜 마키아토가 처음 나와서 야 신기하다 그러다가 기억하고 있다 잠깐 돌았다가 그걸 시키는데 까먹었고 저 카라멜 맡겨놓은 거 하나 주세요. 그랬던 사연이 하나 왔었었는데 아리노 사연은 자 걸트즈 레전드 사연 뭘 찾아보노였습니다. 이 사연의 꼬리를 무는 문자 주제를 알려주세요.
1: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어설프게 줄임말 쓰다가 망했어요.

0: 자, 예를 들면 된장찌개를 줄여서 말하고 싶어서 사장님 오늘 점심으로 된찌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좀 된게 드시러 가시죠. 된게.
1: 된게.
0: 사장님이 기겁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친구를 어떻게 먹나. 인간의 된게.

0: 뭐 조금 이렇게 좀 외형이 좀 떨어진다. 밤티라고 하더라고요.
1: 밤티라 그래 그걸.
0: 몰라서 혼자 저한테 그냥 밤티 밤티.
1: 아우 못났다 못났어. 못났다 못났어 아주.
0: 네, 문자 보낼 곳을 다시 한번 저희 그 만들어 온 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활용할
1: 수 있게. 잠깐 들어주세요, 전.
0: 네. 그렇지. 네. 카메라도 한번 찍어주시고 직접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출발. 샵에 1077. 긴 문자
1: 100원
0: 합쳐서
1: 150원
0: 고릴라는
1: 무료.
0: 아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1: 저걸 들라고 했더니 쟤네들이 소리를 못 질르네요.
0: 네 그러니까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두 개 동시에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황인가 보죠.
1: 자 문자가 소개되고 딩동댕을 제가 쳐버리면 편맥하러 갈래? 편의점에 맥주하러 갈래? 있잖아요. 삼김 먹으러 갈래? 삼각김밥 먹으러 갈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시라고 편의점 상품권을 쏩니다.
0: 예! 편상 현상 드립니다. 착불이고요. 무조건 착불이죠.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네,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키썸의 노 잼. 제 얘기는 아닙니다.
2: 귀신! 귀신!

0: 주세요. 저희도 얼마인지 몰라서.
1: 네, 0431 하나님. 제가 부장님 점 매출 좀 해주세요 했더니 가까이서 저만치 떨어진 부장님이 생각나네요. 점 매출 저만치 떨어지던 부장님 생각. 점 매출 좀 해주세요. 그러더니 막 부장님 떨어진 거예요.
0: 아, 저만치 더 떨어졌다.
1: 저만치 떨어졌다. 점 매출 좀 해주세요. 점 매출 좀 해주세요.
0: 저만치 더 떨어졌다.
1: 점 매출 아시죠? 네. 네, 저녁 메뉴 추천 점매추
0: 지금
1: 아 뭐 이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0: 지금 몇 분은 되게 어색하게 오른쪽 입술로만 웃고 계신데
1: 뭐 이렇게 점 네. 점매추는 뭐죠 그러면? 점심 메뉴 추천 그렇지 네. 점매추 점매추
0: 아,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1: 네. 모르면 어때? 알아가면 네. 되지.
0: 박은별씨 요새 MG말 중에 어사 아시나요? 회사 막내가 누구랑 어사라길래 암행어사라는 건가 했는데 어색한 사이를 줄인 거더라고요. 크크크크크
1: 아직은 어사예요.
0: 네, 뭐. 저도 몰랐습니다. 네. 어사
1: 어사네요.
0: 네, 네. 너무 줄이면 진짜 이제는 조금 대화하기가 조금 네. 어려워요.
1: 아, 드릴게요. 설정은지 설정우 씨
2: 밖에 외출했다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사왔더니 아들이
1: 와 엄마 감다살
2: 이러길래 감사하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 감사하지 공부 열심히 해 라고 했더니 아들이
1: 어쩔 벙 쪘어요.
0: 아
1: 아니, 감다살 모르죠? 감다살 몰라요?
0: 감다살
1: 아 그러니까 왜 아들이 좋아하는 음료를 아들이 원하는 걸 딱 사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감이 다 살아있다 뭐 이런 얘기.
0: 아 감이 좋다 이런
1: 감이
0: 얘기.
1: 감이 좋다. 네, 감다살.
0: 네. 어, 그런 얘기입니다.
1: 오늘 뭐 줄임말 교육 시간인 것 같습니다.
0: 네네.
1: 감다살.
0: 저기 저희가 뭐 통계를 내는 건 아닌데 저희가 계속 문자를 얘기하는데 알아듣는 분이 여섯 분 이하인 상황에 지금 저희가 이 코너를 네. 진행하는.
1: 감다살은 형격히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감다살.
0: 다음 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16 네.
1: 그냥 해. 그래. 빨리.
0: 네. 1676 님, 어린 학생들이 하도 삼김삼김 말하길래 속으로 혼자 야, 요즘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네. 생각.
1: 야, 이거 언제 시적에 삼김이야?
0: 이게 터지네. 이게 터져.
1: 야.
0: 삼김에 터져.
1: 야, 언제 시적에 삼김이냐, 와.
0: 삼김이 제일 크게 터졌어요, 오늘.
1: 자, 2부로 가서 문자 계속 몇 개 더 확인할게요. 아, 진짜.
0: 야.
1: 감다죽. 아.

0: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키썸 씨.
0: 키썸 큐. 아. 자, 오늘의 문자 주제 어설프게 줄임말 쓰다가 망했어요.
1: 네.
0: 자, 딩동댕 받으시면 편의점 상품권을 선물로 쏩니다. 네, 얼마가 갈지는 몰라요.
1: 네, 착불이에요, 착불.
0: 네. 네.
1: 착불비로 하면은 뭐 3,500원 착불비인데 뭐 2,000원 보내진 않겠죠?
0: 그렇지 않게 삼각김밥 정도는 사 먹을 한 두 개는 사 먹을 수 있겠. 몰라.
1: 받고 알려 줘.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최근에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
1: 얼마 전에 바이올린 공연했던 날이에요. 공연 준비하는 동안은 너무 힘들고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서 멋지게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0: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해주니까 너무 기쁘고 뿌듯했어요.
1: 저는 최근에 캠핑 갔던 순간이요. 왜냐면 캠핑을 몇 번 가긴 했는데 학교 친구들이랑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으로 학교 친구들이랑 날짜가 딱 맞아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뻤어요.
2: 나의 미소가 있었던 순간, 누군가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려보세요. 그 시간이 모두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이었을 테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재한이었습니다.

0: 쇼.
1: 자, 2부가 시작이 됐고요. 어설프게 줄임말 쓰다가 망한 거 몇 개 더 읽어볼게요.
2: 네. 자, 1438님 냉동 삼겹살 가게에 가서 냉삼이 냉동 삼겹살 3인분인 줄 알고 전 혼자 가서 냉이 주세요 라고 했더니
1: 냉이요?
2: 사장님이 냉이는 저기 저 뒷산으로 가세요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그럴만 하네요. 냉동 삼겹살 3인분이요? 냉삼이요? 냉이요? 냉1이요? 냉6이요? 냉7이요? 냉8이요?
2: 네. 자, 냉이는 저 뒷산으로 가세요.
1: 한주경 씨.
3: 아, 우리 신랑은요. 3년째 BTS랑 방탄소년단이 같은 건지를 몰라요. 제가 놀리려고 누가 더 좋냐고 물어보면
1: 그래? 아, 씨. 누가 더 좋지? 고심 끝에 아, 누가 좋더라? 방탄소년단?
3: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정말.
2: BTS랑 방탄소년단 중에 고른 거예요.
1: 예, 예. 예. 어떤 기준이 골랐지 너무 궁금하다.
2: 자, 다음은 권지현님. 아이들 데리고 게임방 다녀온 남편이 애들 게임 실컷 하고 먹을 거, 아, 애들 게임 실컷 하고 먹을 것도 사줬어. 짜치게 먹더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뭔가 잘 안 먹나? 뭐가 짜친 거지? 했는데 나중에 애들한테 들어보니 짜게 치였어.
1: 아~
2: 짜장라면 더하기 계란 더하기 치즈 짜게 친데 짜치게 먹었다고. 애들이 짜치게 먹더라고.
1: 아, 짜치게 먹더라고. 아, 짜게 치를 먹어야 되는데 짜치게를 먹어. 재밌다. 재밌어 오늘. 나도 짜치게 먹고 싶다. 짜치게.
2: 아, 왜 이렇게 짜치게 먹어?
1: 네, 짜치게 맛있겠다. 2531님. 초등 애들이 갑자기 야르 야르. 쟤네들도 쓰는 모양이다.
3: 야르
2: 야르 무조건 쓰지.
3: 야르.
1: 그래서 야르 하길래 야쿠르트를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3: 야 그래 야르.
2: 야르가 그냥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1: 나이스.
2: 나이스.
3: 오 좋은데. 야르. 야르.
1: 자 우리 초등학생들만 야르 시작. 자 굳이 가져가시죠로 갑니다. 아 오늘 기분 야르
2: 야르.
4: 끝은 없는 거야 지금 순간만 있는 거야
1: 난 다같이 주인공인 거야 걸트쇼라는 무대 위에 쇼. 자 굳이 싫다는데 굳이 안겨드리는 막몬의 선물쇼 굳이 가져가
2: 쇼 소리 질러.
1: 자 이 코너는 여러분들을 위한 코너가 아닙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쇼다는 청취자를 위하지 않는 프로그램 코너가 있어요. 이 코너예요. 방송놈들이 지들이 협찬 상품 쌓여놓은 거를 재고 상품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일부러 마련한 코너.
2: 예.
1: 예. 받기 싫은데 어거지로 여러분들한테 퍼주는 곧단 시간. 자 첫 번째 선물은요. 우리 스페셜 DJ 우리 범이가 범디가 5월 8일까지 100살이
2: 100살이요. 5월 8일까지 100살이요. 너무 빨리 늙는데요. 시간이 얼마 안 지났죠? 그러면은 101살 정도 됐겠네요, 지금.
1: 5월 8일까지. 지금 그 얘기 왜 제가 왜 100살이라고 했냐면 백상 예술 대상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100살 예술 대상이 될 뻔했어요. 100살이 되면 대상을 받는 거예요.
2: 아, 100살 때요.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라는 수상 소감을 준비하겠네요.
1: 예. 꼭 그때까지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방송 예능상 후보로 활약을 하다가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2: 네.
1: 앞으로는 뭐 노미네이트 전문 예능인을 벗어나서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독식하길 바라는 컬투쇼 패밀리들의 응원을 담아 준비한 특별한 상. 바로 1인용 밥상.
2: 오 밥밤. 와. 요걸 선물로 드리는 거죠.
1: 자 이거 너무 좋죠.
2: 예.
1: 앞으로 상이란 상은 다 받으라고 1인용 밥상을 이게 크기가 딱 혼자 그 두 다리 딱 집어넣고
2: 거기 안에 딱 넣을 수 있게
1: 딱
2: 다리를.
1: 먹을 수. 그러니까 예. 너무 좋죠. 이게 위에 침대 위에서도 놓고 먹을 수도 있고.
2: 어허.
1: 소파 위에서 앉아서 놓고 먹을 수도 있고.
2: 어허.
1: 어디서든 펼쳐서 먹을 수 있는 1인용 밥상. 메뉴는 안 드리고 상만 네네. 드립니다. 상만.
2: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그래픽은 좋지만 저희가 앉아서 보면 그래픽이 다 깨져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요. 어. 네, 1인용 밥상 싫다 하는 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혼밥은 싫어, 외로워, 주지마. 밥을 차려줘야지, 상만 주면 어떡해 하시는 분들, 받기 싫어하시는 분들께 드린다라는 얘기입니다.
1: 저거를 침대 위에서 혼자 놓고 먹으면 약간 그 아픈 사람 병원에 있는 것 같잖아,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딴 거 보내주시면 돼요.
2: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인용 밥상 받기 싫은 이유. 네, 보내주시면 저희가
1: 반대로 보내줘요. 질색을 해야 됩니다.
2: 질색하시면 저희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문자를 보낸 동안 노래 하나 듣고 올까요?
2: 네, 윤현상의 밥 한 끼 해요.
1: 예, 그럼 당신이 사면 한 끼 할게요.

0: 자, 1인용 밥상을 드립니다. 네, 밥 한 끼 해요. 노래 들으셨고요.
1: 노래 좋다.
0: 네. 네.
2: 나와 밥 한 끼 해요. 네가 사면
1: 감동이 확 깨지네요.

0: 자, 박창훈 씨. 이 선물을 얼마나 받기를 싫어하시는지 아주 질색팔색 문자 게시판을 소개해드립니다.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0: 네, 네.
1: 박창훈 씨.
0: 네, 모르는 글자 있어요?
1: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잠깐 집중을 안 했어요. 저는 균디가 읽은 줄 알았어요. 예. 자, 오락도 1인용은 재미없어요. 2인용은 돼야지. 싫어, 싫어. 야르.
0: 야르. 네. 자, 2807님. 아, 오늘 짜치게 혼자 밥 먹기 싫으니까 주지 마요. 어우, 반복을 좀 사용하시네요. 네. 이런 거 좋아.
1: 자, 0910님. 집도 없는데 상이 왜 필요합니까? 길거리에서 먹으란 말입니까?
0: 아유, 뭐 그진가 본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핸드폰은 있는 모양이네.
1: 어디다 보내죠 이걸?
0: 예, 핸드폰 보낼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어디 정확한 길거리 위치를 좀 알려주시면 네네네. 거기다 밥상을 저희가 지금 놔두고 갈게요. 네,
1: 신주소로 좀 알려주면 거기로 보내겠습니다.
0: 0950님
2: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의사 선생님께서 양반 다리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0: 밥상에서 밥 먹다가 무릎에 물이 막 찰 수도 있어 갖고요. 절대 주지 마세요. 이 양반 다리는 여기 밥상에 안 들어가고 이게 또 두 다리를 뻗어야 아마 들어갈 거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드릴게요.
1: 네.
0: 물 차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시고요.
1: 네네. 뭐 주사로 빼면 되니까요. 네. 자, 김태경 씨, 곽범 씨, 청룡 영화제에서 상 받기 전에는 1인용 밥상 절대 안 받아요. 참고로 청룡이 아니라 백상 예술 대상입니다.
0: 예.
1: 이분은 집중력 저하로 인한 선물 안 드리기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0: 청룡 영화제 왜 나가요? 얘가 영화 배우가 아닌데.
1: 왜 나갑니까 거기? 예. 구경은 한번 가고 싶네요. 예.
0: 아, 더 완전 유명해져. 그 MC가 될 수는 있겠지.
1: 아. 근데 저는 아직 그릇이 많이 작다라고 느낀 게 저번 주에 잠깐 균디가 자리를 30분 비웠죠.
0: 예.
1: 예. 와, 정말 긴장해서 팬티가 다 젖었습니다. 자, 식은땀이 나가지고. 예.
0: 예.
1: 와,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자리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20년간 네.
0: 나이스.
1: 예.
0: 자, 6404님 기안 84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봤더니 김한팔사입니다. 아. 김한하신 분인가 봐요.
1: 네네, 김한팔사님. 네.
0: 곽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상도 못 받았는데 크크크크크크크크크 그냥 곽범이나 줘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와,
1: 왜 이렇게 웃는 거죠 이분은?
0: 예, 모르겠습니다.
1: 어떤 부분이 웃긴 거죠?
0: 김한팔사님께서 너한테 주려는데 너한테 드립니다.
1: 아, 받아가세요. 자, 서주인님. 나 남태평양 무인도에 사는데 보낼 수 있으면 보내봐. 그럼 받을게 라고. 아, 보내요.
0: 보냅니다. 네네. 우리
1: 대신 저희가 착불로 보내기 때문에 받으실 때 금액은 6만 5천원 정도 추가된다라는 것만.
0: 더 많이 받을 건 뱃삭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1: 그렇게 되면은 한 120만원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0: 네, 제 서해 쪽으로 밥상을 이제 바다를 띄워 보낼 테니까 그쪽에서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네네.
0: 9793님
3: 전 면 킬러인데 밥상 말고 면상은 없나요?
1: 오,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0: 오가 나오면 안 되는데 막 웃어야 되는 사람들이 한 명만 지금 계속 웃고 있어. 아, 됐어. 저.
1: 너무 이렇게 잘 짜서 보내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우용식님 밥상 말고 돈가스 보내주세요. 아니, 아까 그린 돈가스 그림이라도 보내주세요. 해주셨는데.
0: 자, 우용식 씨한테 사진 찍어놨지.
1: 네.
0: 내가 돈가스 그림 이분한테 보내줘라.
1: 네. 문자 갑니다. 문자. 네,
0: 문자로 갑니다.
1: 네, 네. 문자 갑니다.
0: 2729님 밥상만 보면 엎어버리고 싶어서 싫어요.
1: 어허.
0: 네, 화가 많으신 분이네요. 네. 드리면 안 됩니다. 예. 화가 많으신 분은 드리면 안 돼요.
1: 약간 화가 나도 웃음이 같이 나야 되는데 네. 그냥 화만 나.
0: 웃음도 안 났어.
1: 네.
0: 자, 이제 더. 구질구질은 여기서 끝내고요. 다음 텀으로 넘어갑니다. 음악을 줘버리든가 말든가 너네 마음대로 해라.
1: 마음대로 한번 해주세요.
4: 쇼쇼쇼 쇼, 쇼. 끝은 없는 거야.
0: 지금 순간만인
4: 거야.
0: 난 주인공인 거야. 거짓쇼라는 무대 위에 쇼. 이제 구질구질 가져갈 쇼가 아니고 반대입니다. 완전 그지같이 달래야 줄까 말까 한 구질구질입니다.
1: 예.
0: 간절할수록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1: 네. 이번에

0: 준비한 선물은 제가 곽범이 개그맨이라는
1: 개그미였어 꿈이? 아 개그미가 꿈이었구나.
0: 하나 잘못 읽으면 큰일이 나는 곳입니다.
1: 개그미였구나.
0: 네, 제가 개그맨이라는 꿈을 꾸기 위해서 무려 240만 원을 내고 SBS 아카데미에서 허경환 스승의 개그를 배웠습니다. 당시 꽁트를 짜가며 허경환 씨에게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 자식아, 귀에 안 걸린다. 유행어가 없다. 야. 왜 이렇게 오늘 못 살렸지?
1: 아니 허경환한테 진짜로 뭘 배웠어?
0: 이런 거 배웠어요. 아니 꽁트를 이제 짜가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데 계속 유행어 수업이 이제 강용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래저래 근데 그걸로 이제 개그맨 시험 합격하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허경환 선배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조용히 와서 창피하니까 조용히 해라.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꿈을 위해 노력하던 우리 어린 시절 저 곽종코를 응원하며 가격대에 맞춰서 준비해본 선물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보는 라디오를 쳐보세요. 쳐다보세요. 벽에 붙이기만 하면 어떤 것이든 다 걸 수 있는 바로 고리차석.
1: 고리자석.
0: 고리자석?
1: 아 이게 벽에 붙이면 냉장고 같은 거에 붙이면 딱 여기에 뭐 걸 수 있는 거 있잖아. 이거. 아하. 고리자석.
0: 단가가 240원입니다.
1: 240원짜리 예. 배송비 3,000원.
0: 예, 제가 다니던 아까 SBS 아카데미 학원 240만 원인데 빌드업을 그렇게 가져가서 오늘 드리는 선물은 240원.
1: 예. 예. 일반 자석보다 10배 강한 자력을 자랑하는데 네오디움 그 자석 사용을 한대요.
0: 네.
1: 예, 잘 붙는답니다.
0: 아, 엄청 잘 붙는데요.
1: 예. 네. 뭐 그냥 아무데나 다 붙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쇠 성분이 있어야 붙겠죠.
0: 네, 보통 뭐 냉장고에 많이 붙이고 이런 거 하시잖아요. 자, 이번에 고리 자석 달라고 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통창회 있는데 제가 귀걸이가 없어서 귀걸이로 쓸게요. 꼭 좀 보내주세요.
1: 무거울 것 같은데 이거. 네. 뭐 이딴 걸 걸든가.
0: 네. 어? 바다를 벗삼아 세상을 낚는 강태공입니다. 물고기가 미끼만 먹고 튀는데 그 고리를 주시면 월척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 예, 뭐 이렇게 하시든가.
0: 예.
1: 조금 더 힘들게.
0: 네. 마음껏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마음껏 진짜 그지같이.
0: 그지같이.
1: 구질구질하게. 예. 아우 그렇게까지 구질구질해? 그럴 정도로 보내십시오. 네. 그래야 야, 김한나 씨가 화가 나셨네요. 아 저런 거를 왜 주는 거야? 김한나 씨 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네 샵에 1077 50원 기문자 100원 골란 무료입니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1: 네 광고 듣고 오는 동안에 자석 고리 받아야 되는 이유를 보내세요. 광고요.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먼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먼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4: 성원 에드피아.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

0: 요즘은 서감 생소금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안녕 안녕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구이.
2: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3: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4: 하이마트로 가요.
5: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4: 하이마트로 가요.
5: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6: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6: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자 그래요. 오, 좀처럼 식지 않은 방청객 분위기 좋아요. 자 고리 좌석을 왜 이렇게 그지같이 달라는 사람이 많은지
9: 필요하신 분들이 많네요.
8: 소개해드리고 딩동댕치면 무조건 드립니다.
9: 네. 5734님 허경호입니다. 자이 자석아 내놔라라고. 네.
8: 역시
9: 자이 자석아.
8: 어유 스승이 좋아서 그런지 잘 따라하네요.
9: 예 그러네요. 좀 되네요.
10: 허경호 자이 내놔한데.
9: 언밸런스.
10: 언밸런스.
9: 왜 이렇게 안 되냐.
10: 아니 돼요.
9: 아니.
10: 이거 이덕과 모발 같아.
8: 자 배상만 씨. 정관 수술하러 가는데 제가 아플까 봐요. 자석이라도 꼭 손에 쥐고 싶습니다. 아 이분 드려야 되겠네요.
9: 예. 금방 끝나요. 예. 정관 수술 금방 끝납니다.
8: 몇 경험자이기 때문에 네네. 정관 예우를 받고 계시잖아요.
9: 네네. 15분이면 나옵니다. 들어갔다가.
8: 아 금방 나오네. 그때보다 더 발전됐으니까 더 쉽게 끝내시죠.
9: 그럼요. 고수를 만나면 순간 그냥 타닥탁 하고 그냥 나가세요 하면 끝납니다.
8: 타닥탁 자르고 붙이고 그냥.
9: 자르고 붙이고 지지고 하면 그냥 가세요 합니다.
8: 타닥탁탁.
9: 자 이선회님. 견인차 기사인데요. 견인고리가 망가져서 차 견인을 못하고 있네요. 빨리 고리 좀 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요거를
8: 안 나오죠?
9: 네. 네. 미니카 한 대 정도 견인할 수 있겠네요. 네.
8: 1438님 200만원짜리 자전거 산 남편 때문에 고리 아파요. 고리 자석 주세요.
9: 고리 아프니까
8: 고리 자석. 아하.
9: 고리 아프니까 고리 자석.
8: 아이고 어떡하네.
9: 고리 아프니까 고리 자석.
8: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드릴게요.
9: 네네네. 자 0037님 차력쇼 준비 중입니다. 보내주시면 몸에 붙을 때까지 연습하겠습니다 라고.
8: 언제 몸에 붙은 순간 컬투쇼 한번 오세요. 붙여갖고.
9: 예.
8: 노성원씨
11: 저번에 착불로 받은 나물이 아직 남았습니다. 시래기로 만들게 자석고리 좀 주세요.
8: 이어지는 얘기예요.
9: 저번에 나무를 받으셨구나. 나무를 걸어가지고 말리시려고. 네. 6404님 또 김한팔사입니다. 아까 보내주신 김한팔사님.
8: 밥범주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밥상.
9: 제가 요번에 자그마한 상을 하나 받았는데요. 집에 상이 너무 많아서 놓을 자리가 없네요. 냉장고에 걸어두게 하나만 주실래요? 근데 곽범 이 사람은 곽범이 웃긴가 봐요 그냥.
8: 아니 네 얘기만 하면 웃긴가 봐. 좋겠다 너는.
9: 근데 다 웃는데 나만 살짝 왜 기분이 조금 나쁘지?
8: 약간 긁힌 기분이지 그지?
9: 살짝 왜 이러지?
8: 6404님은 곽범을 너무 좋아하나 보다. 곽범 곽범
9: 이유도 없어요 그냥 곽범 곽범. 네.
8: 자 4884 저 등이 너무 가려워요. 요유 고리 부분 마감 상태가 어떤가요? 좀 거칠었으면 좋겠어요.
9: 등을 긁기 위해서.
8: 긁으려고.
9: 네네.
8: 근데 고리인데 그걸 어떻게 닿으려고 그러지?
9: 아니죠. 벽에다

0: 붙여놓고 알몸으로 아유. 이제
1: 벽에다 붙여놓고
0: 알몸으로 긁을 생각인 거죠.
1: 아우 되게 네. 아플 것 같은데 어떻게 잘하십시오. 네.
0: 자 이철구님 새끼 손가락 걸고 약속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라도 손가락에
1: 아니, 겁나 슬프네 이거.
0: 약속하고 싶어요.
1: 약속. 난 네. 너랑 꼭 결혼하고 싶어. 네. 미쳤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0: 네.
1: 1247님 지금 지하철 화장실인데 문고리가 없어요. 급한 대로 걸고 쓰게 좀 던져주세요.
0: 네. 네. 급하신 알겠어요. 분이네요. 네.
1: 일단 싸세요.
0: 네.
1: 일단 싸셔야지 되죠. 네. 휴지 없으면 좀 보내드리는데 고리까지는
0: 이게 빨리 보내드려도 한 달 정도 걸리니까 한 달간 거기 앉아 계셔 보세요.
1: 네. 자 오한의 86님이 갑자기 이상한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2: 요즘 곽범 요즘 어이없게 섹시함 유유유 목소리도 섹시한데 결혼하기는 싫음.
1: 뭐. 섹시한데 결혼할 정도는 아니다.
0: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1: 곽범 결혼하기 싫다.
0: 저 결혼했습니다. 예. 예.
1: 그러니까 정관예우를 받았죠. 예.
0: 결혼도 안 했는데 정관예우를 제가
2: 투닥탁탁
1: 사업으로 넘어가요.

0: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SBS는 폭신한 잠루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5: 고릴라 편이다.
4: 고삐 풀린
5: 고릴라.
4: 왜 다 고릴라죠?
5: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4: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5: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친구들 사주 가르치죠. 오늘도 어김없이 3부에 문을 엽니다.
1: 예! 3부가 열렸고요.
0: 아까 뭐 우리 그 뭐라 그랬죠? 섹시하고 뭐 어색한데 섹시하고 뭐 너무 좋은데 근데 결혼을 하기 싫어요라고 해주셨고 예. 본인이 결혼을 했다고 밝히셨고 예. 정관 예우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영숙 씨가 그 얘기를 듣고 곽범이 결혼을 했다고요?
2: 세 줄을 이 정도면 긴 문자로 넘어가요.
0: 그렇죠, 긴 문자죠.
2: 아니 비웃으려고 긴 문자를 사용을 하신다.
0: 100원을 써가면서.
2: 네네, 100원을 써서 이렇게 웃어주셨는데 뭐 모쪼록 감사드리고요. 용식 씨는 결혼하셨나요?
0: 그래서 우영식 씨 보내요 답을 빨리.
2: 네네, 답을 보내보세요. 네네.
0: 그럼 만약에 당신이 결혼을 못하셨다면 당신이 졌습니다. 자, 디지털 직구 듣죠. 20주년 특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언제 특집을 하면 좋을까 해서 평소에 컬처를 너무 좋아하는데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나시는 분 방청을 하러 못 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5월 25일이 대체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일에 반차 내고 또 월차 내고 오기 힘들었던 분들은 그날 방청을 하러 오시라고 5월 25일로 특집을 마련해버렸습니다.
2: 와우, 특집이 준비가 됐고요. 이번엔 어떤 특집이냐? 추억의 쇼단원 모여라!

0: 네, 낮 2시부터 4시까지 20년 동안 함께했던 컬투쇼, 컬투쇼랑 특별한 추억이 있는 분들을 우대해서 모십니다. 예를 들면 사연 진품명품 주장원, 월장원에 뽑혀갔던 쇼단원, 중학생 때부터 컬투쇼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이 된 쇼단원, 컬투쇼랑 손톱만큼의 인연이 있다면 대환영합니다.
1: 예, 뭐 행번행전 노래 이어부르기도 몇 번을 해봤고, 뭐 가게 홍보도 하게 돼갖고, 뭐 손님도 많이 늘었고, 뭐 갑자기 그런 생방 중에 있었던 일들도 많고요. 네. 제가 똥뚜껑에 휴지를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잃어버린 차를 찾아드린 적도 있고, 혈액을 급구하는데 그 혈액을 보내드린 적도 있고, 많은 분들이 어떤 추억들을 갖고 있는데, 정말 추억을 쥐어짜내서 그냥 거짓으로 추억이 있다고 보내도 우리는 확인할 겨를이 없습니다. 네. 그냥 다 믿을 테니까 보내세요.
0: 네, 맞습니다. 방청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다 하면 되냐? 문자는 샵의 1088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기문자 100원 들고요. 또는 컬투쇼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으로 방청 가능한 날짜, 인원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의 네. 1088번입니다.
1: 야, 아 지금 게시판이 온통 크크크크크크크크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0: 아 뭐 그건 상관없고요. 우용식 씨 답하세요.
1: 네. 우용식은 결혼했나? 밝혀라.
0: 밝혀라. 밝혀라.
1: 밝혀라.
0: 밝혀라.
1: 우용식은 결혼했나 못했나? 밝혀라. 자, 사랑의 굴스톱 우리 김수찬 남보라 씨 만나기 전에 상품 소개하고 만나겠습니다. 네. 상품 소개 음악 주세요. 자, 이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전국민 똥꼬 근력 강화 운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0: 체조 관련된 가장 히트곡이죠. 3000년 체조 음악 이후로
1: 제가 이걸 따로 곡을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0: 그러니까요, 진짜로요.
1: 예,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 이제 운동성으로 이게 같이 있을 때 하기 좀 민망한 운동이라 네, 혼자 들으면서 하라고 제가 한번 만들어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0: 곧 음원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1: 네, 똥꼬의 힘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줘줘 빼빼. 자, 여러분의 똥꼬가 급한 일이 찾아왔을 때 강력하게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길러드립니다. 여러분의 똥꼬는 소중하니까요.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똥꼬가 평소에 힘이 없어지고 나풀나풀거려요.
0: 방귀 소리도 파랄 파랄 파랄
1: 이렇게 나는 게 똥꼬가 나풀나풀거리는 거야. 똥꼬 근력이 강한 사람은 방구도 빡 이렇게 나와. 자동등문 대성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0: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1: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GY 이용권,
0: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1: 자연치아를 지키는 닥터뮤니시에서 프리미엄 구강용품 세트. 빨리 하면서 같이
0: 예,
1: 해야지.
0: 하세요 진짜로. 예.
1: 줬다 뺐다
0: 줬다 뺐다.

0: 베베스완에서 허리 편한 조끼 아기띠.
1: 자, 국민유산균 딱 좋아 청인에서 청인 멜라바이오틱스.
0: 언제나 세탁은 월드클리닝에서 백화점 상품권.
1: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퍼브에서 화장품 세트.
0: 눈 건조 눈 건강엔 에즈유에서 아이리프 눈 건강 기능식품.
1: 디자인을 바람 디자인을 담은 바람 일레디에서 프리미엄 저소음 선풍기.
0: 정형외과 의사가 만든 운동화 탈인 로즈에서 키높이 신발.
1: 건강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0: 참 숲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1: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0: 치과의사가 만든 구강 브랜드 구강탄탄에서 잇몸 유산균.
1: 꽃배달 전문 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를 드립니다. 아유,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아 줬다가 뺐다가 줘줘 뺏. 광고요. Here we go.
0: Here we go.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7: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8: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7: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9: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0: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 개발.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누잠.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5: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0: 거룩하고 가슴 벅차게 맞이해버린 컬투쇼 20주년. 강산이 두 번 변했고 어린아이가 성인이 되는 무려 20년 동안 수많은 코너들이 생겼다가 사라져버렸다.
1: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푸른 미래가 있을 치니 그동안 문 닫고 세상을 등진 역대 컬투쇼 코너를 관짝에서 꺼내본다.
2: 컬투쇼 20주년 특별 기획
3: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이번엔 이 코너다. 한 번 더 사랑해 고스터.
0: 역사 속에 관적에 파묻혀 있던 것들 꺼내갖고

0: 다시 재개발을 해보는 곧단 시간입니다. 다시 제가 재개발 조합장이 되겠고요. 우리 범이가 행동대장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함께 코너를 재개발해줄 조합원 두 분을 소개해 올리죠.
1: 네, 지난주 주말에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0: 우와, 실내체육관 우와 있어 보여.
1: 3인 3색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친 가수. 항상 열정적이지만 무대에서는 살랑살랑 춤도 추고 더더더 열정 만수로가 됩니다. 중간고사 벼락치기 공부하듯이 콘서트 내용을 미리 짜지는 않아도 결국은 해내고 돌아옵니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프리션 김소철
2: 반갑습니다. 네, 또 이 컬트쇼에서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잘 콘서트 부러뜨리고 또 꽃도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이고. 네, 저 기가 좀 많이 살았습니다.
0: 아,
2: 네,
0: 나이.
2: 그 친구들한테 민수현 씨, 김정현 씨한테 아, 네, 기가 좀 살았습니다.
0: 아, 네. 잘 끝났다니 다행이네요.
1: 네. 또 갑작스런 뭐 콘서트 계획이나 이런 거는?
2: 뭐 갑자기 벼랑간에도 잡혀요 그런 것들은. 아하. 네, 기다리시면은 또 언젠가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 좀 더 뿌릴게요 초대권을.
0: 네. 와, 야,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이런 계획이 있어요. 유도분만 노, 무통주사 노, 와우. 의료적인 걸 최대한 하지 않는 자연주의 출산을 지금 준비 중이신 분입니다.
3: 네.
0: 어머니가 무려 13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이분도 엄마를 닮아서 순풍순풍 돌아보니 애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대돼요.
3: 맞습니다.
0: 배우 남보라 씨.
3: 안녕하세요. 남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자연주의를 출산이 진짜 제가 얘기한 게 맞아요?
3: 맞아요. 근데 제가 자연주의 출산한다고 하니까 집에서 낳냐고 그런 건 아니고 애는 의사가 받으시고 그냥 무통주사 없고 유도 없고
0: 와,
3: 이게 차이점이고
0: 무통이 진통 무통 그 지통제를 안 맞는 거 아닙니까?
3: 네.
4: 어떻게 참아요 그거?
3: 아니 근데 저희 엄마 땐 다 무통이 없었어요.
1: 그러긴 했죠.
4: 그러긴 한데
3: 네.
1: 근데 이제 더 뭐 기술이 좋아지고 하니까 조금 쉽게 나을 수 있는 어떤 의료기술 발전했는데
3: 네.
1: 그거 없이 그냥 진짜 자연주의
3: 진짜로
0: 아니 그러면 이제 진통 시간이 길어지면 유도 분만을 네. 해야 되잖아.
3: 아 근데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빨리 나을 수 있대요.
0: 아
3: 네, 무통을 하면 엄마가 이제 무통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 순간 이제 힘을 풀어버리면
1: 맞아.
3: 아기가 늦게 나온대요.
0: 아~
3: 그냥 고통을 느끼면서 아 빨리 나와라 이렇게 해야지 빨리 나오지.
1: 네. 이게 힘주는 네. 타이밍이 또 있어가지고 네. 안에서 같이 봤거든요. 출산할 때
2: 아, 깜짝 놀랐어요. 한번 나와보신 줄 알았어요. 곽범 씨 너무
1: 아니 안에서 네. 전 옆에서 네. 있었기 때문에 아는 네. 거예요. 이게
0: 가족분만 시렸구나.
1: 통증이 올 때 힘을 줘야 되는 이게 있기 때문에
3: 맞아요.
1: 못 느끼면 이게 그 유도하시는 분의 호흡에 따라서 졌다 뺐다
3: 졌다 뺐다 아까
2: 어디에 힘을
1: 실제로
0: 이게 이제 아, 출산에 대해 그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1: 네,
0: 줬다 뺐다 줬다가 뺐다가 응애 응애 응애
1: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0: 네. 와.
1: 네. 그리고 수찬 씨는 지난 주말에 했던 3인 3색 콘서트에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무거워서 죽는 줄 알았다고.
2: 아, 이게
0: 와.
2: 옷을
0: 아, 새로 아, 비주얼 센터 아니야?
2: 새로 제작한 옷인데
3: 어머.
2: 이게 굉장히 무겁더라. 이게 다 크리스탈이라고
0: 어이구야.
2: 시간이 지나도 색이 안 바래는 그런 거라고 디자이너 쌤이 엄청 신경을 써주셨는데
0: 저게 이제 크리스탈 다 빚을 박은 거야 다?
2: 네네
3: 진짜 약간... 진짜 크리스탈이에요?
2: 네 진짜 크리스탈 제가 그,
3: 비싼 거네.
2: 그래서 동작이 좀 춤추는 동작 나팔바지나 흥부가 언제 할 때는 다리를 드는 동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다리에도 굉장히 이게 많이 박혀있어가지고
1: 그러니까 약간 흐리게 보니까 서서울 톨게이트 같기도 해요.
2: 네. 네 밤에 찍힌 밤에 찍힌
0: 약간 13번 국도 느낌 있어요.
3: 예. 있어
2: 야밤에
1: 국도 서울 톨게이트 느낌 좀 있어가지고
2: 근데 확실히 이렇게 멋내다가 여름에는 쪄죽고 겨울엔 얼어죽는다 그러잖아요. 무대에서 진짜 무거워서 죽을 뻔했어요.
0: 아, 이제 저기 무대 어두운 멋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이 싹 쏟아지면 반사되면서 막
3: 빨리
0: 난리 날 것 같아.
1: 근데 멋있다 옷이
2: 아니, 네. 많이 좀 쳐다보라고 쩌우상 입었는데 무대에서 어떤 분이 그 직캠 영상 보니까 너무 눈부셔서 못 보겠다고 무대를
3: 미러볼처럼
2: 과유불급이에요 하여튼 저거
0: 인간 미러볼이네요.
2: 네. 국도 의상
3: 네.
2: 괜찮았어요?
3: 괜찮아요.
1: 네. 멋있어요. 멋있어.
0: 뒤에 오늘 오신 수찬 팬 여러분들 중에 가보신 분 다 갔다 오신 모양이네.
2: 네, 다행히도 네, 저 의상을 직권하셨습니다. 네. 또 저런 화려한 게 또 잘 어울린다고들.
0: 잘 어울려.
1: 잘 어울려.
3: 네. 네.
2: 안 어울리면 되게 어색해요, 저런 게.
1: 그럼요, 잘 어울려요.
3: 네. 제일 멋있네.
1: 반대쪽만 빨간색으로 하면 완전히 서서울 톨게이트. 네. 네.
2: 다음에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자, 걸트쇼 20주년 특별 기획 코너 재개발 프로젝트.

0: 먼저 사랑의 고스톱 자, 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1: 네, 사랑의 고스톱 기본 룰은 이렇습니다. 사랑 연애 관련 고민을 소개하고 고할지 스톱할지를 정해드립니다. 단 김태균 조합장님은 고해라 스톱해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없고요.
0: 없어.
1: 투표권은 행동대장 곽범 조합원 김수찬 남보라 씨에게 있습니다.
2: 네, 컬트쇼 청취자 쇼단원들은 본인의 의견을 마음껏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세 명이 OX판으로 고스톱을 정할 거고요. 스톱이 나온 사연은 나가리 사연이 되고 오늘 방송되는 사연이 전부 고가 나오면 사연이 소개만 돼도 드리는 기본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이 두 배로 커지게 됩니다. 무려 20만원이 되는 거죠.
3: 와우. 예하! 그리고 하나의 특별한 룰이 있는데요. 사랑의 고스톱이니까 흔들기가 있습니다. 고가 나온 사연이든 스톱이 나온 사연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사연자한테는 아 선물을 두 배를 주고 싶다 결정을 하면 흔들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오. 사연자한테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전화를 걸고요. 전화를 받았다. 그럼 흔들기 성공으로 선물이 두 배가 됩니다. 근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그럼 흔들기 실패가 되는 거니까요. 꼭 전화 받아주세요.
1: 네, 음성 변조 해드리니까 방송을 위해서 한 번만요.
0: 네.
3: 제발요.
0: 자, 사연 갑니다. 음악 줘버려요.
3: 제 나이는 올해 31. 동갑내기 남자친구가 있어요. 사귄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성격도 잘 맞고 저한테는 정말 다정하고 친절해서 좋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요.
0: 아하.
3: 퇴근했어? 어디야? 왜 그렇게 시끄러워?
2: 아 지금 술 한 잔 하러 왔어. 술 한 잔. 예.
3: 또? 아 이번 주가 벌써 몇 번째야. 넌 술이 그렇게 좋니?
2: 아 예. 안주 나왔다 끊어.
3: 뭐? 아니
0: 안주 나왔다 끊어.
1: 야 여기 이미 실수 아니야 이거?
3: 아 이미 X 아닙니까?
0: 안주 나왔다
1: 안주 나왔다 끊어는?
3: 일주일에 5일에서 6일은 술을 마셔요. 거의 매일 마시는 편입니다. 원래 주량이 세기도 하고 저도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니라 같이 마실 때도 있긴 한데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예요. 심지어 혼술도 자주 할 정도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0: 매주 가네 완전.
2: 전화 왔다. 형! 아 오늘요? 아 좋죠. 아 근데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있는데 저녁만 먹고서 이제 헤어지기로 했거든요. 그럼 동네 가서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김치찌개, 계란말, 오케이 오케이, 소주, 오케이 콜, 좋아요 오케이.
3: 아니 누군데?
2: 범이 형.
3: 아니 그 얼굴 시꺼먼 그 두쫑크 그 오빠?
4: 야 그 형
3: 또 만나?
4: 요즘 고민이 많아서 그래 그 형이. 내가 가서 또 들어줘야 돼.
0: 가만히 있는데 얘는.
3: 아니 내 고민이나 들어줘.
2: 지금 일단 저녁 다 먹었지? 가자 가자 가자.
3: 어? 아니 아는 형은 왜 그렇게 많은지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체만 수백 개요 수백 개. 고향 친구, 직장 동기, 풋살하면서 친해진 형, 동네 아는 형, 거기에 매형.
0: 매형.
3: 술 친구만 한 트럭입니다. 처음에는 술을 너무 자주 많이 마시는 것도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아 뭐야 전화를 지금 다 손동지 하고 있는데 왜 안 받아? 띠디디디 뚜렁 뚜렁. 하, 한 번씩 연락이 두절됩니다. 저녁 7시 저녁 8시부터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건지 연락이 두절돼버리면은 저는 걱정이 돼서 새벽까지 안절부절이에요. 몇 시간을 연락이 없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 도착한 문자.
5: 까똑.
2: 아 미안 필름이 끊겼다. 눈 떠보니까 집이야. 집.
3: 하,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들어간다. 문자 한 통만 보내줘도 걱정을 안 할 텐데 술자리가 얼마나 재밌길래 저한테 연락 한 통 없냐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저도 화딱 지나가서 내가 연락 안 되는 거 싫다고 했잖아. 아 몰라 헤어져. 이렇게 사람 걱정시킬 거면 헤어지자고.
2: 미안해.
3: 아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맨날 똑같잖아.
2: 아 무섭게 좀 그러지 좀 말아 좀.
3: 네가 날 무서워 하긴 하니? 아 됐어 헤어져 우리.
2: 아 보라 아, 진짜 미안해. 아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무릎 꿇고.
3: 아 됐어.
2: 아 보라야. 아 안 돼. 아 진짜 미안하다고. 안 돼.
3: 됐어 맨날 그러잖아.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막 울면서 비니까 전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0: 아하.
3: 하지만 그때뿐이고 몇 달 뒤에는 또 반복 또 반복이에요. 결혼하면 이별이 좀 나아질까요?
0: 아니요.
3: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런 사람이랑 계속 연애하고 결혼까지 가도 되는 걸까요? 고할까요? 아니면 여기

0: 스톱할까요?
1: 이거는 이미 들고 계시네요. 곽범 형님께서는 이미 남부라 씨 들고 계신데.
2: 자, 사내 모습 첫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을 기본적으로 드릴게요. 네. 네.

0: 물론 거짓말입니다.
1: 이분은 왜 보내신 거예요? 약간 악연 있으신가요?
2: 아니 지금 1, 2부에서 조금 네. 이런 뭐 재미가 조금 들리셨는데 네.
0: 지금 저 곽범 조롱 이슈가 좀 있어요. 네,
2: 조롱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3: 할 말 다 하고. 네.
2: 저도 지금 다 받아치는 중이에요. 지금.
1: 네. 역시 능수능란하시네요. 네.
2: 근데 지금 몇 개를 못 받아서 그게 문제예요.
0: 근데 좀 전에 그 사연에서도 박범 조롱 그 대본이 좀 있었죠? 네네. 대사도 하나 없었는데 아. 얼굴 그 시커멓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살짝 긁혔어요.
2: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끼어들기도 애매했던 게 전화 통화여가지고 옆에서 야 무슨 소리야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만 있는 상황이었는데 야 근데 술을 너무 좋아한다.
0: 네. 네. 서른 하나?
4: 서른 하나.
0: 아, 뭐. 친구들끼리 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럴 때긴 하죠.
4: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술을 좋아하는 건 술 마실 친구가 있다는 거, 성격이 좋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0: 좋게
4: 없어요?
0: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 아니에요?
3: 좀 더 안 좋게 해석하자면 항상 그 친구들 만나서 먹을 때마다 또 본인이 또 다 계산해. 아오. 약간 좀 사줌으로서 약간 좀 이렇게 본인의 그 힘을 좀 기를 좀 살리는
0: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그런 친구 너무 좋죠.
3: 네, 네. 아유 정말 땡큐죠.
0: 훌륭한 친구죠.
2: 근데 이게 또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0대 초반에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제 막 술을 이제 처음 먹어보기도 아유. 하고 네. 막 그때는 뭐 간도 막 싱싱하고 하니까 막 회복도 되고 하는데
3: 주저앉아서 먹지.
2: 지금 나이가 31살이면 이제는 조금 이제 좀 진지하게 조금 뭐 이것저것 생각해 볼 때인데
0: 결혼도 맞아요. 생각해 볼 시기인 것도 시기이고
3: 네. 벽 잡고 다닐 시기예요.
2: 아 근데 너무 이렇게 술을 술에 거의 취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그게 조금 그러네. 근데 문자가 왔어요. 염영천님께서 이 남자 국회의원 나가려나?
3: 아 주변의 관리,
2: 인맥 관리,
4: 유세 네. 활동하시는 거예요?
1: 그렇게 자주 만나면 진짜 누구라도 주죠 공천 네. 같은 거.
4: 그쵸.
2: 아 근데 이거 지금 술을 좋아하는 거, 술 뭐 즐기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네. 저도, 저도 많이 마셨었고 근데 네. 연락이 두절되고 이런 거는.
0: 아 그건 위험해요.
3: 그러니까 언제까지 아, 먹는다 취약해. 아니면 오늘 나가서 좀 먹으니까 좀. 오늘 하루 좀 이해해줘라 하고서 집에 귀가하고 나서 정도는 그리고 어쩌다 한 번은 또 연락 같은 거 또 집에 도착해서 바로 뻗을 때도 있잖아요.
4: 네. 맞아요.
3: 한두 번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줘도
0: 한두 번은 그렇지.
3: 자주 이러면은 네. 힘들죠.
0: 제일 위험한 게 그 나이 때부터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술을 좋아할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이 기억이 끊기는 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3: 아, 필름
0: 끊기는
3: 거. 아,
0: 이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일 중에 맞아요.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2: 네. 위험합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김경준님 문자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4: 김경준님께서 고, 저도 일주일에 아홉 번 마십니다.
3: 어, 오타가 많이 보이네요.
4: 네.
2: 일주일에 아홉 번이요?
0: 이제 두 번은 2차를 가는 거죠.
4: 주말 낮술 2회. 술 자체는 문제 없어. 단 연락 두절은 고쳐야죠. 흐. 참고로 저는 와인 소믈리에입니다.
2: 아이잖아요.
3: 이분은
4: 아 직업이잖아요.
3: 직업이 그런데
2: 네. 일이니까.
0: 여자분의 네. 의견 또 와 있어요.
2: 네.
0: 어 이거 또
3: 박선희님께서는요. 스톱하세요. 제가 그런 남자랑 살고 있어요.
4: 아...
3: 연락 안 되는 거 습관이에요. 지금도 그러는데 결혼하면 더 그럽디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 헤어지세요. 결혼하면 헤어질 수도 없어요. 저 25년째 살고 있으며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0: 아우.
4: 여기 누가 여기 보내신 거예요? 방청객 분이?
0: 진짜?
2: 어, 그래?
3: 어?
4: 네.
2: 박선희 씨세요?
4: 아니
0: 근데 본인인 것처럼 왜 이렇게 웃어요?
3: 깜짝 놀랐다.
4: 아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2: 아니 옆에 남편분이세요? 술을 좀 드세요?
0: 아 좋아하는구나. 아.
2: 어느 정도 드세요?
0: 일주일에
4: 8번. 네?
0: 일주일에 8번을 드시는데 거의 매일 드시는 거죠?
2: 근데 뭘 이렇게 거예요? 신나서 얘기하세요 그걸? 아 지금은
0: 아 먹었었다.
2: 먹었었다고.
0: 먹었었다.
2: 아. 그때 심경은 어땠나요 아내분?
4: 네.
0: 환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4: 아. 네. 고쳐 쓰시.
0: 지금은 이제 뭐 고쳐졌으니까 지금 뭐.
4: 네. 그럼요.
0: 자 일단은 고인지 스톱인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네. 매일 마시는 연락이 잘 안 되는
4: 아.
0: 남자친구. 아 자. 빨리 결정해야 돼.
2: 네, 저는 네. 하겠습니다. 저는 안주 나왔다 끊어에서 이미 스톱이었어요.
4: 네. 네. 아, 저도 필름 끊기는 건 X입니다. 무조건 X. 쌉쌉.
3: 저도 일주일에 이렇게 자주 먹는 거 저도 이게 음주를 그래도 가끔 종종 쉬는 때 하지만 이렇게 자주 먹고서 이렇게 아예 필름까지 끊기는 상황까지 네, 초래하는 거는 네, 결혼까지 맞아. 가시는 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4: 네.
3: 네.
0: 자, 이렇게 해서 올 스톱으로 나왔습니다. 나가리가 되겠네요.
2: 예.
4: 나가리.
0: 올라가리. 자, 우리 그 아까 지금 얘기하신 그 우리 부부도 그렇고 어, 아 이게 일단은 술을 끊은 계기가 있었을 텐데 아 싫어해서 그런.

0: 거예요?
1: 계획.
0: 결정적인 계기로 그냥 술을 딱 아예 안 먹으세요 요새? 와, 와. 대단한 거네.
2: 아예
3: 운동하시는구나.
0: 어, 운동하면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어, 지금 수찬 씨 팬들이 사실 그 떡을 서포트 해주셔갖고 예, 떡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청객들한테 다 나눠드린대요.
3: 아니,
1: 와 슈퍼스타야. 와.
3: 아니 갑자기 술 얘기하다가 떡을요? 아,
0: 왜냐면
3: 어. 술떡인가요?
0: 까먹었는데 수찬 씨가 데뷔 14주년이래요.
1: 아, 보였어요?
0: 네. 아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 아이고. 와. 와.
0: 다 같이 축하하면서 자 여러분 다 같이 이게 웬 떡이야를 외치겠습니다. 시작.
1: 이게 웬 떡이야.
3: 이게 웬 떡이야.
1: 술떡 술떡 드세요.
0: 네.
1: 잘 먹겠습니다. 어 슈퍼스타랑 방송하니까 너무
0: 예쁜
1: 좋다.
0: 하트 떡이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제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쇼리 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스승에 대한 마음을 두 번 기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태국인데요. 완크루로 불리는 태국의 공식적인 스승의 날은 매년 1월 16일로 전국의 모든 학교는 휴교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어서 선생님들의 노고를 기린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6월 둘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와이크루인데요.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서 선생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꽃과 함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죠. 사회 전체가 스승을 기리는 날과 학생들이 직접 존경의 마음을 전하는 날, 이렇게 두 번의 스승을 기리는 시간을 통해서 태국에서는 배움과 가르침의 의미를 더욱 깊이 새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야, 골드쇼. 한 번 더 사랑의 고스톱 4부의 문이 열렸고요. 첫 번째 사연에 대한 문자가 장문의 문자가 하나 왔는데 요거를 보라 씨가 좀 읽어볼까요?
1: 네, 7775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도 연애할 때 술자리가 많고 한번 시작되면 밤새 마셨는데요. 여친이 제 술자리에 찾아와서 저랑 친한 모든 이들한테 제가 술만 마시면 연락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제 지인들이 1차, 2차 자리를 옮길 때마다 확인해서 제가 연락 안 남겨놓으면은 뺨을 한 대씩 치기로 했고 수십 대 뺨을 맞은 저는 자연스레 연락을 잘하는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친과 결혼에 꼴이 나고 지금은 집에서 마시는 유부남이 되었답니다.
2: 근데 이건 좀 극단적이긴 하네요. 이게 맞아서 정신을 차렸다는 게 나이가 꽤 있으실 텐데. 야,
3: 근데 어쩔 수 없이 안 고쳐지면 뭐 친구들이 이렇게 도움을 조금 손바닥으로 줘야죠.
2: 네. 손바닥으로.
0: 손찌검을 좀 받아야죠.
2: 유감스럽네요. 예, 예, 예.
3: 자, 지난주에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 중학교 때 친구들이 다 알 정도로 동창을
0: 좋아했어요. 그래. 첫사랑, 첫사랑.
3: 첫사랑.
0: 그래.
3: 네. 시간이 흘러서 동창회에서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났는데
0: 만났잖아.
3: 비 오는 날 우산도 씌워주고 저녁도 가고
2: 플러팅하고
3: 전화번호도 DM으로 알려주고 집에도 데려다주고 그게 근데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후기가 도착했어요.
0: 아, 어떻게 됐을까?
3: 저희는 고를 외쳤죠.
0: 네. 네. 고를 외쳤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네. 후기를 좀 보내달라고 했죠.
2: 5604님 균디를 비롯해 모두가 고를 외쳐주셔서 용기를 내봤고
0: 그렇지.
2: 지금 사귄 지 5일 됐습니다.
3: 봐봐.
0: 됐어.
1: 대박이다.
2: 컬트쇼 덕분이에요. 지금 카페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3: 이봐.
2: 그때 그때 저희가 좋은 얘기만 했겠죠. 기억이 안 나네.
0: 아, 좋은 얘기 했어. 네,
2: 좋은 얘기만 했어.
3: 야, 이게 되는 코너예요.
1: 결혼해. 결혼해.
0: 5일 됐는데.
1: 결혼해. 나이스.
0: 사귀기로 했다니까 공식적으로 뭐.
2: 막나가는 거야 그냥.
1: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0: 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겐 또 뿌듯하거든요.
1: 네.
0: 보람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음악을 줘버려라 방송국 놈들아.
1: 서울에 사는 32살 여인네입니다. 저에게는 13년 전 명동에서 호텔 알바를 하던 시절에 만나서 가슴에 고이 간직했던 첫사랑이 있었어요.
0: 오늘 첫사랑이다. 자,
1: 저보다 13살이나 많은 그 오빠 얼굴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고된 호텔 알바도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청주에 있는 이모부 가게에서 일하게 되면서 매일 보던 얼굴을 못 보게 됐는데 썸으로만 그냥 남는 게 싫어서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 난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냈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자.
1: 어? 이거 조롱이죠?
2: 너무 중후하다.
3: 13살 오빠니까.
2: 중후하다.
0: 그러면 여자가 19살이었던 건가?
2: 네. 그 당시.
0: 그죠?
2: 네.
1: 명확하고 정확하게 선을 딱 긋더라고요. 꽤 상처를 받았죠. 그래서 연락을 딱 끊고 지낸 지 10년이 흐르고
0: 아하.
1: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하고 헤어지고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있는데 그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뒤져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고 오빠는 천안에 있었는데 한 번은
4: 아, 여기 병원이야.
1: 병원? 왜요?
4: 아, 좀 다쳐서 입원했어.
1: 어, 뭐야? 어, 제가 바로 갈게요.
4: 아니야. 안 와도 돼.
1: 아니야. 기다려.
2: 성우야 뭐야?
0: 아, 목을 다친 모양이에요.
3: 13살이 많잖아요.
0: 예, 목을. 네,
3: 라디오니까 극단적으로 해줘야죠.
1: 그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그냥 오빠가

0: 괜찮은지 봐야 한다 그 생각뿐이었고 심지어 기차표도 없어서 그 거리를 택시까지 타고 우와. 달려갔습니다. 오, 10년 만에 본 얼굴이 너무 그대로라 옛날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1: 오호.
0: 결국 이번에도 제가 먼저 용기를 내서 고백했어요.
1: 아 그래 만나보자.
0: 고백을 받아준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죠. 그렇게 10년 만에 재회해서 사귄 지 500일.
2: 오! 어휴, 진짜 됐네.
0: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긴 한데 오빠의 성격이 너무 대문자 T입니다.
1: 아하.
0: 아, 오빠, 나 일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어.
1: 다음 직장을 구하고 그만두는 게 어떠니? 어? AI야? 뭐야?
0: 아, 아니 그게
1: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이 그만둘 생각만 하면 어쩌자는 거니?
0: 아 저는 많이 힘들지 뭐가 힘든 건데 이런 공감이 필요한 건데 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을 다물게 돼요. 고민 상담을 해도 그렇습니다.
1: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오빠는 더 힘들게 일해. 근데 너는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힘든 건데 정확하게 팩트를 말해봐.
0: 아니 조목조목 따지니까 너무 답답해요. 제가 심각해져 있으면
1: 아 그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니야. 네가 일을 키우는 것 같아.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까?
0: 제 가슴에 이렇게 대못을 박아버려요. 이런 티 발언 때문에 몇 번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중고거래를 하다가 8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거든요.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1: 그게 그 정도의 일이니? 오빠가 생각하기엔 네가 오버하는 것 같아. 일 키우지 마.
0: 대화하면 속이 터져서 당장 스탑을 외치고 싶고 장손이라 그런지 헬스 PT를 받고 싶어도 남자한테 받는 거 싫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2: 보수적.
0: 일을 쉬는 동안 헤어색을 바꾸고 싶어서 아, 탈색하고 싶은데
1: 그걸 꼭 해야 할까? 나이를 생각하는 게 어떠니? 난 반대야.
0: 탈색도 안 된대요. 아, 13살이나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훨씬 좋아해서 사귄 건 맞으니까 제가 늘 약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같이 있으면 좋긴 좋은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수십 번 상처를 받으면서 이 관계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이혼해 고할까요? 마음 고쳐먹고 스톱할까요?
1: 아하.
2: 극강의 티 사랑의 고스톱 두 번째 사연이었고요.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을 드립니다.
3: 네. 아 우리 쇼단원들도 이 사연에 대해서 고라고 생각하는지 스톱이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릴라는 무료입니다.
0: 네. 네.
2: 우리 그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이 본인을 정말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3: 네, 아 그러면 안 되는데
2: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여자를 좀 맞추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는 약간의 좀 가스라이팅 느낌? 좀 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0: 그런 것 같아요.
3: 자기 주관대로 하게 냅두면 네. 되는데 아니 장석진님께서는요 네. 혹시 곽범씨 연기톤은 노주현 선생님인가요? 아니요? 어떤 컨셉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게?
1: 나와라 가제트 만능 팔!
3: 어쩐지
1: 로봇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티라고 하니까 양혜연 씨가 그냥 채찌피 땡이랑 사귀세요라고
0: 네.
1: 네.
3: 힘은 대주니까
0: AI랑 사귀라고
1: 너무 티니까
0: 네.
1: 근데 제가 거의 MBTI 검사를 하면 티가 98% 이상
3: 와 완전
2: 그래?
3: 티다
2: 오~ 티가 그렇게 나오는 스타일이야?
1: 저는 완전 그 현실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3: 냉혈한이다 냉혈한
0: 네.
1: 냉혈한인데 그게 그랬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다가 이게 안 좋다라는 걸 너무 이렇게 현실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아직 T 성향 98%인데 사회적 공감을 합니다.
3: 사회적 공감이라니까
1: 아, 막
2: 본인의 반대편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공감을 좀 해주는 편이라면
1: 아 그렇구나
0: 아.
1: 네 생각은 그렇구나 이런 걸 먼저 하고 이제
2: 아 그럴 수도 있어 맞아 이해해 그렇지만
1: 그렇지만 내 생각은 하고 이제 장황하게 또 얘기를 하죠.
0: 네. 아, 이게 T랑 T가 만나면 괜찮아요. 저랑 저희 남편 다 T거든요.
1: 어? 우리 집도.
0: 그래서
3: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
0: 그래서 괜찮아요. 오히려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 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해주는구나. 나 이렇게 생각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F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은 되게

0: 쳐봤던
1: 맞아 맞아. 티랑 티는 상관없어. 서로 그냥 논쟁거리가 좀 토론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네. 예.
0: 네. 얼마나 재밌어요?
1: 결과를 도출해내고.
2: 제가 F가 ESFJ인데 우리 와이프랑 아들이 거의 90% 이상 T예요.
0: 와. 상처받으세요?
1: 티가 참 좋아.
2: 아니 뭐 근데 이제 그걸 그렇구나. 애가 성향이 저러니까 둘 다. 네.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냥 두 분들의 성향이니까 그냥 인정을 하고 그랬더니 마음은 편해진 것 같긴 한데 서운할 때는 있죠. 표현 자체 좀 표현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것 자체.
3: 아 티들도 네. 좀 눈치 보면은 좀 그 정도는 좀 수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 아 이게 또 학습이 되면 사회화가 돼요. 티도 완전 네.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0: 맞아요.
2: 일단 이제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우리 아들도 방에서 좀 나와서. 아빠를 한번 안고
3: 그건 힘들 수 있겠다.
2: 아빠를 좀 안고 아빠 수고했어 한마디 정도는 좀 해주면 좋겠다. 내가 요구를 했지.
3: 근데 해요?
2: 요즘 해줘. 하더라고.
3: 그래요?
2: 딱 문 열고 이렇게 딱 나왔고 이게 이제 그냥 시켜서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는 게 고맙더라고. 딱 가서 목소리가 저같이 두껍고
3: 맞아 맞아 목소리
2: 두껍고 아빠 수고했어.
3: 그 점검 아니야? 점검?
0: 아빠 수고했어.
4: 아니, 성인이든 아들이 하기 조금 힘든 행위긴 해요.
2: 그래도 네.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리고 와이프도 그냥 왔어 그냥 그러고 이제 말았었는데 네. 좀 이왕 온 거 좀 웃으면서 밝게 좀 약간 애교라도 보여주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지금 하루에 피로가 풀리겠냐. 네. 그래도 이제 팍 열고 중문 쪽으로 이제 가려 그러면은 네. 아무도 안 나와 있어 그때까지. 딱 그러면 와이프가 약간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나타나요.
4: 우와. 와, 그렇게 해주면 좋죠.
2: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그거까지는 해주더라고요.
4: 아, 저희 또 와이프가 너무 잘해주는 게 나갈 때 들어올 때는 무조건 아버지 나가신다.
0: 오.
4: 아버지 왔다. 이걸 하면 다 나와서 인사를 합니다.
0: 그건 너무
2: 아버지 나가신다니까 애들이 다 기뻐하죠. 와, 아버지 나가신다!
0: 드디어 나간다!
4: 예스! 예스! 아버지 빨리 나가셔라! 이거.
2: 황민영 씨 현실적인 티 성격이네요. 근데 저도 현실적인 티라 이해가 갑니다. 그게 관심이 있어서 조언하는 거예요.
4: 맞아. 오, 맞아요.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
0: 진짜 이거 관심 있는 거예요.
4: 그게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0: 맞아요.
4: 힘내 뭐 이렇게 하지 뭐 네가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현실적인 조언. 티도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4: 그건 그래.
0: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티들은 이제 좋아해야지 이렇게 그렇구나. 아, 안 좋아하면 그렇구나를 하고 반대예요.
5: 근데 완전 F신 분이 문자를 또 보내주셨어요. 8037님께서 부산 경상도 남자 극강의 티와 10년째 살고 있는데요. 육아도 공감이 안 되고 산후 우울증 왔을 때도 저만 맨날 울었답니다. 무조건 스탑이요. 유자를 또
0: 유유유.
5: 아니 또 공감을 안 해주시면 또 부부 사이에서는 좀 약간 너무 튀어도
2: 노력을 해줘야 돼. 내가 튀기 때문에 못한다는 없어. 튀기 때문에 해주고 F기 때문에 뭐 그래도 또 현실적으로 대화를 또 T가 힘들어할 땐 또 같이 해주고 네. 할 필요가 있지.
4: 근데 오호 이거 이제 저희가 이제 고스톱을 골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네.
3: 이제 곽범 씨는 T시고 남보라 씨는
0: T. 저도 T요.
3: 아 저도 T거든요.
0: 아 여기 T네.
3: T들은 과연 고지 스톱인지.
4: 야 이거 우리
2: T들의 선택.
3: 네 T들의 선택.
4: T들의 선택. T들은 T를 어떻게 바라볼지.
3: 야 그래 또 남의 꼴을 잘 못 볼 수 있어.
4: F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0: F. F.
2: 어 F 맞았어요.
3: 상처받지 마세요.
2: 사실은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F 같죠.
0: 그렇죠.
2: 네, 이게 사연의 F죠. 장본인이 F이기 때문에. 네. 네.
4: 자,
0: 다시 읽어봐야겠다 사연을.
4: 이거 가지고 헤어질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헤어지기 전에 남자친구에게 조금 이런 부분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교화 작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고.
0: 오케이.
3: 교화까지.
0: 오늘 박수 소리가 영시원치 않네요.
3: 원래
2: F가 많아서 그래요. 네,
3: 또 T들은 개의치 않아요 이런 것도.
4: 원래 저희 의견에 공감을 좀 해주세요 F분들.
0: 네 공감 좀 해주세요.
2: 예예예. 예예
0: 예. 예, 예. 예 고 고하세요. 예. 저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제가 사연 다시 읽었는데 이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하는 거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분을 사랑한다. 네.
4: 맞아요.
0: 고. 네.
3: 저는 또 반대로 남자분이 여자분을 사랑을 하신다.

0: 하곤 하되 여자분이 느끼시는 게 이게 계속해서 이게 남자분이 개선이 안 되시면은 네. 계속 이렇게 상처가 계속해서 쌓이면은 이제 나중에 응어리가 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상처가 되실 바에는 아예 부러뜨리는 게 낫다. 그래서 저는 스톱으로 갑니다. 오! 오!
1: 공감을 하셨네요 여자분한테.
0: 스톱입니다.
2: 와 스톱.
1: 애썼다.
0: 여자분들 위해서 스톱입니다.
3: 아니, 뭐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맞아요.
1: 그럼요.
3: 뭐 맞춰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실은.
1: 아 그렇긴 해요.
3: 스트레스를 맞아. 받으면 저도 뭐 스톱을 만약에 있었다면 스톱을 했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근데 이게 막 저희가 뭐 아까 보셨죠? 강단 있을 땐 강단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해서 좀 고민하다가 한번 얘기해보고.
3: 여튼 결정 났어요. 2대 1로 고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저희가 어느 사연에 흔들지 결정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비치의 노래인데요. 노래 제목이 두 번째 사연의 여자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2: 한번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시죠, 보라 씨.
1: 그냥 안 해달란 말이야.
0: F다 F.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케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5: 리아양 놀러 갈게.
4: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5: 리아양 함께하자.
4: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5: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7: 르노.
8: 자, 이제 흔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 정했어요. 13살이 많은 남친이 극강의 T라서 고민이 된다고. 자,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9: 네, 지금부터 네. 실시간으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받기만 해도 흔들기 성공이에요. 선물이 두 배가 되고요. 전화를 안 받으면 자동적으로 흔들기 실패입니다. 음성 변조해드립니다.
10: 어디 장사치 같네요, 약간.
11: 여보세요?
8: 여보세요?
12: 안녕하세요?
11: 여보세요?
13: 네, 흔들기 성공입니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3: 와. 네, 안녕하세요.
8: 아, 방송을 들으셨나요?
11: 네, 보고 있었어요, 보라.
8: 아, 보라를 보고 있었어요? 아~ 아, 보라 여기 있어요, 예.
12: 저 여기 있어요.
9: 보라를 보라 보고 있었군요. 남친이 어느 정도 평소에도 막 그냥 다 대문자 T예요? 다 대하는 게?
11: 아, 대문자 T 다는 아니에요.
12: 어. 어.
11: 아, 근데 남자친구는 성격이 느긋하고 저는 성격이 와다다다다다.
8: 아, 성격이 급하구나.
11: 아,
10: 조급하시구나.
11: 가끔 저를 제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말을 하는 순간 바로 해버리니까 남자친구가 그거를 약간 눌러주는 스타일이에요.
8: 와. 그거는 괜찮네.
11: 그래서 직장을 진짜 그만둘까봐.
12: 네.
9: 지금도 좀 와다다다 하는 느낌 좀 있어요, 말씀하시네.
11: 네,
10: 많이 흥분하셨네요.
8: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곽범 씨가 남자친구 연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그런 톤 맞아요, 남자친구가?
11: 아니에요.
8: 아니에요?
12: 아니에요?
9: 죄송해요.
11: 남자친구는 차분하게 말해요.
8: 차분하게.
12: 차분하게.
11: 아. 네. 다음 직장을 구하고 그만두는 건 어떨까?
8: 아, 그런 식으로 나긋나긋하게
9: 상냥하신데?
12: 너무 친절하신데요?
11: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8: 그러면 남친이 좀 사랑 표현이라든가 그런 표현을 좀 해요?
11: 엄청 잘하죠.
9: 아, 근데
12: 잘해?
8: 뭐야? 자랑을 하고
9: 저러고 보냈어.
12: 아, 지금 장풍
9: 뭐야,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11: 아니요, 그래.
9: 자랑하려고.
11: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8: 네.
11: 또 하나 고민이 있는 게 1 중독이에요.
8: 일 중독.
12: 아, 남친분께서?
9: 아, 네. 다른 거 중독 아닌 게 어디예요?
11: 아니 근데요.
10: 그 전사는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11: 연락이 잘 안 돼요.
8: 그래 예. 아, 일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11: 네.
8: 그래도 아, 일을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12: 맞아요.
11: 많이 벌죠? 벌죠.
8: 많이 벌어서 선물도 잘 사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 아니에요.
11: 그렇죠?
12: 뭐가
8: 뭐야?
12: 그래. 뭐가 고민인 거야 지금?
11: 야, 아니요, 저는 저만 봤으면 좋겠어요.
8: 저만 봤으면 좋겠. 저만 봤으면 좋겠대요.
9: 그러나 그러세요.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8: 그러면 남자가 지금 되게 표현도 잘하고 일도 그냥 가끔 하는 프리랜서인데 그냥 일도 안 하고 당신만 보고 있는 건 어때요?
11: 여보세요?
8: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알아서 잘 사세요. 끊어요.
12: 행복하세요.
8: 네, 끊어버려요. 아, 낚였네.
9: 아 이런다니까.
7: 네 이런 오늘, 사연들이
12: 오늘, 오늘 사연도 약간 조롱당한 느낌인데요.
8: 아까 곽범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9: 자, 자랑하려고 보낸 거야.
8: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0: 여기까지. 예, 수고하셨어요.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세요. 땡큐.
1: 감사합니다.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Present arms!
1: 황재성의 황제 파워! 요즘 손에 조그만 키보드 키캡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보입니다. 딸깍딸깍 누르면 이 경쾌한 소리도 나고 불도 들어오고 그러던데요. 그게 불안할 때마다 딸깍딸깍하는 장난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킥캡키링이라고 하죠. 조물딱거리는 뭐 스트레스볼, 빙글빙글 돌리는 피젯 스피너랑 비슷한 겁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거죠.

혹시 지금 키캡을 깔깍거리거나 뭔가 쪼물딱거리거나 돌리거나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뜯거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동작들을 하고 계신가요? 황대파와 함께하면 스트레스가 뚝 떨어집니다. 자, 스트레스야 크라! 여기는 라디오계 키캡이다. 오늘도 내시는 황제 파워 납시오!

0: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자, 첫 곡은 청아 스트레스 듣고 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말랑이를 너무 사랑하는 네, 어떤 회사원 여자분을 한번 방송 중에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한번 뺏어가지고 치즈 모양으로 생겼더라고요. 눌러보니까 아 이거 좋던데요. 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신을 다스리기 위한 스피너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아까 말씀드린 네 말랑이라고 부르는 그 쫌딱거리면 슬라임이랑 약간 비슷한데 이제 손에 묻지 않고 실리콘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옛날에야 뭐 키키키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기 키보드 사가지고 그 소리 듣겠다고 게이머들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키보드에 빠져가지고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청축 키보드가 있고 갈축 키보드가 있고 갈축은 소리가 안 나서 그게 없습니다. 타격감 같은 게 없고 게임할 때는 찰칵찰칵 찹찹찹찹찹찹찹찹 이 소리 나는 게 또 제맛이어서 네 청축 키보드 게이밍 키보드 뭘 살까 엄청 고민했던 네 다 해봤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다리 떠는 거, 손톱 물어 떠는 거, 이거 어렸을 때부터 복 나간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이 행동들이 언젠가부터 심신에 안정을 주는 행동이다. 꼭 나쁜 게 아니다. 라는 이런 과학적인 사실이 막 밝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뭘 쓰십니까? 저는 이제 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시간이 나거나 아주 평온한 때 그 우리 작가님들 혹시 막내 작가님은 아실 수도 있어요. 제 원고를 이렇게 대본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림이 엄청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그림들이 계속 그려져 있어요. 전 그림을 그립니다. 아 이렇게 대본에. 그리고 막 이렇게 볼펜으로 지그재그로 계속 이렇게 칠하는 거 좋아하고 색칠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루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심신에 좀 안정을 주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다리 떤다고 꼭 너무 흉하게 떨지만 않으면 복 나간다고 네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을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행동이니깨니 알았쥬? 자, 하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선물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도 황제의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왕관 쓰고 있는 팡디도 보일 텐데 왕관 팡디 무슨 색 신발 신었나요? 1번 빨강색, 2번 검정색.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5분 추첨해서 선물 같이 드릴 테니깨니 여러분들 문자 보내실 때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성함을 꼭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따 출석 체크할 때도 저희가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출첵할게요. 광고 이츠 까꿍.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벨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레노.

멋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동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0: 선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 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0: 皇家套啊。
1: 황제파워에 속속 입장하고 계신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신승훈 어긋난 오해로 출발.

자, 2585님 퇴근길 황제파워는 국룰입니다. 선곡 나이스. 네, 요런 음악 들으면서 집에 갈 생각 해버리면 머릿속에 룰루랄라 곱하기 100이죠. 네, 신나게 퇴근하려면 황제파워를 오시라잉.

충만님, 서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송덕자님도 반갑습니다. 엄진재님, 권태규님 어서 오세요. 황나래니 빵디, 저도 장수왕 씨예요. 친척이라니 기분 좋다. 아니 진짜 이 장수왕 씨는 집성촌 이런 거 없나요?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 가면 다 제 친척 아닙니까?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반가워요 나래님.

청취자 여러분들은 불금보다는 불목을 즐겨버리죠. 유모이온이 빵디 불목 신나게 즐겨보자고. 암요 암요. 우리 주말은 목요일 밤부터 시작이니깨니.

다음 곡입니다. 노이즈, 너에게 원한 거. 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드릴게요. 녹색 검색창에 황제파워 검색하시면 황제파워 봄 썸네일이 보일 겁니다. 왕관 쓰고 있는 빵디도 보이는데 왕관 빵디는 무슨 색 신발 신었나요? 1번 빨강색, 2번 검정색.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려버려.

자, 김민호님, 야채 곱창 한 사발이를 먹고 싶다. 쫄깃쫄깃 깻잎에 당면사리 후루룩. 야, 야채 곱창은 당면. 아, 이 당면이 무조건 진리죠. 국물이고 이채 쫄면도 맛있다는

오키와님께서 퇴근 1시간 전 모두 마지막 힘을 짜내서 달려해 주셨네요. 올쏘 기환님 맞습니다. 이름 자체가 기환이네요. 자, 한 시간만 버티고 집으로 입축

자, 손미경님, 빵디 오늘은 얼갈이 열무김치를 담그면서 빵디랑 달려볼랑게요. 아, 얼갈이 열무김치 했으면 이제 비빔밥 무조건 가야죠. 미경님, 비빔밥 무조건 진행시켜. 김정민님, 김진량님, 아유 어서 오십시오. 신흥철님, 여영주님, 한복영님도 와주셨고요. 강영주.

0: 예솔님.
1: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장우선님, 김지민님도 반갑고요. 이윤영님. 이름 자체가 이래버리면은 이거 김미녀님. 네, 보통 얼굴을 뵌 적은 없지만 어느 정도 예뻐야 김미녀가 되는지. 진짜 미녀님 어서 와요.

자, 이렇게 은현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은현채님께는 부침요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글자글 아주 그냥 여기까지.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왕관팡디 무슨 색 신발 신었나 문제 내드렸죠. 1번 빨강색, 2번 검정색. 정답은 1번 빨강색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명단은 황제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겠고요. 다들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고 명단에 내 이름이 있으면 아, 나는 선물을 받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트와이스의 팬시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죠.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합당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묵, 리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레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2: 황제 파워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2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문자 몇 개 만나보겠습니다. 장희진님, 기운이 딸려서 자연산 미꾸라지에 와 무청 시래기를 넣어서 부뚜막에 푹 고운 추어탕 한 그릇을 먹었더니 그냥 머리에서 몸까지 땀이 쫙 나면서 눈이 번쩍 떠졌어요. 황디는 오늘 뭐 드셨나요? 일단 먹지 못했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먹지 못했고, 이런 날 이제 저는 저녁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아 버립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 왜냐면 방송해야 되니까. 저 방송 중간에 먹다가 끊어지고 먹다가 끊어지고, 사실 이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녁에 거의 진짜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니 얼마 전에 저 그 뭐야 저기 살리단길 살목지 보러 가는데 진짜 어우 이제 티켓 값이 이제 뭐 이것저것 할인 받아가지고 한 14,000원인가 8,000원 정도 싸게 보고 음식 값이 50,000원 넘게 나왔던. 뭐 시키면 되냐면은 저기 몽땡 불고기가 여러분 새로 나왔더라고요. 몽땡 그 덕이라고 하죠. 그 불고기 핫도그가 새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기본 또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기본 먹고 그 나초 가고 통오징어가 또 생겼어요. 그 버터구이 오징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오징어. 오징어 한 마리를 통으로 이렇게 방건조구이로 해가지고 그거랑 해가지고 음료수랑 팝콘이랑 몇 개 했더니 야 50,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프레즐 맞아. 프레즐도 먹고 그 중지 손가락만한 프레즐이, 아 새끼 손가락만한 프레즐이 안에 치즈 들어간 게 또 새로 나와가지고 연예인이니까 트렌드를 또 체험해봐야죠. 그래서 이것저것 또 시켰더니 50,000원 나오고, 그 거기 영화관에서 근무하시는 매니저님도 그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주시면서 황비성 씨죠? 네. 마스크 썼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 눈 보면 다 알죠. 그래서 아 그럼 눈을 가려야겠구나. 아,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셔서. 3771님 팡디 큰일입니다.

밥도 많이 먹어놓고 과자를 계속 먹고 있어요. 이번 주말도 입이 터질 조짐이 보입니다. 곤약 젤리로 내 입을 막아본다.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이게 갑자기 어느샌가 폭식하는 날이 있으면은 저 오이 좀 먹어요. 오이. 근데 이제 마요네즈 찍어서 먹긴 하는데 그래도 한상 차려놓고 먹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한상. 아까 그 추어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 오늘 어탕국수 한번 갈까요? 여러분 우리도 몸보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여름이 오기 전에. 응? 그래 오늘 점액추 일단 후보 1 어탕국수. 어탕국수 진짜 맛있죠. 자 오늘 2부에서는요 북한산에서 온 고독한 연주자 캐니팡을 만나보는 시간 캐니팡 해보도록 할게요. 야, 이 가수 그 괴물신인의 노래가 지금 준비가 돼 있네요. 김남길 김, 아 근데 노래 좋아요. 예. 네, 그 전에 받았던 그때 들어보니까 그 전에 받았던 노래랑 좀 다른 결로 이게 그 비스포크라고 하죠. 맞춤 정장처럼 작곡가에게 이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노래가 좋아서. 네. 우리 괴물신인 김남길 씨의 노래입니다. 너에게 가고 있어.

0: 선율을
1: 자,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대파워가 자랑하는 전문 연주 코너 리코더 전문 연주가 케니 팡씨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어서 오세요. 아유, 우리 케니 팡 오랜만입니다. 아니, 얼굴이 새빨간해 보니까. 왜 그래요?
0: 숨 잡는 연습 중입니다. 재성 씨, 연습에 방해되니까 말 걸지 마세요.
1: 아니, 갑자기 숨을 왜 참습니까?
0: 리코더 연주를 잘하려면 배열량이 중요합니다. 엊그제부터 북한산 봉우리를 뛰어다니면서 무호흡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고 기록 15초.
1: 15초면은 거의 신생아 폐활량 아닙니까?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 있는 분들도 15초는 기본적으로. 네. 근데 갑자기 리코더 연주를 이제 와서 왜 잘하려고 하는 겁니까? 혹시 뭐 케니준 때문입니까?
0: 얼마 전 케니준과 합동 공연 이후 나의 몇몇 팬들이 케니준으로 갈아타고 들었습니다. 밥그릇이 위험합니다. 나온 팬들을 지켜야 돼.
1: 아니, 케니준이 사실 그날 좀 위협적이긴 했어요. 연주를 아주 잘했고 그때 케니팡 은퇴설이 돌았죠.
0: 은퇴나니 무슨 소리입니까? 더 이상 얼굴로 먹고 사는 연주가라는 소리는 이제 듣지 않겠습니다. 실력파 연주가 될 것입니다.
1: 자, 처음부터 얼굴로 먹고 사는 연주자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지금부터 케니팡이 연주를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케니팡이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다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자, 폐활량이 증가된 약 15초가량 폐활량이 증가된 우리 케니팡, 자,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

0: 도와주세요. 에코가 없으면 실력이 들통납니다.
1: 아, 이제 음향 사고 저희 측의 문제여가지고 다시 한번 연주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코가 있어야지만 연주를 하는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0: 완벽했죠.
1: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캐니팡의 연주 다 들으셨습니까? 과연 캐니팡이 어떤 노래를 연주했는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우리 제작진들은 알겠습니까? 아,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서 한 번만 더 좀 빠른 연주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캐니팡 갑니다. 시작.

아 이제 더 이상은 캐니송 연주가 불가능합니다. 아, 저희가 계약된 금액이 혹시 몰라서 AS까지 두 번 연주가 돼 있거든요. 네, 음향사고까지 합치면 사실 오늘 횟수를 좀 초과하기는 했는데 아 다음 또 연주 부탁할 때 유료 서비스여서 여기까지 네, 큰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뭐라고 할까 달려라 하니 뭐 떠돌이 까치 이런 작품들이 이런 만화들이 이런 장르로 이제 불리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바로다가 네 확인하도록 할게요. 노래는 이것도 힌트송이네요. 이무진 에피소드 듣고 올게요. 나는 마려 버르지 않아.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케니 팡의 연주를 듣고 여러분들 정답을 잘 맞추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정답 케니 팡의 연주와 함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이무진 청춘 만화였습니다.

마치 물건을 훔친 사람처럼 급하게 캐리방이 도망갔습니다. 오늘은 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정이 북받쳐 올라온 것 같기도 했고요. 자, 이무진 청춘 만화였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만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왠지 모를 힘이 솟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노래죠. 자,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힘을 주는 노래 이무진의 청춘 만화였고요. 이주영님, 저번에 들어보니 캐니준은 하모니카로 브레이크 댄스를 쳐버리던데 캐니팡은 그냥 관광 댄스를 추네. 그래서 음악이 풍성한 겁니다. 한 모두가 다 한 장르만 한다며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네, 8188님, 이무진씨 실음과 학생일 때 학교 복도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아직도 가끔 봅니다. 음색이 너무 좋아요. 아, 린정. 네, 자, 캐니팡 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닥 숨을 참으며 북한산으로 뛰어갔고요. 오늘 정답 청춘 만화 맞춰주신 분 중에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는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의 전당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곡은 정답 노래죠. 이무진 청춘 만화 이거 들려드릴게요. 이따 3부에서 봐요.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

0: 있잖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0: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빵디. 성남 사는 32살 인간 스캐너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아내랑 캠핑을 가면서 황제 파워를 듣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빵디 머리 자른 거 보고 하도 이상하다고 놀려대길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보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근데 웃기기는커녕 영국 팝스타 샘 스미스가 앉아있는 줄 알고 진짜 당황했잖아요. 옆에 있던 아내도 빵디 보더니 뭐가 문제야? 귀엽기만 하네? 하며 오히려 제 얼굴을 쓱 보는데 빵디 미모 때문에 의문에 일패당하고 말았어요.

받았습니다. 우리 부부 여행길에 큰 웃음과 반전을 선물해 준 빵디 정말 고맙고요. 앞으로도 연예인 포스 유지하면서 재밌는 방송 많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 눈엔 아이돌보다 100배 더 예쁜 우리 아내 정말 많이 사랑해. 노래는 아내와 여행 가는 길 내내 들었던 도경수의 팝콘 신청합니다.

0: 자, 오늘은 인간 스캐너님의 신청곡 도경수 팝콘 듣고 오셨고요. 아, 그 와중에 또 제 헤어스타일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이 되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 집에 가서 이제 가면 씻잖아요. 머리를 감고 나면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그 너튜브에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헤어스타일이 좀 비슷해져요. 부동산 전문가들. 네, 그분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갓 공무원이 된 신입 공무원처럼 머리가 바뀝니다. 아주 정갈하고 반듯하게. 네. 저도 이제 주변에서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이 앞머리가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를 이상하게 깎은 게. 저는 사실 크게 신경 안 쓰고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실 다닐라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람들도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머리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네 또 언젠가 그 헤어스타일이 좀 그립지 않겠습니까? 아 근데 전혀 상관없는 게 제가 이제 노트북에서 그 상가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이발소에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거기 또 이발소 원장 선생님이 정정하시니까 그분에게 또 가서 자르면은 그래 약간 남성미가 좀 물씬 풍기는 그런 스타일로 되지 않을까. 지금 제 마음 속에 악마와 천사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든 제 머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과 어떻게든 인정해라 네 하는 이 악마와 천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머리가 다 자랄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어쨌든 좋게 봐주셔서 우리 인간 스캐너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그냥 마음씨가 고운 빵댕이 부부구먼요. 자 여기까지 신바타 사연과 신청곡 만나보겠고요. 자 황제 파워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비 마스터 연상호 감독의 신작이자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리겠습니다. 황제 파워 홈페이지 문화 선물 신청방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앙! 자, 3부 초성미술학원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츠 까꿍.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 침대.
3: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5: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황재성의 황제파워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충남 아산시에서 밥맛부터 다른 아산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0: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 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0: 자, 3부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 초성미술학원 지금부터 해볼 거고요. 우리 미취학방댕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코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버릴 겁니다. 자, 어디 뭐 스케치북이나 A4용지 아니면 메모지도 좋습니다. 크레파스나 혹은 볼펜 가지고 이거 가로로 이렇게 몸 앞에 놔두고 준비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작진들이 저에게 초성을 지정해 줄 겁니다. 그 초성을 지정해 주면은 초성에 맞춰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물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그릴 거예요. 그럼 그 설명을 듣고 여러분은 제가 뭘 그리는 건지 따라 그리면서 혹은 상상하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잘 그린 그림, 재밌는 그림 방스타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작진이 저에게 준 초성 바로 지읒미음입니다. 지읒미음 뭐 있습니까? 주먹, 네, 조명, 제모, 재물, 정문. 네, 오늘은 이걸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요. 일단 이게 녹색, 제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드릴게요. 녹색, 빨간색, 이렇게. 네, 녹색, 빨간색 이렇게. 자, 그림 출발합니다. 출발. 자, 먼저 빨간색을 드세요. 그리고 그 와인잔 윗부분 있죠? 와인잔. 우리 어린이 친구들 와인잔 모르면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와인잔을 그려주세요. 잔만. 손잡이 말고. 받침대랑 손잡이 말고 와인잔을 싹 그려주세요. 그리고 와인잔 윗부분에 소용돌이를 막 그려주시면 됩니다. 소용돌이. 밑까지. 끝까지. 다 소용돌이를. 됐어요? 사실 다 칠해도 돼요. 자, 그럼 녹색으로 와인잔 손잡이를 그려주십시오. 손잡이. 받침대는 필요 없어요. 손잡이 쭉 끝까지. 네. 그리고 오른쪽에 녹색으로 나뭇잎 한 장. 자, 왼쪽으로도 새싹 같은 나뭇잎 한 장. 또 오른쪽에 수요일이라고 쓰세요. 수요일. 아, 이게 결정적인 힌트다. 수요일. 여기까지. 끝! 어때요? 이치 심플해 버리죠? 자, 힌트도 제가 수요일에도 드렸고요. 뭐 꽃다발, 프로포즈, 그렇지, 상가 이름도 이게 있죠. 네. 자, 과연 제가 지읒 미음 초성을 가진 어떤 걸 그린 건지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자, 여기까지. 노래는 선미의 가시나 준비했고요. 요거 듣고 정답 바로 공개할게요.

0: 아시나?
1: 자, 초성만 알면 빵디 설명만 잘 들으면 누구나 그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 미술 코너 초성 미술학원. 여러분들은 다들 그림을 완성하셨습니까? 자, 제가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제작진이 제시한 초성 지읒 미음. 저는 오늘 장미를 그렸습니다. 장미. 요즘 뭐 이제 어딜 가나 장미가 참 많이 눈에 띄죠. 마침 오늘이 5월 14일 로즈데이라고 합니다. 로즈데이. 요즘 꽃집에 이제 파란색, 보라색, 심지어 무지개색 장미까지. 이름도 다 모델 만큼 종류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장미꽃. 장미꽃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예전에 막 이제 장미꽃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이게 이제 꽃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미꽃 말고 조금 괜찮은 친구를 막 요즘 알아보고 있다가 눈에 띄었던 게 그 집에도 식물을 좀 걸어놓고 싶어가지고 박쥐란이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박쥐란? 걔 너무 이쁘던데요. 예. 네. 박쥐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얘 뭐지? 박쥐 계란할 때 란입니다. 란. 얘 뭐지?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얀색 식탁 위에 하얀색 꽃병에 장미꽃 하나 꽂혀 있고 오른쪽 벽을 쓱 봤는데 박쥐란이 싹 걸려있다. 아, 이것은 플랜테리어에 기본은 먹고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34님 파란 장미꽃말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길래 대학교 때 그거 들고 고백했는데 썸녀는 절 바로 포기하더라고요. 눈앞이 파래졌다.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지숙님, 꽃보다 꽃게탕이 더 설레는 빵땡입니다. 남편아, 가시도 친 꽃게다리 다 발라줄 때, 둘 다 가시가 있네. 저녁은 꽃게탕 외식으로 진행시켜. 아, 꽃게탕 진짜 맛있죠. 된장 싹 풀어가지고. 아, 여러분은 근데 이 취향 차인데 꽃게탕이라고 만들면서 이렇게 만든 꽃게가 맛있어요? 아니면 된장찌개에다가 꽃게 넣는 게 맛있습니까? 둘 다 베이스는 일단 된장이 들어가긴 하거든요. 아마 들어갈 거예요. 보편적으로. 뭐 다른 소스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 이거 진짜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죠. 와, 둘 다 요리 방식이 아예 달라버리니까. 저는 된장찌개에다 개인적으로 작은 꽃게 넣어가지고 미더덕 싹 넣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아유 말모 말모. 자, 오늘 두 번째 점액추 후보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꽃게 해물 된장찌개. 꽃게 해물 된장찌개 얘도 일단 월매패 때 결정할 겁니다. 일단 초성미술학원 정답 보내주신 분 중에 당첨자 뽑았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 황제파워 홈페이지 황제전당에 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 올리실 때 인별그램에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샵 황제파워 샵 초성미술학원 태그를 달아주셔야지 저희가 여러분들 그림을 찾을 수 있다는 거.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겠고요. 아까 제가 힌트로 준 성시경의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아.

요거 준비했습니다. 요거 듣고 오늘 생각난 김에 저기 로즈데이니까 짝꿍들한테 쟁미꽃 하나 선물해보는 거 어떠신지 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 드릴게요.

3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혜경, 그대 모습은 장미 들으면서 집에 있는 짝꿍한테 선물로 해줄 장미 사러 가세요. 저는 4부에서 뵐게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더 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절기상 입하가 지나면서 확실히 해가 길어졌습니다. 해질 무렵부터 밤이 오기까지의 사이, 저녁인데요. 이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저녁은 해가 저무는 때를 뜻하던 저물녘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말이 줄어들어 저녁으로 굳어졌다는 건데요.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을 가리키던 저녁은 점차 그때 먹는 식사, 저녁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됐습니다. 단순한 시간을 넘어 우리 삶의 모습이 이 말 속에 담긴 셈이죠. 오늘 저녁 따뜻한 한 끼와 함께 하루를 천천히 마무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아니야?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무엇인가요? 불안은 안정액.
1: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0: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2: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4: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5: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6: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0: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9: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11: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1: 제대로 가시네.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16년 5월 14일 주간 황재성

0: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뭘 가지러 방에 들어왔는데 깜빡하신 것 같아요. 내가 왜 왔나 아주 멍하니 서 계시는데 정신 차리십시오. 네, 사연 받았습니다. 홍재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아주 작은 눈을 가진 단축구멍 빵댕입니다. 얼마 전 대상 포진이 왔는데 오른쪽 눈에 수포가 올라온 거예요. 안 그래도 작은 눈이 퉁퉁 부으니까 한쪽 눈이 저절로 윙크가 되더군요. 치료받으러 가서 검사하는데 간호사님이
1: 환자분 눈을 크게 뜨세요.
0: 저는 진짜 있는 힘껏 눈을 떴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님이 다시
1: 아니 조금만 더 더 크게 떠보세요. 예?
0: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눈꺼풀을 위아래로 벌려서 수동 개안을 했습니다. 간호사님이 피식하고 웃음을 참으시는데 그 묘한 굴욕감, 왕눈이 빵디는 모를 거예요. 빵디, 빵디처럼 큰 눈은 바라지도 않아요. 딱 빵디 절반만이라도 담고 싶어요. 구멍 눈을 가지신 홍재정님의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참, 눈이라는 게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서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도통 알 수 없는 감정이죠. 저는 재정씨 눈이 커가지고 불편한 점만 온통 느끼면서 살거든요. 큰 것도 나중에 알았지.

몰랐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님의 눈도 장점이 있겠죠. 바람 불 때 눈이 덜 시렵다든지,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뭐 덜 들어간다든지, 황사가 눈으로 덜 들어간다든지, 눈에 이물질, 뭐 각종 이물질 들어갈 일도 많이 적을 거고, 장점이 있으니까 너무, 네, 그렇게 자격지심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홍재정님이 간호사님께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을 제가 이번 주 노래로 선곡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베이비복스의 킬러 선곡을 해놨거든요. 네, 이 노래 들으면서 화 좀 삭히시기 바라겠습니다. 베이비복스 킬러.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오늘부터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C러브로 출발을 하겠고요. 저는 퀴즈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근 저 빵디는 극장에 가서 영화 삼목지를 봤죠. 제가 주전부리로 5만 원을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여기까지.

호수 산책하면서 줄 이어폰 끼고 듣습니다. 무선 말고 유선 쓰니까 뭔가 기분 좋아요. 그것이 바로 오리지널 컨텐츠의 힘이죠. 네, OG가 아주 그냥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생각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구 바로님 예쁜 산책하세요.

제니 황제파워 들으면서 게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게임도 재밌고 황제파워도 재밌고 민지님은 아 오늘 재밌는 시간이 곱하기 4네요. 콩그레츄레이션.

무슨 말씀? 오늘은 목요일이라서 내일만 더 일하면은 바로 주말입니다. 시간이 안 걸 때는 황제파워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곡 주말로 빨리 가라고 룰라 고잉고잉 주말로 고잉고잉 찌그릴게요.

고추가 제법 자랐어요. 뿌듯해요. 오늘 저녁엔 삼겹살 파티다. 아, 이 문자 들으니까 엊그저께 여러분 너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저희 그 개그맨 선배님 중에 거기 찾아다니는 선배님 계시잖아요. 상추를 뜯어 먹었는데 아, 이 상추가 굉장히 잘 자랐네요. 맛이 특이하시네요. 아니, 할머니가

직장 생활한 지 일주일째 어딘가 소속이 돼 있고 젊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섞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섞일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황제 파워를 매일 듣는 거예요. 그래야 트렌드를

수 없다면 야근에 당당히 맞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야근에 당첨되신 분들 어딘가 계시겠죠. 기분이 몹시 안 좋아서 문자도 안 보내실 것 같아서 그래도 저희는 그분들을 챙겨야죠. 열심히 야근할 수 있도록 아르기닌 빔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근자들이요.

과의 김노을 회사에서 같이 입장합니다. 퇴근까지 빵디랑 가자. 오케이, 우리 같이 퇴근 동지.

0: 여기까지.
1: 자, 퀴즈 정답 바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첫방지는 극장에서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주전부리로 5만 원을 넘겼을까요 안 넘겼을까요? 정답은 넘겼다였습니다. 넘겼습니다. 그날 그걸 먹고 아침에 몸무게를 쟀는데 붓기가 붓기인지 아닌지 살인지 모르겠는데 2kg가 네, 쪄 있었던, 무서웠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2시간 함께 재미나게 같이 논 것 같습니다. 내일도 우리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재밌게 함께 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도파민이 나오네요. 왜냐? 내일은 심지어 금요일이니까. 금요일은 뭐 슬렁슬렁 시간 잘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내일도 즐거운 금요일 날 또 만나자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화탱. 오늘 끝곡 브라운 아이디 소울의 우리들의 순간 준비했습니다. 저도 이거 들으면서 퇴근할게요. 여기까지.

보다 즐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1: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다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다마, 샤브샤브 봄다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다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는 나를 뒤흔드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누구는 주식으로 몇 배를 벌었다더라, 주사 맞고 몸무게 앞자리가 바뀌었다더라, 하루 10분 투자에 인생이 달라졌다더라. 들을 때마다 두기가 팔랑팔랑 춤을 춥니다. 몸의 중심을 잡으라면 코어 힘이 중요하죠. 흩어진 호흡을 모아서 다시 나를 반듯하게 세우는 힘. 요란한 세상 속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건 결국 내 안에서 나옵니다.

0: 도레미파솔라시 도 조 원선 박소현의 러브게임 목요일 첫 곡이었고요.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라송 DJ 박소현입니다. 어머 어쩜 오프닝이 내 얘긴 줄 제가 주식을 안 하는데 나만 바본가 싶고 귀와 마음이 팔랑팔랑 2136님 진짜 그렇죠.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안 하면 내가 너무 뒤떨어지는 건가? 근데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예, 한정은님 요즘 유행하는 노래에도 나오던데 팔랑기 팔랑기 레드 레드 예, 그게 바로 저예요. 예, 눈티나 살피기 레드 레드 예, 팔랑기 팔랑기가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독야청청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 누가 여기서 한마디 하면 그런가? 또 누가 여기서 하면 그런가? 예. 막 흔들리고 저만 그런 거 아니네요. 여러분도 다 예, 똑같은 삶을 살고 있네요. 저 오늘의 영수증은 팔랑대에서 구매한 것들 보내주세요. 아이 뭐 딱히 뭐 그거 필요해? 살 생각이 없었는데 야 이게 좋다더라 누가 좋다더라 이게 너무 괜찮다더라 해서 또 나만 없나 해가지고 광고 보고 홀려서 산 팔랑대에서 산 것들 지금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3, 4부 네버엔딩 뮤직 함께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버엔딩 뮤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선곡과 예 참여 부탁드릴게요.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야,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야,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괜찮아도 괜찮아도 괜찮아 D.O.입니다. 구정원님 마을버스 강북 08번 승무원입니다. 퇴근 시간이라 많이 바빠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 종우, 현섭, 승우, 현이 모두 힘내자. 파이팅! 구정원님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시면 훨씬 더 제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친밀함이 느껴지거든요. 한 번도 못 본 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명을 밝혀주시면 더 좀 예 잘 소개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구정아님 이 멤버들 종우 현섭 승우 현이 예, 우정도 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선물 갑니다.

혹시 오늘 물건이 아니라 기분을 사진 않았나요? 팔랑대는 마음으로 사든 각종 물건들 오늘의 소비로 하루를 기록합니다. 오늘의 영수증. 김나연님, 저 맨날 퇴근하면서 차에서 듣다가 야근해서 고릴라로 남겨요. 김나연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주 출장 간 선생님이 천하제빵 프로그램에 나온 셰프님 빵 사러 간대서 합류했어요. 팔랑팔랑 18,100원이 순삭됐어요. 그래서 어떻냐고요? 맛있냐고요? 어떤 맛이냐고요? 궁금합니다. 5778님, 요즘 카프리 팬츠가 유행이라고요. 종아리 부자인 저한테는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자꾸 보이니 오늘 저도 모르게 결제해버렸잖아요. 어떻게든 잘 입어볼게요, 언니. 아니, 저도 카프리 팬츠, 이게 여러분 동양인 체형에는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애매한 기장에서 끊기기 때문에. 근데 저도 이게 카프리 팬츠가 맨날 떠가지고 저도 화이트를 하나 질렀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화이트 카프리 팬츠를 입고 와볼게요. 근데 보통 이제 블랙 화이트 중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왕 구매를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잘 입어봅시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서성경님, 파프리카 한 개 사러 마트 갔다가 파프리카 한 개요? 세일 선착순 7분 한돈 양념 갈비 설탕 물엿 안 쓰고 자체 연구 소스로 맛이 다릅니다. 선착순 7분 이라는 소리에 정신 차려보니 돼지 양념 갈비 9만 원어치요 제 손에 들려 있더라고요. 우린 달랑 두 식구뿐인데 9만 원어치면 뭐 이거 뭐 한 달 드셔야 되나? 아니 파프리카 한 개 사러 가셔가지고 아 이런 경우가 있죠. 홀려서 사는. 그래도 선착분 7분에 되셨나 봐요. 자 이분께 선물 갑니다. 0573님, 먹기만 해도 살 빠진다던 그 영양제, 내 지갑 살만 빠졌지 뭐예요. 여러분 먹기만 해도 살 빠진다는 건 참 없어. 이런 거 개발하면 노벨상 받습니다. 이게 계속 그 몸무게를 유지해 주려면 유지하려면 또 뭔가의 뭐 식단과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939님, 누나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저도 들어갔는데요. 왜 내가 들어가니까 고점인가요? 팔랑팔랑 제게 어쩌죠? 흔들리지 마. 자 이분께 선물 가고요. 권진아 론리나잇 이어집니다.

러니나이트 권진아였습니다. 김은정님, 라송 혹시 소쩍새 울음소리를 아나요? 요즘 우리 동네에 밤마다 소쩍새가 엄청 구슬프게 울어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서나 듣던 새소리요. 님 찾아 울고 있는 거라고 하던데. 아니 이게 소쩍새는 여러분 소쩍 소쩍 이렇게 울어가지고 소쩍새 아니에요? 원래 그 소쩍 야, 이 소쩍새 소리 우리 제작진이 지금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애달프다 애달파. 예, 우리 이선아 PD님이 급히 찾아봤대요. 이게 님 찾아 울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구슬퍼. 여러분 밤마다 이렇게 소쩍새가 짝을 찾아가지고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과 다를 바가 없어요. 너무 구슬프다. 이게 저한테만 이렇게 구슬프게 들리나. 소쩍 소쩍. 예, 이런 노래가 있어요. 소쩍 소쩍 있었는데 아, 그 소쩍 이 노래 들을 때만 해도 뭐 그렇게 애달픈지 몰랐는데 이걸 이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따다가 들으니까 너무 애달프네. 김은정님 아 너무 이렇게 또 구슬픈 사연을 주셨어. 저를 또 울려요. 아유 이분 참 정말 이분께 선물 갑니다. 김은정님 오랜만에 또 우리 제작진이 찾아줘서 소쩍새 소리를 들어보게 됐네요. 예, 이게 소쩍새입니다 여러분. 7547님 소연언니 오늘

백주데이기도 하고요. 결혼 5주년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꼬꼬 남편,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자. 예. 지금 소쩍새 얘기를 제가 한 2분간 하고 있는데 로즈데이인지 뭐 알지도 못했습니다. 소쩍새가 이렇게 구슬피 울고 있는데. 아유, 7547님.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SBS
1: 생활정보.
2: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건강에 이롭다고 하죠. 거칠지만 그 속에 식이섬유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쌀은 어떨까요? 쌀은 도정 횟수에 따라 현미, 배아미, 백미로 나뉘는데 특히 겉껍질만 벗긴 현미는 식감은 좀 거칠어도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살아나고 식이섬유가 많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이 쉽게 느껴집니다. 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해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뼈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까지 더해졌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국산 현미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분석했더니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니까요. 쌀은 한국인에게 진정한 슈퍼푸드라 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20대 초반 춤추는 걸 좋아했던 저는 나이트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대전이었는데 어느 날 단골 웨이터 오빠들이 서울에서 새로운 DJ가 왔다며 소개를 시켜줬죠. DJ 오빠? 친하게 지내요. 저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안 돼요? DJ 오빠는 순순히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6973? 어? 나도 6973인데?
1: 그래? 우리 집 번호가 6973이고 우리 식구들 다 6973이야.
0: 전화번호 끝자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운명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리고 몇 달 후 그 DJ 오빠는 군대를 가버렸습니다. 대신 편지도 많이 썼고요. 오빠를 보러 대전에서 가평까지 면회도 갔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부대 앞에서 면회 왔다고 하자 무전기에 대고 오빠를 찾는데 그 과정에서 오빠의 주민번호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저보다 한 살이 더 어린 거 있죠.
2: 뭐야, 오빠가 아니었어?
1: DJ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리게 보면 다들 나를 우습게 봐서 미안해.
2: 미안해?
1: 죄송합니다.

0: 너 그 일을 계기로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게 됐고요. 그러다 제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운명 같은 일이 또 일어났지요. 일본에서 지내던 어느 날그 복잡한 신주쿠 거리 한복판에서 그와 딱 마주친 겁니다.
1: 뭐야? 아니, 어떻게 여기 있어?
0: 삼촌이 여기 계셔서 몇달일 배우러 와 있어. 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신기하네. 반갑긴 했는데 전화 그 사람이나 바쁘기도 했고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도 있고 해서 또 다시 흐지부지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한국으로 나왔고 어느새 30대가 되었습니다. 문득문득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 서로의 휴대폰 번호는 모두 바뀐 상태. 헌데 신기하게도 그의 집 전화번호가 여전히 기억이 났습니다. 끝자리가 6973이던 그 번호가요. 무작정 걸어봤죠. 다행히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받으셨죠. 조심스레 제 연락처를 전했고 얼마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재회를 하는가 했는데 이번엔 뭔가 그쪽에서 밀어내는 느낌? 만나는 사람 있어? 아니. 근데 왜 그냥 네 앞에 나타날 자신이 없다. 커다란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해서 무작정 짐을 싸고 캐나다로 떠났죠. 6개월간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젠 내 앞에 나타날 자신이 생긴 거야? 아니, 아직은. 나 중국 가. 거기서 살길 한번 찾아보려고. 그런데 가기 전에 네 얼굴 한 번은 보고 싶더라. 이젠 정말 끝이겠구나. 운명 같은 건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글을 보내고 다른 남자도 만나봤지만 열리지 않는 마음, 머리로는 끝이라 생각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그를 기다렸나 봅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나 한국 가.
1: 정말? 왜?
0: 너랑 결혼하려고.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여러 사정으로 당장은 아니었지만 내 나이 44세에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운명 같지만 결국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서로를 향한 기다림, 그리고 끝끝내 돌아오려 했던 노력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값진 이 사랑을 이젠 다시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김범수 나타나 드라마 OST를 이어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요? 어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8884님 와 드라마도 이렇게 꼬이고 꼬이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왠지 사연에 또 다 적지 않은 그런 소소한 또 속사정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캐나다로 떠났는데 6개월 만에 왔는데 공항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다. 야 이거 실한가요? 예. 근데 또 이제 중국가 그래가지고 3년 시간이 흘렀는데 와 한국가 왜? 너랑 결혼하려고. 야 이거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습니다. 8732님 운명 같은 사랑을 안 믿다가도 이런 사연을 들으면 믿게 되네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계속 들었는데 설마가 진짜였네요. 돌아돌아 만난 거 다시 축하드립니다. 그 결혼한 지 8년 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저한테 가족사진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그 다 신주쿠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복잡한 데서 약속하고 만나도 어디야 아마 어디야 서로 막 이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또 우연히 만나기도 어려운데 만나고 윤소영님 러브스토리 읽어드렸는데 문자가 지금 왔어요. 러브게임 들을 때마다 내 사연도 올려볼까 생각만 했다가 올렸는데 사연이 소개되었네요. 우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매일 듣는 러브게임 항상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려요 윤소영님. 가족사진도 잘 봤고요. 사진을 봐도 너무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예, 이렇게 돌아돌아 만나셨는데 오래오래 더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엄청 중간에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읽었잖아요. 이러다가 그냥 못 만나게 될까봐. 예.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고요.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빙

0: 너의 편이 돼줄게. 다비치였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Renault.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Renault.
2: 건강한 데 맛있네.
3: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2: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봄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0: 본지겜 비빔밥.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엠믹스의 음악을 박정민 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저녁 때 항상 나송 라디오와 함께 하는데 딸이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 신청합니다. 엠믹스의 헤비 세레나데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곡이 요즘 듣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싱어송라이터 한로로 씨가 작사에 참여해가지고 가사 굉장히 서정적이고 봄 시즌송으로 저는 자리 잡게 될 것 같아요. 헤비 세레나데 엠믹스입니다. 잠시 후 박선의 러브게임 3, 4부 네버엔딩 뮤직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4: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님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케이드.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시옷 지읒. 5월은 기념할 날도 많고요. 그래서 나들이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 순간을 남기려고 자꾸 셔터를 누릅니다. 휴대폰에도 평소보다 많은 이것이 담기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 모습이나 교복 입고 친구들과 찍은 학창시절 모습을 보면 왠지 마음이 찡해지기도 하는데 촌스러운 그 모습조차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이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시옷 지읒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0: 트로트송이었습니다. 드래곤플라이의 사진이었고요. 오늘 정답이 사진이었습니다. 김별님 선물 가고요. 5608님 휴대폰 앨범에 이제 아들 사진뿐이라며 또 9134님 예전에 아빠가 필름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해 오던 날이면 아주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아빠와 휴대폰으로라도 사진을 많이 찍어둬야겠습니다. 라는 글 주셔서 세 분께 선물 가고요. 시옷 지읒으로 사줘. 아들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라고 1778님이 사줘 이거군요. 임혜성님 심장 바운스의 심장 그리고 소주 정윤성님 박혜은님 숙주 마라에 숙주나물 넣으면 맛있다면서 숙주 6709님 누나 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질나요. 재밌는 오답으로 성질 제출합니다. 성질 괜찮았습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1778님께도 선물 갑니다. 오는 21일에 개봉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1인 2매씩 5쌍께 드리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문화선물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곡이 필요한 코너 네버엔딩 뮤직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 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2: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2: 안녕 안녕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6: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7: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8: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7: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9: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0: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1: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청소해야 되는데.
12: 에어컨 이전 설치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공식 인증 전문가가 완전분해 청소부터 이전 설치까지 한 번에. 이제 에어컨 청소도 이전 설치도
13: 하이마트로 가요.
14: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노래를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뮤직. 끝없이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는 시간입니다. 이유 큰 의미 없고요. 맥락 딱히 필요 없습니다. 선곡의 포인트는 오직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인데요. 이지훈, 신혜성이 함께한 인형부터 시작합니다. 장동진님이 이지훈도 좋지만 정지훈도 좋아요. 그래서 비에 정지훈, 비에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선곡해 주셨고요. 유옥주님, 인형하면 장난감이죠. 그래서 토이의 음악, 좋은 사람 이어볼게요 라는 선곡을 주셨습니다. 이정원님, 인형. 인형에 태엽을 감아주면 움직이죠. 그래서 시계 태엽, 임정희 이분께 선물 가고요. 의식의 흐름대로 생각나는 곡을 간단한 이유와 함께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목이든 가수 이름이든 가사든 의식의 흐름대로 다음 곡을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김정희 시계 태엽 풀고 있습니다. 박혜은 님이 시계 태엽을 들으면서 태엽 여보 태엽 여보 태엽 김영철 씨 유행어를 생각하면서 김영철 따르릉 따르릉 예 연결하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되거든요. 1476님 시계 태엽 태엽은 감기를 잘해야 되죠. 잘 감아야 되죠. 그래서 감기, 이기찬의 감기. 아, 이분께 선물 갑니다. 예, 선곡은 되지 않았지만 예, 태엽은 감기를 잘해야 되죠. 오설아님, 태엽 말고 정엽도 있어요. 태엽에서 정엽으로 Nothing Better 연결합니다. 자, 정엽, Nothing Better 하면 떠오르는 것들 다음 곡으로 이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Nothing Better 정엽입니다. 9476님이 Nothing Better에서 낫은 풀을 배워야 한다며. 예, 풀배는 낫 알죠? 예, 그래서 풀립사랑 서영은의 풀립사랑. 아유, 너무 귀엽습니다. 권미선님 정엽은 마이크 돌리기. 그렇죠, 알죠? 마이크 돌리면서 예, 마이크 멀리하고 부르는 김현전 쌤이 생각나서 아모르 파티. 야, 이거를 멀리. 야, 김현전 쌤 대단하고 정엽 씨도 대단해요. 마이크를 못 돌리게 손을 잡으니까 머리를 돌리더라고요. 정엽 씨가 라이브 할 때. 자, Nothing Better. Nothing 말고 Something 어때요? 175 님. 아 그래, 나띵보다는 그래도 썸띵이 좀 더 기대감이 올라가죠. 걸스데이 썸띵 이어집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걸스데이 하면 떠오르는 것, 썸띵 하면 떠오르는 것 선곡으로 보내주세요.

day something 하고 있습니다. something 하면 썸이 생각난다면서 결국 나는 솔로니까요. 제니의 빛 나는 솔로 김시영님 선곡이고요. 양동훈님 걸스데이를 한국말로 바꾸면 걸스데이 소녀시대 그래서 소녀시대 음악 소녀시대를 선곡해 주셨습니다. 안계영님 걸스데이 하면 해리씨가 군대 가서 아잉 하는 애교가 생각난다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 예 군대에서 아잉 그래서 오렌지 캐러멜의 아잉을 연결하셨습니다. 안계영님 선물 가고요. 자 오렌지 캐러멜입니다. 아잉에 이어질 다음 곡을 선곡해 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주세요.

오렌지 캐러멜 아잉이 흐르고 있습니다. 서혜선님 아잉에서 아잉슈타인에서 원슈타인 그래서 존재만으로 원슈타인 또 라미라님 아잉 다음에는 당연히 좋아 소리가 나와야죠. 아잉 아잉 좋아 그래서 좋아 좋아 서영은 연결하셨습니다. 7249님 아잉은 애교니까 애교 앙탄 챌린지로 유명한 예, 오버드라이브 투어스 연결합니다. 이 곡 제목이 여러분 예, 오버드라이브예요. 투어스 샵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다음 곡 선곡해 주세요.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0: CS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박은영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레스토랑 운영을 하면서 매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갈 때마다 매번 긴장되는데요. 그 긴장된 순간 속에서도 저를 가장 환하게 웃게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맛있다. 지금도 언제 어디서든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녹으면서 마음이 환해집니다. 사람마다 힘이 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힘이 나고 괜히 설레는 그 한마디. 흔한 말인 것 같아서 어딘가 아껴두고 있진 않으신가요? 고맙다, 잘했다, 함께해서 즐거웠다. 오늘 그 말을 주변에 전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꿔줄 테니까요. 지금까지 박은영이었습니다.
1: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맥락보다는 스피드, 긴 설명보다는 직감이 빛을 발합니다. 네버 엔딩 뮤직, 계속해서 릴레이로 노래를 이어가 볼게요. 3부 끝곡으로 투어스 오버드라이브를 이어드렸습니다. 드라이브 하려면 자동차 엔진을 켜야죠. 그래서 항상 엔진을 켜둘게. 데일리 스파이스 0390님 선곡이고요. 오버드라이브 하면 큰일 나요. 과속하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요. 케이윌 이러지마 제발. 3200님 주셨고요. 9236님은 투어스에서 투 빼면 어스의 지금이대로 선곡해 주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박태천님, 오버드라이브, 저는 차가 없어서 드라이브는 못해요. 자전거는 태워줄 수 있는데요. 자전거 데이트 심현보입니다. 자, 심현보 하면 떠오르는 것, 자전거 데이트 하면 떠오르는 것을 선곡으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그처럼.

심현보 자전거 데이트입니다. 보미님, 저는 자전거도 없어요. 그냥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건의 걷다. 박영호님, 자전거는 엄복동이지. 와, 그 정지윤 씨 했던 영화, 예, 자전차왕 엄복동의 자전차왕. 그래서 비의 깡, 예, 깡을 연결하셨습니다. 오하나님, 자전거 하면 이티가 생각. 자전거 타는 장면 여러분 알아요? 예, E.T. 아시나? 예, E.T. 춤이 있었죠. Baby one more time. 예, 주얼리를 연결하셨습니다. 오하나님. 손미영님은 자전거 데이트 좋지만 많이 타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양파의 아파 아이야. 예, 자전거 많이 타면 다리가 아파 아이야. 자, 양파 아파 아이야에 이어질 다음 곡을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아파이야 양파입니다. 양파를 카레에 많이 넣으면 맛있다고 소연 언니가 알려주셨죠. 아, 제가 이런 얘기를 했군요. 8585님, 저는 양파를 엄청 많이 넣어요. 카레 할 때. 그래서 놀아줘 카레 연결하셨고요. 아파아이야의 아이야는 H.O.T. 아이야. 1476님 선곡입니다. 박승흠님, 양파 까면 눈물이 나죠. 그래서 리아의 눈물 주셨습니다. 의식의 흐름대로 선곡해 주시면 됩니다.

리아 눈물 흐르고 있습니다. 송민정님 눈물은 주르르죠. 주르르죠. 그래서 이창섭, 창섭의 주르르. 6615님 리아를 거꾸로 하면 아리아리가 되잖아요. 리아 거꾸로 아리아리. 이정현, 박정옥님 리아 하니까 마리아가 생각난다며 거기도 리아네요. 김아중 마리아 연결합니다. 자, 배우 김아중 하면 떠오르는 것, 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것,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 열려 있습니다.

김아중 마리아가 흐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하면 성모 마리아가 생각났나며 조성모 씨 그 팬덤 이름이 성모 마리아였죠. 그래서 조성모 다짐 7716님 연결하셨고요. 박영호님은 마리아 소야 암소 매드 이렇게 해가지고 암소 매드 바다 또 박민경님 마리아 거짓말이야. 그래서 비욘세4 거짓말이야. 윤정희님 김아중의 아중 아시아의 중심 아중은 보아죠. 예, 보아의 온리원 흐르고 있습니다. 자, 보아 온리원의 일 다음 곡을 지금 선곡해서 보내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꼭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맞다꼭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꼭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꼭 치킨.
3: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4: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6: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8시부터는 웬디의 영스트리트가 방송됩니다.
5: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아 온리원까지 들어봤는데요. 보아 뭘 봐. 날바 날바기순. 예, 박인자님 대성의 날바기순 연결하셨고요. 9633님 온리원 온리 언니 너 말고 니 언니 해서 이지라이프 연결하셨습니다. 2417님 온리원에서 원

원으로 온리원에서 워너원 에너지틱 연극하셨고요. 4504님이 제 마음의 온리원은 쿨 이재훈님이라며 예, 개인적인 팬심으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대로 신청해 주셔서 오늘 끝곡은 쿨 작은 기다림입니다. 이분께 선물 가고요. 다음 주 네버엔딩 뮤직은 이 곡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도 생방송에 선곡해 주신 많은 솔방울들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0: 보수한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4: 육수,
3: 30가지
4: 소스,
3: 90가지
4: 재료에
3: 봄을 담았다.
4: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3: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쓰는 물건에는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곳에는 설치 방법뿐만 아니라 주의사항, 고장났을 때 대처법 등이 적혀있죠. 영스 가족들은 이 설명서 꼼꼼하게 읽는 편이신가요?

아마 읽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사실 이 설명서가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또 마음이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있는 목요일입니다. 물건의 설명서는 외면하더라도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영스트리트, 저는

0: 2016년 5월 14일 목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였습니다. 다들 각자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같은 게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매운 음식을 꼭 먹고요. 그거는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도 먹지만 그냥 오늘 하루 잘 살았다라는 느낌으로 매운 음식을 약간 보상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 음악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생각이 조금 많아지니까 재밌는 영상들을 꼭 보게 돼요. 아니면 애기들 영상 힐링이 되잖아요. 순수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니면 노래방 가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매번 이 방법들이 통할 때가 있고 안 통할 때가 있어서 새로운 걸 찾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대화, 그게 저한테는 제일 또 큰 것 같습니다. 우리 이채령님께서 미대 실기대회 준비해서 학원에서 테스트를 계속 봐요. 근데 요즘 매일 하위권 점수와 지적만 받아서 너무 힘들어요. 언니에게 힘을 받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지치고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나는 진짜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꾸준히 하면은 좋은 발전이 있고 또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지적이 지금 당장에는 스트레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 우리 채령님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책을 한다기보다는 그래, 이 말들이 나한테는 뼈가 되고 또 살이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조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머지않아 또 눈앞에 찾아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채령님 화이팅! 이제 티켓 공지부터 해드릴게요. 5월 21일 개봉 예정인 작품이죠. 부산행의 연상호 감독님, 그리고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씨 등이 출연하는 영화 군체 예매권을 드립니다. 내일까지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게요. 2부와 3부에서는요, 어린 시절로 떠나는 추억 여행,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국 씨, 문치 씨와의 수다 기대해 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받습니다. 지금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웬디의 영스트리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맛닥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을 꽂혔다 맛닥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3: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4: 든든하게
3: 집에서도

0: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어때?
1: 어때?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2: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겜 비빔밥.

더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채연님, 친구 가게에서 일 도와주고 저녁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 날이라 친구가 고맙다고 고기 사준다네요. 바빠서 배고픈 줄도 몰랐는데 설레용.

아, 우리 채연님도 그렇고 채연님의 친구분도 그렇고 너무 좋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원래 바쁘면 배고픈 거 못 느낄 정도로 일을 열심히 집중했다는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일하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미친 듯이 배고픔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친구분과 이런저런 바빠서 얘기를 못 나눴을 것 같아서 맛있게 고기 드시면서 이런저런 재밌는 얘기 많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소들은 오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혹은 라디오를 듣는 지금 뭘 하며 청취 중인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0: 밤이야.
1: 비스트의 아름다운 밤이야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7468님, 드디어 신혼집에 컴퓨터방이 생겼어요. 원래 옷방으로 쓰려다가 와이프랑 열심히 정리해서 컴퓨터를 놓을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둘 다 게임을 좋아해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같이 공유를 하는 그런 취미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있다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둘 다 게임을 좋아해서 같이 쉬는 시간대 함께 또 할 수도 있고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안희진님, 초등학생 딸이 친구랑 다퉜는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네요. 물어볼까 싶다가도 일단 기분이 풀리길 기다리는 중이에요. 영수 끝나기 전까지 풀릴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그 친구랑 화해하지 않는 이상 풀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뭔가 왜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어봤을 땐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야 물어보지 마 약간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뭐 따님분이 제일 좋아하는 간식거리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면 딸 오늘 날도 더운데 우리 아이스크림 사러 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식으로 한번 다가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달달한 거 들어가면 또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네. 우리 세용님, 주말에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운전해서 갈 거라 내부 세차까지 깨끗하게 하고 영수 들면 집 가는 중입니다. 하루의 마무리가 산뜻해지는 느낌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너무 좋겠다. 네. 부모님과 예쁜 사진도 많이 찍고 찍어드리고 네,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부 세차까지 깨끗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세차가 된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세차 가지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해서 완소들은 지금 뭘 하며 저와 함께하고 있는지 남겨주세요. Charlie Puth의 Changes.

찰리 푸스의 Changes 듣고 왔습니다. 남겨주신 사연들 이어서 만나볼게요. 박지혜님, 다이어트 결심하고 한 달째인데 이번 주는 진짜 열심히 하려고 3일 내내 퇴근하고 운동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간 느낌, 힘들지만 행복해요. 모두 다이어트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가 아니라 다이어트는 당장 지금부터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결과가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하셨고요. 근육통이 매일 가는 것도 좋지만 초반에는 근력을 조금 키운다는 느낌으로 일주일에 한 3, 4번만 가도 전 진짜 많이 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두 달, 세 달, 몇 달 후에는 나도 모르게 체중이 감량되어 있고 근육량은 유지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올라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 화이팅! 9679님, 퇴근길에 타이어가 빵 터져버려서 긴급출동 불러놓고 영수 뜨는 중입니다. 제 마음도 같이 팡 터져버린 것 같지만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가 보려 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놀라지 않으셨어요? 네, 뭔가 이 타이어라는 게 봉! 이렇게 터지진 않고 그렇게 터지신 건가요? 아니죠? 예. 그래도 긴급 출동을 부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안전하게 대처를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어차피 갈 때가 되었다. 어차피 타이어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2378님, 완디 저 이번에 전시회 했는데

작품을 두 개나 구매해 주셨어요.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영씨 들으니까 하루 종일 서 있던 피로가 싹 풀렸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전시회를 하시기까지 준비 기간이 엄청 길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것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이승국 방문치 두 분과 함께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누며 추억여행 떠나볼게요. 그럼 저희는 여자친구의 유리구슬 듣고 입으로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미선입니다. 최근 달성한 KLPGA 투어 우승은 제게 특별한 의미입니다. 보기 없이 경기 내내 선두를 지키며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흔들림 없는 티샷으로 코스를 공략한 게 우승 비결 중 하나였죠. 안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필드에서 한 번의 실수가 순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산업 현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험을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따스트롬과 함께 완전한 안전을 말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건 진짜 안전이 아니니까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SBS
1: 생활정보.
2: 이맘때면 마늘 밭마다 마늘종 꺾기가 한창입니다. 좋은 마늘을 얻으려면 수확하기 보름 전부터 마늘종을 부지런히 따줘야 한다고 해요. 마늘종은 꽃이 피기 전 곱게 뻗어나오는 줄기로 지금이 가장 부드럽고 연하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성분도 풍부합니다. 알리신이 그중 하나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줄 뿐 아니라 혈관 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진한 녹색의 곧은 줄기, 꺾었을 때 톡하고 부러지면 아주 신선한 상태라는 마늘종. 이 시기를 지나면 줄기가 질겨지고 섬유질이 많아져 식감이 떨어지니까요. 이달에만 맛볼 수 있는 별미, 놓치지 말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웬디의 영수세트 2부 시작했습니다. 두 분 인사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박 문치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1: 아, 막을 수 없어 정말. 뭐. 누구세요?
2: 안녕하세요.
1: 저희 왼쪽에 앉아계신 분 누구?
2: 소개 부탁드릴게요. 누구누구누구 나와있죠?
1: 소리 질러. 누구?
2: 어머,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 보니까 준비해온 게 있는 것 같죠?
1: 그런 것 같아요. 누구일까?
2: 너무 궁금하다.
1: 난 정말 그녀가 궁금하다.
2: 하나 둘 셋 들어볼까요?
1: 누구? Who are you? Who are you?
0: 완디입니다.
1: 아, 예. 완디라고 합니다.
2: 반가워요.
0: 오늘 두 분이서 진행해보실래요?
1: 완디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2: 그럼요. 진행은 완전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아, 완디에게 넘길게요.
1: 맞아요.
0: 아, 눈물 나왔습니다. 네. 아, 내일이 스승의 날이에요.
1: 아, 그렇네요.
0: 두 분에게 그렇구나.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나 은사님 계실까요?
1: 아, 있죠. 저는 아름쌤이라고. 저 뭐냐, 중학교 때 쌤인데 그때 한창 친구들이랑 뭔가 선생님이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아, 그 정도로 너무 기억에 남고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그
0: 어, 진짜? 중학교 때.
1: 네, 선생님 덕분에 너무 편안하고 즐거운 학급 분위기.
0: 너무 오. 좋다.
1: 네.
2: 10대 때 지나간 선생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진짜로 진짜, 진짜 좋은 일인데.
1: 저희가 너무 좋아했어요, 선생님을. 보고 싶네요, 선생님. 어, 살아 계세요.
2: 네?
1: 아, 살아 이렇게 다
2: 아니 아니 와, 뭔가 지금 감성이
1: 아,
2: 너무
1: 미안,
2: 좋아서
1: 미안, 미안. 예. 이거 컷 해주세요.
0: 승국 씨는요?
2: 근데 저도 비슷하게 지금 떠오르는 딱 한 분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막 정말 좋은 선생님 스승님도 계셨지만 성함 말씀하시니까 혹시 듣고 계실려나? 김문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사실 제가 너무 바쁜 티 내느라 몇 년 연락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분 주제로 너튜브 영상도 따로 만들 정도로 제 인생에 제 10대를 약간 시니컬하게 좀 지내서 어른들하고 엄청 안 친했는데 그런 제 머릿속에 이런 분이 스승 아니야? 라고 남은 정말 정말 정말 멋진 멋지고 실제 실력도 있으셨던
0: 어머.
2: 그때가

0: 그러니까 아직 20대셨고 아직 선생님 된 지 오래되지 않은 분이셨는데 가르치는 능력부터 그 당시 가르쳤던 아이들에게 그 미쳤던 영향력까지 이런 분이 선생님이구나. 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딱 한 분 강하게 있어요.
1: 계속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선생님들. 되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았었어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전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인데 성함을 성밖에 기억이 안 나요. 권씨 선생님이었는데.
1: 권 선생님? 네.
0: 권쌤, 권 선생님이니까요.
1: 권쌤 네. 맞잖아요. 네.
2: 근데 그분이 저희 언니도 했었어가지고서 더 뭔가 근데 진짜 좋았었어요. 엄청 착하시고 계속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끊겼어요. 유학도 가고 해서 어머니 저희 엄마랑 연락을 주고받고 하셨었는데 또 연락이 또 어느 순간 끊겨가지고
1: 그래도 선생님이 웬디로 데뷔한 건 알고 계세요?
2: 그걸 모르겠어요. 그 중간에 완전 해외 갔을 때 끊겼어가지고
0: 그래도 워낙 완전 여기저기 나오니까 당연히 그냥 알고는 계시지 않을까요?
2: 만약에 듣고 계시다면 네. 지금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1: 조영란 선생님 저 리코더 합주단 처음 데리고 와주신 선생님인데 저 아직도 음악하고 있어요.
2: 어머
1: 갑자기 이런 거 해보고 싶은 느낌.
0: 허동명 선생님 죽어도 저 체대는 안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체대 안 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2: 잘했다. 네. 우리 9659님께서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앞에 잘 나서고 적극적인 편이었죠. 올해 10살이 된 아들이 두 분처럼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팁 좀 주세요. 아들도 옆에서 궁금해하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0: 아 죄송해요. 아, 문자 읽는데 이걸 의도한 게 아닌데 오늘 오프닝과 이 문자가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서 혼자 여기 되게
2: 세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에요. 정확하게 두 분. 이 두 분은 이 두 분이시죠.
1: 아, 사연 네. 자체를 두 분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네.
2: 근데 오프닝 들었다시피 이 두 분은 정확히 누군지 알 것 같은. 네. 정말 적극적이셨을 것 같아요.
0: 근데 문채 씨는 유명하잖아요. 원래는 예. 아니었다가 인생이 바뀐 걸로.
2: 진짜.
1: 저는 진짜 네. 저는 진짜 적극 추천드립니다. 태권도 무조건 보내주세요.
2: 아, 태권도 유료.
1: 태권도가 최고예요, 진짜. 태권도 많은 게 없어요.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태권도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저의 인생은.
2: 태권도. 네. 또 우리 승국 씨는요.
0: 태권도 혹은 대한민국을 또 지금 쥐락펴락하는 많은 배우분들이 의외로 어릴 때 너무 내향적이어서 부모님의 권유로 표현하려고 극단 같은 거에 이렇게 어린이 극단하다가 혹은 동아리 들었다가 배우기를 걸은 분도 꽤 계세요. 저는 사실은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기만 하면은 뭐 자신감 없어도 돼요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들분도 옆에서 궁금해하신다고 해갖고 이러면 아들도 좀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이렇게 이런 활동을 그러니까 맞아요. 태권도든 네. 연극이든 내가 혼자 못할 것 같으면 활동을 통해서 간접 체험을 해보시면은 도움받는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맞아요.
1: 제가 태권도도 하고 연극 동아리도 했었습니다.
2: 오 마이. 이유가 있었네. 네.
1: 둘 다 하시면 진짜 금상첨화죠. 더 좋겠죠?
2: 뭔가 운동을 해도 저는 진짜
1: 운동이
2: 뭐 태권도도
1: 근데,
2: 그렇고 축구라던가
0: 맞아요.
2: 뭔가 방가우 그런 것들을 조금 해보면은
1: 아니 방송 댄스도 괜찮고요.
2: 정말. 아니면 다 같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뭔가 써가면서 하는 거를 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전 방송 댄스도 했었어요.
2: 안 한 게 없네요.
1: 보통 참여하는 이제 태권도 이후라니까요. 다 이게 태권도 덕분입니다.
2: 와 진짜 안 한 게 없네요.
1: 태권도만 하시면 돼요. 완디도 2 되고 싶으세요? 그럼 태권도 하세요.
2: 어렸을 땐 이었어요. 이제 일을 하고 나서부터 약간 아이가 된
1: 그건 제가 바꿔드릴 수가 없겠네요.
2: 맞아요.
0: 다음 주 오기 전까지 태권도 도장 끊고 오세요.
1: 네. 노란띠부터 제가 취급해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이제 코너 시작해볼게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잊지 못할 사건 재밌었던 기억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당첨자에게 선물을 1+1으로 드리니까 영수홈페이지 웬그마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 오늘 문자 주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가 어땠는지 또 지금 부모님이라면 자녀의 육아 난이도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2: 그럼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집에서는 얌전했지만 밖에만 나가면 육아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에서 유독 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장소였을까요?
3: 엄마! 저 놀이터에서 놀다 올게요!
2: 아유 다치지 말고 알았지?
3: 에이!
2: 수업이 끝난 뒤 주인공은 집에 책가방만 놔두고 친구들이

0: 기다리는 놀이터를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주인공의 육아 난이도가 높아지는 장소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사건.
1: 요, 그럼 다섯 세고 바로 잡는다. 오, 사, 삼, 이, 일, 시작.
2: 멜멜로 나와.
0: 그날은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얼음땡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발바닥에 땀이 나게 뛰어다녔는데요. 그때
2: 아싸, 아싸, 해, 나 일로 도망가야지.
0: 주인공이 정글짐 위로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중간 정도쯤에 술래를 피해 서 있는데
1: 어? 방문치 잡아야지.
2: 아! 왜 이리 와!
0: 갑자기 정글짐으로 술래가 오는 겁니다. 주인공은 놀라 평소에는 절대 가지 않았던 꼭대기로 향했지만 술래도 포기하지 않고 손이 닿으려는 찰나
2: 얼음!
0: 마법의 주문인 얼음을 외쳤습니다.
1: 아깝다. 야! 야 완복이! 너 거기서!
0: 술래는 안타까워하며 정글짐을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2: 아야! 아 누가 땡 좀 해줘!
0: 주인공이 너무 높게 있어서 친구들도 땡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주인공은 그 게임 내내 정글짐 꼭대기에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 높은 곳에 서 있다 보니
2: 아야! 아야! 나 무서워!
0: 점점 무서워졌어요. 꼭대기에 올라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친구들은 놀라
1: 야! 내려와!
0: 라고 외쳤지만 주인공은 진짜 얼음이 된 것처럼 얼어붙었고 결국
2: 엄마!
0: 아이 뭉치야! 엄마가 오셔서 직접 정글짐에 올라가 데리고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
3: 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휘리리릭!
2: 와! 저 아저씨 됐다 멋있다!
0: 한 어른이 철봉에 다리를 건 다음 휘리릭 도는 묘기를 아이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 묘기 후 어른은 떠났고 주인공은
2: 야야야 나 저거 해볼게. 나 좀 올려봐봐.
1: 이렇게?
2: 자 돈다!
1: 야야야 방몽치!
0: 하지만 뜻대로 될 리가 없었죠. 주인공이 빨래처럼 철봉에 걸려버렸고 친구 혼자 힘으로는 내릴 수 없어서 결국
2: 엄마!
0: 어우 방몽치! 또 엄마를 모셔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높이 올라가는 것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됐는데요. 사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은 그네에 꽂혀서 놀고 있었는데요. 높이 날아오르는 대신
2: 야 이렇게 줄 벨벳 꼬아서 확 풀어봐. 그럼 뱅글뱅글해서 엄청 재밌다.
1: 이렇게?
0: 그네로 노는 또 다른 방법인 꼬았다가 푸는 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걸 너무 반복하다 보니
2: 아 나 너무 어지러운데
0: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고 결국 그네 앞에 그대로 눕혀진 주인공을 엄마가 또 데리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뺑뺑이 놀이기구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네 사건 이후로 본인이 도는 건 안 하게 된 주인공이
2: 야! 내가 너 태워줄게!
1: 오! 더 세게!
0: 친구를 태우고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렸는데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을 잡고 쓰러진 주인공. 어머님은 곧바로 놀이터로 달려와 주인공을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셨고 탈골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드디어 너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금지야! 주인공은 놀이터에서 기구를 사용해 노는 것을 금지당해 한동안 흙만 가지고 놀았다고 하는데요. 신기하게도 지금은 겁이 너무너무 많아져 놀이공원에 가도 회전목마만 탄다고 하시네요. 어린이 여러분! 놀이터에서도 항상 안전을 생각해서 놀아야 합니다. 꼭이요. 2015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1 플러스 1 백화점 상품권과 커피와 디저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두 분 연기 너무 귀엽네요.
4: 귀여웠어요?
0: 네. 아, 이 사건들은 귀엽지 않았는데 네. 목소리 톤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5: 아 그래요? 네. 오랜만에 저는 굵은 아이 목소리 좀 했는데
4: 굵은 아이
5: 저는 처음에 문지 씨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하는 데부터 약간 제대로 잡았는데.
0: 아 그러니까
5: 센데?
0: 톤들이 너무 좋아서 오늘
4: 톤 좋았다.
0: 톤이 너무 좋아서
4: 저 울 때 막 해소가 될 지경이다니까. 막 감정이 해소가 될 정도?
0: 두 분은 혹시 놀이터에서 가장 좋아했던 기구는 뭔가요?
4: 아
0: 여러 개 있죠.
4: 저 있죠. 진짜 놀이터 너무 좋아했는데
0: 그랬을 것 같아요.
4: 솔직히 많이 안 다쳤다 뿐이지 그

0: 조금씩 다치 많이 다치긴 했는데 비슷해요 사연자분이랑 엄청 비슷하게 놀았고 저도 높은데 올라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철봉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1: 나 그거 말할래 구름 사다리
2: 아 맞아 맞아
0: 구름 사다리 그래 구름 사다리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구름 사다리 위로 올라가서 막 걸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2: 위로 어떻게 올라가서 걸어다녀요?
0: 아 그땐 다 가능해요 그리고 철봉에 맨날 박쥐처럼 그 거꾸로 매달려 있고
2: 그걸 걸어다녀?
1: 아 문치씨 약간 이쪽 저랑 같은 리그 출신이네 이 구름사다리러들이 있거든요 네, 네, 네. 구름사다리 위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맞아. 거가 내 놀이터 인생의 최고 프라이드인
0: 친구 그쵸
1: 좋다 올라 얼음땡 할 때 항상 그 위로 도망가고
0: 아 그렇죠 무조건
1: 그럼 술래가 함부로 도둑. 못 쫓아오거든요
0: 네, 네, 네.
1: 거기서 또 술래
0: 아,
1: 놀리고
0: 내려오라고 이렇게 메롱 이렇게 위에서
1: 진짜 지금 생각하면 그 위를 어떻게 뛰었나
2: 같아요,
1: 싶은데 진짜
2: 뛰었다고요?
1: 뛰어다닐 네. 수 있어요 그 위를
0: 자유자재에서 그 양말만 신고 양말만 신어야 돼요 또
1: 야, 나보다 레벨이 높으셔
0: 아니 아니 신발 신으면 오히려 미끄러워서 아. 그러니까 막 흙 묻고 이러면은 네. 그래서 저는 양말만 신고 돌아다녔어요 여기에
1: 저는 신발
2: 저는 이런 친구들 싫어했어요 아 야 아 왜 그렇게 올라가 내려와 이런 느낌
0: 저 그리고 저는 성인 돼서 아 좀 아 갑자기 제
2: 왜요?
0: 권위가 너무 내려가는 느낌?
2: 말씀해보시죠
0: 그 사세 출신인데 갑자기
2: 말씀해보시죠
0: 아 저도 성인 돼서도 저거 그네 그 베베 꼬아가지고 뺑뺑이 하는 거 아직도 했거든요
2: 아 아직 했어요? 네, 귀엽다
0: 네 가끔 해요 그냥 보이면
2: 귀여워
0: 그네 타고 보이면은 그네 타고 이분이랑 되게 똑같이 돌았어요 그냥 그 도는 것도 엄청나게 돌고
1: 멀미 그런 거 안 했어요? 난 그거 한 뭔가 어지럽던데
0: 저는 멀미를 안 해요
1: 아 진짜
0: 저는 그냥 평생 돌 수 있었어요. 그래서
2: 와, 난 그거 하면 월미 나던데.
1: 나도.
0: 그 친구들 그래서 반대로 한번 돌아줘야죠. 어지럽긴 어지러우니까.
2: 응. 그쵸. 왔다 갔다. 어허. 아니 공구파리님께서 옛날에 그네 타면서 누가 더 머리 뒤나 내기 하고 그랬는데.
0: 그치
2: 지금
0: 해야지.
2: 생각해 보면 너무 무서워요. 그런 걸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라고.
0: 이거 했었죠.
1: 저도 이것도 얼마 전에 드라마인가 영화보다 이 비슷한 신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생각했어요. 어릴 때 저거 어떻게 했지?
0: 이거 어느샌가부터 이거 하면은 발등에 쫙 이렇게 느낌 오는 거 뭔지 알아요?
1: 난 다행히 그거 오기 전에 은퇴하긴 했는데 아 그거 올 때까지 했어요? 어머나
2: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
0: 아니,
2: 아니에요?
0: 지금은 하면은 그냥 바로 병원 가야 돼요
2: 아 베베 꼬는 것만 해요?
0: 네 베베 꼬는 거는 안 다치니까 손만 안 끼면 안 다치거든요 근데 이 뛰어내리는 거는 이렇게 딱 착취했을 때 약간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은 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쫙 이렇게 올라오는 통증이 있거든 발등이 진짜 아픈 거 그거를 맛보고서 이제 그때부터 안 하죠
1: 왜냐면 이게
0: 그건 성인 아닙니다 그건
1: 네. 아 그래요? 아, 너무 다행이네요 아 왜냐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멀리 뛴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이 기술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2: 맞아요.
1: 멀리 뛴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높이 그쵸, 뛰거든요
2: 맞아요, 맞아요
0: 진짜 맞아요. 위험해요
1: 그래서
0: 사실.
1: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관절에 무리가 가는 행동을 맞아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했어요 우리가
2: 맞아요
1: 아 어떻게 했나 싶어요 이거.
2: 전 높이 올라가는 것만 하고 뛰는 걸 못했어요 겁이 많았어요.
0: 혹시 그거 했어요? 한 명, 두 명이서 한 근에 타는 거. 한 명
2: 그거 해봤죠.
0: 그게
2: 했죠.
0: 진짜 스릴이 넘치잖아요.
2: 그것도 위험한데.
0: 그건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위험하긴
2: 진짜
0: 해요.
2: 위험한 거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문자 주제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승국 씨.
1: 주제는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입니다. 본인의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 혹은 지금의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육아 난이도 보내주셔도 돼요.
0: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2: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자전거 탄 풍경의 보물.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7: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5: 오딸.
8: 돌아온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8: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9: 방탄꼭지 에어닉스.
10: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1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0: 에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웬디의 영스틱 광고 듣고 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웬 그 막. 3부에서도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 텐데요.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사고뭉치 어린 시절의 기억, 금쪽이었던 과거 시절의 이야기 등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1: 만나요.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0: yeah.
3: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5: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0: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1: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2: SBS.
1: 1등 인터넷 라디오는
2: 고릴라.
1: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2: 매출.
1: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어린 시절 추억을 소환하는 시간.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웬금악 문자 주제는 어린 시절 육아 난이도입니다. 그 사연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럼 웬금악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2: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신기해했던 때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어머님께서 이것을 사용할 때가 가장 신기하고 재밌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엄마, 뭐해?
3: 아, 엄마 주스 만들어.
2: 주인공은 믹서기와의 첫 만남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아버지를 위해 채소와 과일 등을 믹서기에 넣고 갈고 있었는데요.
4: 우와, 신기하다.
2: 재료들이 주스가 되어가는 모습이 주인공에겐 마냥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3: 완보가 엄마 믹서기 쓸 건데.
4: 네, 지금 가요.
2: 엄마에게 믹서기를 쓰게 되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늘 그 모습을 구경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 응? 엄마 믹서기 쓰는 것 같았는데.
2: 어렴풋이 믹서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방 밖으로 나온 주인공. 그러나 엄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부엌 바닥에만 코드가 꼽힌 믹서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꼭 주인공에게 놀아달라는 듯이 말이죠. 그때 주인공을 곤란에 빠뜨린 천사와 악마까지 나타났습니다.
5: 이야, 믹서기네. 너도 한번 직접 갈아보고 싶지 않았어? 아이, 맨날 버튼만 눌러보겠다고 해도 엄마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못하게 했잖아. 지금이 기회야. 뭐든 넣어봐.
3: 우리 착한 완보가,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위험하다고 꼭 어른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했잖아. 기억 안 나? 혼자 만졌다가 다치면 어떡해. 엄마가 슬퍼하실 거야.
5: 완보가, 완보가, 그거 한번 누른다고 다치겠어? 어서 눌러! 눌러!
3: 안 돼!
4: 어떡하지?
2: 천사와 악마의 목소리에 주인공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곧,
4: 그래! 결심했어!
2: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요. 그 결정은,
4: 조심해서 해봐야지!
5: 완복이! 나이스!
3: 안 돼!
2: 악마의 승리였습니다. 주인공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우선 갈아버릴 재료를 찾았는데요. 그때 눈에 띈 건,
4: 어? 이게 뭐지? 미역? 이걸 갈아볼까?
2: 어머니께서 꺼내놓으신 건미역이었습니다. 곧바로 주인공은 믹서기 안에 건미역을 털어넣었고 잠시 후,
4: 자, 누른다.
2: 고대하던 믹서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뚜껑을 닫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다는 거죠. 미역은 믹서기 밖으로 튀어올랐고 부엌 바닥은 점점 더럽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5: 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너무 재밌지. 자, 이제 다른 것도 넣어보자.
3: 아니야 완보가, 어머니께서 슬퍼하실 거야. 이제 멈춰야 한다고.
2: 다시 한번 천사와 악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번에도,
4: 이제 딴 거 넣어봐야지.
2: 승리는 악마였습니다. 다음은
4: 과자를 넣어볼까?
2: 과자를 넣고 또 뚜껑을 덮지 않고 믹서기를 돌렸고 그 뒤로도 몇 가지 재료를 넣어

0: 전체 버튼을 눌렀는데요. 그때 드디어
1: 완보가 너 지금 뭐해?
2: 엄마
1: 바닥에 이게 다 뭐야 손완복!
0: 어머니께서 나타나셔서 일탈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부엌 바닥은 엉망이 된 상태였죠. 게다가
1: 미역 어떡해?
0: 어머니께서 미역인지 모르고 물 청소를 시도하셨다가 미역이 바닥에 달라붙어서 더 난리가 나고 주인공은
3: 손완복!
0: 한 번 더 혼이 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어린이 여러분, 믹서기는 날카롭고 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아주 아주 위험합니다. 절대 혼자 가지고 놀면 안 돼요.
4: 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선물로 피자 쿠폰과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 오늘 연기.
1: 아, 오늘. 대단하십니다. 저 악마. 나중에 악마가 엄마한테 온 거 혹시 느껴졌어요?
5: 약간 이게 가도 엑소시즘을 아이에게 했더니 어른에게 가는 경우 있거든요.
4: 네. 맞아요. 아, 믹서기 소리도.
1: 나 진짜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 곱씹어서 생각하니까 진짜 완전
4: 맞긴 해.
1: 완전 현실.
5: 뭔지
1: 이게
4: 어떻게 하셨었죠?
1: 근데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5: 왜냐면 윙만 하기에는 안에 갈리는 게 표현이 안 된단 말이에요.
1: 진짜
4: 정확한 소리였어.
1: 그러니까 초반 갈 때 소리인 거잖아요.
5: 맞아. 아직 이게 뭉툭하고 클 때. 맞아. 아, 이것도 알아주시니까 또 예, 뿌듯하네요.
1: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해봤는데 뭔가 그 갈리는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5: 맞아요.
4: 오늘 명연기를 두 분 다 펼쳐주셨어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이 사연자분 표정이 보이는 거 저만 보이나요?
4: 아, 보여요. 보였어요.
1: 다 해봐야지 하는데.
5: 왜냐면 진짜 믹스 모든 어린이들의 꿈과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4: 맞아요.
1: 그렇죠.
5: 마음속 깊숙이 거. 위험하다는 건 알기 때문에 함부로 잘 못하지만 할 수 있다면 내가 한번 갈아보고
4: 맞아요.
5: 싶은 거.
1: 저는 착즙기. 전 착즙기가 그렇게 뭔가 그 신비로운 느낌이 항상 있었어.
4: 나오니까 이렇게 그냥 누면은.
5: 네. 맞아요, 맞아요.
4: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너무 귀여웠습니다.
5: 네.
4: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 요리기구들 중에 신기해 보이는 게 많죠.
1: 네.
4: 두 분은 혹시 어릴 때 요리하는 거 부모님 도와드리고 그랬나요?
0: 아니요.
4: 전했어요.
1: 넘어가시죠, 저는... 그러면.
4: 듣고 넘어가실래요?
5: 뭐
1: 틀어드릴게요.
4: 근데 저는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릇이랑 뭐 수저랑 젓가락 세팅하는 거는 저희 언니가 그런 걸 했고요. 저는 옆에서 그러면 너 뭐 계란말이 할 때 계란 풀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럼 이렇게 잘 풀어. 그리고 저희 엄마가 베이킹을 또 좋아하셨어서 베이킹 이거 찍어 쿠키 같은 거 만들 동물 모양 찍어내는 것도 일로 와봐 이거 한번 찍어봐
1: 쿠키? 동물 모양?
4: 네 동물 모양 찍고 눈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초콜릿 같은 거 모양 있잖아요. 네. 초콜릿 칩도 여기 눈 이렇게 한번 올려놔봐
5: 어머나.
4: 이렇게 해봐 해서 하고
5: 어머나.
4: 와서 이거 볶아봐 이렇게 뭐 볶음밥 같은 거 할 때도
1: 이거 진짜 싫어해요?
4: 싫어요.
5: 지난주에 불거졌던 그 사세 논란이 이번
1: 그
5: 주에 약간 완디에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4: 제가 요리를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엄마 이거 알려줘 하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1: 저 같은 엄마가. 경우에는 하도 엄마가 안 나오니까 밥 되지도 않았는데 밥 다 됐다 이렇게 나 해서 이제 미리 나와서 아 밥 안 됐잖아 이러면은 엄마가 빨리 수저 안 나 이렇게 수저 놓고 이제 밥 푸고 하는 거였는데.
5: 저도 세팅 같은 거는 세팅이랑 설거지 같은 거는 오히려 설거지, 굉장히 많이 했고 그쵸. 오히려 저는 그게 너무 몸에 익다 보니까. 그냥 그 나는 어차피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딜 가서 뭘 해도 세팅하고
1: 맞아요.
5: 설거지로 내 몫을 한다. 요리는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1: 요리는 또 이제 아직도 못하기 때문에 잘.
5: 전 그래서 아직도 설거지 굉장히 잘해요.
1: 네.
5: 친구 집 가서 놀러 갈 때도 청소하고 세팅하고 요걸 제가 도맡아하고 요리가 한다 그럼 친구들이 그냥 해주는 거 맛있게 먹고.
1: 좋네.
4: 각자 역할 분담이 있으면 그쵸. 진짜 좋잖아요.
5: 맞아요.
1: 저 근데 어릴 때 설거지도 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가정교육 시킨다고.
5: 저도 네. 하고 싶었던 적은 없어요. 룰이었죠.
1: 항상
5: 룰.
1: 엄마가 억지로 시킬 때만 하고
4: 이거 너 왜 해야 돼 이런 느낌.
1: 네. 근데 할 때마다 약간 내가 뭔가 좀 약간 팥쥐된 느낌 뭔지 진짜 누구보다 아 팥쥐가 아니라 콩쥐된 느낌. 약간 누구보다 잘 먹고 배 막 기름진 거 먹고 입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윤기 나는데 막 설거지하면 괜히 막
4: 그런 감정 들고 알죠, 알죠, 알죠.
1: 그땐 맞아요. 그랬다. 지금은 맞아요. 설거지 잘합니다.
5: 그럼요.
4: 다 해야죠.
5: 네. 아, 그럼요.

0: 도움이 돼요. 이게 교육으로서 도움이 된다.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 가서 먹고서 하면은 너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0: 맞아요, 맞아요.
2: 맞아요. 미리 또 배워놓으면 너무 좋죠. 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승국 씨, 문지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

0: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듣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혹은 내 자녀의 육아 난이도 만나볼게요. 먼저 승국 씨가 소개해주세요.
1: KAM 김님, 저희 아이 육아 난이도는 단연코 상입니다. 일단 눈 뜨자마자 에너지가 풀 충전 상태라서 잠들 때까지 엉덩이 붙일 새가 없어요. 하루는 놀이터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사라져서 가슴이 철렁했는데 알고 보니 옆 단지 형아들 축구 경기에 당당히 끼어서 전술 지시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 넘치는 체력과 리더십 덕분에 저도 강제로 매일 러닝크루처럼 뛰고 있답니다.
2: 우와, 전술 지시는 좀 생각지 못한
3: 너무 귀엽다.
0: 근데 너무 귀엽다.
2: 너무 귀여워 진짜.
1: 근데 이런 당찬 친구들이 있어요.
0: 있어요.
2: 약간 PC방에 많잖아요. 그 게임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전술 지시.
1: 근데 그게 밉지 않고

0: 같이 놀고 싶어지는 귀여운 아이들이 있어요.
1: 너무 귀여워요.
0: 왜, 왜? 형 잘해? 형 잘해? 네. 이런 이런 거 괜히 말 걸고 싶어지고.
2: 맞아, 맞아. 너무 귀엽다.
1: 그 친구들도 괜히 와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냥 뭔가 본능적으로 와서 보는 거잖아요. 진짜.
0: 맞아요, 맞아요.
2: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1: 2815님. 저는 갓난아기 때 최하 중에 최하였다고 합니다. 울지도 않고 보채지도 않고 그래서 효녀인 줄 알았는데 사춘기가 좀 세게 왔어서 결국 그런 시기가 한 번은 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쵸? 이 밸런싱은 있는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어렸을 땐 진짜 편하셨겠다.
0: 맞아요. 네.
2: 애기 때는 육아하실 땐.
1: 사춘기가 제때 오는 것도 복이라고 합니다.
2: 맞아요.
0: 맞습니다.
2: 맞아요. 또 1318님, 저희 아이 육아 난이도는 극 최상이었어요. 등 센서가 너무 민감해서 아기 띠하고 2시간 걸어 다니다 잠들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면 깨서 울고, 그럼 또 밖으로 나가 재우고, 집에 와서 아기 띠 풀고, 내려놓으면 또 울고. 그래서 100일 전까진 아기 띠하고 아이랑 잤어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 돼 시험 공부한다고 짜증내는 모습을 보니 그때 아기 띠했던 시절이 그립네요. 와, 이거 진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0: 맞아요. 등 센서 진짜 예민한 친구들은 이러더라고요.
1: 전 마지막 줄이 좀 슬프네요. 중학생이 돼서 시험 공부한다고 짜증내는 모습 너무 저 같아가지고.
2: 다 이때 아 나가!
1: 아 바람이 다둥거라고.
2: 맞아 맞아. 맞아.
0: 또 3492님. 우리 아이가 참 얌전한데 뭐든 입으로 가져가는 습관 때문에 육아 난이도가 높습니다. 얼마 전에는 과일 모양 비누를 핥아서 놀랐었어요.
2: 맞아. 아니, 요새는 다 예쁘게 나와가지고 입으로 갖다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심지어 향도 되게 좋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아이들은 진짜 모르고 입에 갖다 대겠다.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럼 안 돼요, 진짜.
0: 진짜. 이런 거는 다행히 저는 어릴 때 입에 뭘 넣었던 제 기억 속에는 없는데 지금 정말 아이들은 이런 면에서 더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 전 되게 많았어가지고.
1: 저 어릴 때 종이 먹고 이런 거는 좀 있었.
2: 아 있죠, 있죠, 있죠.
1: 그 반에서 약간 자존심 싸움 뭔지 알죠?
2: 그쵸, 그쵸, 그쵸.
1: 나
2: 알죠,
1: 종이
2: 알죠.
1: 먹을 수 있는데?
2: 약간 너 먹어? 야 이거 맛있어. 약간
0: 맞아,
2: 이런
0: 맛 맛있단 말 해야 돼요. 나 맞아. 종이는 좀 먹었어요.
1: 맞아,
2: 맞아, 맞아. 다 똑같네요.
1: 좀 먹었어요.
2: 다 똑같네. 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 안 됩니다.
0: 네.
1: 그리고 온온님, 저는 매우 상이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제가 아파트 화단에서 개미 몇십 마리를 데려와 집에 풀어서 엄마가 기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 근데 이거 그거 뭔지 알아요. 근데 저도 비슷했어요. 개미를 키우는 게 있었어요. 그 약간 공부하듯이. 에이.
0: 맞아요.
2: 그래서 방학 숙제로. 근데 그거를 이제 랩을 씌워놨는데 이걸 뚫고서 애들이 몇 마리가 다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개미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 혼났었던.
1: 맞아요. 근데 그런 맞아 그런 숙제 있었죠. 저는 장수풍뎅이 키웠던 거 기억나는데. 애벌레.
2: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1: 달팽이도 키우고.
2: 오, 맞아. 그런 게 어렸을 때가 참 많았어요. 네.
0: 맞아요.
2: 뭐 키우기.
1: 개미는 근데 잡을 수가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2: 어렵죠. 또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많이 웃는데 먹을 때만 조용해져서 하루 종일 먹을 거를 물려 놓을 때가 많았대요. 그걸 보고 키가 클 거라고 예상하셨다는데 아니었네요.
0: 귀엽다. 귀엽다. 먹을 거 물려놓으면 안 우는 아기 너무,
2: 너무 귀여워요. 너무.
1: 맞아요. 진짜 너무 귀엽다.
0: 왜냐면 아기들 중에는 그 울 때 뭐 먹이면 그것 때문에 더 우는 그러니까 안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2: 맞아요.
1: 근데 와. 요즘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성인도? 그렇죠. 네, 우리 때 맛있는 거 먹이면 또 눈물 그치고.
2: 맞아 맞아.
0: 그쵸 그쵸.
2: 근데 저도 되게 잘 먹었는데 키로 안 가요. 네. 이게 다 유전인 것 같습니다.
1: 예.
2: 사연을 소개되신 분들 좀 추첨을 통해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뉴진스의 오 마이 갓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와!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스
2: 레노
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2: 르노
4: 여보 이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0: 하이마트로 가요
5: 복잡한 이사업체

0: 세차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0: 영스트리트.
1: 웬일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웬만해서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함께 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2: 네, 다시 한번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날이었네요. 와우! 수미상관 느낌으로.
3: 저도 또 사실 굉장히 외향형인 사람으로서 중간에 좀 뭉클뭉클해서 조금 억눌렀는데 스승의 날이잖아요.
2: 아, 맞.
3: 우리가 오프닝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우리 선생님께 연락이나 드려볼까라는 생각을 살짝 했어요.
2: 저 우리 교수님들한테도 연락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선생님한테도 먼저 드리고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2: 오늘도 마무리가 좀 왜 이래 또.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7: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6: Don't worry, be 하겐.
7: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6: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유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견본주택 개관정, 문의 1544-8802, BS안양 제일건설.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3: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생활정보

0: 요즘 카페에 가면 보라색 디저트 많이 보이죠? 바로 우베로 만든 디저트인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색 때문에 우베와 타로를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우베는 진한 보랏빛의 자색 참마의 한 종류로 주로 필리핀에서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바닐라처럼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이 특징입니다. 반면 타로는 토란의 일종으로 회색빛의 연한 보라색에 가깝고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베는 달콤한 풍미를 살릴 때 많이 쓰이고 타로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하는 역할로 활용되는데요. 비슷한 듯 다른 우베와 타로. 최근 인기인 우베 디저트를 즐길 때 이 작은 차이를 알고 맛보면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평범해서 더 특별한 완소들의 하루를 영스가 따라가 봅니다. 영스 맵스. 영스 가족의 하루를 따라가며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영스 맵스입니다. 오늘 지도의 주인공은 2365님인데요. 지금부터 다 같이 주인공의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비상이다 친구야, 비상! 평화로운 주말 아침 갑자기 친구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며 톡이 왔다. 평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호들갑인가 싶어 바로 전화를 걸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1: 나 하기로 했어.
0: 뭘?
1: 소개팅 하기로 했어.
0: 어색한 만남은 죽어도 싫다고 무조건 자만 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던 친구가 갑자기 소개팅을 한다니 놀란 마음에 물었는데,
1: 네가 웬일로 소개팅? 무슨 바람이 불었대?
0: 아, 이제 나이도 있고 언제까지 혼자 할 순 없잖아.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1: 그래, 잘 생각했네. 근데 뭐가 비상이야?
0: 아, 그게...
1: 나 옷이 없어. 나랑 같이 이것 좀 가주면 안 돼?
0: 친구는 나에게 이것을 같이 가달라고 했는데 친구가 부탁한 이것은

영스 맵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친구분이 함께하자고 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쇼핑, 2번 쇼팽.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보기만 써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음 일정 따라가 볼게요. 서인영의 신데렐라.

나랑 같이 쇼핑 좀 가주면 안 돼? 아, 그냥 대충 입어. 뭘 옷까지 사. 아, 입고 갈 옷이 없어. 너도 알잖아. 나 맨날 치랑 청바지만 입는 거. 아, 그래도 소개팅인데.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결국 같이 쇼핑을 가기로 했고, 나도 직접 옷을 사러 나와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어색했지만, 열심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예쁜 옷을 골라주었다. 블라우스 어때? 깔끔하게. 너무 면접 보는 느낌 아닌가? 어? 가디건 어때? 가디건. 어우, 이제 더워서 못 입어. 나 열 많은 거 알잖아. 생각보다 까탈스러운 친구의 취향에 점점 지쳐갔고, 그냥 아무거나 입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려던 그때 내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어? 저건 어때? 내 눈에 아주 예쁜 이것이 들어왔는데, 내가 발견한 이것은 명스맵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사연자님이 발견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캠퍼스, 2번 원피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지도 완성해 볼게요. 코요태의 우리의 꿈.

원피스? 와, 안 입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아, 그러니까 이럴 때 입어봐야지. 소개팅이라고 예쁘게 입고 싶다면서요. 아, 그래도 저건 좀 봄이니까 저게 딱이야. 얼마나 예뻐. 너 저것도 싫으면 그냥 티에 청바지 입고 가. 친구는 등 떠밀려 원피스를 입고 나왔고 역시 내 예상대로 너무 잘 어울렸다. 막상 입어보니 친구도 마음에 들었는지 이걸로 결정을 하고 쿨하게 결제를 한 뒤 쇼핑을 마쳤다. 소개팅 잘하고 와라. 화이팅. 진짜 고마워. 잘되면 내가 한턱 쏜다. 뭐 안돼도 물론 한턱 쏠게. 마지막까지 걱정하며 떠나는 모습에 웃기기도 하고 덩달아 나도 긴장이 됐는데, 헤어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뭔가 헛헛한 마음도 들어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갔다. 아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할 때가 아닌데 나도 소개팅하고 싶다. 이렇게 오늘의 지도 우리 모두 사랑을 꿈꾸며 완성. 영스맵스. 오늘은 2365님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퀴즈 정답은 쇼핑과 원피스였습니다. 소개팅 하시는 분들이 요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입고 나가면 좋은 것 같습니다. 첫인상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공을 들이고 하신 만큼

0: 좋은 결과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영스 맵스, 이렇게 영스 가족의 소소한 일상을 따라가며 함께 퀴즈도 푸는 코너입니다. 웬디의 영스틸트 홈페이지 영스 맵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지도를 완성해준 분께는 선물로 배달의 상품권을, 또 퀴즈 정답자는 추첨을 통해 립케어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서현진 그리고 유승우의 사랑이 뭔데 듣고 올게요.

0: 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3: 르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소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씨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때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스트리트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4200님 퇴근하고 치과 치료받고 집에 가고 있어요. 마취가 아직 안 풀려서 얼얼한데 배는 고프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진짜 그 치과 마취할 때 기분 좀 그렇잖아요. 입이 얼얼해가지고 이게 잘 안 움직여서 물 마실 때 물 새는 거 뭔지 아시나요?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려나? 저는 좀 많았어가지고. 근데 배가 고픈 건 또 다른 얘기니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스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끝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Little Star 들려드리면서 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One Night.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1: 5, 4, 3, 2, 1. 숙보. 한 통은 부담스럽다. 삼겹살도 수박도 잘라서는 한입 소비 확산.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에이핑크 마이마이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한 통은 부담스럽다. 삼겹살도 수박도 잘라 사는 한입 소비 확산이었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과일이나 식재료를 소분해서 1인분으로 파는 일명 한입 소비가 흔해졌고요. 한 통을 다 먹기도 힘들고 보관도 애매했던 수박이나 양도 많고 가격도 비싸서 혼자 해먹기 애매한 고기, 또 요즘은 한입 크기로 정형화된 제품들이 나오면서 소용량, 소분형 스타일이 정육, 델리, 과일, 채소 코너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같이 음식물 쓰레기 없이 다 먹는 사람들은 뭐 수박 한 통, 고기 몇 근 한 방에 혼자서 해결 가능하지만 우리 뼈작가처럼 소식자들은 소용량, 소분형 스타일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 혼자 사는 소식자들을 위한 소용량 포장 어디까지 나올지 궁금하고요. 질보다 양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많은 양을 함께 소화할 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코너 N사세 하루 접고요. 모시기 힘든 분들을 급하게 모시고 진행하는 특별 초대석 급하게 온 손님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법륜노드 스님과 손님에 출연하는 손님들, 배우 이상윤 씨, 이주빈 씨가 오니까 격하게 반겨주시고요. 채팅창에 그냥 홍보하러 왔다고 해라라고 하신 분 있고, 서로 또 돕고 사는 거죠. 예, 라디오도 배텐도 이제 TV에서 많이 또 언급되고, 예, 라디오에서 또 TV도 띄워드리고, 예, 홍보가 안 될 건데라고 하신 분 있고, 홍보팀 왜 여길 택했냐, 예. 물론 여러분 배우들 온 다음에는 비밀입니다. 예, 우리끼리 하는 얘기. 어디 배텐이 공중파를 홍보해? 라고 하신 분이 있고 DJ 책임만 크다. 예. 자, 어쨌든 오늘만큼은 여러분도 빅라디오 청취자인 척 해주시고요. 서로. 자, 배텐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땡튜브 엘아웃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 중에 편한 걸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와서 재미있는 채팅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은 프리선언 없이 바로 코너 이어집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슬.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급하게 베텐에 찾아온 손님도 정성스럽게 놀려드리고 극진하게 탈탈 털어드립니다. 준비된 건 없지만 일단 모시고 보는 특별 초대석. 급하게 온 손님. 급하게 베텐을 찾아온 오늘의 손님입니다. 완벽한 비주얼과 명품 연기력을 뽐내는 남녀 대표 배우지만 알고 보면 꽤 허술하고 엉뚱하고 빈틈 많고 만만해서 오히려 좋은 두 분인데요. 아름다움 속에 털털함이 묻어있는 배우 이주빈, 진지함 속에 엉뚱함이 배어있는 배우 이상윤. 두 분 어서 오세요.
10: 아, 안녕하십니까.
11: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십니까.
9: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10: 네,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 제 남심저격 방송 베텐인데요. 이렇게 또 오신 만큼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9: 아유, 반갑습니다. 예.
12: 안녕하세요. 이주빈입니다. 반갑습니다.
9: 야, 라디오에 거의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이주빈 씨는 처음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2: 네, 저 지금 너무 떨려요. 네. 라디오 첫 출연 출연인데 예. 예. 생방송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또 더 떨려요.
9: 사실 저희는 녹음 시간인데 라이브로 나가기 때문에 네. 조금 특이한 라이브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어떤 조합으로 오신 건지 궁금하실 텐데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첫 방송이 되는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 홍보차 오셨는데요.
12: 네.
9: 이게 굉장히 찍기가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막 인도도 가셔가지고 막
10: 네, 인도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9: 해외 촬영도 좀 힘드셨을 것 같고 네. 어떠셨습니까?
12: 해외 촬영이어서도 힘든 것도 있었는데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었더라고요.
9: 기후도 그렇고
12: 예. 네, 어떻게 뭐 방송을 위해서 예약을 해놓으면 조금 틀어지는 일도 많았고 이제 현지에서 일어난 일들.

0: 정말 기생천외하게 처음 본 일들이 많아서 저희 현지 팀 모두가 이렇게 힘든 해외 촬영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1: 약간 되게 차분한 예능일 것 같은데 찍는 건 또 되게 힘들었나 보네요.
0: 그쵸.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오늘 못 나왔지만 노홍철 오빠가 또 계셨어서
1: 그쵸.
0: 차분한
1: 가만히 안
0: 차분하지는
1: 두죠.
0: 않았어요. 예.
1: 저도 예고편이랑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법륜 스님이 이렇게 딱 차분하게 하는데 아이고 형님 이러면서 정적을 깨면서 굉장히 어떤 케미가 나올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또 인도를 다녀오셨잖아요. 노홍철 씨는 예전에도.
0: 예. 아 맞아요.
1: 경험이
0: 맞아요.
1: 있으셔요.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저도 그 명상 영상이 한 시간짜리가 있어서 오늘 그걸 한 두 번 틀어놓고 딴 일을 하고 막 이랬는데 좋더라고요. 영상이.
0: 들어봐야겠다.
1: 뭔가 그 요즘 시끌시끌한 예능 많은데 이 스님과 손님은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고요. 네. 두 분 어떻게 많이 친해지셨습니까?
2: 네. 예능 보셨어요. 네. 그 나라가 친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나라여가지고.
0: 그것도 맞아요.
1: 아, 합심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2: 네.
1: 오늘 얼마 만에 다시 보시는 거예요?
2: 저희가
3: 2주? 2주?
0: 1, 2주? 네,
2: 2주 전에 그 법륜 스님이 그때 같이 촬영을 했던 스태프하고 다 포함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1: 스님께서?
2: 네, 스님께서. 예. 그래서 그때 다 모여가지고 그때 홍철이 형만 해외에 계셔가지고 있어가지고 형만 못 오고 다 와가지고 저희 먹었죠.
0: 네.
1: 법륜 스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면 혹시 그 밥은 선제 스님이 하시고 뭐 이런 스토리는 아니겠죠?
0: 선제 스님이
1: 아 죄송합니다.
2: 그 어떤 약간 거의 선제 스님 급의 예, 그런 사찰 음식을 하시는 분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그날 식사를 하러 가면서 과연
1: 어떤
2: 고기가
1: 음식이?
2: 있을 것인가 또는 회식인데 술이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스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그 정토의 그 곳 군의 식당에서 먹다 보니
0: 뷔페식으로
1: 뷔페식이었어요 심지어?
0: 사찰 음식을 뷔페식으로 준비해 주셔서 먹었어요.
2: 예.
0: 남기면 혼나요.
1: 고기와 술이 없는 회식 당연한 거겠죠.
0: 네. 예.
1: 자 저보고 썩은 드립 하지 말라고 하신 분들 아, 저는 제가 할 생각은 없었는데 PD창에 이게 써 있는 바람에 읽었습니다. 예. 자, 새 프로그램 홍보차 급하게 오셨으니까 임무 수행차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법륜 로드 스님과 손님 어떤 예능인지 한 줄 요약이 혹시 됩니까? 이게
0: 한 줄 요약?
1: 예.
0: 저는요 무질서 속의 질서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1: 아 무질서 쪽 속의 질서. 이제 질서를 있을 것 같은데 스님 앞에서 막 이렇게 막 무질서하게 어렵지 않나요?
2: 어렵죠.
1: 예.
2: 그래서 질서가 있지만 또 아마 저희들끼리 무질서하게 있고.
1: 예.
2: 나라 자체가 질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질서했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0: 네.
1: 그렇군요. 무질서 담당은 아무래도 노홍철 씨일 거고.
0: 근데 상윤 오빠도 못지 않았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스님한테 막 그 질문들 막 퍼붓고 막.
2: 질문. 네. 많이 퍼붓죠.
0: 대화가 어떤 흐름이 약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답은 나오고 그게 좀 재밌었고 우찬이도 막내 우찬이도. 절대 빼는 친구가 아니어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너무 재밌었어요.
1: 이주빈 씨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0: 저는 리액션 담당, 정리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1: 정리를 했었어요?
0: 저 빼고 다 남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오빠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갈까요? 이런 느낌이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좋다 이런
1: 자, 그 같이 출연하는 손님 멤버들이 이제 노홍철 씨, 오늘 오신 이상윤 씨, 이주빈 씨 그리고 올데이 프로젝트 우찬 씨 그리고 이기택 씨도 있거든요.
2: 네네.
1: 지금 인도에서 그러면 이분들과 어느 정도 며칠 정도로 같이 있으신 거다고?
2: 우찬이만 3일을 같이 했고요.
1: 3일.
2: 나머지 멤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5일을 같이 촬영했죠.
1: 네. 이상윤 씨는 아무래도 집사부일체를 또 SBS랑 오래 하신 예능 익숙하신 선배시고 이주빈 씨는 예능 후배라고 볼 수 있잖아요.
0: 네.
1: 많이 도와주시던가요? 어떻게?
0: 아니요. 아 장난이고요. 좀 뭐 누가 도와줬다기보다는 장난이고.
1: 알아서 살아남아라.
0: 너무 다 에너지가 좋고 물 흐르듯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배운다기보다는 알아서 다 끌어주셨어요. 오빠도 그렇고 홍철 오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 나오지 않은 기택이란 친구가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그 놀리는 맛이 있는.
1: 타격감 있구나.
0: 네, 너무너무 매력 있는 친구더라고요. 네.
1: 근데 사실 홍일점이시니까 남자들이랑 이렇게 여행하고 그러는데 좀 힘든 건 없으셨어요?
0: 의외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편했는데 오빠들은 괜찮으셨어요?
2: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0: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모든 그 활동에 동참해가지고 되게 고마웠어요 진짜. 네, 되게 힘들 수 있는 이렇게 경험들도 있을 텐데 뭐 거기서 길거리 음식이나 이런 거 도전 같은 거 근데 제일 적극적으로 임하니까 나머지 멤버들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1: 와 인도는 근데 진짜 좀 그 뭐랄까 난이도가 높다는 얘기를 여행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가지고
2: 맞아요.
1: 저도 한 번도 안 가봤고 식사나 이런 것도 좀 힘들다. 특히 길거리 음식 같은 거는 맞아요. 탈이 날 때도 있다 이런 얘기 있던데.
2: 그 오빠랑 저랑 홍철 오빠는 괜찮았는데 이제 탈이 난 멤버가 있었어요.
1: 있어요?
2: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내가 장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면 길거리 음식 도전해보시는 것도.
0: 근데 그게 꼭 길거리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약간 복불복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조심했던 친구가 배탈이 나고 오히려 되게 그냥 막 스스럼 없이 막 했던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하니까.
1: 그래요? 내성 테스트를 거기 가서 또
0: 한번 해봐.
1: 그렇구나.
0: 해보시.
2: 물도 가짜가 있다는 얘기가.
1: 그렇죠. 물 때문에 많이들 그러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제일 그럼 인도에서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0: 인도에서요.
1: 없나요?
2: 뭘 하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은. 모두가 자유롭고.
1: 자유롭게.
2: 네, 조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야생처럼 지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내가 옷을 조금 이렇게 입고 길거리에서 밥을 먹고 이래도 뭐 모두가 뭐라고 안 하고 쳐다도 안 볼 것 같아.
1: 신경 안 쓰고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오히려 다닐 수 있다. 자유인이 된다.
2: 네, 그리고 좀 관대해질 것 같아요.
1: 관대해져요?
2: 네, 어떤 계획 이런 게 정확히 시간 약속이 지켜져야 하는 분들이 가면 처음엔 엄청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와 원래 다 이렇게 살 수 있는구나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 또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를 느꼈어요. 저는 힘들더라고요.
1: 그런가요?
0: 네. 저는 아예 우리나라에서 겪을 수 없는 아예 새로운 경험들 신기한 경험들이 많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깨지고 좋은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다른 걸 경험하니까 돌아와서 내가 사는 곳이 이렇게 좋은 곳이었거나 반대로 깨닫는 순간도 있고 그런 게 막 뒤섞여 있어서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엄청 여행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가봤던 여행 중에서는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네,
1: 그렇군요.
2: 아예 문화가 다르니까.
1: 그런가요?
2: 네.
1: 제이들은 그 MBTI 제이들은 거기 가면 되게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되나요?
0: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2: 아 그리고 피들이 가도 내가 피가 아니었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피도 오히려 역체감으로 더울 지옥.
2: 야 나 제이였네?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제이들은 아마 지옥일 거예요.
1: 그래요?
0: 네, 모든 게 시간이고 모든 게 그냥 틀어지니까
2: 하루라도 빨리 난 이 나라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 깨닫게 되는
0: 그 촬영팀들이 그렇게 섭외를 다 해놓고 다 했는데도 계속 바뀌니까 정말 아까 주민 씨가 얘기했지만 저도 막 여기 촬영을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저도 감히 그냥 얘는 촬영 난이도는 거의 최상입니다 이 나라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1: 그렇구나.
2: 그런데 또 재밌었던 건 절대 안 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될 때가 있어요.
1: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2: 네 갑자기. 그러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또 이런 뭐 신기한 일들인가 사건들인가 싶기도 하고
1: 오히려 재밌었어요. 정이 있는 느낌이네요.
2: 네네.
1: 네.
2: 좀 인간적일 때도
0: 그런
2: 있고.
0: 순간이 한 10% 정도 있다면 90%는 다 된다고 했다가
1: 안 돼,
0: 갑자기 말 바꿔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1: 아, 오히려 제작진은 되게 방송적으로 재미가 많이 나와서 좋았을 것 같아요. 예, 출연진은 또 약간 힘든 부분도 있지만
0: 제작진이 아니요? 정말 힘들었어요.
1: 제작진도 힘들었나요?
0: 정말 힘들었어요.
1: 시청자는 즐거울 겁니다.
0: 시청자는 즐거울
2: 겁니다. 정말. 왜냐하면 6개 정도 스케줄 잡아놓으면 2개밖에 못한 그런 상태였어서
1: 아 재밌겠다.
2: 그래서 돌발로 막 엄청 급하게 뭔가를 해서 저희끼리 또 뭘 하고 갑자기 생기고
1: 그래요?
2: 제 일정이 그랬었어요.
1: 그럼 그렇게 재밌었어요. 약간 시험에 드는 상황들이 좀 나올 때 범윤스님은 평온하신가요?
2: 범윤스님은 막 근데 전 진짜 너무 신기했던 게 범윤스님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저희만큼 체력이 좋으세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고.
0: 근데 저는 범윤스님이 가장 예민하셨던 것 같아요.
1: 오히려? 화내시고 스님께서 오히려 아 진짜 이거 좀 약속대로 합시다! 뭐 이렇게 안 하시고.
0: 화까지는 아닌데 이제 범윤스님은 이제 미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소개하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다 안 되니까 막
2: 마음이 타시는 거예요.
1: 속상하셨구나.
0: 속상하신 게 막 그래서 재밌게도

0: 스님도 저렇게 이렇게 감정을 내비치시는 거예요.
1: 오, 이거 잠깐 재밌겠는데.
0: 네, 재밌어.
1: 이것 때문에 방송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0: 아, 방송에 안 담길 수도 있어요.
1: 아, 오히려 출연진들은 예민하게 느끼지만
0: 같이 있는 공간인데 카메라에서 찍었나?
1: 제일 잘 적응한 멤버는 누구예요? 그러면 인도에?
2: 아무래도
1: 스님은 아니시고. 예.
2: 스님은 30년 동안
1: 인도에 계셨나요?
2: 네, 다니셔서 거기 학교도 세우고 그래서 완전 그분의 아이고. 약간 그라운드 그런 느낌이고. 예.
0: 하지만 홍철이 형이 적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게 여기가 그 진정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네. 프로그램이라고 들었는데 네. 진정한 나를 어떻게 찾게 됩니까?
2: 조금 더 명확하게는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극한의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나의 체력은 어디까지인가? 나 의외로 이런 거 괜찮네. 이걸 좀 힘들어하네.
1: 예.
2: 이런 걸 느꼈는데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1: 화가 나는 나를 찾기 뭐 이런 건 아니죠?
2: 네. 화가 나는 나를 찾기. 화가 솔직히 화는 안 났거든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게 재밌네 이렇게도 되고.
0: 저희는 근데 재밌었어요.
2: 네,
0: 재밌었어요.
2: 저희끼리는 제작진 분들이 속이 타죠.
0: 죄송하지만 예. 저희는 되게 재밌는데
2: 수다를 계속 떨었어요.
1: 그렇군요. 네. 자, 5월 19일 밤 9시부터 방송되는 SBS 새 예능 프로그램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급하게 온 손님 두 분을 위해서 제목만 급하게 바꿔본 급하게 뽑은 키워드입니다. 이상윤, 이주빈 두 분의 관련 키워드를 뽑아봤고요. 하나씩 소개해보겠습니다.
0: 네.
1: 자, 첫 번째 키워드 비율 깡패. 자, 두 분 다 비율이 너무 좋아서 비율 깡패십니다. 이상윤 씨는 뭐 이미 키도 굉장히 크시고 8등신 피지컬 천재로 수트가 너무 멋있고 농구도 잘하시고 예. 그리고 작품에서도 뭔가 재벌, 교수,
0: 맞아요.
1: 사장, 의사 이렇게 수트 입는 역할을 많이 하셨죠.
0: 했습니다.
1: 예. 평상시 사복은 어떤 오늘 같은 패션이신가요?
0: 네, 캐주얼을 좋아합니다.
1: 편하게 이렇게 그냥
0: 집에 수트 티셔츠 입으시고.
1: 수트가 없다고?
0: 네, 수트 없어요.
1: 아, 그냥 코디님이 갖다 주시는 거예요?
0: 네, 맞아요.
1: 의상만 입으시는구나.
0: 네네네.
1: 오늘 머리도 안 했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머리 제가 했는데요?
1: 야, 자연스럽고 멋있습니다, 진짜. 와.
0: 거짓말 해야 되나?
1: 아니, 진짜. 진심으로. 왜냐면 이게 네. 그냥 사실 드라이만 그냥 하신 거잖아요.
0: 뭐 좀 스프레이도 살짝
1: 스프레이도 뿌렸나요? 아, 너무 무례했네요 제가. 야,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 멋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정대만 머리라고 하신 분이. 정대만 머리.
0: 그래요. 예. 농구가 하고 싶어요.
1: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윤 씨 실물 목격담이 불통님. 몇 달 전에 왕십리 노포 양꼬치집에서 상윤님의 실물 영접을 했는데요. 귀공자 스타일로 노포집에 온 거 보고 놀랐는데 평소 좋아하시는 음식, 자주 가는 단골집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평소에 후리하게 하고 다니신다면서 귀공자 스타일로 노포집 가셨어요?
0: 여기 어딘지 아는데.
1: 예.
0: 아닌데? 그때 그냥 청바지 입고 패딩 입고 갔었는데.
1: 네,
0: 기억이 나요.
1: 패딩 그래요?
2: 입고 귀공자.
1: 아우라 때문에 뭔가 귀공자 스타일이라고 하신 건가? 아니면 노포집보다 못한 베텐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더 편하게 하고 오신 거예요. 노포보다 편하게.
0: 아, 그런 건가?
1: 예.
0: 아, 죄송합니다.
1: 여러분, 옷걸이 때문에 그때 그렇게 느끼셨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주빈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진이랑 제가 드라마에서 보면은 키가 완전 진짜? 그170 맞아요. 넘으실 줄 알았거든요. 무조건.
0: 정말.
1: 근데 실제 키는 160대시라고.
2: 네.
1: 초반이시라고요?
2: 네, 61이고요.
1: 61. 와. 그냥 비율이 진짜.
2: 그 얼굴이 크게 생겼나 봐요. 비율 모르겠고 이렇게 이 바스트가 좀 예, 예. 크게 생긴 얼굴인가 봐요.
1: 이야, 완전 비율 깡패.
2: 늘 조금만 더 일어나 보라고 예. 다 일어났는데 그런 얘기도 자주 듣고.
1: 어마어마한 소두시잖아요, 그렇죠?
2: 네.
1: 예. 7919님이 두 분 상견례, 면접 등 프리패스 상이라서 착하고 바른 이미지인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고정관념 이런 거 혹시 좀 해명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
0: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아까 저기 그냥 왔는데 무슨 귀공자 스타일로 왔다.
1: 노포에 난 그냥 갔는데.
0: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정말 그 드라마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1: 그냥 보기에 그런 건데.
0: 네, 보기에 그러고 그냥 작품적으로.
1: 그 SBS 드라마 VIP 때
0: 네네네.
1: 그 장나라 씨 남편으로 불륜 그 역할을 하셨잖아요.
0: 네네네.
1: 그 약간 프리패스상 이미지를 깨기 위한 도전이었나요 혹시?
0: 아니요, 그건 아니었는데.
1: 나 나쁜 남자가 될 수 있다.
0: 그건 아니었는데.
1: 예.

저는 극 중에 저만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있었거든요. 예. 와, 근데 그렇게 욕 많이 먹을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걸 그렇게 욕 먹으려고 했던 드라마는 아니었어요. 예. 이런 이야기도 있지 했는데 전 오히려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분.

0: 없으신가요?
1: 저에 대한 고정관념이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가끔씩 나무위키에 장난으로 정보를 바꿔놓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저는 서울 출신이고요. 예. 그 복싱 선수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상도 탔다고.
2: 누가 썼어?
1: 제가 청소년 복싱
2: 진짜로?
1: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이런 얘기.
2: 진짜?
1: 네, 얘기를 했대요. 어떤 콘텐츠 찍으러 갔는데 그래서 오 재밌네 이런데 네, 없습니다.
0: 그러면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2: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3: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4: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5: 비결은 바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6: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올 봄은 유난히 따뜻해 벚꽃도 일찍 찾아왔죠. 그럼 올여름 날씨는 어떨까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시작부터 더울 가능성이 큽니다. 여름이 시작되는 6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 7월은 60%로 예측됐는데요. 이 더위의 변수로 특히 주목되는 건 북인도양입니다. 북인도양의 따뜻한 바다 영향으로 한반도 쪽으로 더운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비는 어떨까요? 강수량 자체는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한 번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극한 호우 가능성도 높다니까.

0: 요. 올여름 역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템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의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스님과 손님의 이상윤, 이주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다음 키워드 엄친아. 예, 이건 뭐 수도 없이 또 질문 받으셨을 텐데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의 엄친아 씨고요. 물리학과 하면 사실 예전에 그 제가 또 막 그럴 때는 최고의 수재들이 가는 곳이 의대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맞아, 공부 맞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물리학과 갔었거든요.
2: 아이 선배님 때까지만 해도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 더 윗세대들이 그러지 않았나요?
1: 아, 그 어쨌든 서울대 물리학과면 뭔가 그 천재들. 아. 예, 그렇죠. 수능 몇 개 혹시 틀리셨는지?
2: 좀 많이 틀렸어요.
1: 어, 많이 틀렸는데 물리학과 가셨다고요?
2: 아니 좀 운이 좋았어요. 그 뒤에 야. 뭐 논술이나 이런 게 좀 좋았나 봐요. 근데 제가 봤을 때가 언어 영역이 좀 어려운데 제가 언어를 되게 못해서 언어를 되게 많이 틀렸어요 그때.
1: 많이라는 게 혹시 막 한 개 두 개 이게
2: 아니죠? 아니요. 진짜로 많이 틀렸어요 그때.
1: 네. 정인철 님이 서울대 김태희, 이한희, 아. 이상윤 재학 시절이 겹치던데
2: 맞아요.
1: 혹시 이상윤 님도 학교에서 유명했나요?
2: 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걸요?
1: 그런가요?
2: 네. 저는 뭐 유명할 게 전혀
3: 근데 키도 크고
1: 그러니까 눈에 확 띄고
2: 아 머리를 노란색으로 탈색을 했었어요
3: 근데 안 유명했다고요?
2: 그래서 그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제 친구가 다른 과 친구가 예예. 여기 이제 학생회관 근처에 머무는 노란 머리 키 큰 노란 머리 작은 노란 머리 이렇게 둘로 불렀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1: 야 그런 말 하시면 제보 사진들 나올 거라고 하시면
2: 아 진짜 사진이 있을까?
1: 한 번도 그 물리학 쪽으로 가지 않은 걸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2: 근데 저는 지금 일이 물리학도 너무 재미있고 좋은 곳인데 전 지금 하는 쪽이 너무 좋아가지고
1: 채팅창에 부끄러운 질문에서 제가 질문한 거 아니고 네. 파이닉스 혹시 안 간 거 후회되지 않으시냐고 하시면
2: 아 저는 못 갔을 거예요. 안 간 게 아니라 저는 예. 못 갔을 거기 때문에 뭐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 아르바이트. 아 이주빈 씨는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다양한 알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
3: 안 해본 알바는 많이 있었는데요. 네네. 알바 경험이 그래도 그냥 웬만한 대학생들이 했던 정도로 했었던 것 같아요. 막 엄청 많지도 않고.
1: 뭐 하셨어요?
3: 뭐 피자집,
1: 피자,
3: 패밀리 레스토랑, 네. 우동집 주로 아 요식업을 많이 했구나.
1: 그러네요.
3: 그리고 그 쌀국수집
1: 다 먹는 거네요.
3: 다 먹는 면집이었네요.
1: 이게 다 약간 홀 서빙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3: 저는 서빙이었어요. 주방은 안 시켜주더라고요.
1: 야, 그리고... 진짜 막 보러 오는 사람도 엄청
2: 그렇지,
1: 많았죠.
2: 그렇지.
3: 아, 글쎄요.
1: 왜?
3: 네. 뭐 카페, 뭐 메이크업 카페도. 알바.
1: 메이크업.
3: 아, 메이크업이 좀 재밌는 건데 그 옛날에 백화점 지금도 하겠다. 백화점에 가면 그 메이크업 시연 알바가 있어요. 화장을 안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말에 한 두세 타임으로 메이크업을 해주세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렇게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데 저는 그 아르바이트가 굉장히 좀 편했어요.
1: 아 이렇게 예쁘게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꽉 둘러싸고 있잖아요.
3: 근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네. 그게 좀 시급이 셌었고
1: 아하.
3: 그리고 그 까만 원피스 같은 거 깔끔한 거 입고 화장 지우고 머리 깔끔하게 묶으렇게 앉아 있으면 가끔씩 샘플도 챙겨주시고 네 많이 팔았다고 고맙다고 네, 그랬었어요.
1: 그렇죠. 와 요식업을 특히 많이 하셨군요.
3: 생각해 보니까 많이 했네요.
1: 그러네요. 네. 그리고 홀에서 보통
3: 네, 거의 홀에서
1: 주방 그 보통 그 베테너들은 주방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넌 나오지 말고 안에 있어. 예, 홀 서빙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3: 네.
1: 배우 활동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셨어요?
3: 네. 아, 잠깐 일이 또 이제 제가 주인공을 한 지는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비중이 적은 역할

0: 이러다 보니까 촬영일이 매일매일 있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캐스팅 되면은 다른 걸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니던 샵에서 데스크 알바 이제 웨딩샵을 겸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신부님들 오실 때 이모님들 안내해주는 네, 뭐 누구 실장님 뭐 신부님 오셨습니다 뭐 꽃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편의를 봐주셔서 시급 세게 주시고 하시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주셔서
2: 신부님들 기 엄청 죽었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러네 그러게요. 신부님들 왔다가 참,
0: 또 그때 피팅 모델 했던 그 사장님이 카페를 압구정 로드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조금 모델이나 이제 지망생이나 연습생들 혹은 모델 뭐 예쁘장하게 생긴 사람들을 이제 시급 그때 만 원이면 굉장히 센 거였는데 19년도 18년도였으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 될 때 뭐 3시간 단위 4시간 단위 이렇게 했었어요.
2: 예쁘장한 사람들 또 기죽이고 그죠? 신부님들 대학살
0: 아 10분에 만 원 아니에요 시급 네. 만 원
2: 시급 만 원 예 10분에 만 원 저도 모자라다라고 하신 분 있고 이야 기죽이고 다녔어요 정말. 예 그 배우나 방송인 말고 다른 직업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0: 여행 가이드 해보고 싶어요.
2: 여행 가이드 네. 또 막 온 사람들 다 학살하고 그죠?
0: 아니요.
2: 온 사람 다 기죽어가지고 아 여긴 왜 이렇게 예뻐
3: 커플 브레이커
2: 커플이 와가지고 가이드 해주다가 신랑이 막 이주빈 씨만 보고
3: 사진 다
2: 그러니까
3: 초점 나가요.
2: 이상유 씨는 혹시 하이닉스
3: 어떤 거 못 들어가요?
2: 어떤
3: 거? 저는 네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연기를 못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근데 지금 생각 같아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2: 연예인 중에서 농구로는 완전히 넘버원이시죠?
3: 아예 아니요.
2: 누가 넘습니까?
3: 지금 현재 보면 저는 진훈이?
2: 정진훈 씨?
3: 정진훈. 진훈이가 제일 뭐 제일
2: 넘버원 플레이어인가요?
3: 그럴 것 같은데요.
2: 농구 말고 또 잘하시는 스포츠가 혹시?
3: 저는 농구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다른 걸 막 해봐도 예능에서도 막 해봐도 다 안 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또 그것도 또 SBS인데 그 틈만 나면에 나왔는데 거기서 특별히 이제 저 농구 좋아한다고 그 게임을 이 종이 말아가지고 거기 여기 바구니에다 이렇게 넣는 걸 해주신 거예요. 근데 10번 시도에 저 하나도 못 넣었어요. 한 번 정도 넣을 법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도 못 넣었어요. 운동신경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2: 그렇군요. 역시 SBS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상현 거품이네라고 하신 분. 농구공을 줬어야 된다라고 하신 분이고요.
3: 맞아요. 농구공이었으면 달랐을 것 같아요.
2: 아니 종이 구겨갖고 못 넣었다고 거품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그러면 그 르브론 대 커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르브론 대 커리.
2: 예.
3: 저는 르브론 쪽이죠.
2: 왜요?
3: 저는 커리 엄청 훌륭하지만 그래도 저는 전체적인 거를 봐서 커리는 슛이 너무너무 좋지만 나머지에서 너무 좀 팀원들이랑 조합이 잘 돼야 되는데 르브론은 자기도 잘하는데 다른 팀원까지도 이렇게 살려줄 수 있으니까 그냥 선수 하나로 봤을 땐 저는 르브론인 것 같습니다.
2: 아 그렇군요. 예 인도 가서 그럼 커리 안 먹었냐고 물어보시면 있고요.
3: 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군요. 아.
2: 이 질문하려고 지금 다들 빌드업한 거라서
3: 제가 커리를 먹었어요. 근데
2: 드셨고요?
3: 알았어요.
2: 알았다. 배앓이를 했다.
3: 아니요. 저는 배탈은 없었는데 예. 인도 커리는 확실히 한국에서 먹는 커리보다 맛있었어요.
2: 아.
3: 근데 이틀 연속 먹으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2: 아 너무 센.
3: 네. 네 계속 먹으라니까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르브론이 더 좋습니다.
2: 그래서 르브론으로. 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여행.
0: 여행.
2: 이주빈 씨 키워드인데 틈만 나면 여행을 다니시는 여행 네. 매니아시고요.
0: 네.
2: 인도는 이번에 처음
0: 네,
2: 가보신 거죠? 1년에 몇 번 정도 가세요?
0: 인도요?
2: 아니 여행.
0: 인도가 네. 너무 세가지고 그래도 작품 안 할 때 혹은 시간이 날 때 최대한 많이 가서 한 세 번 네 번은 가는 것 같아요.
2: 해외로? 네.
0: 미국에 가족도 있고 그래서 엄마랑 동생 볼 겸도 가고 가까운 일본도 자주 가고 시간 되면 또 동남아도 가고
3: 사실 이번에 원래는 그 지인들하고 거기 미국을 가기로 여행을 잡아놨는데 그 일정에 인도 이번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그거를 취소하고 여기로 왔다고 했었어요. 네.
0: 뉴욕에 지인들과 가기로 했는데 네네. 정말 신기하게 출발 일자랑 도착 일자가

0: 겹치는 거예요. 이 스님과 손님과 스님과 손님이랑 그래서 뉴욕은 다음에도 갈 수 있으니까 일본 인도에 인도. 가자라고 생각하고 합류했어요.
1: 야, 네. 진짜 여행을 많이 즐기시는구나.
2: 그 아,
1: 다음 아날로그.
0: 아날로그.
1: 이건 이상윤 씨 키워드인데요. 아날로그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네. 남들이 다 태블릿으로 대본을 볼 때 종이 대본을 뽑아오라.
2: 맞아요.
1: 프린트해와라고 하시고.
3: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 종이 대본이 좋으신 이유는 뭐예요?
2: 아,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종이로 받을 때가 더 편하고 물론 뭐 예를 들면 그 드라마 대본을 기준으로 보면 요즘은 이제 다 받아놓고 촬영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섞어 찍는다 그러면 이걸 다 들고 다녀야 되니까 태블릿 하나에 비해서는 사실 무거울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거는 찾아봐야 되잖아요.
1: 그쵸, 그쵸.
2: 근데 이거는 여기 피고 저기 피고 펼쳐놓으면 이게 그냥 한눈에 다 보이고 그냥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게 옛날 사람이라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원하신 거죠? 옛날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0: 저도 종이책이 좋아요. 그쵸. 메모하기가 쉽고
1: 그쵸.
0: 딱 잡아서 펼치면 바로 볼 수 있는데
1: 맞아요.
0: 태블릿은 이거 클릭해서 또 열리는 거 기다려야 되고 막 충전해야 되고 눈 아프고 밤에 보면 이래서
1: 맞죠.
0: 저도 종이 대본이 좋아요.
1: 네. 그 어떻게 그 형 하이닉스는 안 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2: 아, 네.
1: 그 세상이 이제 AI 시대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AI도 좀 사용하시나요?
2: 아,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0: 오.
2: 전 전혀.
1: 이쪽을 엄청 그래도 하실 것 같은 느낌인데
2: 아니요 저는
1: 이공계 출신이신데도
2: 아, 뭐 더 깊게 들어가면
1: 내가 AI급이다?
2: 아니요
1: 아니고
2: 제가 AI를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 씁니다.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막 영화나 이런 데서 막 그런 그로 인한 사고들 미래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런 쪽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쪽이어서
1: 상인 대원분 약간 거부하는 스타일이신 AI 그래도 요즘
0: 약간 있어요.
1: 있나요?
0: 네, 흥선
1: 아날로그 느낌?
0: 대원군 느낌 있어요.
1: 대원군 느낌 있어요?
0: 네네.
1: 어. 그렇군요. 학교 다닐 때 스누라이프도 안 했냐고 하신 분 있고.
2: 아, 스누라이프는 안 하다가
1: 예.
2: 제가 학교를 좀 오래 다녔거든요.
1: 예예.
2: 졸업을 못 해갖고 그래서 막판에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1: 아.
2: 그걸 해야지 과제를 볼 수 있거든요.
1: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2: 거기를 접속. 예전에는 분명 종이 공지를 줬거든요. 종이 공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알았냐고 막 옆에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들어가면 다 있다고. 들어가면 다 있더라고요.
1: 아, 강제로 문화 개방될 때까지는 버티신다.
2: 그런 거였죠.
1: 스누라이프에 굴복한 노랑머리 대원군.
2: 아, 잘 짓는다 진짜. 멋있다.
1: 노랑 대원군이라고 하신 분 있고.
0: 야,
1: 어쩔 수 문호는 개방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예.
2: 단발형 거부.
1: 맞습니다. 네.
2: 상윤 양윤
1: 대단하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키워드 토크를 한번 해봤는데
0: 네.
1: 좀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다양한 질문에 너무 깊게 고민 없이 바로 떠오르는 걸 명쾌하게 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상윤 이주빈의 즉문즉설. 이번에 스님께 또 배우신
2: 네.
1: 느낌을 이번에 한번 활용해 보시죠.
2: 아, 네.
1: 자,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이 아닌 상윤 주빈의 즉문즉설.
2: 부담되는데요.
1: 연애 알못들에게 알려주세요. 두 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데이트 코스. 네, 이상윤 씨부터 하나, 둘, 셋.
2: 극장,
1: 영화관.
2: 영화관도 좋고, 예. 뭐 공연장도 좋고.
1: 아, 연극도 좋고.
2: 아니면 뭐 콘서트 같은
1: 콘서트.
2: 걸 봐도 좋고.
1: 예. 그런데 가면 근데 그 서로에게 신경 쓰는 것보다 앞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 근데 그 후유가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애 알못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성과 뭐 예를 들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거를 같이 보게 되면 그 시간 동안 어쨌든 앞을 보더라도 같이 있고 또 그걸 보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공동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기니까 나와서도 조금 얘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1: 아, 역시 쇄국 대원군이라 OTT를 거부한다. 가라, 나가서 영화를 봐라. 물리적으로.
2: 아, 그럼요.
1: 예, 물리적인 화면을 봐라.
2: 돌아갑니다.
1: 아,
2: 지금 너무 우리가
1: OTT에.
2: 집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1: 그렇죠,

0: 그렇죠.
1: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0: 아, 맞습니다.
1: 세상이 지금 너무
0: 우미관을 가라. 네. 그렇죠.
1: 우미관.
0: 전통을 지켜야 되고. 네. 이주빈 씨의 최고의 데이트 코스. 하나, 둘, 셋.
2: 일상을 함께하는 코스? 예를 들면 같이 직장 근처에서 만나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오는 소소한 그런 시간들이
0: 길에서?
2: 쌓이다 보면 이게 스며들고 이제 서로 결국에는 이게 일상처럼 되면 특별할 게 뭐가 필요한가 싶은 거지 않을까.
0: 낭만적이다. 퇴근길 데이트 네. 걸어서 걷고
2: 뭐 때로는 어디서 만나서 버스 타고 같이 만나서 우리 여기 들려서 뭐 이것도 뭐 사 먹고 오늘은 내가 이쪽으로 데려다 줄게. 오늘은 뭐 너가 우리 집 앞까지 데려다 줘.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늘 생각이 날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가.
0: 그렇죠.
2: 그냥 평범한 집 앞이.
0: 출퇴근 데이트. 예. 그렇게 쓱 하면서
2: 대리기사 데이트.
0: 네? 대리기사 데이트. 데려다 주고 그러다 보면 사실 집에도 또 이제 자연스럽게 그쵸, 들어갈 그쵸. 수도 있고. 예.
1: 들어간다고요? 예? 아, 너무 들어가는 건 좀 너무 좀
0: 이것도 터부시 하나요? 또?
1: 아니,
0: 집에 들어가는 건 세국대원군.
1: 아니, 그건
0: 문을 좀, 잠궈라.
1: 약간 단계라는 게 있는데.
0: 단계를 밟아야 된다.
1: 네, 단계를.
0: 아, 이거 빌드업 없이 완전 유교식 연애. 그죠? 남녀 7세 부동석이죠.
1: 아, 네.
0: 네, 네.
1: 좋은데.
0: 그렇죠. 예. 이형 꼰대네라고 하신 분 있고.
1: 이거 좋아요. 저 쇄국 배우라는
0: 쇄국 배우.
1: 이거 좋아요.
0: 좋아요?
1: 좋아요. 느낌 있는 것 같아요.
0: 유교보이.
1: 재밌어요.
2: 유교보이.
0: 청학동 배우. 예.
1: 청학동까지 가나.
0: 할리우드 캐스팅 거부합니다. 저는 국내 영화만 극장 가서 볼 수 있는 것만 OTT 어디서 네 이런 식으로 성균관 배우. 자 눈물 흘리고 싶은 날 보면 좋을 눈물 버튼 영화 추천해 주세요. 이상윤 씨 하나 둘 셋.
1: 선생 김봉두.
0: 선생 김봉두. 차승원 씨 나오는.
1: 네.
0: 예. 왜?
1: 이거 보고 그냥 떠올려 봤거든요.
0: 예.
1: 근데 진짜로 예상하지 못한 그 정말 극장에서 정말 펑펑 울었던 영화 같아요, 이게.
0: 영화관에서
1: 예, 네, 이거
0: 선생 김봉두 봤거든요. 사실 되게 재밌고 저 진짜 재밌게 저도 봤거든요.
1: 저도 진짜 좋았는데 거기서 내용도 얘기해도 되나요? 그 부분을?
0: 그렇죠. 뭐 공소시효 지난 영화니까.
1: 그 어쨌든 대략적인 내용을 하면 약간 도시에 찌든 선생님이 시골에 오기 싫었는데 왔다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되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변해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그 부모가 서포트를 못 해준 아이의 그 모습 때문에 막 때리면서 막 우는 장면이.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부분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애가 막 다른 부모들이 모르다가 어떤 식으로도 촌지라는 식으로 막 뭘 갖다 주는데
0: 맞아요.
1: 얘는 그거를 부모님이 해주지 못하니까 막 찾다가 감장가를 갖다가 선생님 몰래 지었는데 그거 보고 지금 또 생각해도 막 눈물 나.
2: 울컥.
0: 저 감성대원군. 눈물 싹 말라버리는 감성대원군.
1: 근데 그 진짜 슬펐어요.
0: 감수성이.
1: 근데 그 진짜 슬펐어요. 지금 생각해도 슬퍼요 그거.
0: 그렇죠. 이게 눈물 버튼이 있어요.
2: 울어요?
1: 아니.
2: 휴지 좀.
0: 배틀에서 배우의 눈물이.
1: 웃겨서 그래요. 이렇게 울컥한 제가 너무 웃겼어요.
0: 와 진짜 쇄국 감성이다.
1: 괜찮아요.
0: 그렇군요. 예. 자 이러면 주빈 씨의 눈물 버튼 영화는 뭘까요? 부담되겠네요. 뭔가요?
2: 최근에 다시 본 영화인데요.
0: 벌써 목이 메매. 이게 배우들의 연기 대결인가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기나 했는데 이미 목소리가 긁히네. 뭐예요?
2: 네, 그 일본 영화인데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그게 정말 나오자마자 본 것 같아서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 가족이라는 어떤 인간의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외로움과 가족이란 진짜 가족이란 뭘까? 근데 와 그거를 다시 봤는데 제가 오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엄마가 형사한테 막 얘기하면서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장면에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쭉 울다가 이건 한번
0: 고레에다 히로카즈 예 세국 대원군 앞에서 일본 영화를 추천했다고
1: 깜짝 놀랐어요. 일본 영화인데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그 영화 진짜 좋은 영화.
2: 네,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0: 걸작이죠 정말. 이렇게 요즘 꽂힌 최애 음식과 식당 알려주세요. 이상현 씨는 혹시
1: 식당 이름을 얘기해도 돼요?
0: 뭐 예.
1: 아 그래요? 저는 대학로에 홍가네라고 있어요. 홍가네.
0: 홍가네. 네,
1: 되게 예. 오래된 식당인데. 예.
0: 한식이겠죠?
1: 한식이에요. 예.
3: 그러게.
1: 예. 거긴 그냥 약간 단일 메뉴예요.
0: 단일 메뉴.
1: 그날 그날에 그냥 백반 하나예요.
0: 차려주시는 거예요.
1: 차려주시는. 그래서 메뉴를 매일 이렇게 바꿔주시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집밥 느낌 나는 데가 전 너무 좋거든요. 음식이 맛있고 안 맛있고도 중요하지만. 예. 그리고 그 이모님이 너무 정이 많으셔서 막 많이 먹고 가라고 엄청 챙겨주시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추가 비용은 없어요. 그런데고 그리고 그 이모님의 그리고 그 분도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동숭 아트센터에서 식당에서 그걸 하시던 분이신데 거기서 이제 이쪽으로 오셔서 계속 가격도 많이 안 높이시고 그쪽에서 하는 배우들 위해서 계속 계시다는 거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그렇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0: 곧 배성재가 다녀갈 곳입니다. 라고 질문이 있는데.
1: 오, 정말 맛있어요.
0: 저도 가본 곳 같아요. 예.
1: 어딘지 알 것 같습니다.
0: 예,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잘생겨서 계속 준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리가 가면 그렇게 안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0: 자, 이주빈 씨는 최애 음식은 어떻게 되시나요?
2: 요즘 꽂힌 최애 음식이요. 예. 요즘 제가 치즈볼에 꽂혔어요.
0: 치즈볼이요?
2: 네, 치즈볼이 보통 사이드 메뉴로 나오는데 예. 이제 뭐 떡볶이 집에서도 팔고 배달을 해서 먹으면은 뭐 치킨 집에서도 뭐 나오고 그래서 치즈볼을 이제 가게마다 시켜 먹어보고 있어요. 네, 배달앱에서도 시켜 먹고 배달 그냥 어플에서도 시켜서 제가
0: 상윤이 형
1: 어플은 써요. 어플은
0: 상윤이 형 어플은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
1: 저도 스마트폰 씁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0: 이상윤 불편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저희가 근데 지금 준비한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한 시간짜리 방송이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쇄국대원군으로 그냥 끝나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 예. 광고 듣고 와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4: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5: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9: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10: 레노.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0: 레노.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4: 자, 오늘 배성재 텐 법륜로드 스님과 손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배텐에 급히 놀러온 두 분. 근데 저희가 너무 놀린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네요. 이상현 씨, 이주빈 씨와 함께했는데 오늘 어떠셨는지. 예.
5: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4: 그러셨나요?
5: 모든 라디오가 이런가요?
4: 그렇지 않습니다.
5: 고개를 막 절레절레 하시.
4: 예, 저희만 이렇고요.
5: 분위기도
4: 예.
5: 너무 재밌고 잘 받아주시고 예. 너무 즐거웠습니다.
4: 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놀렸는데. 예. 이상윤 씨, 예 죄송하네요.
6: 아니에요, 예, 전 재밌었어요.
4: 쇠고기 형 잘 가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6: 네, 또 가요. 예, 여러분. 네, 진짜 재밌었고. 아니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쇠고 배우라고. 이상하게 되게 이상하게 좋아요. 그 정감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 개량 한복 입고 와달라고 하신 분 있고요.
6: 아, 한번 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4: 노포 귀공자 이상윤 씨와 또 오늘 함께했고, 예. 확실히 인도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오셔서 그런지 저희가 놀려도 즐겁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5월 19일 밤 9시에 첫 방송되니까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 다음에 또 혹시 시간 되시면 두 분 느긋하게 아무 때나 놀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 여러분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0: 그 사람은요 응원도 하고요 야야 그 사람은요 잘 웃고요 그 사람은요 바로 저예요 봉태규 매일 아침 9시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시크밸리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집 인테리어를 할 때 의외로 중요한 게 바닥재라고 합니다. 내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공간이라 그런 건데요. 사무실 책상이든 내 방 침대든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주변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것들로 꽉 채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존박의 파인으로 5월 14일 목요일 딘딘의 뮤직하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의외로 중요한 게 바닥재라고 하는데요. 내 눈에 가장 많이 보이는 공간이라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을 바닥은 손대지 않았는데 확실히 좀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바닥이었어가지고 예.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저 같은 경우는 침대? 예. 안방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나가서 쭉 있다가 집에 들어가면 씻고

뭐 주방에서 물 마시고 물 가져가고 약좀 거실에서 먹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폼롤러 하고 뭐 그러니까 안방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따로 막 다른 방에서는 막뭐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저에게 개인적으로 집이라는 거는 잠만 자는 잠만 자는 곳 그냥 그냥 수면실 같은 느낌이라 비싼 수면실 자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와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 디깅뮤직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91년생 아티스트 특집 2탄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0: 함께 하면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가격이 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3: 더워지기 전에 에어컨 사야 되는데.
4: 에어컨 청소 믿고 맡길 곳 어디 없나? 하이마트로
0: 가요. 에어컨 특가 혜택부터 공식 인증 전문가의 완전 분해 청소까지. 이제 에어컨 구매도 청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세수하고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얼굴에 주름이 확 눈에 띄는 거다. 그러고 보니 새치도 좀 많아진 것 같고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생각, 버킷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볼까?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었고요. 백용기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갑자기 나이 들었다는 걸 실감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건강 챙길 때 말고 나이 든 게 실감나는 순간이 있냐 해주셨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어디 가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엥? 내가 나이가 나보다 후배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이렇게 보면 아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 말고는 뭐 피곤한 거? 예, 그런 거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버킷리스트는 사실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오늘처럼 내일도 살자 정도 있는 것 같고 자 사연 보내주신 백용기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고 문자번호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자, 저는 올데이 프로젝트의 Famous 그리고 아이유 피처링 지드래곤의 팔레트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6736님이 아이가 학원에서 달란트 시장을 했는데 저 준다고 양말을 한 켤레 사왔습니다. 기특해 죽겠어요 해주셨는데, 오, 달란트 시장이 학원에서도 하는군요. 저 이거 교회에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는 좀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둘둘77님이 팀 사람들이랑 매주 운동 3회 인증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는 걸로요. 인증 실패한 횟수만큼 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벌써 6만원 모였네요. 다들 돈 많은가 봐요 해주셨는데, 어우 야, 좋은 모임이다. 예, 굉장히 잘만 하면 건설적인 모임인데도 잘만 잘 못하면은 비용이 많이 드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언제 그만하고 싶을 때 누군가가 말을 꺼내줘야 되는데 서로 눈치 보기 바쁘죠. 예. 자, 잠시 후 2부 디깅뮤직은 지난주에 이어서 91년생 아티스트 특집 2탄 준비됐고요. 저는 검정치마의 링링 그리고 카라의 허니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수많은 말보다 좋은 음악 하나가 마음에 더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보물 같은 음악을 찾는 즐거움, 디깅 뮤직. 오늘은 91년생 아티스트의 노래들로 함께합니다.

딘딘의 뮤지카 2부 딘뮤직 시작했고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91년생 아티스트 특집으로 함께 할 겁니다. 평소에 91년생 동갑 친구들끼리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이냐 해주셨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예 안 갔습니다. 예.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 뭐 한잔 하자 하면서 뭐 소유가 어쨌든 동갑 친구 중에 그래도 제일 좀 인맥이 넓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얘랑 모이면서 뭐 야 뭐 진훈이도 부를까 뭐 이런 적도 있었고 예, 뭐 동준이랑 만나면 야 뭐 소유한테 연락해서 어디야 뭐 하면서 이렇게 모였던 적은 있는데 딱히 막 91년생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 그렇게까지 모임에 막 있는 거는 없는 것 같고 아 친해지고 싶은 친구 없습니다. 예, 지금 제 인생 살기도 바빠서 친구 자체도 뭔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에너지를 쏟아야 되잖아요.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승희님께서 야 진짜 91년생 하고 싶다. 왜 일찍 태어나서 딘딘이랑 친구 못하냐고 해주셨는데 제가 91년생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찍 태어나셨어도 친구가 안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여성분들이랑 친구가 안 해서 예. 9777님이 저도 딘딘씨랑 동갑인 91년생입니다. 생일은 10월 22일이에요. 사연은 처음 보내보는데 두환아 반갑다라고 시원하게 불러주세요 해주셨는데 이 두환이란 이름은 좀 제가 언급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예. 제가 아까 촬영에서도 그 야인시대 이야기라고 와가지고 예. 두환아 이거는 조금 예, 쉽지 않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생각나는 91년생 아티스트 있으면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자연스럽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처음 만나볼 분은요. 아 불편하네. 예. 레인보우의 조현영 씨입니다. 예. 현영이는 91년 8월 11일에 태어났고요. 2009년에 그룹 레인보우의 메인보컬이자 막내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조현영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하기 전에 연습생 할 때부터 저는 뭐 연습생 들어간 것도 알고 있었고만 하다가 사실 얘가 굉장히 노래를 잘했어요. 그래서 막 중학교 이럴 때 찬조 공연이라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 막 이렇게 행사처럼 다른 학교 축제에 가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오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선생님이 얘가 노래하는 걸 듣고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해줬는데 뭔가 아이돌 하면서 뭔가 그룹색에 맞추다 보니까 성대결절도 오고 이러면서 지금 근데 계속 뭔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다시 좀 왕치가 된 것 같고요. 친구로서 현영 씨에게 본받고 싶은 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그냥 서로 없을 것 같아요. 서로 없을 것 같고 그냥 가끔 이제 연락 오면은 약간 좀 왜 했지?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맨날 의미심장하게 쳐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뭐 왜 보냈지?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자 저희는요 레인보우의 A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의 A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91년생 아티스트는 2AM의 정진우 씨입니다. 진우 씨는 5월 2일에 태어났고요. 2008년도에 발라드 그룹 2AM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왕과 사는 남자에 출연을 또 했죠. 저는 보자마자 진우인 거 알았고 잘 어울리네. 왜냐면 힘이 좋으니까 잘 어울렸고. 근데 저는 진훈이 뭐 리바운드 영화 개봉할 때도 저한테 그 뭐냐 그 시사회 초대가 와서 그때 제 기억에 시사회에서 그 사진만 찍고 저는 라디오를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제가 그때 야 영화는 못 볼 것 같고 나 바로 라디오만 와야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해서 괜찮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럼 저희는 2AM의 이 노래에 이어서 친구의 고백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AM의 이 노래에 이어서 친구의 고백까지 듣고 오셨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91년생 아티스트는 헤이지 씨인데, 헤이지 씨는 91년 8월 9일에 태어났고 14년 1월에 가수로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데뷔 초 신인 시절에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 언프리티 랩스타 2에 출연을 했고, 네. 뭐 저도 이 프로그램을 2는 즐겨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은 좀 봤었고 2는 뭔가 그때부터 약간 이런 걸 보면 약간 부러운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질투심에 안 봤던 것 같고, 헤이즈 씨랑은 저랑 그 기타 세션 친구가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밴드, 저 밴드랑 헤이즈 밴드 분들이 거의 비슷할 거예요, 멤버가. 그래가지고 좀 건너 늘 듣고, 저희 작업실 동생이랑도 좀 친분이 있어도 이렇게 건너 늘 이야기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맞팔을 왜 했던 걸로 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친하진 않지만 그냥 내적 친밀감이 늘 있는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헤이즈의 해픈 우연에 이어서 첫눈에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즈의 해프누연에 이어서 첫눈에까지 듣고 오셨고, 자 오늘도 퀴즈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91년생 아티스트 특집을 함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특별 초대석에 나왔던 91년생

1년생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요?가 퀴즈입니다. 중간식 문제고 힌트 드리겠습니다. 그룹 시스타의 멤버고요. 독보적인 음색을 갖고 있는 썸의 여신이지만 제가 MG 이모라는 별명을 붙여준 친구입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 챙겨드리고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고 저희는 김성철의 투 제니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지컬.
1: 자, 딘딘의 뮤지컬이 3부 시작했고요. 아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렸는데 지난번 특별 초대석에 나왔던 91년생 아티스트는 누구일까였습니다. 주관식 문제였고 제가 MG이모라는 별명을 지어줬다는 힌트를 드렸는데 자,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소유였습니다. 소유 씨랑 케미가 좀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아서 지난주와 오늘 2주 동안 91년생 아티스트 특집을 함께하고 있는데 선물 받으실 분들은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배우 김성철 씨 노래 들었는데 김성철 씨도 91년생 전설의 한예종 10학번 멤버 중 한 분 이상이 김고은, 안은진, 박소담 씨 동기고 연기도 잘하시는데 노래까지 잘 부르셔서 뮤지컬 배우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규현이 형이 이제 데스노트 하고 있어서 보러 오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상대역이 이제 김성철 씨였는데 엄청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진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뮤지컬 보고 와 뮤지컬 진짜 재밌네 했던 게 아마 이 두 분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 그럼 여태까지 갔던 사람들한테 미안한데 현대극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현대극 좋아하거든요. 옛날 거는 약간 어렵고 그리고 데스노트는 제가 좀 내용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좀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퀴즈 정답인 소유씨의 걸 듣고 딕뮤직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의 걸 듣고 오셨고 오늘 디깅뮤직은 91년생 아티스트 특집 2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생각나는 노래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고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EXID의 엘리씨인데 엘리는 91년생 12월 10일에 태어났고 데뷔 전 힙합 그룹 지기펠라즈에서 활동을 하다 2012년도에 그룹 EXID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슬리피시랑 같은 크루고 지기펠라즈 시절 예명이 엘리였는데 EXID 활동 때 알파벳 두 글자인 LE로 바꿨다가 지금 다시 엘리로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 나 이거 몰랐네. 저는 엘리랑 좀 친해요. 예, 근데 왜냐면 그 진짜 지기펠라즈 출신 뭐 슬리피 그리고 뭐 빅트레이 뭐 이런 형들이랑 좀 친분이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엘리랑도 그렇게 좀 친분을 유지를 했었었고 그러다가 좀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그렇게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디스를 뭐 프로그램에서 폭로전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막 신인 제가 열심히 활동할 때 그래도 저를 좀 많이 챙겨주던 친구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엘리 남동생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봤습니다. 예. 남동신 결혼식 사회를 봤어가지고 예, 굉장히 뭐 고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자 그럼 저희는 EXID의 위아래에 이어서 LIE까지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EXID 위아래 그리고 LIE까지 듣고 오셨고 다음 91년생 아티스트 주인공은 에드시런과 찰리푸스입니다. 둘 다 91년생 싱어송라이터고 에드시런은 영국 출신, 찰리푸스는 미국 출신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찰리푸스는 인터뷰에서 영감을 주는 아티스트라면 에드시런을 언급을 하기도 했고 아쉽게 아직 둘이서 콜라보를 한 적은 없다라고 합니다. 두 분이 91년생이라는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둘 다 결혼해서 아이도 있다고 하고 에드시런은 딸 둘, 찰리푸스는 아들 하나인데 올해 10월에 찰리푸스가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내한 공연이라고 하는데 내한에서 뮤직하이에 출연을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냐 해주셨는데 쉽지 않네. 예. 뭐라 그러지? 뭔 얘기를 해야 하지 내가? 크게 할 얘기 없는데 그냥 음악 만들 때 어떻게 하냐, 영감을 어디서 받냐,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그런 거. 예. 콜라보. 일단 미국은 정확하게 그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아요. 미국은 뭐 의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얼만데 약간 이런.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탑 플레이어들도 탑 아티스트 분들도 책정돼 있는 금액을 주면 렛츠고 하는 편이라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 금액이 너무 크고 그거에 비해서 이게 만약에 월드 시장에서 터지면 괜찮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이 적다 보니까 그럼 배팅을 걸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저희는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그리고 찰리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그리고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아티스트는 스텔라장 그리고 김나영 씨인데 이 두 분도 91년생 동갑내기라고 하고 두 분 다 보컬색이 뚜렷해서 각자만의 개성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는데 두 분 다 저랑 곡 작업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김나영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더 패키지 OST 더 패키지를 저랑 같이 불렀었고 김나영 씨랑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만나서 작업을 하지 않았고 이거는 그냥 각각 녹음실에서 해가지고 발매가 되어서 예. 김나영 씨가 아마 뮤직하이 한번 출연을 했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이 있고 이제 스텔라장이랑은 제 첫 번째 정규 앨범이죠. 거기서 이제 타이틀곡 중에 하나인 파라다이스를 같이 불렀던 예,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아주 아주 아주 마음에 들었던 예. 어떻게 보면 첫 정규에 이렇게 피처링을 해준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 파라다이스를 이렇게 해서 그 여자 보컬 파트가 비었는데 거기가 되게 목소리가 좋은 약간 파라다이스 같은 사람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텔라장 씨가 생각이 나가지고 예, 했는데 제 노래 중에 그 파라다이스라는 노래는 어떤 내용이냐면 뭐 결혼이라기보단 그냥 너랑 내가 함께 있는 이곳이 파라다이스다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내용의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콘서트에서 부를 때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뭔가 여기가 우리의 파라다이스다 약간 다른 건 필요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저희는 스텔라장의 빌런 그리고 김나영의 봄 내음보다 너를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0: 자, 스텔라장의 빌런에 이어서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디깅뮤직은 지난주에 이어서 91년생 아티스트 특집을 함께했고 언젠가 스튜디오에 91년생 아티스트분들을 많이 모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3부 끝곡으로 91년생이죠. 딘딘의 잠 못 밤 들려드리면서 디깅뮤직 마무리하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넌 내게서 날 것 같아.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스승의 날입니다. 그럼 김보경의 청개구리 듣고 와서 그 이유 소개해드릴게요.

자, 김보경의 청개구리 듣고 오셨고, 오늘 딩카이브는 제가 골라본 거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아, 이유는 이제 뭐 스승의 날이죠. 예, 그래가지고 뭐 스승의 날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학교 다닐 때 사실 뭐 선생님들이 다 고생을 하셨겠지만 엄청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은 한 두 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되게 아껴주셨던 분들. 예, 그리고 예, 두세 분? 예,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좀 악연인 분들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 스승이 누굴까 이렇게 보니까 영향을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처음 예능할 때 막 탁지원 형이랑도 했었고, 그럼 재훈이 형 것도 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의 스승이 아니었을까. 다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것도 배웠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웠으니까 스승? 저와 이렇게 거쳐간 모든 인간들이 스승 아닐까. 예, 하나하나씩 다 배우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저는 거미의 You're My Everything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3625님이 저녁 약속 있었던 아빠 데리러 갔다가 집에 가는 중입니다. 어쩐지 운전면허 따라고 저한테 잔소리 하시더니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해주셨는데 야,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애가 커가지고 내가 이렇게 술자리에서 술을 먹었는데 나를 데리러 온다? 아, 이거만큼 좀 뿌듯한 자식 농사는 없지 않을까. 20살이 되자마자 좀 뭐라 그럴까, 20살이 되자마자 부모님에게 성인이 돼서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임님께서 제대한 아들이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본 아빠를 데리고 여행 다녀오겠다고 계획을 짜고 있네요. 어릴 땐 여행 가면 저희가 다 준비해서 애를 데리고 다녔어야 했는데 이제 완전히 역할이 바뀌었어요 해주셨는데 그쵸. 왜냐면은 그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경제활동 같은 것도 자녀들이 더 왕성하게 하게 되고 어른들은 좀 이렇게 퇴직을 하시거나 은퇴를 하시거나 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호자가 좀 바뀌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데자브 그리고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의 Die With A Smile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저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캐러밴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바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6: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환실을 알려드립니다.

0: have the club.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분명 늦게 잠들었는데 일찍 눈이 떠지고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게 되는 날이 가끔 있는데요. 하루도 길고 뭔가 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낸 것 같은 기분이라 참 좋습니다. 휴일만 아니면 더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유독 더 졸린 저녁 시간 감기는 눈꺼풀을 조금 더 붙잡아 봅니다.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금요일을 맡고 있는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윤덕원입니다. 오늘 첫 곡은 555의 푸른 달 잘 듣고 있지? 듣고 오셨습니다. 아, 저는 평일에 쉴 때가 많아서 그런지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데 아침에 눈 번쩍도 지고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작업도 하고 막 글도 쓰고 막 공부도 하고 막 했는데 휴일이라서 쉬었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날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늦잠 자고 싶었는데 못 자서 아쉽긴 하지만 또 나름 의미 있게 보냈으니까요. 다음 주에는 늦잠을 잘 수 있겠죠. 오늘 박지연님의 사연 왔네요. 덕원님, 저 내일 친구와 함께 미술 전시회에 갈 예정이에요. 오랜만에 갤러리에 가려니까 괜히 설레기도 하고 마음가짐도 차분해지는 거 있죠? 잠시 방정이나 주접은 넣어두고 눈 호강 잘하고 올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미술 전시 좋죠. 예전에도 좋았고 멋있었는데 요새는 또 특히 또 많은 분들이 미술 전시 보면서 어떤 전시들은 진짜 막 아이돌 콘서트 못지 않더라고요. 막 매진 들고 막 줄 쫙 서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것들에 목마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이런 미술 전시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저도 뭐 사실 그냥 집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한 적 많았는데 처음 미술관 갔던 때가 생각이 나요. 가서 뭐해?

이런 생각도 했는데 다르긴 하더라고요. 일단 그 전시들이 보통 그 전시만의 어떤 컨셉이나 생각들을 또 내보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냥 되게 원초적으로 우리가 책이나 이런 이미지로 보는 그림과 실제로 가서 이렇게 딱 걸려있는 그림 보는 느낌이 엄청 다르더라고요. 이게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고 크면 큰 대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이게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그 핸드폰 디지털 이미지를 보면은 많은 것들이 뭐 좀 모든 것들이 들어있지만 좀 작기도 하고, 혹은 이제 한 겹을 두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르구나, 이게 실제로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른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히려 저는 약간 방정과 주접을 떨면서 열심히 봐도, 재밌게 봐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4897님, 둘째 딸이 자기 생일이 지나기 1시간 전에 엄마 나 낮아서 고마워, 엄마가 맛있는 거 먹고 해야 되는데 라고 영상통화로 말하네요.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줘서 고마워 딸아, 이제 모쏠에서 벗어나자, 사람도 만나고 사랑도 하자, 응원할게 라고 보내셨습니다. 와, 이게 진짜 대단하네요. 어머니 생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4897님 생일이 아니라 자신의 생일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거.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일 때 딴 거 할 게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야 된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태어난 건데. 제가 너무 약간 좀 그 감흥 없이 얘기하나? 왜냐면 그거를 너무 또 이제 그 나를 태어나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거는 그거대로 과한 것 같고. 왜냐면 그리고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뭐 화내는 것도 좀 과한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약간 그냥 나는 나대로, 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뭐 자녀는 자녀대로 조금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저는 괜찮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한국적인 많은 상황들은 너무 가까워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약간 멀어도 될 것 같다. 먼데 좀 뭐랄까 따뜻한 느낌? 먼데 잘 생기는 느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바죠. 뭐 가까우면 당연히 더 연락 많이 하겠죠. 많이 싸우겠죠. 멀면은 연락이 좀 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거리를 뒀는데도 연락을 자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경지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네요. 하지만 이런 영상통화를 받으면 너무 기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번,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기덕의 테디베어, 그리고 이현정님의 신청하신 마이클 잭슨의 Love Never Felt So Good 듣겠습니다. The sky is turning amber by the sea. Waves are folding into quiet sleep.

지금은 바야흐로 대낭만의 시대인 것 같다. 특히 내가 종사하는 인디 음악 업계에서는 더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 물론 이미 중년에 접어들어 있는 나로서는 주된 소비자와 제작자인 청년들의 분위기와 조금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모두가 최적화와 정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인데 이에 대한 안티태제로서 낭만이 부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세태가 섞이다 보니 때로는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방식으로 낭만을 만들고 소비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나 역시도 이런 흐름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해야 하고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압박이 사방에서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여기에 대한 나의 소심한 저항이라고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도 힘이 빠지는 점이다. 그래서 그럼 내가 생각하는 낭만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거창한 것은 아니다. 최단거리, 최저가, 최고 효율을 쫓지 않는 것, 헛걸음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과 결과를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너무 곁눈질하지

열심히 대충 쓰는 사람, 낭만이란 무엇인가. 네, 낭독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은 노래는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 였습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저희 세대에게도 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되게 멋스러운 중장년의 그 낭만에 대한 얘기가 저희를 되게 사로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도 그 낭만에 대한 소구는 여전한가 봐요. 네, 그래서 저도 보면 깜짝 놀래요. 다들 막 낭만을 찾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낭만 얘기한 이유가, 제가 어디 그 매거진에 인터뷰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에는, 네, 거기서도지만 낭만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대에 잘 없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그리고 뭔지 이걸 막 해줄 정의하기 힘들어서 더 그렇게 좀 애타게 찾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낭만이라는 것은 그 낭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상징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성격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 점을 한번 잘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유진영님, 덕원님 안녕하세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요가를 일주일에 두서너 번 정도 하는데, 어제는 잘못했는지 허리가 뻐근해서 걱정이네요. 금토일 계속 일해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요가 수련할 때 조심해서 해야겠어요. 신청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조심하세요. 감기도, 네,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하고, 약간 그 운동을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거지만 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좀 다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다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깨가 계속 아파요. 그 기타 쳐서 그런가, 자세가 안 좋아서 그런가, 항상 어깨가 좀 안 좋은데,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가 운동 한번 해볼까 하면 항상 어김없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저 이제 턱걸이를 한번 해볼까 이랬던 것 같고, 검도 배울 때도 항상 어깨가 안 좋아서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건강하게 운동을 해보도록 해요. 배미라님,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신청해요. 요즘 온 세상이 초록초록하고 운동하기 좋은 날이라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쵸, 운동하기 좋은 것 같긴 해요. 이제 추운 것들이 다 가셨잖아요. 추운 날씨나 이런 분위기들이 몸을 좀 움츠러들게 하니까 괜히 또 부상의 위험도 커지고 운동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진짜 좀 운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달리지 않지만요. 네. 노래 듣도록 할게요. 류진영님의 신청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 배미라님의 신청곡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사람들을 더 만나볼게요. 알렉스님께서 캐나다 캘거리입니다. 듣는 시간도 날씨도 한국과 다르니 늘 색다르게 듣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경에 듣거든요. 다음 주 주말에는 오랜만에 한국에 갑니다. 너무 설렙니다 라고 그러셨어요. 아 그렇군요. 오전 10시면 정말 그 완전 느낌이 다르네요. 그 아침에 러시가 약간 끝났지만 여전히 그 아직 점심때가 되긴 이른 시간. 네. 아마 다 듣고 나면 그쵸. 다 듣고 나면 한 점심때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대군요. 뭔가 좀 잠들어있던 몸을 깨워서 한창 이제 활성화를 시킬 때 저희의 이 차분한 톤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밤에도 한번 들어보셔요. 네, 아무튼 무사히 잘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영님, 오늘 방에 두었던 아기 건조대가 쓰러지면서 TV를 강타해서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로써 혼수 가전은 전멸이네요. 세탁기는 두 번째 이사한 집이 오피스텔이라 처가에 주고요. 광파 오븐은 2년 전에 고장났고 냉장고는 작년에 고장났고 올해는 TV가 제 곁을 떠났네요. 10년을 쓰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게요.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처음 장만했던 물건들이 이제 사라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교환을 하게 되는. 이제 TV가 마지막이었군요. 저는 아직 신혼가전들이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 집은 TV는 없고 저희 집은 세탁기가 아직 돌아가고 있고요. 냉장고 아직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전이죠. 이건 제가 봐서 더 갈 것 같은데 그 전자레인지 아직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저희는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머지들은 좀 다르긴 하군요. 뭐 에어컨 같은 경우도 뭐 이사하면서 변동이 좀 있고 뭐 선풍기 같은 것들도 이제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아직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종이 돼가지고 그 부품이 깨지는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시죠? 그 냉장고 서랍에 금이 갔어요. 손잡이에. 너무 세게 당기면 이제 이게 금이 벌어지면서 아마 언젠가는 두 조각이 나겠죠?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손잡이에서 벽면까지 닿는 정도까지 금이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 어릴 때 그 전자레인지 같은 거 보면은 와 전자레인지 오래 썼다. 엄마 이거 언제 산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할 때 산 거야. 이런 얘기 많이들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물어봤을 때만큼 쓴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저희 신혼살림을. 그래서 전자레인지가 근데 고장도 안 나요. 저도 엄청 단순한 다이얼식이거든요. 이렇게 광파 오븐을 사셔서 그래요. 광파를 만드는 그 소자가 수명이 좀 적은 것 같고 마이크로웨이브는 강력합니다. 네. 그 플라스틱에 색이 바랬을 뿐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멋스럽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런 가구들과 가전들은 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우리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배선영님의 신청곡 케샤 콜의 러브 그리고 이민숙님의 신청곡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연들을 더 만나볼게요. 엄혜진님, 덕원님, 저는 47세 1개월인데요. 이번에 알바 지원했는데 떠줬습니다. 20년 동안 콜센터에서 일해서 경력도 있었는데 말이죠. 신랑이 교육 마지막 날 어땠어? 하고 묻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 떨어졌어 하니까 신랑이 수고했어 하네요. 좀 창피했지만 그래도 신랑한테 말하니 시원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너무하다. 교육 마지막 날에. 근데 남일 같진 않아요. 혜진님 저랑 비슷한 또래시거든요. 아,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 내가 일할 수 있는 곳,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리. 사실 뭐 내가 일할 준비가 됐지만 상대 쪽에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릴 때도 우리 취업하면서 좀 어렵지 않았나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취업은 소개팅 같은 거라고.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상대랑 안 맞아서 그런 거라고. 열 몇 개 막 수십 개를 넣었는데도 안 될 때는 그냥 그때 뭔가 안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결국은 이제 이루어진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인연이 맞지 않는 소개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신랑이 있으시잖아요. 네. 신랑분이, 남편분이 네. 보니까 보통이 아니십니다. 너무 좋은 분이네요. 한지혜님, 오반의 플라워 신청합니다. 덕호님, 요즘 꽃들이 무척이나 예쁘네요. 저희 동네는 요즘 아카시나무 꽃이 한창이에요. 향이 어찌나 좋은지, 특히 새벽에 향기가 저희 집까지 들어오네요. 너무 행복해요. 아카시나무 꽃이 365일 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그 꽃 향이 막 풍길 때가 있죠. 아, 근데 365일 피면 좀 아, 너무 좀 과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 꽃이나 식물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계절과는 관계없이 한겨울에도 그 꽃 한 송이 꽂혀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요. 참 그 식물과 우리가 함께 정말 오랫동안 살아온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 꽃이 좋을 때 많이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울 때는 꽃 한 송이 들여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노래 들을게요. 한지혜님 신청하신 오반의 플라워, 김혜진님 신청하신 멜로망스의 선물.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77,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세요. 1부 마치면서 들려드릴 곡은요. 개똥에 개똥 버리지 마세요입니다. 이 곡 듣고 와서 저는 2부에서 다시 뵐게요.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2부 시작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모호의 검은 꿈이었고요. 다음 소개할 앨범, 자 이번 주에도 인디시대 신곡들, 신보들 가지고 왔고요. 그런 날 이런 노래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앨범입니다. Picture Me Green의 EP 앨범 Grace 가지고 왔습니다. 잘 모르는 팀이어서 솔로겠죠? 네. 아무 정보 없이 들었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던 앨범입니다. 약간 그 장르 분류적으로 봤을 때 R&B 소울 뭐 이런 쪽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랄까 보컬 스타일이나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어떤 분위기적으로는 그런 면도 있는데 또 막 되게 좀 밴드적인 느낌? 록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확실한 거는 뭔가 전형적인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최근에 너무 전형적인 건 좀 재미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는데 물론 반대로 전형적으로 너무 좋은 것들이 있죠. 네. 근데 이 앨범 Picture Me Green의 앨범은 좀 거기서 벗어난 것 같아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Picture Me Green의 와인 그리고 영원 두 곡을 듣겠습니다.

픽처미 그린의 와인, 영원 두 곡을 들었고요. 다음 소개할 앨범은 싱어송라이터 희규의 첫 번째 정규앨범 고장난 히치하이킹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첫 앨범인 것 같은데 꽉 차있는 느낌? 약간 충실한 느낌? 왜냐면 보통 이제 싱글이나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좀 작게 작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앨범으로 묶었을 때 사실 파워가 더 있긴 하거든요. 어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 한 곡에 3분, 4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곡을 연속으로 하면서 드러나긴 하는데 들었을 때 좀 충실하게 잘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 참여하고 있는 뮤지션들도 다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퀄리티란 말 되게 웃기죠. 네. 아무튼 좀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충실하다 이런 면이 들어서 한번 추천할 만한 그런 앨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제가 저 생각을 하면 충실하지 못했던 시기가 많았거든요. 음악적으로. 근데 이게 충실하지 못한 어떤 어설픔 속에서 매력을 뽑는 또 그런 면들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정말 이제 인디 음악이라는 것이 정말 한 가지 색깔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것들, 다양한 요소들, 층위들이 섞여 있어서 재미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와, 이렇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을 듣겠습니다. 희규의 히치하이킹 그리고 억지사랑 고집이별 듣겠습니다.

여러분은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금요일의 DJ 윤덕원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나이스캐치의 Stronger라는 앨범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나이스캐치 뮤지션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고 검색을 해도 그렇게 많은 정보가 나오진 않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음악적으로 약간 자극적이라 그래야 되나? 음악 들을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를테면 어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개인의 관심이 갈 때도 있고 그게 그의 어떤 외적인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그 음색 혹은 이제 노래하는 방식에 달려있을 수도 있고 그게 담고 있는 이야기에 좀 관심이 갈 때도 있고 약간 그 소리 자체가 막 나를 즐겁게 하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굳이 얘기하면 좀 그런 소리 자체의 즐거움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요소들이 막 신기하고 재밌고 막 변하고

나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앨범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두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Insane 그리고 Damn. 나이스 캐치의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시키의 정규 앨범 2.0 리버스 가지고 왔습니다. 앨범 소개 별로 없고 어떤 음악일까, 어떤 톤일까 생각했는데

4인대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많이 듣고 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을 들을 텐데요. 파드 되 그리고 실루엣 시키의 노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치키의 파주대, 실루엣 두 곡을 듣고 왔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밴드 문 없는 집의 정규앨범 미래 컴플렉스 파트 2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미래 컴플렉스가 나왔으니까 이제 파트 1, 2로 해서 어떤 작업의 세계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 없는 집은 이제 엄청 신인이라고 하기에는 또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군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뭔가 이건 뭐 저희 인상일 수 있지만 여전히 좀 더 계속 뭐랄까 아직 푸릇푸릇한 느낌? 좀 더 뭐랄까 젊은 느낌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나이 든 것 같은데 어떤 새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사실 더 많이 능수능란해진 것 같고요. 원래 제가 그 문 없는 집 보컬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힘쓰지 않는데 되게 리듬감 좋고 탄력 있는 느낌? 뭘 설명을 못하겠네요.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그 보컬을 들을 때 우리가 듣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고음이 막 와 막 나오면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리듬감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만들기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고음, 뭐 음색 이런 것들은 연습으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 리듬감적인 부분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귀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노래 두 곡을 들어볼 텐데요. 공격자 그리고 조각들, 문 없는 집의 노래 듣겠습니다.

2024년에서 캡슐에 연결을 시도했을 때 동해바다에서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사용자 인증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공격자가 당신을 도용하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미 당신을 가장했거나 화면에 잔류한 아침달의 흔적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대 교환이 발생하기 전에 본부에서 연결을 중단했으므로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은 본부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연결 오류와 공격은 대체로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0: 시작할 수도 멈출 수도 없었네.
1: 계절이란 너무 반복되어 너덜너덜해진다.

못없는 집에 공격자 그리고 조각들 두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소개할 앨범은요, 레어진의 첫 번째 EP인데요, Your Favorite 가지고 왔습니다. 진짜 이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이 앨범은 진짜 요즘 말로 그 플레이리스트 저격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무던하게 카페 같은 데 틀어놔도 괜찮고 또 집중해서 감상을 해도 굉장히 잘 만든 요소가 많은 그런 앨범인 것 같습니다. 되게 고퀄이라고 하는 약간 그런 용어를 써도 될까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되게 청량하게 들을 수 있는 좀 그런 스타일의 팝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이런 스타일이 많다, 조금 이런 것들 추구하는 뮤지션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뭐 좀 뭐 일반적인 뭐 개성이 되게 있다라고 얘기할지 뭐 이 개성이 되게 있진 않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잘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앨범이기도 합니다. 노래는 두 곡을 가져왔는데요, 유영 그리고 파란불, 레어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김현우님께서 사연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곡들이 어디서 계속 나오는지 많이 찾아 들어야 되는데 덕후님 덕분에 이 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음원 사이트에서 저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많은 곡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 곡들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곡을 들어볼 수는 없어요. 이게 진짜 힘들거든요. 이게 되게 좀 슬픈 일인데 엄청나게 많은 곡들이 발매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나오는 모든 곡을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은 없어요. 생각보다 그거 다 찾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검색해서 듣는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르고 지나가는 앨범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혹은 뭐 누구의 누가 한 앨범이고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음원 사이트 들어가면은 그걸 찾아보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뒤늦게 소개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더 듣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듣고 있고요. 또 그걸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윤덕원의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프터클럽 홈페이지에서 참여 가능하고요. 여러분의 일상 속 짧은 사연들 애프터클럽 SNS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임원일의 Falling in Love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쇼네 이럴 수가 큰일 났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붙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0: 다음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의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안동과 청송,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었죠. 가장 큰 피해지 중 한 곳인 천년고찰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98%가 불에 타고 본당인 대적광전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이 전소됐는데요. 고운산은 사찰 주변의 환경을 되찾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숲을 조성하는 대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올 봄, 검게 변했던 땅에 다시 생명이 움트고 초록, 노랑, 분홍, 다채로운 빛깔이 스며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실록의 계절 5월, 절망의 끝에 도달한 새 생명들이 우리에게 다시 힘을 내자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이돌의 인기곡부터 그 시절 추억 속의 노래까지 SBS 파워 FM이 사랑하는 노래만 모았습니다. 다음 노래는 잠깐만요.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의 한마디에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큰 힘을 얻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만큼 따뜻한 응원을 해주시거나 또 나의 재능을 발견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으로는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의 한마디로 재능을 알아채거나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했던 순간들이 있을 텐데요. 평범한 교사는 말하고 좋은 교사는 설명하며 훌륭한 교사는 보여주고 위대한 교사는 영감을 준다. 는 미국 작가 윌리엄 아서워드의 말처럼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괜찮다고 다독여주는 눈빛이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도 하는데요. 좋아했던 선생님의 작은 관심과 칭찬도 괜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기도 하잖아요. 그쵸. 참 좋은 선생님들을 운 좋게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한 분만 뽑기가 조금 어려운데 4학년 올라가면서 만났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면서 뭔가 조금 모임에서 소외되는 친구들 이런 걸 못 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반의 비밀 코드다 그래서 112-6611이라는 거를 애들한테 가르쳐줬어요. 112-6611에 가운데에 줄을 딱 그으면은 사랑해라고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되게 감동적일 건데. 네, 112-6611 거기에 가운데 그러면 사랑해라고 딱 읽혀지거든요. 그러면서 반 애들과 같이 융화되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이었어요. 막 뭐 한다 그러면은 막 애들 다 짜장면도 사주시고 막 그래서 막 중학교 올라가서도 이 선생님을 종종 찾아뵀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금 잘 지내고 계시겠죠?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친구들 마음속에 고맙고 그리운 선생님 한 분쯤 자리 잡고 있을 텐데요. 감사한 마음 전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펀펀을 통해서 선생님께 한마디 남기셔도 좋고요. 금요일 아침 지금 어디에서 뭐하면서 펀펀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0: 공부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0: 케어를 원한다면 케어원 헤어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케어원 헤어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멍멍 88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시작을 했고요. 지금부터 친구분들의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2009번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과학 선생님 덕분에 제 진로를 정했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땡땡이는 과학 천재야. 연구원 하면 정말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재능을 알아봐 주신 쌤 덕분에 지금 과학기술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야겠네요. 아, 이렇게 또 내 진로와 내 커리어에도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죠. 네. 우리 선생님 덕분에 대한민국은 훌륭한 연구원을 또 한 명 얻을 수가 있었네요, 진짜. 1627님, 오늘 친구들 만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쌤 뵈러 가기로 했어요. 졸업한 지 꽤 됐지만 무려 20명이 모이기로 했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끈끈하게 잘 지냈던 3학년 7반. 선생님이랑 다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시간 보내다 올게요. 참, 그 선생님도 훌륭한 분이셨다라는 게 느껴지는 게 20명이 그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선생님도 또 아, 내가 선생님에게 잘했다라고 보람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이진아님, 오늘 우리 딸 생일이에요. 저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준 우리 딸 혜민아 생일 축하해. 부족한 엄마라서 늘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찡디도 같이 생일 축하해주세요. 그리고 아픈 남편이 좋아하는 노래 신청할게요. 김장훈의 소나기 들려주세요. 우리 진아님의 따님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떤 부모가 아, 나는 해줄 만큼 다 해줬다라는 생각을 하실까요? 많이 해주고 많은 걸 줬어도 항상 미안함 있는 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덧붙이자면은 우리 남편분도 얼른 또 아픈 거 나아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더 오래오래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요. 김정훈의 소나기 이 곡 듣고 목동 잉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15일 찾아주신 분은

3734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아산에서 7년째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8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항상 새벽 3시면 집을 나서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애국가가 나오는 거 보고 펀펀 시작하는 5시가 됐구나 합니다. 5월이 되면 참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어린이날도 항상 같이 시간 보내지 못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며 엄마를 기다리는 우리 딸. 꽃집 사장님인데도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직접 꽃을 전달해 드리지 못하고 항상 남편도 일을 하면서 바쁜 절 대신해서 아이 케어하느라 바쁘죠. 어째 매년 5월이 되면 일하면서도 가슴이 짠하면서 아픈 것 같네요. 오늘 스승의 날도 바쁜 날 중 하나예요. 갈수록 달라지는 체력으로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맞는 건가?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내서 오늘도 또 달려보렵니다. 우리 딸 고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찡디 펀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아이유의 라일락 신청해요.

사연 소개된 1134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꽃집도 그러네요. 5월이 참 바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에게 드릴 카네이션 많이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힘내서 일하시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얼른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3시부터 일어나서도 늦게까지 하실 텐데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가족들에게 마음 전하고 싶을 때 목동 익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마음도 전달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 뭐 하면서 보낼 예정인지, 또 기억에 남는 스승의 날 추억이 있다면 듣고 싶은 노래와 같이 적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만나보겠습니다. 강은주님, 저는 필라테스 스승님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어요. 목각 인형이었던 저를 필라테스 고수로 만들어주신 이혜진 강사님, 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필라테스 강사 도전해보려고요. 가르쳐주신 자세들 잘 해내서 꼭 성공할게요. 우리 이혜진 강사님 덕분에 은주님이 필라테스의 세계에 푹 빠지고 이젠 또 다른 선생님이자 강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네요. 자, 좋은 운동 스승님을 만나셨네요. 운동 열심히 해주시고요. 0923님, 제가 국민학교 다녔을 때 집이 여유롭지 못해서 매번 밥을 못 사갔는데요. 그때마다 몰래 밥을 챙겨주셨던 우리 김영자 선생님이 떠오르네요. 이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셨는데 오랜만에 찾아뵙고 와야겠습니다. 아, 너무 좋은 분이셨네요, 진짜. 참,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칭찬을 해주시는 것도 정말 오래가지만은 뭔가 내가 혼자서 너무 괴롭고 힘든 시간일 때 선생님이 뭔가 손길을 내밀었을 때, 눈빛을 줬을 때, 그때의 그 뭔가 부모님과 좀 다른 결의 응원을 받는 느낌? 아,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나는 꽤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우리 김영자 선생님 꼭 뵙고 오십시오.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 건데요. 먼저 레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에어 서플라이의 The One That You Love, 이 두 곡 띄워드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레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에어 서플라이의 The One That You Love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이인권의 펌펀 투데이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친구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문자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4278님, 저는 오늘 반차 쓰고 일찍 퇴근해서 선생님을 뵈러 갑니다.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라 인연이 20년 정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뵈면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라 마음이 편해집니다. 와, 오랫동안 이어오고 계시네요. 20년을 꾸준하게 이어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게 특별한 인연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연 아닐까요? 네. 올용님, 결혼 5주년을 맞이해서 신랑하고 후쿠오카 여행 가요. 코로나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으로 강원도로 갔었는데 신혼여행 다시 가는 느낌입니다. 5년 함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 백룡아. 결혼식 때 신랑이 불러준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신청합니다. 야, 저도 뭐 로망 아닌 로망이 결혼하고 나서 좀 이런저런 데 여행도 좀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좋은 시간 또 보내고 오시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자, 저희는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 이 곡 띄워드리면서 잉데카솔로 돌아오겠습니다.

0: 이인권의 Fun Today.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어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속 터져 님입니다. 찡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귀염둥이 늦둥이 동생이 있습니다. 저랑 8살 차이가 나는데요. 저는 올해 22살, 동생은 14살이에요. 이제 점점 수염이 올라오고 목소리가 굵어지고 있어서 조금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제 눈에는 귀여운 동생인데요. 요즘 이 동생 때문에 울화통이 터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수학을 좀 하거든요. 대학교 입학하고 수학 과외도 하고 있어요. 엄마가 용돈 챙겨줄 테니 동생 수학과외도 하라고 해서 강제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다들 느낌 오시죠? 수학을 못해도 너무 못하고 그냥 이해 자체를 못합니다. 수학을 알려주는데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짜증나서 이거 공식이 뭐야? 물어봐도
2: 몰라, 누나가 알려줘.
1: 이렇게 말로 피해가려는 거 있죠? 동생 어떡하면 좋죠? 제가 가르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존경을 표해봅니다. 저 동생 수학과 해주다가 선생님들의 대단한 말 다시 할 것 같아요. 동생 과외하다가 짜증나고 열불 터지는 제 마음에 잉데카솔 발라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속터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참 가족들끼리 하면 안 되는 게 공부를 가르치거나 운전을 가르치거나 이 두 개는 꼭 피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저도 막 그렇게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았는데 동생들보다 영어는 조금 나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야 동생들 저거 좀 봐줘라 그래서 봐주는데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의 원인이 얘네들의 이 정도 수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그 노력을 하셨나? 이게 너무 시간 낭비, 돈 낭비 아니었나라는 생각에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서 제대로 못 봐줬던 기억이 나요. 예. 우리 뭐 귀염둥이 막내 동생이 이제는 뭐 골칫덩어리 과외 학생이 된 건데 속은 터지지만은 그래도 어머니를 봐서라도 조금만 더 참고 알려줘 보자고요. 예.

특히 수학이 그런 과목이잖아요. 알려주자마자 바로 한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네. 어떤 이유에서든 가족 때문에 짜증날 때 앵대카쇼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빨리 속 터지지 않게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원더걸스의 이 바보 띄워드립니다.

이인권의 펌펀투데이 1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피곤한 분들 펌펀에서 여러분의 피로를 싹 날려드릴게요.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 잠을 설치게 만드는 걱정 저에게 털어놔주세요. 제가 같이 위로해드리고 공감해드릴게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고 싶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7102님, 찡디, 엄마가 갑자기 시장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셔서 이따가 같이 시장 나들이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떡볶이가 많지만 저는 아직도 시장 떡볶이가 가장 맛있네요. 이 회사 근처에도 떡볶이집이 파는 데가 크게 한 세 군데 있는데 제가 주로 가는 데가 이런 시장의 느낌이 약간 가판 느낌에서

메뉴도 몇 개 없어요. 떡볶이, 달걀, 그리고 꼬마 김밥 딱 세 개만 팔거든요, 그 집은. 참 뭔가 달달함도 있고 뭔가 이제 매운 것보다는 씨안 떡볶이의 달달함이 저도 좋더라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나윤권의 동감 이 곡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아지죠? 원어스 건희와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건희에게 궁금한 질문들도 좋고요. 이해 안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면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1부 끝곡으로 에즈원의 데이 바이 데이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 이러냐냐세요. 오늘의 기상송 비비의 마이페이스.

비비의 My Pace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이주연님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이 돌아왔어요. 요즘 제가 금요일을 기다리는 이유는 21세기 대군 부인이 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21세기의 입헌군주제를 다룬 내용 덕분에 20년 전 인기 드라마인 궁이 오버랩되면서 시간 순삭이랍니다. 이제 내리면 끝인데 노래 듣고 싶네요. 21세기 대군 부인 OST인 비비의 My Pace 신청합니다. 아, 인기가 엄청 많았더라고요, 이 드라마가. 그리고 와, 20년 전 드라마 궁. 참 이게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거로 좀 돌아가게 해주는, 그때를 좀 떠올리게 하는 그런 힘도 매력도 있는 것 같네요. 자, 5월 15일 스승의 날 아침 시작이 됐습니다. 펌펀의 선생님분들도 많이 들으시는데 우리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출석체크 문자 만나볼 건데요. 8593님 출첵. 찡디, 저희 엄마 중학교 선생님이신데 기분이 좋으시네요. 남들보다 더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뭐 귀엽고 작은 이벤트라도 하나 딱 하면은 너무 더 모두가 기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잠시 후에는 원어스 건이와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돌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Z는 침

0: 참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6: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7: 레노.
8: 여보, 이사업 잘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아,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이미 다쳐버린 너의 마음.
11: 그때 왜 그런 거니?
10: 나만 몰랐던 이야기.

0: 와서 저의 댄스 스승님이죠. 원어스 건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스승님.
1: 아, 네, 뚜시. 네.
0: 야, 저의 공식 댄스 스승님. 네. 사실 댄스 외에도 또 많은 거를, 예, 몸소 가르쳐 주고 있는.
1: 아유, 아닙니다.
0: 동생 같은 형, 우리 건희 씨인데, 학교 다닐.
1: 동생 같은 형이요?
0: 예. 네.
1: 형 같은 동생.
0: 형 같은 동생.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배울 게 많아요.
1: 아이고, 아니에요.
0: 이 형이, 예.
1: 아니에요. 아, 옆에서 사실 작가님이 수근수근 하셔가지고.
0: 아, 아직도 이렇게 배울 네. 게 많아요.
1: 아, 아닙니다.
0: 댄스
1: 아닙니다.
0: 외에도.
1: 아니, 찡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예. 그냥 동생 같은 형 할게요.
0: 아니, 학교 다닐 때.
1: 네네.
0: 스승의 날에 선생님한테 이벤트 같은 거 해드린 적 있어요?
1: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법적으로 선생님께 어느 이상의 마음 표현을 하면 안 되는
0: 맞아요.
1: 시기가 생겼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제 그 예산을 정말 줄여서 이제 마음으로 많이 막 편지나 롤링 페이퍼 같은 거 쓰고 케이크도 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막
0: 아 케이크도 안 돼요?
1: 예, 그게 금액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0: 저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 이제 반장 엄마들은 그거 하는 거였거든요.
1: 아, 맞아요.
0: 전 맨날 반장해갖고 우리만 항상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맞아요, 보내셨거든요.
1: 저도 초등학교 때는 그랬는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초코 빵 같은 거
0: 알아요.
1: 싸서 하고
0: 군대식으로.
1: 네, 아.
0: 이게 전 친구들 중에도 이제 선생님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게 못 받으면은 내세가 못하지만 위축이 된대요. 아, 내가 아이들에게 잘 못해.

0: 줘서 내가 마음을 못 얻었구나.
1: 아 그리고 약간 그게 그럴 수 있는 게 저 어렸을 때는 이제 학생의 시선이었지만 그쵸. 이제 저도 사회인의 시선으로
0: 그럼요.
1: 내색은 못하지만 그 스승의 날 당일에 그 아침 조회 끝나고 교무실로 딱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끼리 손이 얼마나 무거운지가
0: 그렇지.
1: 은근한 기싸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0: 선생님들도 SNS 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자랑해서 올리잖아. 진짜로 그냥 종례만 했던 케이스는 제 친구가 한번 그랬었거든요. 그때 좀 자기를 많이 돌아봤대요. 그날 술을 많이 먹더라고요.
1: 아이고 선생님.
0: 아이고 스승님. 그러면은 네. 지금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선생님은 어떤 분이에요?
1: 저는 사실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0: 그랬을
1: 감사하게도.
0: 것 같아요.
1: 근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아직까지 지금 제가 18살 때니까 저 지금 29이거든요.
0: 네.
1: 11년째 이제 제가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었던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활동하고 앨범 낼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번 프사를 저로 바꿔주시면서
0: 선생님이요?
1: 앨범 단위로
0: 우와.
1: 콘서트 최근에 또 팬콘 했던 티저 사진도 올려주시고 매번 프로필 뮤직이 바뀌세요.
0: 야.
1: 그러니까 11년 때 아니 9년이죠
0: 9년,
1: 아니, 9년 10년 때 네. 제가 항상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0: 아 이게 그 감정을 깨는 건 아닌데 네네. 선생님이 그냥 투문일 가능성은
1: 근데 진짜로 네. 제가 한 번은 너무 그 네. 시간을 내셔야 되니까
0: 그렇죠. 네.
1: 저도 한 번 잊고 지내다가 티켓팅을 하신 거예요.
0: 선생님이?
1: 네.
0: 와.
1: 그래서 진짜. 그 뒤부터는 항상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마다 선생님한테 먼저 연락을 드리죠. 저는 혹시 괜히 피곤하실까 봐 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되게 고마워해 주시는 모습을 한번 느끼고
0: 대박이다.
1: 매번 이제 초대를 해드리는데 너무 감사하죠. 10년, 11년이 지난 제자인데
0: 그럼요.
1: 그 아직까지도 너무 사랑받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0: 야 그럼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선생님께 짧게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까요? 그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저 어떻게 보면 제가 사실 고등학교 때는 인격을 형성하는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제가 잘 클 수 있도록 너무 사랑해 주시고 사랑받았고 또 너무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셔서 제가 또 지금 이렇게 팬분들께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또 스승의 날 됐으니까 오늘 또 연락드릴게요.
0: 야, 꼭 연락드려야 돼요.
1: 네.
0: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아서 아마 건희 씨가 잘 자라서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나눠드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보면서도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선생님이.
1: 너무 감사하죠.
0: 자 이어서 우리 건희 씨에게 온 문자들도 만나볼게요.
1: 네 최명준님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어서 벌써부터 미니 손선풍기 꺼내들고 다니는 중이에요. 점점 다가올 여름이 너무 두려운 1인입니다. 지하철에서도 땀 삐질 회사 엘리베이터에서도 땀 삐질이네요. 건희랑 찡디는 더위 얼마나 타요? 보내셨어요.
0: 건희 씨 더위 많이 안 탈 것 같은데 어때요?
1: 저요? 그 되게 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다 보니까
0: 이도씨요?
1: 네.
0: 네. 한 네. 명인 것 같은데.
1: 아, 네, 네. 그 예전에도 매니저님들도 또 많이 더워하셨던 분들이 있고 해서 네. 그에 비하면 네. 많이 안 타는 편인 것 같아요.
0: 땀은 좀 흘려요? 어때요?
1: 전 매운 거 먹으면 땀이 나요.
0: 아, 더위보다는?
1: 네.
0: 오. 저는 땀이 여기 딱 그 목 위로만 나요.
1: 오.
0: 그래서 몸은 팔 뽀송뽀송한데 위에서 이렇게 줄줄 흐르는 거 있잖아요.
1: 저는 근데 또 춤을 추잖아요.
0: 네.
1: 또 이제 방송국 무대 음악 방송 하다 보면 이제 겨울에 오히려 겨울에 이제 히터를 틀어요.
0: 아 그렇죠.
1: 그러면 이제 그 되게 히터 바람에 그 조명 쏘면 너무 더운데 겨울이니까 또 의상이 또 두껍잖아요.
0: 네.
1: 그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0: 아 오히려 겨울에 그럴 때가
1: 네, 춤출 때 땀이 진짜 많은 편이어서 그렇긴 한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은 또 아닌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올여름 벌써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도 네. 있는데 아, 그렇게 덥지 않고 좀 비도 길게 온대요 장마가.
1: 아이고야.
0: 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도 네. 좀 해봅니다. 6651님 요즘 핸드폰에서 보이는 왁부벌 영상들 때문에 미치겠어요. 휙휙 영상들을 넘겨보다가 왁부벌

0: ASMR 영상이 나왔는데요. 동그란 형체를 꾹 눌러서 부숴버리는 그런 장난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들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저도 모르게 구매를 해버렸습니다. 한 번쯤은 직접 해보고 싶어서요. 건이랑 찡디는 왁부벌 해봤어요? 저는 지금 배송 기다리는 중인데 해보고 후기도 남겨드릴게요.
1: 후기 너무 궁금하다.
0: 이거 해봤어요? 왁부벌?
2: 저요. 옆에서 하는 애들만 지켜봐 봤어요.
0: 오, 그러니까 영상으로만? 아니 그, 옆에서?
2: 그냥 친구들이 갑자기 뭐 영화 보러 가거나 네. 뭐 그냥 사실 뭐 쇼핑센터 같은 데 가면 잠깐 뭐 화장실 가거나 잠깐 약간 그 문구 파는 또 프랜차이즈가 많잖아요.
0: 아,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데 가면 꼭 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럼 되게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0: 근데 이게 역시 내 스승님이야.
2: 네, 근데 네. 꼭 사요. 근데 또 그걸로 재밌으면 또 안 아깝지만
0: 그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는 네. 거죠.
2: 근데 막 계속 부시고 막 인터넷으로도 주문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보면은 옆에서 보면 한 번 쓱 만져보고는 싶더라고요.
0: 이게 그 부수면서의 그 일련의 뭔가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이 비슷한 게 저기 물레동 가면은 네. 밀랍 삼겹살 하는 데 있거든요.
2: 네.
0: 이게 비슷해. 그래서 밀랍을 내가 부숴서 네. 꺼내서 구워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삼겹살로 스트레스도 풀고 왁부볼까지는 아니지만은 왁부삼? 네. 나중에 한번 우리 회식할 때 거기 한번 가요.
2: 좋아요. 너무
0: 그 집 괜찮아요. 내가 왁부삼 시켜드릴게.
2: 아, 좋습니다.
0: 자, 오늘도 나만 몰랐던 이야기 이제 힘차게 시작을 해볼 건데요.
1: 네, 가끔씩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한테 사연 남겨주시면요. 남겨주신 사연 토대로 그 사람 왜 그랬을지 함께 추측해보겠습니다.
0: 사연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그만! 님이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20대 후반에 취업 준비하면서 그냥 놀기에는 양심에 찔려서 동네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일하는데 동네 카페라서 사장님이랑 단둘이 일할 때가 많아요. 근데요, 우리 카페 남자 사장님이요, 이중 인격입니다.
3: 응, 자기야, 나 지금 출근했어. 응, 아, 오늘도 손님이 너무 많아. 집 얼른 가고 싶어.
0: 잘했어요?
1: 해주세요. 네. 네. 네.
0: 카페에서 사장님으로 일할 때랑 아내분이랑 통화할 때 완전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키도 180에 덩치도 남산만한 분이 왜 그러시는지를 모르겠는데요.
4: 인건아, 이것까지 부탁해. 나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0: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말할 땐 이렇게 진지하고 담백하게 말씀하는 분인데
3: 여보야, 나 화장실 간다고 뻥쳤어. 크크크, 잘했지. 짝인 지금 뭐해? 퇴근 언제 할 거야? 데리러 갈까? 응?
0: 꼭 아내분이랑 통화할 때만 저렇게 혀가 꼬부라져서는 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통화를 창고에서 하시는데 카운터 뒤쪽이라 사실 다 들려요. 월화 수목금 5일 내내 알바하면서 이중인격인 사장님과 단둘이 사장님의 애교를 참아가며 일하는 게 정말로 힘이 드는데요. 우리 남산 많은 사장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내분께만 다른 사람이 되는 걸까요?

0: 인피니티의 Man in Love 듣고 왔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사장님 그만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 고은 씨 너무 잘 살려서 혹시 한 번만 더 들어봐요.
1: 일단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빨리 남겨주신 사연에 대해서 얘기 좀.
0: 아니 우리 PD님과 제작진 노래 빼도 된다고.
2: 아 시도 시도.
0: 야 잘한다. 잘한다.
1: 자 처음으로 사실 노래 나갈 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 처음으로 작가님이 좀 미웠던.
0: 그러니까 처음으로 우리 건희 씨가 작가님을 째려보면서.
1: 아 제가 언제야.
0: 농담이고요. 네. 아니 우리 사장님이 카페에서 일할 때 사장님으로서는 네네. 무덤덤하고 담백한데. 아내분이랑 창고에서 통화를 할 때는 이렇게 애교가 넘치는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사장님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1: 그냥 잘한다 싶어요. 네, 그냥 참 그런 또 관계일 수 있잖아요.
0: 그럼요.
1: 또.
0: 저는
3: 커플 또 아, 부부 사이에
0: 부부니까요. 네네. 한편으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남자 아닌가 생각해요.
1: 아, 맞죠, 맞죠.
0: 진짜 상남자는 집에서 아내한테 세고 밖에서 설설 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멋없어.
1: 저는 이게 훨씬 멋있다고 생각해요.
0: 이게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대신 창고에서 들린다라는 거는 네. 얘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이제 나도 꽉 참고 사장님한테 애교하는 거지. 사장님
1: 아, 놀리면서
0: 정확히는 사장님
2: 저한테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0: 안 돼요. 그럼 이제 사장님.
1: 아니면 조금 좋은 방법은 네. 이제 그 아내분이랑 화장실에서 네. 다 들리게 통화를 한다 하면 네 사장님 뭐라고요? 아~ 저 부르신 줄 알았어요. 너무 잘 들려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들리는구나를 좀 눈치채지 않으실까.
0: 한 번은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 사장님에게 한마디씩 하면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1: 전 사장님 잘하시는 건데 이게 또 그 사장님을 바라보는 또 또 직원 입장에서는
0: 그렇죠.
1: 조금 소름이 돋을 수 있다.
0: 힘들 수 있다.
1: 네. 그래서 맞아요. 둘만의 그런 또 애정 표현은 좀 둘만 즐길 수 있도록 그렇지. 또 공공장소에선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0: 맞아요. 어쨌든 사장으로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창고는 다 들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 이 곡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미치게.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3: 상품은 준비됐는데 쇼핑몰 운영이 막막할 때는
4: 카페24 프로.
3: 1인 브랜드도 대형 기업도
4: 카페24 프로.
3: 판매 맡기면 매출이 저절로 올라간다고?
4: 아, 카페24 프로.
3: 프로가 다 해주는 카페24 프로. 지금 시작하세요.
5: 프로 서비스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7: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8: SBS 우리말 지킴이.
9: 관여하다와 가녀하다. 발음이 비슷해서 섞어 쓰는 경우가 많지만 뜻을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관여하다는 어떤 일에 관계하여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는 중립적인 느낌이 강하며 기획 단계부터 관여했다, 이 프로젝트에 관여한 인원이 많다처럼 긍정적이거나 평범한 상황에서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3부로 돌아왔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원어스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늬만 건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영혼을 갈아 상가 한 칸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임차인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제 작고 소중한 상가에 20대 여사장님이 네일샵을 열게 되었어요.
2: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써도 되죠?
1: 네네 그럼요. 다 쓰세요. 상가가 공실이었을 때 제가 잠시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라 꼭 필요한 것만 대충 인테리어를 해놨는데요. 제가 구입한 사무용 블라인드, 이상하게 붙여둔 투박한 시트지, 저렴이 조명들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까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건물 밖에 간판도 안 달길래 물어봤더니
2: 아우 비싸서 간판 안 달 거예요.
1: 간판은 비싸서 안 달고 네일샵 이름도 입구에서 잘 안 보이게 내부에만 붙여두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거기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를 정도로요. 이분이 장사가 잘 돼야 저도 좋은 거라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SNS 광고는 잘 쓰고 있는지 찾아봤는데 업로드도 가끔 하고 홍보도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땐 펀펀 네일샵! 처럼 대놓고 한눈에 빡 잘 보이는 간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간판은 이제 별로인가요? 20대 여사장님은 네일샵을 왜 이렇게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운영하시는 걸까요? 이것도 세대 체하일까요?

0: 조유리의 러브쉣 듣고 왔습니다. 사연 남겨주신 무늬만 건물주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20대 네일샵 사장님이 이제 임차인으로 네네. 들어왔는데 간판도 안 달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1: 네네.
0: 이 20대 네일샵 사장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1: 저는 또 MBTI N으로서 상상력이 네. 풍부해서 막 수상하게 범죄를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0: 다른 일 할 수 있다 네. 이거는.
1: 아니 네, 막 범죄 조직 막 이런 것까지 사실 생각을 했지만
0: 돈 세탁하고 있을 수도 네. 있다.
1: 근데 네. 사실 네일샵이라는 게 뭔가 지나가다가 네일샵이다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 보통 예약제로 운영이 되잖아요.
0: 네 그렇대요.
1: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0: 그러니까 예약을 다 하고 가더라고요. 맞아요.
1: 예약하고 아는 사람들이 다니는 사람들만 계속 다니는
0: 맞아요.
1: 좀 그래서 SNS 광고가 잘 안 되는 건 저도 좀 의아하긴 했는데 간판 안다는 거 정도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은연중에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어쨌든 이게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입소문이 가장 중요한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결국은 주변에서 이 집 잘한다. 그래서 찾아가는 데는 사실 간판도 필요 없고 화려한 인테리어보다는 진짜 실력으로 내가 승부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건 아닐까라고 좀 똑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무엇보다 우리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네. 상가 한 칸
1: 네네.
0: 너무 부럽지 않아요?
1: 너무요.
0: 그럼 건희 씨가 만약에 상가 한 칸이 딱 생겨요.
1: 네.
0: 어떤 걸 하고 싶어요?
1: 저는 저만의 비밀 아지트도 만들어보고 싶고 작업실로 쓰기에는 뭔가 상가는 좀 남들한테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 뭔가 카페 겸 바 같은 걸 운영을 하면서 친구들 모일 때 아지트로도 썼다가 또 장사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건 좀 꿈이고요.
0: 네네.
1: 저도 월세 받아 먹고 살고 싶어요.
0: 그렇죠. 월세 받아야죠.
1: 네. 사실 되게 귀한 주님들이 가끔 있잖아요.
0: 그럼요.
1: 건물 주님, 주님. 광고 주님.
0: 주님.
1: 네. 저도 주님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네요. 혹은 주님의 은총이 저한테 좀 내려지거나. 네.
0: 내가 이제 주님이 되거나.
1: 네.
0: 또 행복한 상상 이렇게 또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0: 근데 요즘 길거리를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막 한눈에 빡 들어오는 간판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근데 MG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작은 글씨 간판이 유행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1: 이게 요즘 뭐 성수나 망원 이런 좀 핫플 느낌 좋은
0: 요즘 MG분들이 이제 많이 가는
1: 간판이 없는 데가 진짜 많아요.
0: 아 그래요?
1: 저도 친구가 저도 사실 그런 데를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닌데 여기서 보자 해서 갔는데
0: 네.
1: 저는 한 바퀴를 돌았는데도 간판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문에 영어로 조그맣게. 아니면 그런 데도 있어요. 뭐 이름 자체가 뭐 노네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0: 이름이 없네.
1: 이름이 없는 곳. 뭐 노네임 플레이스 막 이런 식이고 간판도 없고 그냥 공사장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뭐 저긴 카페야 뭐야 했는데 그곳 이름이 뭐 노네임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게 또 감성이 되기도 하는구나.
0: 와, 네,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진짜 거짓말이란 저 실명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태국 가 있는 친한 형 이름이 이명국이거든요. 네. 그 형이 냈던 카페 이름이 노네임이에요. 네, 정확히 6개월 만에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고야. 이것도 믿을 구석이 있고 그렇게 해놔야지 다짜고짜 꿈만 꿔서 노네임 해두면은 진짜 사라지더라고요. 이름마저도. 너무 신기하네. 아이고야. 노네임 나와갖고. 근데 20대 여사장님 이 사연에서 간판을 아예 안 달고 있고
1: 네.
0: 밖에서 보면은 모를

0: 수도 있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알려드려야 손님들이 찾아올 수는 있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예약을 사실 지나가다 내일을 받으러 가야지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다 보니 예약한 분들이 찾아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예약하고 찾아온 손님들이 어딘지 알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0: 그래 예약을 해도 도로 면적 정도 뜨고 몇 층 어딘지는 알려줘야.
1: 맞아요. 보통 막 그러면 1호 뭐 3호 막 이렇게만 써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도 가끔 분식집 같은 거 상가 분식집 찾으러 갈 때
0: 헤맨다. 에이, 맞아요.
1: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0: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떨까 요즘 그런 거 좀 세워놓더라고요. 약간
1: 입간판.
0: 네 맞아요. 좀 낮은 거 철제로 된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거 하나만 세워두면은 영업할 때는 세워두고 안 할 때는 빼면 되니까.
1: 아 맞아요.
0: 그 정도는 비싸지 않으니까 그게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럼 마지막으로 건희 씨에게 요 질문 해보고 싶어요. 이분이 SNS든 간판이든 뭐든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해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 저도 사실 이 업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20대 네일샵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 초년생일 수 있겠다. 그냥 처음 이제 자격증을 이것도 자격증이 필요한 건지 모르겠으나
0: 있어야죠.
1: 그렇죠. 관리사 네. 자격증을 따고 뭔가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일단 소소하게 좀 경험을 쌓기 위한 좀 첫 투자로 생각을 하고 시작하신 거면 거창하게 시작하기보다 인테리어도 소박하게 간판도 굳이 돈 드는 거 줄여서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해도 가는 것 같아서 그래도 SNS가 요즘 그 SNS 광고 보고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0: 엄청 많죠.
1: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하지만 또 그런 부담 운영에 대한 부담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 잘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나.
0: 그럼요. 싶네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막 운영을 해라 마라라고는 사연자분도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래도 저는 홍보도 이제는 사업의 일부분이다.
1: 그럼요.
0: 실력의 일부분이다. 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장사 잘 돼서 새 끊기지 않고 따박따박하면 서로 좋잖아요.
1: 그럼요.
0: 행복한 그림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는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사연들 만나볼게요.
1: 네, 고서영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서 단톡방을 만들고 친했던 8명이서 다시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상하게도 아무도 약속 잡자는 얘기를 안 꺼냅니다. 그래 아 만나자 이런 리액션만 오가고 진짜로 언제 만날지 날짜를 던지는 사람은 없네요. 이거 만나기 싫어서 그러는 걸까요? 친구들 다 왜 그러는 걸까요? 보내주셨는데
0: 네.
1: 아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가면서도 하, 뭔지 알죠?
0: 아 정확해요.
1: 네. 이거 왜 그런 거야 싶으면서도 이제 그 얼마나 용기 있어야 되는 일인지 그리고 일정을 맞추는 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나서지 않으면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건 너무너무 이해는 합니다.
0: 그러니까 다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누군가 나서서 투표 쫙 올리고 몇인지 쫙 올리고 장소는 여기 어때라고 리드할 사람을 지금 8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게 맞아요. 세팅이 되면은 나는 참여를 하겠다.
1: 네.
0: 이거를 다 기다리고 있어서 이거는 한 두세 분이서 뒤톡해서 한번 이거 안 올리면 우리 무산될 것 같다. 내가 올리면 바로 반응해주고 바로 네. 리액션 받아줘. 아, 지금 딱 할게.
1: 조금 짜고 침이 필요하죠.
0: 그렇지. 해서 서너 명이 딱딱딱 하면은 여덟 분 만남이 성사될 거다.
1: 좋아요.
0: 한 번의 스파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한국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래.

0: 장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국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와, 건강한데 맛있네. 맛있지?

0: 매끈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돈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7: 광고 듣고 왔습니다. 나만 몰랐던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건희 씨도 고생 많았어요.
8: 아, 아닙니다. 또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어쩌다 보니 또 5월엔 노동절,
7: 네,
8: 어버이날, 네, 스승의 날, 네,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
7: 그러니까 이벤트들에 함께하고
8: 네,
7: 있어요.
8: 네. 그래서 또 5월 가정의 날인 만큼 또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을 좀 많이 전하고 아꼈던 말도 좀 하는 5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7: 그동안 연락 못했던 분들에게 한번 이런 핑계삼아 한 번씩 연락 맞아요. 남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저랑 권희 씨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8: 네.
7: 자, 오늘 끝곡으로 너무 좋네요. 원어스의 Life is Beautiful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8: Amazing.
7: I love you.
8: So much.
7: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 베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 우리 철가루들 골라보세요. 만약에 바다 한가운데 높은 등대에서 딱 1년 동안 혼자 지내면 5억을 줍니다. 단, 인터넷은 안 되고 전화는 가능. 도전하실 건가요? 바다 위 등대로 책과 먹을 것은 조달해 주는데 대신 인터넷은 안 된대요. 그리고 1년 동안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1년 버티면 5억 줍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댓글이 참 많이 달렸어요.

하다고 합니다. 다들 가능, 불가능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네요. 참나, 당연히 갈 거고요. 내가 이렇게 못 받은 돈이 100억이 넘어요. 내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길래. 우리 보통 자주 나누는 스몰 토크 주제가 날씨, 식사 메뉴, 컨디션 뭐 이 정도인데, 가끔은 이렇게 쓸데없고 허황된 얘기로 낄낄 대다보면 대화가 한층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요? 금요일이니까 쓸데없는 얘기 좀 떠들어대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땡가리스 프라이데이 김영철의 파워 FM. 전 가능할 것 같아요. 김영철입니다. 첫 곡 봐라.

Lava, lava, lava. 스파이스 걸스의 워너비로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집 앞에 산책을 하면서 내일 이 첫 곡이면 어떨까 아니면 다음 주엔 꼭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이 노래가 나왔네요. 아 저는 이 노래가 철팝에서 제일 잘 어울리고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곡 신나게 금요일 아침 시작해봤는데요. 자 오프닝 얘기에 우리 철가루도 반응이 아주 떡없습니다. 박혜진님이 완전 가는 게 5억인데 지겨워도 살 거예요. 아 그래 지겨워도 지겹겠지. 한 달 참을만 했겠지. 두 석 달 지나다가 후회되겠지. 근데 지겹겠지. 5억인데 5910번님 낚시는 되죠? 나는 고 합니다. 아, 그래 뭐 그 정도 되겠지 뭐. 아, 난 약간 365일 계획표 짜서 갈 거야. 아우 설레. 여름에 태풍도 오겠지. 지겹겠지. 9866번님 친구랑 진짜 딱 얼마 전에 이 밸런스 게임을 했었거든요. 저는 전화로는 부족하다. 사람 얼굴 보고 말해야 한다. 와 여기서 진짜 5억을 포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화상통화 가능 화상통화 되면은 나 다 할 것 같아.

0: 화상 통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지? 약간 그냥 전화만. 아 진짜 근데 밸런스 게임 이거 쓸데없지만 재밌는 선택 질문들이 한때 유행했었잖아요, 그죠? 의미 없는 대화라도 함께 뭐 낄낄댈 수 있다면 하루가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읽다가 여러분 점심 먹고 회사에서 금요일이니까 기분 좋을 때 이렇게 업될 때 가벼운 스몰 토크 거리로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질문 주제 한번 슬쩍 한번 던져보세요. 라디오에서 나왔다면. 자 오늘 금요일 무슨 날이죠? 오늘 바로 5월 15일 스승의 올해는 한올 같았어. 서성의 날이죠. 서성의 날. 서성의 날. 자 오늘 저의 서서성 서성님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최하정 씨를 모셔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 내내 파워 FM 30주년 특집 패밀리 위크를 함께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파워 FM의 전 DJ였던 심혜진 씨, 이국주, K-윌, 우원재, 이현우 두 눈을 감으면 이현우 그리고 장근석, 장기 송은이 그리고 신봉선, 스윗소로우가 지금 파워FM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 훑고 지나가셨고요. 오늘 그 패밀리 웨이크의 대미를 장식할 그분이 우리 철판에 모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최하정 선생님이 철판에 오십니다. 자 추억의 최파따 딴딴딴 따라라라 최파따 얘기 많이 나눌 테니까 우리 철가루 어디 많이 가지 마시고 영철아 쫙쫙해 하시겠네요 오늘. 자 그리고 이분은 작곡가 미가 미친 감상가 크레이지 케이팝 리뷰 만나보고요.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기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오늘 철파임이 준비한 선물은 단백질면 멜라토닌 허브차 구급함 치킨 상품권 있습니다. 문화 선물도 있는데요. 연극 마트로시카 관람 티켓입니다. 백분간의 폭소 릴레이 B급 감성의 A급 진심을 더한 뜨거운 감동으로 세대 불문 효도 연극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철가루도 문화 선물 게시판 녹화해 주시고 고릴라 오늘 하루 쉴까요? 너 잘 보이죠? 야! 저 빨리 광고 듣고 좀 자제할게요. 너튜브는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은 김영철 언하기 마시죠. 광고 듣고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어디로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래도처럼 다 같이 달려라 자제하지 하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소파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 두 잠.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5: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0: 생각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면과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2: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신기명기 신기망기 슬기슬기 왁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최애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지로 오빠 매끈매끈하다 신재씨 쌤 감사합니다.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드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금요일 밤 도심 속 루프탑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영화센터의 스카이 시네마입니다. 서울 충무로 있는 서울영화센터 10층 루프탑에 50석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음악 영화부터 청춘 영화, 고전 영화, 특별전까지 계절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야외 상영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또 감독이나 배우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독립예술영화 특별전 같은 시민참여 행사도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스카이 시네마는 5월부터 10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되고요. 5월은 무료 시범 운영 기간이고 6월부터는 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예매는 상연 전주 금요일에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금요일 밤에 선선한 바람 맞으며 낭만적인 루프탑 영화관을 즐겨보세요. 자, 블루베리. 블루베리 서머디 말고 그냥 블루베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겉에 흰 가루가 묻어있어서 이거 곰팡인가? 어허, 이거 뭐 곰팡인가? 싶었던 분들 있을 텐데요. 사실 이 흰 가루의 정체는 과분이라고 합니다. 과분이라고 불리는 천연보호막인데요. 과분은 외부 유해균으로부터 열매를 보호하고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 물에 닿거나 수확 유통 과정에서 손이 닿으면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과분이 많을수록 신선한 블루베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분과 곰팡이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과분이 있는 블루베리는 표면이 단단하고 건조한 느낌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고르게 하얗게 퍼져 있습니다. 반면에 곰팡이가 생긴 블루베리는 표면이 축축하고 물려져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신선한 블루베리를 맛있게 먹는 것 자체가 정말 과분이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드리였어요.

0: 자, 우리 7558번님. 저 오늘 겨드랑이 레이저 제모하러 갑니다. 흐흐흐. 따끔한 그 순간이죠. 깨끗이 정리하고 매끈매끈하다. 매끈하고 아름다운 겨드랑이를 만들어서 이쁜 민소매 티셔츠 마음껏 입고 다닐 테야. 그럼요. 저도 제모 이제 그 수염 위 많이 없어서 저는 듬성듬성 나서 이제 했거든요. 한 저도 8회 정도 했나. 진짜 마치 크림하고 하는데 그 마이클 잭슨 노래 나와. 땡가라. 잘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름을 위해서 예후. 758번님에 이어서 심재식님, 중학교 때 3년 내내 담임이셨던 김우종 선생님께서 올해 정년퇴직을 합니다. 제가 방황도 많이 하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셨던 너무나 감사한 선생님이자 제게는 진짜 어른이세요. 올해 현역으로는 마지막 스승의 날을 맞이할 선생님을 위해 오늘 중학교 동창 10명과 함께 강원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와, 재식님. 재식이. 역시 재식이가 멋져. 우리 김우동 선생님께도 잘 전해주시고 저도 오늘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문자도 갈 텐데 오늘 아마 기억에 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연락하고 다들 그럴 것 같네요. 기억에 남는 마지막 눈물을 또 조금 흐르겠지만 기억에 남는 여행하고 오세요, 재식씨. 그리고 758번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들면 JCDM에서 꽃 한 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7분 30초 딱 됐습니다. 자, 금요일 날씨 오늘 궁금하잖아요. 경화경화 박경화 리포터.
1: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오늘 날씨 얘기해둘 수 있잖아요.
1: 그렇잖아요.
0: 네, 나 얘기 듣어볼까요?
1: 네, 너무 빠르게 여름이 찾아왔나 싶은데요. 오늘도 덥습니다. 전국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2도, 광주가 30도, 대구가 29도로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내일과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25도 안팎의 낮 기온 나타나겠는데요. 주말이 내일과 모레도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낮 기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1도입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우리 지금부터 시작해. 너무 기다려. 아니, 서울이 오늘 32도, 광주가 30도인데 대구 29도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나요? 대구가 29도 3도 떨어진 아시나요? 자, 영등스클럽 아시나요? 듣고 빵야빵야도 아시나요?

0: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들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절가루는 현아 김현아님인데요. 저희는 빵집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철가루 부부입니다. 같이 육아휴직을 하다가 남편이 먼저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최고의 일 친구가 라디오라고 해요. 그중에서 철파임이 제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열심히 들으면서 빵을 만들고 있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전화 연결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철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김현아님.
1: 안녕하세요. 철없지.
0: 안녕하세요. 김현아님. 오늘 슈퍼주니어 가볼까요?
1: 네. 야,
0: 이거 약간 뻔하지 않은 거 다른 거 가봐야지. 나 이거 되게 좋아해서. A bottom, Mr. Simple Simple.
1: 그때는 그때로 멈춰.
0: 바람 미스터 심플 심플. 아, 우리 슈즈 중에 누구 제일 좋아요? 현아 씨는?
1: 은영님 제일 좋아해요.
0: 은혁이. 자, 그러자나 현아님 우리 굿모닝.
1: 아, 굿모닝이에요.
0: 굿모닝이에요. 아, 두 분이 지금 빵집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1: 아, 네, 맞아. 근데 저는 지금 육아휴직으로 쉬고 있어요.
0: 쉬고 있고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남편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제빵사님.
1: 맞아요.
0: 그러면 그때는 이제 현아 씨는 무슨 일하는 거야? 남편이 빵을 만들면?
1: 저는 이제 샌드위치랑 커피 만드는 카페 기사 일하고 있어요.
0: 하고 있고. 아, 그럼 계속 네. 주방에서 어차피 부딪히겠네요, 그죠?
1: 아, 맞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주 부딪혀요.
0: 눈 마주친다, 안 마주친다?
1: 눈 안 마주친다.
0: 왜냐면 빵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죠?
1: 아, 그죠.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남편이 먼저 복직을 했다고 하면서 지금 라디오가 최고의 1친구라고요?
1: 네, 근데 그 중에서 철파인 제일 좋아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철업디가 24시간 안 쉬고 365일 하셨으면 좋겠대요.
0: 아, 2시간 말고 그냥 계속 매일 24시간?
1: 네.
0: 아, 회의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럼 지금 남편 지금 듣고 있겠네요.
1: 네, 근데 지금 말을 안 해가지고 아마 듣고 엄청 깜짝 놀랄 거예요.
0: 남편 이름이?
1: 전도균이요.
0: 전도균. 아, 그렇구나. 네.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복직을 했고 우리 도균 씨가 현아님은 지금 이제 육아를 하고 있을 텐데 어때요? 네. 괜찮아요?
1: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는데 아무래도 빈자리가 커서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도 가고 하니까 좀 자유시간이 생긴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0: 아유. 아니 현아님과 도균님처럼 커피와 가장 잘 어울리는 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아, 저는 바게트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좀 단 커피를 좋아해서 빵까지 달아버리면은 또 짠 게 땡겨서 너무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0: 그래서 그냥 바게트 그 자체?
1: 네. 담백한 거.
0: 사실 나도 그냥 바게트 그 자체가 너무 맛있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 딱딱한 듯 그 자꾸 손 가면서 씹게 되고 씹고 뜯고 묻고 그쪽아.
1: 맞아요. 쫄깃하고.
0: 좋습니다. 아, 우리 장은이님이 남편이 만든 빵 중에 제일 맛있다고 느끼는 빵은 무엇인가요?
1: 저는 사실 소세지빵이요.
0: 소세지빵. 아, 좋겠다. 빵 얘기하니까 오늘 시간 갈 줄 모르고 있는데 오늘 멜라틴 허브차 기본으로 드리고 스피드 퀴즈 네. 아무지 마실 때마다 백상도 2만 원씩 쏴드리고 제한 시간 네. 30초 모르면 바로 통과.
1: 네.
0: 까만색 새. 오작.
1: 까만색 새. 까마귀.
0: 그렇지. 인물 퀴즈. 그러시구나. 봄이구나. 미수다의 이탈리아 미녀.
1: 크리스틴. 패스.
0: 연상 퀴즈. 학생 교복 공부하면 떠오르는 곳.
1: 학교.
0: 속담. 마른 하늘에
1: 날벼락.
0: 신조. 안 물어본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나치게 자세히 말함. 투머치 인포메이션.
1: TMI.
0: 그렇지. 넌센스. 얼음이 죽으면
1: 다이빙.
0: 아, 잘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틴 나였고요. 8만 원 받게 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여기서 철가루 퀴즈 현아 씨 맞추지 마요.
1: 네.
0: 이것은 간단한 게임을 하는 도구고요. 주로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고 각 면은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세 글자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는 무료. 오늘 상품 멜라토닌 업자 쏘고요. 사랑하는 전도균 씨께 한마디 주신다면은
1: 내일 퇴근하고 오면 내가 육아에 지쳐서 좀 힘든 표정으로 맞이했는데 앞으로는 웃으면

0: 하면서 오빠 편히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해볼게. 사랑해.
1: 아, 방금 오빠라고 불러요?
0: 네.
1: 근데 오빠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해서 앞에 그냥 오빠야 해? 아니면 이름 불러오면서 해?
0: 저 그냥 오빠라고 해요.
1: 아, 이름 불러줘. 도균이,
0: 도균이 오빠. 나 오빠 편이야. 도균이 오빠 편이야. 사랑해.
1: 알았어. 혜라 씨, 도균 씨 오늘도 전화 내주시고 우리 매일매일 만나요.
0: 네.
1: 귀도 주사위는 다 뜯었어.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걷기 운동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걷기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루에 몇 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계절 봄이 오면 도착지보다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서 근육도 든든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0: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이제 이런 날 시간이에요. 철파에 이제 들어야 될 시간이에요.
1: 안 일어나네. 야, 철가루도 일어나이씨.

오늘은 4432님의 사연이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랜덤 선물 가고요. 그 전에 아시죠? 이 기분은 뭐야? 어떡해?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서성의 서서서서번 거리. 자, 4432번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자취를 시작한 지 한 달 된 철가룹입니다. 처음 혼자 사니까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고민하지만 자취 고수 친구가 저희 집에 오더니 음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조리도구는 이런 게 좋고 좀 꿀팁을 엄청 전수해주고 갔어요. 앞으로 친구를 자취생활 스승님으로 모시려고요. 카더가든에 그대 작은 나의 세상에 대해 신청합니다. 아, 사사사님 진짜 자취하다 보니까 어때요? 생각보다 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귀찮은 것도 많고 그렇죠. 이거 좀 잘 배워놔야 돼. 초반에 잘 배워놔야 적응하지. 안 그러면 겉돌아, 그지? 집에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오늘 철없이 공감문제 주제, 오, 나의 스승님. 학창시절 선생님은 물론 친구인데 왜 스승 같은 친구 있잖아요. 뭐 자식, 책, 컨텐츠 등 오, 나에게 깨달음과 삶의 꿀팁 등을 알려준 스승은 누구인지 어떤 걸 배웠는지 알려주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도 함께 신청해주세요. 와, 진짜 저는 여러분 최하정 선생님 오늘도 오시면 이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라디오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진짜 자 기상청을 갈 텐데요. 아, 형 기상청 전화기 잠깐 끊겨서 시간 잠깐 30초 좀 벌어줘. 그런 걸 제가 최하정 선생님 다 배웠어. 시간을 때워야 돼요. 영철아 그럴 때. 너 잘하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기상청으로 가기 전에 아 어제 날씨 진짜 너무 더웠죠. 아까 대구는 29도라는 거 아시나요? 쭈쭈쭈 이러면서 자 오케이 자 기상청 가볼까. 이런 거 선생님한테 배웠잖아요. 제가 최하정 씨한테. 자 오늘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기본자 100원 고무 골려는 무료 처음에 접속 카더 가든이든 거든 가든 거든가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래요. 뮤직 스타트.

철없성 주제. 어, 나의 스승님. 진짜 우리 삶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도 있지만 진짜 최하정 씨 진짜 저한테 그러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시나 영철아 선생님. 아 선생님 오늘 일단 여러분 8시에 최하정씨 최하정의 파워타임에 최하정씨가 오실거니까 아 우리 패밀리데이 마지막 날 기대해두시고 우리 박지만님 문제부터 볼게요. 어 나의 뜨개질 선생 선생님하고 스승님 섞였어. 뜨개질 스승님 유선생님 바로 너튜브죠 크크크. 진짜 모르는게 없이 검색감이 다 나와. 아 네. 뜨개질도 이렇게 배우시고 우리 애쓰기라 옛날에 뜨개질 막 배우고 있어 그치? 예. 뜨개질 그것도 참 쉽지 않죠. 손 아프지 않았어요? 예. 손 막 막 힘들잖아. 허정현씨가 결혼 스승 민지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친구가 순서대로 챙겨주고 체크리스트 만들어줘서 그나마 수월하게 준비 중입니다. 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래 이런 것도 배워야죠. 삶은 다 우리가 배움인 것 같아요. 예.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니까. 인생에 선배들이 있나봐. 1658 운전 스승 남편인데요 욕하면서 배우는데 지나보니 실전은 다 남편에게서 배운 것들이네요. 아 그렇지 우리 이 운전이야말로 이론이 아니라 실전 아닙니까 그죠. 잘 배웠나요 그래도. 3147 제 친구요 진로 고민할 때 친구가 진지하게 들어주고 추천해줘서 지금은 만족도 1000%입니다 내 친구 김지미 고맙다. 아, 짐이라는 친구가 또 이렇게 야 진로 고민할 때 이런 것도 탁탁. 아 인생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길라잡이가 있어. 명희님은 한익스프레스 홍종욱 상무님 감사합니다. 오 진짜 이름까지 홍종욱 상무 지사장으로 계시면서 부족한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5월 14일에 모범 상원상까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기침이 나왔어요. 감동했나봐. 아 이런 분들이 있죠 진짜 찐 어른들. 어, 다 일도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우리 홍상무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정경숙님은 신혼 때 옆집 할머니요 오는 장아찌를 진짜 너무 맛있게 하셔서 잘 배웠습니다. 아 지금도 장아찌 먹을 때마다 생각나요. 음식을 배웠구나. 요리 같은 것 하나 탁탁 이렇게 펴놓으면 어떻게 두세 개 막 늘지 않나요? 음식이 기본이 있는 것 같아요. 간 할 때 이런 거 보면. 김현규님 시인 정경혜 선생님이요. 제가 건강상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됐을 때 도서관에서 창작시 수업을 선생님께 들었는데 선생님의 정말 시인의 마음을 배우면서 새로운 애가 태어났어요. 두 번째 생을 선생님과 함께 시인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시인의 발상 정말 다르지 않던가요? 하루하루가 다른 우리 현균 씨. 운하고 우리 또 청취자 전균 씨였나 아까. 예. 자 어쨌든 우리 이수기님 하나 더 볼게요. 키오스크의 스승 우리 딸이요 가르쳐줘서 잘 이용하고 있어요. 이제는 커피 주문 잘합니다. 박혜경 주문을 걸어 신청합니다. 우리 자 모두 그러면 커피 쿠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너는요 두 번째 철없어 뮤직 스타트.

0: K-POP 리뷰 전문가 금요일의 미친 감성 우리의 조금미 작곡가 겸 프로듀서 미친 감성 미감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미입니다.
0: 2719번님이 오늘 스승의 날인데 미감님은 지금까지 생각나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신가요?
1: 지금 생각하니까 고마웠던 분보다 저를 때렸던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교무실에서 막 저희 세대 때는 엄청 때렸잖아요.
0: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 또 꼴밤도 맞고 이렇게
1: 맞아요.
0: 손바닥으로 이제 숙제 안 해오면 이제 회초리로 맞기도 했죠 옛날엔.
1: 그 정도는 더 했죠.
0: 네 아무튼 네. 포장을 자꾸 하고 있는데 분이.
1: 근데 뭐 그런 게 결국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해요. 정신을 차리죠.
0: 혼 많이 났던 또 선생님이 있었어요. 네. 네. 그렇죠. 저도 아나운서가 처음에 되겠다고 국어 선생님한테 사투리에 그때 그 경순이 국어 선생님이 진짜 영철아 코미디언이 되어본 걸 차라리 어떻게 했니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때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했거든요.
1: 그렇죠.
0: 약간 난 아나운서 왜 아나운서 이런 거 자꾸
1: 정확히 보셨네요.
0: 네 정확하게 경순이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요.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은 또 생각이 나죠.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스승이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K-POP을 알려주는 선생님이시죠. 미감 선생님 오늘 시작해보죠.
1: 네 가보겠습니다. K-POP 배우기 228주차입니다. 철업대 혹시 5월이 들어가는 노래 떠오르는 게 있으신지요?
0: 5월과 관련된 노래 5월 그 종로에서 5월에 5월 5월에 햇살 가득한 나 우리 맘 따스하리 이선희 씨의 5월의 햇살이라는 노래도 있긴 있어요. 이거 오늘 있어요?
1: 오늘 그런 건데요. 네. 오늘은 제목에 5월이 들어가 있어서 이 시기에 들으면 더 와닿는 세 곡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0: 아 제가 방금 말했던 노래는 너무 우리 때 세대 노래죠. 근데 아마 MZ들에 맞추거나 아마 미감 세대에 좀 맞는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 5월을 주제로 한 노래 첫 번째 곡은 뭐예요?
1: 네, 첫 번째는 자이언티의 5월의 밤입니다. 이 노래가 좋은 이유는 밤공기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고요. 사운드가 과하지 않고 여백이 많아서 감정이 더 크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5월 특유의 따뜻하지만 살짝 쓸쓸한 느낌을 정확히 담았는데요. 이 곡은 자이언티가 과거 연애 초반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이나 작사가와 협업으로 쓴 노래라고 합니다. 이 모르는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어서 서로 맞춰가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설렘의 기분을 담았다고 하는데 5월 밤에 듣기 좋은 이 곡 한번 들어볼게요. 5월의 밤 기억해요 우리 처음 만난 밤 그 자리

0: 그 설레는 데 있지만 사랑을 잘 몰라서 어려워하는 그 느낌도 좀 전해지지 않나요?
1: 되게 쉽게 노래해요.
0: 노래도 쉽게 하고.
1: 네.
0: 그렇죠. 노래를 사실 쉽게 하는 게 진짜 이게 어렵잖아요.
1: 네, 네.
0: 자, 이게 5월을 주제로 노래였고, 그럼 이제 두 번째 노래는요?
1: 네, 015B의 5월 12일입니다. 이 노래는 제목이 좀 전략적으로 전 좋은 것 같은데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처럼 누구나 떠올릴 수 있는 특별한 날짜이고, 근데 이제 5월 12일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서 왜 5월 12일이지 하는 궁금증을 좀 자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이유를 찾아보니까 작곡에 참여한 멤버 정석원 씨가 1987년 5월 12일 이 소개팅 에서 만난 첫사랑과의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담은 곡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5월의 설렘이나 밝은 계절감이 아니라 오래 남는 기억을 표현했는데요. 이 015B만의 특유한 그 담백한 감정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0: 아 근데 참 음악은 이렇게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게
1: 그것도 이때만 그, 들을 수 있는 감성인 것 같아요.
0: 그 사운드로 그리고 가사를 다 맛있게 궁금해요를 하나 넣으니까 아 너무 궁금하고 나 또한 궁금해요. 올 10일에 그분이 누구를 만났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까 사람과 이별 얘기까지 다 담았잖아요. 애틋함이 전해주고 음악이 이렇게 참 애틋하게도 이렇게 전하게 하네요. 그죠? 와 그렇다면 작곡가 미친 감성 미감의 엘리오 벌써 두 곡이 나왔어요. 5월이 들어가는 마지막 노래는 뭐예요?
1: 야 가창의 신 이선희의 5월의 햇살입니다. 오 이거 어떻게
0: 나 진짜 아까 안 봤잖아요. 안 왜냐하면 노래를 일부러 안 봐야 돼. 왜냐하면 봐버리면 내가 이미 알아버리면
1: 아까 놀랐어요. 조금
0: 알고 하면 또 이렇게 짜고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목만 5월 보고 하는데 아, 나는 왜 했냐면 미감은 이 노래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알아요.
0: 이 노래를 알아요.
1: 네, 네. 1989년도에 발매된 노래로 제목에 5월이 들어가고 가사에도 5월의 햇살이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는데요. 보통 5월 하면 밝고 예쁜 계절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노래는 5월의 우리들의 아픔과 기억으로 남긴 곡입니다. 이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계절 노래가 아니라 5월의 역사적인 감정을 품고 있고요. 이선희 특유의 맑은 목소리 때문에 슬픔이 더 깨끗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햇살이라는 따뜻한 단어를 썼지만 그 안에 그리움과 위로가 좀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작곡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곡은 감정을 크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가사의 무게가 좀 이미 강하고요. 그래서 5월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날짜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시간처럼 들리죠. 한번 들어볼게요.

0: 강라 아까 이 부분 네. 우리 맘 따스하리
1: 어. 저 이거 부모님 때문에 알았어요. 네. 부모님이 좋아해가지고 네.
0: 그렇죠. 이제 이선희 씨는 저도 네. 초등학교 때부터 강변까지 나와서 네. 저도 그 책받침을 사고 했던 가수고 그때 진짜 우리들 레코드 카세트 테이프 시절이었잖아요. 저 다 사고 노래 아. 가사까지 다 외우고 했던 그 시절인데 또 저의 추억을 또 이렇게 읽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1: 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노래를 보면 작사가들이 5월 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다르게 표현했는지 좀 느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같은 5월인데도 누구는 사랑으로, 누구는 이별으로, 누구는 기억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노래마다 어떻게 감정이 다르게 들리는지 그 차이를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와, 오늘 완전 네. 의미있게 5월달을 이렇게 탁 장식해주셨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가시기 전에 철가루들을 위한 미친 감성의 크레이지 퀴즈 내주셔야죠.
1: 네, 오늘은 제목에 5월이 들어가는 노래 3곡을 소개했는데요. 다음 보기 중 오늘 소개하지 않은 곡은 무엇일까요? 1번 자이언티의 5월의 밤, 2번 공일오비 5월 10일, 3번 김영철 5월의 막걸리.
0: 아니 진짜 미치셨냐고요.
1: 아니 아 미쳤다.
0: 아니 막걸리에 이제 달까지 넣어서 네. 5월의 막걸리.
1: 좋은데요? 좋은데요? 이거 좋은데.
0: 여러분 중요한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목이 막걸리가 아니에요. 막갈이었어요. 여기까지 왔어 지금. 너무 네. 감사해요. 이렇게 크게 네. 만들어주셔서. 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권리는 무료. 몇 분 뽑아서 선물 쏘고요. 미가 오늘도 즐거웠고 우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건강한 데 맛있네.
1: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0: 죽이네. 달큰한 불고기와 아삭한 열무로 상큼하게 즐기는 여름의 맛, 지금 매장에서 열무 봉불백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게 비빔밥.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자, 김영철의 파워 FM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현정 님이 3번 김영철 올해 막걸리 까까까까까까 철없대 얘기도 없고 올해 맞는 곡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기다릴게요. 작곡가님들. 3869번님 3번 5월의 막걸리 미감님이 소개해주는 다양한 5월 노래라니 오늘의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자, 4891-9918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1부 철가루 퀴즈 정답은 주사위였죠. 8264번님이 1번 주사위. 제가 주시라서 주사위라고 불려요. 크크크. 조카들도 제 이름으로 장난을 많이 치네요. 아, 어릴 때 우리 별명 그런 거 많았죠. 박성재 씨, 0192님, 최유정님도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선곡 확인하시고요. 자, 이제 정불리 뉴스 듣고 최하정 씨랑 같이 올 거라고. Stay tuned. 그럼, of course.

1977년 광주 지방기능 경기대회에서 판금 분야 1위에 오른 소년이 있습니다. 1995년 자동차 부품 수출 회사를 창업한 왕성테크 박혜성 대표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IMF로 위기를 맞았을 때 오히려 사업 분야를 넓히고 로봇 자동화 라인을 구축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회사는 시트 부품의 60%를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죠. 이제 박혜성 대표는 성공한 기술인을 넘어 후배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는 든든한 스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0: 인쇄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6: 모닝 메아 헤비 오피션 플리즈. 아, 미치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107.7.
7: 매일 아침 7시 다들 정신이 없지. 그럴 땐 들어봐,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오, 혹시 모르지 대박이 터지는 원인이. 웬만하면 들어둬, 기분 좋은 아침에.
8: 김영철의 파워 FM.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파워FM에서 30주년 특집으로 전 현직 DJ가 함께하는 패밀리 위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철파임에서는 저의 라디오 스승, 선생님, 티처, 최하정의 파워타임 최하정 DJ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거예요. 0533번님이 화정언니가 맛있으면 0칼로리라고 해서 맛나게 먹고 하마 됐어요. 크크 책임지세요. 화정 언니 사랑합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 크. 냉장고로 부탁해. 우리 둘이 나갔을 때 그때 이 누나 툭 던졌는데 또 명언 되고 명언 제조기. 그렇죠. 그렇죠. 아, 우리 김드리님 화정님 오신다니 미리 집안 일을 끝내고 기다립니다. 하트 뿅뿅뿅 주셨습니다. 아, 아침에 집안 일이 많았나요? 다 정리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 듣고 같이 돌아올게요. 김영철의 파워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0: 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 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4: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쌀딱 뿌리 이노엔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티는 역시 하이티.
1: 안녕, 딸이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4: 하이엠솔루텍.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5: 여기가 뉴욕입니까?
6: 이곳이 파리입니까?
5: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6: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엔 뉴스. 지금 제가 8시 5분 3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벌리 정상근 기자님 정상 출근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8912번님이 정벌리는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누구인가요? 고기 사주셨던 선생님인가요?
1: 아, 안타깝게도 고기 사주셨던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아요.
0: 네. 그때는 뭐 10대 때 20대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고기를 드시고 막 그때는 그러셨나요?
1: 아, 그때는 이렇게 고깃집이 많지도 않았던 걸로 기억도 하고.
0: 우리 때 막 치킨 이런 게 더 다.
1: 네. 네. 외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 그랬던 때 같습니다.
0: 그랬습니다.
1: 그래도 참 옛날부터 좀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소극적인 성격이어서 말을 이렇게 걸어주시는 선생님들이 참 기억에 남고
0: 오히려
1: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오늘 좀 스승의 날 함께 하고 있는데.
1: 네네.
0: 자,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제 최화정 씨 함께 올 텐데 그 전에 우리는 뉴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 시작해도 되겠죠?
1: 네.
0: 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했죠?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

0: 저기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양국의 외교 경제 핵심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두 정상은 2시간 넘게 회담을 이어갔는데요. 이란과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렇다 할 합의는 없었습니다. 백악관은 다만 두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전후로 우호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말 속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투키디데스 함정, 그러니까 이 전통의 강국 스파르타가 신흥 강국 아테네의 부상에 결국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일으킨 고사를 언급하며 강대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이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충돌하거나 갈등에 빠져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친구가 되어서 영광이라고 했지만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담 전 두 정상은 그래도 웃으며 시작을 했는데요. 회담 후에는 다소 표정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친교 일정을 이어갔고요. 만찬도 함께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정부가 삼성전자 파업에 긴급 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고요.
0: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것을 호소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하기 어려운 파급 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노조는 30일간 모든 쟁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긴급조정권 행사는 이 쟁의 행위가 이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 합의가 먼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긴급조정권은 이미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야 발동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노사 양측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사 양측에 이 재차 사후조정 회의를 열자고 요청을 했는데 노조 측은 진정성 있는 합의 의사가 없다며 거절한 상태입니다. 노조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에 대한 사측의 확실한 의지가 확인돼야 대화할 것이라며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표이사 명의에 답을 요구했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피의자의 신원이 공개됐다고요.
0: 네, 범인은 23살 장윤기입니다. 장윤기는 어제 검찰에 송치되기 전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는데요. 마스크도 요구하지 않았고 고개를 들고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장윤기는 사이코패스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등 죄를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윤기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알게 된 2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그 주변을 배회하다 대신 여고생을 보고 뒤따라가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는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만 경찰은 범행 전후의 행적을 근거로 계획적이라고 봤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직후 빈집에 숨거나 피 묻은 옷을 세탁하고 흉기를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스토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에 관해 피해자들을 모욕한 댓글을 단 누리꾼을 특정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K-POP 스타들이 월드컵 무대에 선다고요?
0: 네, 그룹 방탄소년단이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에서 공연을 합니다. 이번 월드컵에는 처음으로 결승전의 하프타임쇼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네. 이 무대에 방탄소년단이 서는 것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은 현지 시간으로 7월 19일 미국 뉴저지에서 열립니다. 4년 전 카타르 월드컵 개회식에서 BTS 멤버 정국이 공식 노래인 드리머스를 부르며 월드컵의 문을 열었었는데
1: 그랬죠?
0: 이번에는 BTS가 월드컵의 마지막 축제를 기념합니다. BTS와 함께 이번 월드컵 하프타임 쇼에는 팝스타 마돈나, 샤키라가 함께합니다.
1: 나 지금 전율이 흘러왔어.
0: 네. 또한 개회식에는 이 블랙핑크 리사가 네.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북중미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우리 K-팝 스타들이 개막과 폐막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얼마 전 이 BTS는 멕시코에서 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 궁 밖에 이 수만 명의 팬들이 모여드는 장관이 펼쳐지기도

0: 했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 상황을 언급하며 양국 간 문화 교류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와, 저는 막 BTS 얘기 쫙 올라오고 있는데 마돈나, 샤키라는데 막 전율이
0: 그러게요.
1: 그들하고 같은 무대에 대단합니다, BTS.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님이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영화 귀여운 여인 보셨나요? OST인데 로이 오비슨의 Oh Pretty Woman 노래 듣고요. 와우, 최하정 씨랑 같이 올게요. 최하정의 파워타임과 함께한 추억들 여러분 샵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에베레스트산 8,848m. 주라기 공원이 미국에서만 1년간 벌어들인 돈은 $35,067,347. 힘 있는 사람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72번. 힘 있는 FM, 파워 FM의 주파수는 107.7MHz. 안녕하세요. 파워 FM의 파워타임 최아정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송 파워 FM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나 지금 떨고 있니? 모래시계에 나오는 대사가 아닙니다. 저 최아정의

0: 심인데요. 자, 매일 여러분과 연애할 거예요. 매일 낮 12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첫 방송 때 읽었던 오프닝인데요. 파워 FM 30주년 패밀리 위크에서 그날의 오프닝을 다시 읽으니까 아, 감회가 너무 새롭네요. 그럼 오랜만에 한번 다시 외쳐볼까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최하정이에요.
1: 와, SBS 파워 FM의 대국 공신이자 영원한 저의 라디오 스승님, 저의 롤모델 최하정 씨, 어서 오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와, 진짜 여러분. 아니, 지금 이상우 씨가 네. 와, 소름 돋았다. 나 엄청 젊어진 것 같다. 그죠? 내가 소름이 나던부터 돋았다가 나 2442번님 공감했잖아요. 유유 언니 눈물 날 것 같아요. 유유.
0: 어, 저도요.
1: 나 내가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야. 막 지금 막 지금 그치?
0: 예, 아니 이 오프닝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기억이 1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FM 개국할 때 첫 오프닝이었나 봐요.
1: 이게 이제 예. 최하정 씨가 읽은 오프닝이 1999년 11월 15일
0: 아니, 최하정의 99년이 아니라 96년.
1: 파워타임. 내가 뭐라고 했어요?
0: 99년이라고 했어요. 예.
1: 아, 예. 예. Sorry. 예. 1999년은 제 데뷔였고요. 예. I'm sorry.
0: 96년.
1: 96년 11월 15일 그 오프닝 그때 그 멘트고 그때 그 시그널 그대로예요.
0: 네, 맞아요.
1: 그때는 여의도 서울교 있다면서 목동 아니었어요.
0: 예, 예, 예.
1: 그 첫 방송이 기억나세요? 질문을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와, 저는 이 방송이 기억이 안 나요.
0: 이 오프닝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1: 그래요? 예. 그 뭐 에베레스트 막 이렇게 8,800m입니다.
0: 그때는 이제
1: 세월이 많이 흘렀지.
0: 그렇죠. 107.7 이제 메가헤르츠를 이제 딱 이제 인식시켜야 하니까 이렇게 했는가 봐요.
1: 근데 그때 뭐 이런 얘기 듣다면서요. SBS 파워 FM은 무조건 잘 될 거예요. 이름이 파워잖아요. 뭐 그랬다면서요.
0: 뭐 수많은 명언을 했죠.
1: 그랬겠죠. 그 명언들은 예. 우리가 기억하고 예. 있고요. 그렇죠. 아, 당사자는 기억이 안 나요.
0: 기억이 안 나요. 네.
1: 8719번님이 화정 언니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에 스브스 출근길 어떠셨어요? 오신다는 소식에 정말 많은 철가루들이 문자를 주고 있는데 스브스 1층 로비의 그 환영 전광판 보셨나요?
0: 예. 너무 감동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1: 최하정 씨 오시니까.
0: 그러니까 정말 그 빌딩만한 사이즈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두 기둥.
1: 두 기둥 두둥.
0: 원래 이제 이 SBS 새 드라마 하거나 이럴 때 막
1: 옆에.
0: 진짜 막 아이돌들 막 탑스타들 하는 그런 거 같아요.
1: 영원한 탑스타시죠 우리 최하정 씨.
0: 와,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니 그리고 예. 또 우리 파워 FM의 패밀리 DJ 화정 씨를 위해서 SBS에서 이렇게 감사패를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어머.
1: 요거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SBS와 또 저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0: 어머.

0: 와, 와, 어때요? 그 최하정 씨의 그 사진도
1: 너무 감사합니다.
0: 네네.
1: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해요.
0: 예.
1: SBS 파워 FM.
0: 정말 그렇죠.
1: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니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0: 준비를 했죠, 했죠. 아니 최하정 씨가 똑똑 이렇게 예. 한 달음에 예. 바로 진짜 여러분 또 이런 것도 바로 또 이렇게 오케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그럼요. 우리 김영철 씨 네, 또 예. SBS 파워 FM 30주년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사실 뭐 미우나 고우나 30주년을 저 없이 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0: 아, 그럼요.
1: 그렇죠,
0: 그럼요. 그렇죠. 아, 매년 또 5월 15일 날 스승이랑 문자 보내다가 한 번 안 보냈던 날이 있었을 거예요.
1: 네.
0: 예, 파워타임 유현수 작가가 나 시급했잖아요. 용철 씨 화정원이한테 문자 안 했어 스승이 나. 난 폰을 떨어뜨렸잖아. 생방송에 난리가 났다고. 얘는 스승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문자가 안 온다.
1: 매해 그렇게 네. 보내든 영철 씨가 안 보내니까 무슨 일이 있나. 예, 막 그랬죠.
0: 그랬죠, 그랬죠. 예. 아 정말 오늘 패밀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 진짜 배미겸이도 언니 덕분에 라디오 처음 듣기 시작해서 30년째 계속 듣고 있어. 그 96년부터 시작이
1: 맞아요.
0: 돼서 아마 라디오를 전파한 진짜 와 최하정 씨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라디오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아이고 제가 36살부터 시작을 했네요.
0: 그때부터.
1: 예.

0: 진짜
1: 그 전에 이제 그 KBS의 가요광장까지 치면 제가 한
0: 더 됐죠 진짜.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스카우트 아니었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스카우트였죠. 예. 아니 근데 사실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 고정 게스트 했던 나 그 내 그때는 내 멋대로 넘버 7이 떠오르는데 네, 예. 제가 15년이나 했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우리 내 멋대로 넘버 7 이거 맞춰보시네요.
1: 좋죠.
0: 음악이 저요.
1: 목 풀고
0: 음악이 있나요?
1: 자, 해볼게요.
0: 있었어. 아! 김영철
1: 최정예
0: 내 멋대로.

0: 내갈게 내갈게. 야 우리 그때 이거 우리끼리 유행어였어요.
1: 그쵸.
0: 내가 할게.
1: 어 내가 할게. 내가, 아니 왜냐면
0: 내가 할게.
1: 내 멋대로 넘버칠하는데 서로 욕심이니까
0: 예예예.
1: 계속 꾸미붐하고.
0: 와 진짜 길게 끝이 나질 않았는데 3737번님이 내 멋대로 넘버칠 노래 부를 때마다 철업디가 화정언니 놀이 못한다고 구박했던 게 생각나네요. 크크크. 두 분 진짜 환상의 호흡이었습니다.
1: 그쵸. 제가 노래를 못하는데 이제
0: 생각보다 못해서 깜짝 놀랐죠 저는.
1: 영철 씨가 또 생각보다 잘하고 생각보다 많이 알아서 사실 김영철 씨가 없으면 끌어갈 수 없는 코너였는데
0: 네.
1: 되게 재밌었죠.
0: 근데 아 네. 7641번님이 문자 오네요.
1: 어쩔 거야 추억이 새록새록.
0: 근데 차동 씨 처음에는 내 멋대로 넘버 5였대요.
1: 그러다가
0: 이제 내 멋대로 넘버 7이 되고 제가 또 펀펀 투데이 가서는 내 맘대로 넘버 5로 써먹다가 몰래 들켜가지고 뭐 욕 먹다가 뭐 어때요 서로 라디오 같이 하는 거죠.
1: 그렇죠. 뭐 상도덕도 모르고
0: 모르고 예, 하다가
1: 그냥 갖다 쓰고
0: 철파임이 여기 와가지고 박슬기 씨랑 내 맘이야 넘버 7로 또 싹 바꿔가지고 보니까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맘이야 잘도 바꿨네. 야 우리 첫 번 옛날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러분. 네. 보는 라디오에 올려놨는데 옛날 사진 어쩌
1: 어리네요. 예. 네,
0: 피부는 어리긴 어리다. 아 우리 피자님이 2012년 일요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 가는 길에 최파타를 들으면서 이제 철업디가 그때 함께 나왔었는데 그때 방송 들으면서 김영철은 크게 못 자라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너무 크게 자라버렸어요. 제 생각이 모자란 거였네요. 크크크 하셨는데 아니 피자님 그 말이 맞아. 네. 진짜 나도 클까 싶었는데 최파타 고정 게스트하면서 라디오를 진짜 많이 배웠어.
1: 아이고 아니요 영철 씨는 워낙 끼가 있고 재능이 있고
0: 네네.
1: 뭐 배웠다고 하지만 뭐 너무나 정말 청출어람으로 그때도 예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0: 아니 네. 여의도였고요. 처음 한번 어떻게 그때 아마 변정원 피디님이셨을 거예요.
1: 예.
0: 게스트를 한번 불렀는데 제가 듣기로는 피디님이 최한용 씨가 너무 잘한다고 고정으로 어떠냐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랬더니 바로 나왔던 기억나요.
1: 내가?
0: 영철 씨 이리 와봐요. 생각해본다고 했어? 너무 웃기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첫인상이었고
1: 맞아 내가 좋아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안 그럼 제가 낯을 가리니까 말을 안 할 텐데 야 일로 와봐 뭐 생각해본다고? 뭐 이런 거
0: 이랬지.
1: 예, 맞아요.
0: 박상우님이 그나저나 화정 누나는 언제 오시나요? 화정 누나는 없고 아이돌이 왔네요.
1: 어머 반가
0: 이런 거를 제가 라디오에서 배웠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오글거리거나 아 무슨 소리 하시는데 어우 반가
1: 요즘 아이들 반가 안 쓰죠. 어떻게
0: 써요 요즘도 그럼요.
1: 반가
0: 아우 당근 쓰지.
1: 당근
0: 오늘 최하정 따봉 신미영 씨가 소심한 성격이라 라디오를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 보냈는데 저의 첫 사연을 화정언니가 읽어줬어요. 그리고 며칠 후 수건 선물이 도착했었죠. 새내기 청취자가 이제 10년차가 되었습니다.
1: 그러니까 미영 씨 반갑습니다.
0: 라디오에 자기 이름 나오면 되게 묘하거든요.
1: 그럼 거기다 선물까지 받으면 그냥 사랑하게 돼요. SBS를.
0: 그렇지. 예. 아니 3750번님이 중학교 교사인데 화정언니 방송 듣고 싶어서 학교 주차장에서 안 내리고 있거든요. 유유 애들 조회해야 하는데 지각하고 마저 들을까요? 그
1: 어머.
0: 요거 옛날에 이런 거 하면 고민 때 어떻게 해줘요? 지각하고 이제 마저 들을까요? 그러면
1: 아유 제가 지각하고 들으세요. 인생이 뭐 제가 맨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 3750님께 선물을 좀 드려야겠네요.
0: 누구 마음대로 선물을 막 이렇게
1: 제 마음대로요.
0: 그래요 제 마음대로 넘버 7 3750 신미영님 박수.

0: 형님 좋아요. 선물 챙겨드리고 자 오늘 챗봤다 추억 얘기가 한가득일 것 같은데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SBS 파워 FM과 최하중의 파워 차임은 몇 년도에 처음 시작했을까요? 주관식 드릴게요. 시작할 때가 제가 헛집어가지고
1: 예, 이제 아실 거예요. 예.
0: 올해가 여러분 파워 FM 30주년인 거 잊지 마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정답 소개된 분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최하중 씨 맨날 있어요. 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볼 수 있어요?

0: 안녕하세요. 골프 선수 김민선 세븐입니다. 저는 경기 전 항상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클럽을 점검하고 바람을 읽고 코스의 흐름을 살피죠. 좋은 결과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까지 미리 살피고 작은 이상신호도 놓치지 않도록 가스 감지기나 불꽃 감지기 같은 안전기기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의 안전한 현장은 오늘의 완전한 준비에서 시작되니까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 정보.
1: 쌀 한 톨의 무게는 0.02g, 크기도 0.5cm가 채 안 되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쌀눈에 든 영양소 가운데 아미노산의 일종인 가바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뇌의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돼서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니까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습니다.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DJ 최아정의 파워타임 최아정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확인해볼까요? 예전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저한테. 자 권혜영씨 문제부터 보죠. 뭐해 읽어봐야지.
1: 자 1996년 1996년도에 정답. 첫 태교를 하면서 어허. 들었던 화정언니 목소리 감격이에요. 어. 그때 태어난 딸이 어느새 결혼을 앞두고 있답니다.
0: 그러게 그러게.
1: 언니 목소리만 들으며 컸던 딸은 진짜 화정언니처럼 아이고 매력적이고 딱 부러진 딸이 되었습니다. 예우 씨 너무 감사합니다.
0: 96년 정답이고.
1: 아, 그렇죠. 96년 때 이제 아이가 났으면 그 애가 결혼
0: 할 나이죠.
1: 할 나이죠. 예. 나이죠.
0: 야, 30년이면 예. 진짜 뭐 10년이면 우리 뭐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30년이면 세 번이 바뀌었나요?
1: 그렇죠. 예.
0: 주미경 씨가요?
1: 네.
0: 1996년 정답하면서
1: 최정님이 혹시 1996년생인가요? 외모는 딱 1996년생인데 아 여기 자주 나와야겠네요. 진짜 아 너무
0: 반가, 반가.
1: 너무 띄워주시는데요.
0: 그러니까 우리 96년생. 0052번님도 1999년 아
1: 96년
0: 네. 왜 자꾸 99년이라 그러지?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성질 나가지고 네. 네.
0: 대학교 입학 연도와 같아서 반가워요. 최아정님 멘트 역시 최고. 목소리가 어쩜 여전히 밝고 명랑하신가요? 우리의 명랑이 아니 목소리를 진짜 유지해서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뭘 소금 가글 이런 걸 하는 것도 아닐 텐데
1: 그냥 아. 바른 생각과
0: 아하, 어떤 파지티브 긍정적인 생각
1: 예, 바른 생활과
0: 그리고 늦게 자고 푹 자는 요즘 몇 시간 주무시죠?
1: 아, 뭐 그래도 7, 8시간은 자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그렇게 못 잤죠.
0: 네. 이것 때문에요?
1: 예, 그렇죠.
0: 몇 시로 나셨어요?
1: 6시 반.
0: 예.
1: 예.
0: 오,
1: 근데 제가 알람을 맞춰놨거든요. 근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알람이 안 울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로 맞춰져 있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0: 5월 20일 금요일.
1: 그러니까.
0: 자, 그럼 여기서 5월 20일 금요일 또 나와주세요.
1: 예. 아니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0: 아, 만약에 진짜 나가겠어요, 여러분.
1: 아니 매니저님이 없었으면 진짜 못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얼마나 난리가 났어요.
0: 저기 알아서 다음 주 금요일 안 나오셔도 되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1: 아니 근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어떻게 알람을 맞췄는데 안 울려서 보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로 맞췄어.
0: 저도 문자를 저도 오늘 문자를 할까 하다가 에이, 오시겠지. 그래서 그래도
1: 아 그래도 뭐 매니저님이 챙겨 주셨으니까
0: 다행입니다.
1: 와.
0: 야, 근데 안 나왔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패밀리 위크 마지막 최하정 씨가 늦담 잔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 여러분 오늘 너무 30주년이고 특별하게 입으려고 네. 핑크색 스커트에다가 위에 이제 라임색 카디건이랑 하늘색 그 구두를 맞춰놓은 거예요. 제가 오늘 입으려고. 네. 근데 뭐 너무 당황했고 뭐 머리도 안 돼 있고 뭐.
0: 그러면 그 옷을 네. 7월 달에 입을 수 있나요?
1: 아니에요. 그거 봄 옷이라서 안 돼요.
0: 봄 옷이라서. 예, 예. 7월 달에 어떻게 한번 봄 옷이라고 했는데.
1: 너무 여러분 준비를 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0: 그건 내년에 봄에 입어줘요.
1: 예, 그렇게.
0: 네네. 내년 봄에 한번 더 와주시고.
1: 너무너무 놀랐어요.
0: 그거 보고 싶네요. 네. 2442번님이.
1: 정답. 1996년. 저 그때 6살이었는데 엄마가 집에서 미싱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엄마가 늘 크게 파워 FM 고정해 두셨어요. 저의 삶은 평생 함께한 파워 FM과 철업디 그리고 평생 소녀 같은 화정언니 사랑하고 늘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0: 이야, 6살
1: 아이고
0: 때
1: 감사합니다.
0: 그 기억이
1: 6살
0: 나는군요.
1: 생생하죠.
0: 그렇지 그렇지. 라디오 틀어놓고
1: 예.
0: 엄마가 이제 그 막 돌리면서 이렇게 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1: 그때는 이렇게 많이 했었죠. 재봉
0: 예예 했었죠. 그렇죠. 네. 4313번님도 1996년도입니다. 전 여친에게 차이고 힘들다고 문자했는데 화정 누나한테 혼났어요. 그것 따위로 슬퍼하지 말라고요.
1: 그런 걸로 슬퍼하지 마세요.
0: 이렇게 쓰고 할 때
1: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0: 그래, 그럴 때는 오히려 저기 크래커 같은 거
1: 그렇죠.
0: 씹어 먹으면서
1: 그럼요.
0: 그렇게 이겨내는 거야 뭐 이랬을 것 같아.
1: 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문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이분들에게 뭐 드려야죠?
0: 치킨.
1: 치킨. 치킨 치킨 치킨 치킨
0: 치킨 치킨 너무 치킨. 이상적이야. 자 치킨 사먹고 보내드리고요. 와 우리 꿈꾸자님.
1: 아, 나 몰라.
0: 이거 쭉쭉 봐도 돼요. 채파트 예. 함께 추억들, 진짜 문자들 쫙쫙 도착했는데, 와, 우리 꿈꾸자님이 화정언니의 파격적인 공약도 있었잖아요. 2010년.

0: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가면 비키니 입고 진행한다 했는데 진짜 16강 올라가서 언니가 공략 이행했던 장면이 생생해요. 그때 너무 멋지다 생각했고 나도 자신 있게 비키니 봐야지 싶어서 폭풍 다이어트에서 10kg를 뺐었답니다.
1: 저 사진.
0: 이 사진은 이제 뭔지 밈처럼. 아.
1: 그렇죠. 근데 이때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2010년이었구나. 오. 와 그러면 내가 쉬운 살 때였어요. 그렇잖아.
0: 어느 그래도 중간중간 딱 나이를 탁탁
1: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나이를 맨날 모르는데 제가 왜 나이를 빨리빨리 하냐면 아까도 96년이면 제가 36이에요. 그리고 2010이면 40에다 10더해서 50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니까 제가 기억을 해요.
0: 야 그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막 월드컵
1: 이때 나 얘기를... 너무 생생하게 이때 KBS에서 진경이가 홍진경 씨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0: 가요광장을 하고 계셨을 때고요.
1: 근데 이제 거의 클로징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언니 옆방송 진경 언니는 뭐 하면 한복 입는데요. 우리 16강 가면
0: 우리 또 질 수 없죠.
1: 언니 뭐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전 비키니 입어요. 여러분 안녕. 그리고 끝냈다. 그러고서 됐는지를 몰랐지. 난 또 잤어요 그날. 거기다가 심지어 너무 기억나는 게 엄마가 돌나물 비빔밥을 해주셔서 비빔밥을 먹고 잤어요.
0: 돌나물 비빔밥을 먹고 자고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1: 막 여기저기서 전화 오는데 수영복을 찾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공약이니까는 약속이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밥이라도 안 먹고 잤지.
0: 이럴 줄 알았으면.
1: 밥 잔뜩 먹고 자갖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기억이 나요. 야. 너무 무서웠었어요. 무섭지.
0: 말이 무서웠어요? 아니면 비키니가 무서웠어요?
1: 비키니를 입어야 되는 거 너무 무섭고 비키니를 찾는데 그래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0: 돌나물 비빔밥만 봐도 그때가 생각이 나겠어요.
1: 기억나요. 예예.
0: 0203번님이 오래전 눈 오는 겨울에 최하정 씨가 라디오 생방에 지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 덕에 골든벨을 울려주셔서 초콜릿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라디오 청취자로서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답니다. 그때 이제 눈이 와가지고 한번 지각했던 적이.
1: 또 골든벨 울렸나 보죠. 제가 막 선물입니다. 막 이러면서.
0: 그때 이제 근데 생방 중에 가끔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비.
1: 너무 힘들죠.
0: 날씨 때문에 눈 이럴 때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진짜 경직되지 않아요? 온몸이 다 굳잖아요.
1: 그리고 저는 그때는 그 PD님들의 전화보다는 우리 엄마 전화가 더 무서웠어요. 엄마가 항상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무슨 일 있니? 막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0: 또 우리 김재님 파워 FM 20주년 개국 콘서트에서 장미여관과 화정언니의 콜라보를 실제로 봤었어요. 언니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여신이었답니다. 여미여미 화정 여신님. 요거 한 번 드시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1: 여미여미여미여미여미 화정 여신님.
0: 네.
1: 막 이런 거.
0: 녹음하는데 시간 얼마 걸렸죠?
1: 엄청 오래 걸렸어요.
2: 내가 여미여미여미여미
1: 이거 가사 좀 띄워주세요. 그때 장미여관이랑 했는데 제가 뭐 엄청 그때 굉장히 비싼 햄버거 있었거든요. 막 새우 햄버거 이런 거 무슨 이렇게 사제로 그런 거 막 사갖고 가고 막 이랬어요. 녹음할 때. 그런 걸로 달래고 막 이랬죠.
0: 그렇죠. 이 노래 내가 얼마나 섹시한지.
1: 그러니까 노래 틀어줄 거잖아요. 제가 앞부분은 해볼게요.
0: 앞부분 해볼래요?
1: 네.
0: 노래 제목이 뭐였어요?
1: 이게 한번 듣고 말 노래로 딱 정했다. 그랬는데 이게 한번 듣고 말 노래가 아니라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많이 틀었어요. SBS에서.
0: 맞아요. 원래는 우리가 이게 들을 계획이 없었는데 본인이 이거 한번 틀어봐봐요. 앞부분 따라 부르게 하니까.
1: 이 노래 이렇게 들려줘.
0: 앞부분 살짝 한번 틀어볼까?
1: 들을 계획이 아니었어요?
0: 상관없는데 앞부분 한번 살짝 정말? 본인이 원래 라이브를 잘 못하잖아요.
1: 이게 앞부분
0: 깔아놓으면 할 수 있잖아.
1: 앞부분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0: 그래. 아침부터 화장하고 누고 있나? 한번 듣고 말 노래 앞부분 최하정 씨가 합니다. 자.

0: 것 같아요.
1: 들어가죠 이제.
0: 내가 얼마나 섹시한지 모르고 있나. 요미요미요미요미요미 화장 여신님.
1: 이런 거. 아.
0: 가사가 너무 못됐잖아요. 근데 그냥 재밌어서 했어요.
1: 한번 듣고 말러래. 네. 고한유리님이 와, 이 전설의 노래를 라이브.

0: 으로 듣다니 개탄네요. 크크크.
1: 감사합니다. 아니 가사가 너무 우리 육중환 씨가 쓰셨을
0: 맞아,
1: 거예요.
0: 맞아, 맞아.
1: 아, 네. 아 육중환 씨. 아. 예.
0: 자, 그러면 진짜 이쯤에서 최하동 씨 신청곡 한번 듣고 올게요. 어떤 곡 듣고 싶어하셨어요?
1: 아, 이게요. 제가 이제 신청곡을 해야 되는데 노래를 몰라 제목을 몰라가지고 내가 나나난
0: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we both know we both know 존 레전드
1: 그러니까
0: 딱 나오시
1: 그래서 어제 막 매니저님이 그 어플 켜가지고 이 노래 제목 알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0: We don't know apart we both know no
1: 그치 그 정도만 했어도 이게 알아차렸을 때 어플에서 근데 나는 계속
0: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we both know 알아 척척 알아들었잖아 우리가 또 이거야 우리가
1: 몰랐는데 내가 딱 오자마자 딱 불렀더니 그냥 우리 PD님이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존 레전드 역시 우리 최하정 네. 레전드 아 그래서 준비했네요.
1: PDA
0: 듣고 올까요? 네. 듣고 들어가요 여러분. 최하정의 파워텐과 관련된 추억 이야기들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아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1: 아 보는 라디오로 즐겨주세요.

0: Don't care. 우리 6402번님도 난리 났잖아.
1: 아침에 운전하면서 이 노래 생각났는데 화정 언니처럼 도무지 제목이 기억이 안 나서 크크크크 답답했는데 딱
0: 소름.
1: 그렇죠. 이 노래 너무 좋잖아요.
0: 존 레전드 PD 듣고 왔는데 네. 그래 그 있어 가사가 네네네네 이렇게 해서 어플로 해도 안 나오고
1: 안 나오고 알 수 없음
0: 알 수 없음. 네. 야, 0807번이 화정 언니가 매일 가방 열어서 뭐 핫템들 소개해 주셨던 거 기억나요? 언니
1: 맞아요,
0: 선글라스,
1: 맞아요.
0: 선크림, 립스틱, 핫한 간식들까지 그리고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제작진분들 나눠주셨던 네. 것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늘도 가방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하셨는데
1: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뭘 좀 잔뜩 들고 오는 건데 뭐 별게 없는데 그래도
0: 그
1: 한번 보여드릴게요.
0: 여러분 그 클래식한 멘트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1: 이럴 줄 알았으면
0: 어떡하지?
1: 아니 근데 진짜로 이럴 줄 알았으면
0: 진짜 지금 약간 바나나 가방 같아요.
1: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제 오늘 비닐 가방 들었습니다.
0: 베토벤이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요? 바나나나 바나나나
1: 네. 이건 앤디 워홀 그래도 그 작품입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뭐 요거 이렇게 해서
0: 아까 이거 노란색으로 된 거 지갑인가요?

0: 립스틱하고 예
1: 립스틱 파우치. 치켓 바르고
0: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거
2: 자, 이제 이거는 미스트
0: 예 이렇게 아하,
2: 아. 얼굴에 바르는 미스트 아 뿌리는 미스트
0: 아 머리요
2: 아,
0: 예
2: 아, 그리고 sorry.
0: 아 그다음에 자. 저는 이런 걸 갖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2: 자 이거는 여러분 약간 손수건 같은데요
0: 그렇죠
2: 와
0: 그 유럽의 상류층의 그 부인들만 들고 다니는 아 이런 손수건을 21세기에
2: 네네.
0: 티슈가 아닌
2: 티슈가
0: 손수건을 들고 손수건을. 있다는 거 어. 너무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2: 아, 네, 그럼요. 퀄리티가 느껴지네요.
0: 웃을 때
2: 입술 네. 묻으면 안 되잖아요.
0: 안 묻게 살짝 했죠.
2: 그렇죠.
0: 손수건.
2: 그렇죠. 손수건도 들고 다니고.
0: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핸드크림이 핸드크림. 제가 꼭 있어야 돼요.
2: 핸드크림 예. 봄, 여름에도 이렇게 건조하지
0: 예, 예,
2: 않게.
0: 제가 건조해서. 아. 그리고 항상 저 립스틱은 뭐 한 3개 정도 기본으로.
2: 립스틱.
0: 예,
2: 여러분
0: 립스틱.
2: 이 코너가 이럴 아까 이럴 줄 알았으면 했는데
0: 네.
2: 이럴 줄 알고 준비해 오셨네요.
0: 아니 이거 기본.
2: 기본 아 진짜 기본이 이 정도로.
0: 기본 여기는 또 보인다.
2: 야,
0: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쓰는 팩트.
2: 네.
0: 예. 그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제 오일인데요.
2: 저 기본치고는 2박 3일 여행 같은 거 같은데요.
0: 아 그래 기본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 제가 레몬.
2: 아.
0: 제가 이제 답답하고 이럴 때 저는
2: 콧방 뚫리는 거예요,
0: 예,
2: 이게.
0: 예, 이렇게 향을 맡으면 이게 좀 프레시가 돼요.
2: 인헤일.
0: 예.
2: 그리고 빨아들이고 다시 엑셀. 그렇죠.
0: 레몬 향으로.
2: 어허.
0: 예, 대충 뭐 이런 거예요.
2: 상큼함이 예.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 3100님이 최정원이 아이템 때문에 따라 사느라 카드 안도 늘렸잖아요.
0: 아이고. 아 그리고 여러분. 나 그것도 얘기해줘요.
2: 뭐 어떤 거요?
0: 저 유튜브.
2: 네.
0: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2: 네. 유튜브.
0: 구독 좀 해주세요. 79만에서 딱 멈춰가지고.
2: 네. 제가 예. 멈춘 기능 해놨거든요. 제가 최아정 씨가 여기 와가지고 만 명으로 시작했나요?
0: 예 맞아요.
2: 만 명에서 최아정 씨가
0: 처음 시작할 때
2: 영철아 나 네 라디오 좀 나가야 됐다 홍보 좀 할게. 그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누나가 새벽 기대도 나가고 싶은 마음이야 지금 인데 다음 날 6만 다다음 날 10만
0: 맞아요.
2: 12만
0: 너무 감사해요.
2: 배가 아파가지고 77만에
0: 아이고
2: 제가
0: 왜요?
2: 아이고 배에서 제가 77만에 막았는데
0: 그러니까 여러분
2: 다시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예. 구독하면 주세요.
0: 79만에서 멈춰 있으니까
2: 오늘 80만
0: 너무
2: 넘어가면
0: 감사하죠.
2: 80만 넘어가면 또 우리
0: 80만 넘으면
2: 김영철의 파워FM 또 나와주시는 걸로
0: 5분 5대
2: 5분을 5대
0: 5분 5대
2: 오늘 나가면
0: 예.
2: 오늘 80만 돌파하면
0: 예.
2: 좋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기서 왔다고 이렇게 써주셔야지 그쵸?
2: 그렇지 그래야지 예.
0: 아이고 하여간에 여러분 너무 어허. 감사해요 하여튼 안녕하세요 최아정이에요
2: 음흠.
0: 유튜브도 많이
2: 구독해주시고
0: 네.
2: 7757번님은 소원의 김수건님 말로는 화정원이는 어디 밥집을 데려갈 때 늘 목적지 공개를 안 하고 응 논현동 모처에 있어 라고 하신다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요거는 나도 여러분 궁금한 게 오늘도 오늘 끝나고 뭐해? 끝나고 또 나 누나 뭐 점심 약속도 있고 내가 또
0: 시내 모처?
2: 시내 모처 안 알려줘요.
0: 왜냐하면
2: 왜 그래요?
0: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신비감이 좀 있어야 돼요. 오늘 점심 뭐 먹었어? 있어? 맛있는? 이 정도
2: 네.
0: 예. 다 얘기하면 신비감이 떨어져요.
2: 그럼 한 두 번 물어보면
0: 예.
2: 근데 그 막국수가 그 집이 맛있거든 하고 얘기는 나오는데
0: 그쵸.
2: 어쨌든 처음에는
0: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2: 신비감을 좀 예. 주어라.
0: 맨날 우리 영철이가 누나 어디야? 시내 모처. 예, 안 가르쳐줘요.
2: 안 가르쳐줘요. 그냥.
0: 국내 국외 정도만 알려줘요.
2: 근데 여러분 거의 100% 국내였어요. 국외는 아니었는데. 아 일단 그러면 최아정 씨 후에 또 할 게 하나 있어요.
0: 뭐요?
2: 광고.
0: 광고 중요하죠. 어머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 딸이야.

0: 언제 봐도 어떤 말을 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1: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재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1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1로 신고 상담하세요.
5: 레노.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5: 르노.
7: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8: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7: 1등을 책임지는 1등
1: 하이엠솔루텍.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이사에 입주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9: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10: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0: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2: 안녕하세요, 봉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3: 오, 유아님이 어머 나의 사랑 화정언니, 신랑과 연애 시절 사연 읽어주셨는데 지금 결혼 20년 차네요. 그, 잘 살고 있습니다. 브라보.
14: 감사합니다, 유아씨.
13: 와, 채파타와 함께한 30년. 우리 채파타 가족들 있을 텐데 진짜 어떨까, 언니한테 사연 읽히고 또 결혼했고 잘 살고 있고.
14: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와, 진짜 30주년을 채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13: 그러니까
14: 그래도 27년을 했으니까
13: 2년, 한 3년을 더 하세요, 그러면.
14: 나중에 채워야죠, 뭐.
13: 네. 게스트로 저 고정 캐드로 차곡차곡 채워주세요. 항윤경님이 티키타카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순삭이네요. 너무 아쉬워요. 아우, 말모 말모 우리 둘은, 그죠?
14: 네.
13: 1415번님, 화정언니 너튜브 꾸덕꾸.
14: 어머.
13: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데 벌써 가는 거예요? 아쉬워요. 철팔미 또 나와주실 거죠? 하셨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너튜브 구독 인증 문자가 쏟아지고 있대요. 황내숙님이 바로 만 명 늘었네요.
14: 아, 정말 말도 안 돼.
13: 됐겠다. 5분 타서 때 준비하시고요.
14: 와, 너무 감사해요.
13: 그 봄에 아까 입었던 그 옷 입고 한번 또 오세요.
14: 아, 예예. 예. 제가 이제
13: 언제나 기다리고
14: 오늘 세팅해 온 옷. 예예. 예,
13: 기다릴
14: 예.
13: 거예요. 오늘 예. 너무너무 패밀리 위크 감사하고요. 우리 끝에서 함께 해 주실게요. 오늘 하루
14: 오픈업
13: 취시대는
14: 쉿업,
13: 영출이랑
14: 화정이는
13: 이제
14: 쉿업.
15: Ota!
16: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15: 얼쑤 신난다.
16: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 돌아온 방탄꼭지.
1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7: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발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계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배우며 살아가죠. 사소한 일로 화를 내놓고 후회하다가도 먼저 손을 내미는 아이를 보며 사랑을 깨닫고요. 늘 한자리에서 변하지 않고 반겨주는 단골 카페를 보며 꾸준함의 힘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나를 한 뼘 더 자라게 하는 게 참 많네요. 내 삶을 조금 더 다정하게 또 정성스럽게 살고 싶게 하는 존재들. 그 덕분에 우린 좋은 사람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겠죠. 매일 배우고 변할 수 있다는 게 문득 고마워지는 아침입니다.